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을 보유 중인 회원은 기존 잉여권이 만료된 뒤 석 달 내에 보상 쿠폰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가 현지 시간 20일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이날 버킹엄궁에서 정식 임명된 버넘 신임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10년 사이 맞이한 7번째 총리가 됐습니다. 버넘 총리는 영국은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하고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대 100mm,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권에 5에서 60mm, 전남 광주와 제주도는 5에서 20mm 사이입니다. 중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은 남부에서는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권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선박들.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항상 바닷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입니다. 배는 짐을 가득 싣게 되면 평형수를 좀 뺍니다. 화물이 이미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배가 비어갈수록 평형수를 더 채웁니다. 배는 가벼워지고 높이 떠오를수록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를 더 빨리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평형수를 비워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가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무거운 평형수를 버려야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무게는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그때 갖추면 된다고. 돈을 받고 옮겨주는 화물은 언젠가 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배의 중심을 잡아주고 끝까지 항해하도록 도와주는 건 내가 직접 채운 평형수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유연하님, 정윤하님, KBS 콩으로 벌써 들어와 계시고, 2380님은 친구들과 약속을 일부러 성공예감 들으면서 이렇게 잡으신다고요. 오유, 고맙습니다. 또 주변에서 함께 들으시면 더 좋기도 합니다. 김성희님은 KTX 안에 계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디 계시는지도 알고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화요일 순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는 날이죠. 아,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발생을 했죠. 5년 만에 반복된 일인데요. 가뜩이나 그 플랫폼 규제 논하던 때의 안전관리까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람잘날 없는 쿠팡의 상황 같이 한번 짚어보고요. 또 어제 발표가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섰습니다. 비만약 시장, 비만약 제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건데요. 또 한편에서는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같이 한번 논해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정답은 네 글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에 이걸 결정했습니다. 연 2.5%에서 2.75%로 올렸죠. 물가, 또 수도권 집값, 가계대출 증가율, 이 우려를 좀 잡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예금 대출이자 또 채권, 환율까지

0: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이걸 높이고 또 경기가 좀 침체돼 갈 때는 이걸 낮춰서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그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 상황 오늘은 어떻습니까?
2: 아, 새벽에 뉴욕 증시도 좋지 않았는데요. 예. 국내 증시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9%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0.05% 약보합.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도 0.19% 빠졌는데 사실 반도체주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지역의 이제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지금 국제 유가가 올랐고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강 후약의 장세였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증시의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9대 돌파를 했고요. WTI도 $83대입니다. 기술주들은 그나마 이제 강보합세를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0.6% 올랐죠. 이번 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23일 알파벳, 뭐 테슬라, 인텔 등으로 이어지는 실적 발표가 아마 이제 반도체 버블론의 어떤 이제 향방을 가름할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 DR은 이 장중에 4% 넘게 오르다가 결국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86% 하락했고요. 어제도 이제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면서 8,500선이 무너졌는데 8,500선을 간신히 지켰는데 오늘 코스피는 추가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94% 하락해서 6,455. 외국인 기관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자세입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 24만 5천 원 정도에 SK하이닉스는 174만 원대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더 큰데요. 2.35% 떨어진 731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소폭 사고 있습니다.
0: 어제는 코스피가 간신히 6,500선을 지켰는데 오늘은 힘없이 또 내주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 9등이던 코롱티슈진이 하한가 가면서 또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도 또 지수까지도 끌어내리고 코스닥도 2%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수익률 뭐 주요국 비교하는 거 보면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장 높았잖아요. 근데 최근 한 달은 최하위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2: 맞습니다.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의 코스피 성적표를 보게 되면 약 25% 가까이 이제 빠졌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월 22일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 9,114를 찍었는데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지면 본격적인 침체장. 기술적인 이제 조정 장세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이고요. 4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도 낙폭이 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의 급락인데요. 최근에 이제 AI 투자에 대한 우려, 여기다 반도체 고점론이 불거진 데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0: 우리 증시가 이달에만 28% 밀렸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미국에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빠진 나스닥이 2.7% 빠졌습니다. 예. 한 10배는 빠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된 다음에 시장 변동성 이것도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규제책 내놨어도 물론 시행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투자 열기가 꺾이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규제 발표 첫날 거래일에 단일 종목 ETF 거래 대금만 또 12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투자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0: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규제는 시행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당국이 발표했던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시행 시점은 8월 5일부터고요. 매매 단위 한 주에서 20주 단위로 묶죠. 이게 11월이나 시행이 됩니다. 당장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규제 전에 막차 타려는 투기성 자금 변동성을 노린 단타 매매가 오히려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피 200 선물지수 5% 넘게 급락하는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하고 있습니다. 급심한 이제 변동성 장세인데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하자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원금 회복이나 한탕을 노리는 이른바 이 줍줍 심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사실은 투기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첫 단추인 건 맞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낮추기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일각에서는 뭐 상장 폐지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반면에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우려해서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금융당국의 생각대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면 과연 될지 뭐 시장이 또 반응을 보여주겠죠. 이거랑 또 별개로 시장이 정부가 15년짜리 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건?
0: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유망한 기술 기업을 조급하게 상장시키거나 팔지 말고 오래 키우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벤처 투자라는 게 통상 보통 한 8년 정도여서 투자금을 좀 상당히 빨리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펀드는 최대 15년까지 투자할 수 있어서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보완 요구도 있습니다. 가장 큰 요구가 성과를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기술의 성장과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해달라라는 요구고요. 또 하나가 이제 펀드 운영 인력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또 상장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바이오,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 투자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달라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이제 오래 투자하는 돈은 재원은 마련했습니다만 이에 걸맞는 평가와 이 규제 체계도 함께 바꿔야만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요거는 이제 대부분이 정책 자금으로 투자하는 건가 봐요. 또 일반인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중동 지역 호르몬주 해협 여기 군사적 긴장감 다시 또 높아지고 있잖아요. 국내 맞습니다. 기름값도 좀 내려가고 있었는데 또 다시 오르고요.
0: 맞습니다. 서울 주유소 이제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 기준 1912원, 경유 가격이 1891원, 1900원에 육박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죠.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재점화되니까 국제유가가 이제 이 브렌트유 기준 다시 배럴당 $90를 넘어섰고요. 그 영향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국내 원유 대부분 수입하는데 국제유가 오르면 통상 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이 한 달 만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이런 영향입니다. 다만 아직 전국에 있는 평균 가격은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이제 상승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을 거냐 이거는 앞으로 이제 중동 정세, 국제 유가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1: 미국이 또 자꾸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나라 유조선들 그 국가들한테 돈 내라고 자꾸 하잖아요. 또 한 번 강조했어요?
0: 맞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금 안보 비용 분담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군이 전 세계를 대신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보호해주고 있는 만큼 수혜국들도 최소한의 재정적 분담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안보 무임승차론의 배경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무역 충돌 이후에 급증한 군사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해협 통행료 징수라는 파격 카드까지 꺼내들었었죠. 그런데 천연 바다 수로에서의 통행료 징수가 이제 국제법 위반 논란에 부딪히자 중동 국가들과 무역 투자 협정이나 아니면 수혜국들의 재정적 비용 분담 형태로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양상인데요. 결국 이번 발언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1: 또 부동산 이슈를 한번 좀 볼까요? 서울은 전세가율 높아지면 집값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비수도권은 그렇지도 않다고요.
0: 맞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전세값이 매매값의 선행지표, 매매가

가격에 가까워지면 아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이제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전세가율을 집값 상승의 선행 지표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과 지방이 완전히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50%대에 불과해도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채가 한 선의 현상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지방은 전세가율이 7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줄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다 투자 수요 부족으로 전세는 찾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가율 하나만으로 집값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그 지역의 일자리, 인구 유입, 교통망, 뭐 공급 여건 등 실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0: 9억 원의 매도가 됐는데 등기부 등본에 이 대통령 앞으로 17억 17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근저당은 보통 대출액의 한 120%까지 네. 설정을 하는데 물론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집값의 상당 부분을 잠시 빌려주는 형태 즉 잔금 지급 유보와 같은 계약을 맺은 거여서 매매 대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이제 장치다라는 설명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뭐 대출이 상당히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를 두고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최근 은행권이 과계대출 규제를 급격히 강화하자 매수인이 당장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까 오는 10월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먼저 등기를 넘겨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IMF 당시 1998년 6월이었습니다. 김혜경 여사 이제 공동 명의로 3억 6천만 원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 분명히 논쟁이
0: 되죠.
1: 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것도 좀 알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한데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석민수, 황현규, 이형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쿠팡의 물류센터 화재. 이게 61시간 만에 불길은 좀 잡히기는 했다고 하는데 완진은 아닌 것 같고 규모가 상당했나 봅니다.
3: 네, 이게 우선 화재가 지난 18일 날 새벽 6시 54분에 났거든요. 근데 예. 네, 이제 이게 60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쯤에 큰 불이 이제 진화가 된 거고요. 지금은 작은 불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진화 작업 중이다. 근데 이게 규모가 연면적이 29만 9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의 축구장 42개를 합친 규모의 물류센터라고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는 6층부터 위층까지, 그러니까 6층, 7층, 8층이 불이 난 상황입니다. 네.
1: 그 참 물류센터 안에는 각종 집기류들 많고 상품들 많고 종이 상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번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참 여러 번 겪게 되는데 사실 쿠팡이 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4: 네, 그 2021년 6월 달에 경기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라는 곳에서 화재가 네. 한번 있었고요. 그때 이제 방제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이제 꺼놓은 상태여가지고 스프링쿨러 작동이 좀 지연돼가지고 이제 큰 화재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랑 지금 화재랑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그 일단 그 물류센터다 보니까 포장지가 어쨌든 다 가연성 적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에 타기 쉬운 이제 인화성 물질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미로 같은 구조라는 게 좀 핵심으로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물류센터 공간 자체에 그 상품들을 이제 많이 다량으로 적재하기 위해서 이제 메자닌 구조라고 어떤 복층 형태의 구조들을 만들게 되는 건데
1: 이른바 렉이라고도 하는
4: 그렇죠.
1: 선반들 층층이 또 칸칸이 쌓여 있고
4: 그렇다 보니까 화재가 벌어졌을 때 상품이 타게 되고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1: 그러게요. 사람이 진입을 해서 하기도 힘들고 또 그 상단부는 뭐 붕괴 위험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진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본 것처럼 물류센터는 한번 화재 나면 엄청 큰 불이 나고 인명피해까지도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예방 시스템 이런 거는 애초에 좀 힘들었던 걸까요?
5: 그러니까 이제 물류창고의 특성상 이게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그 물건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뭐 설계를 할 때도 효율이 최고죠. 사실은 더 많은 물건을 넣고 그 물건을 빨리 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건들은 뭐 건조해야 되고 건조하게 보관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더 효율을 강화할수록 더 크게 짓고 그 선반 높이를 높일수록 사실 화재에는 취약하죠. 우리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서 내려오는데 네. 이 천장이 너무 높으면 이게 효과가

0: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게 아예 방법이 없냐. 일단 두 가지로 크게 얘기가 나오는데 구획을 좀 더 나눠야 된다. 우리가 그 방화 셔터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물류창고에도 구획을 좀 촘촘하게 나눠서 설치를 할 경우에 한 곳에서 불이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이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링클러를 천장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렉 안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불이 이렇게 자주 나고 잘 안 꺼질 것 같으면 그런 걸 좀 고민해야 하지 않나.
1: 시스템적으로요.
0: 그렇죠.
1: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쿠팡의 물류센터 이슈였다 보니까 쿠팡 내부적으로 조금 더 한번 들여봐야 될 텐데 1분기 실적이 꽤 안 좋았잖아요.
0: 네.
1: 그럼 또 이번에 그 물류센터 화재 관련해서도 뭐 손실 대비한 충당금도 좀 쌓아야 될 테고 어떻습니까? 실적은?
2: 뭐 일단 거의 조 단위 피해까지 추산하는 뭐 보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저희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가지고
1: 네.
2: 그때 과징금이 한 6,200억 원대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에 네. 육박하는 수준이잖아요. 일단 이것 만만치 않고 그때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탈팡하는 사람들 회원들 탈퇴 이슈 있었잖아요.
1: 이른바 탈팡, 네. 탈퇴.
2: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손실도 있을 거고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수천억 대 규모 예측되는데 이게 뭐 보험금으로는 일단 뭐 회수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당장 반영이 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또
1: 네.
2: 그래서 뭐 직접적 재산 피해라든가 간접적인 피해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수익 악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이제 배달에 문제가 있느냐 그랬을 때 문제가 없다고 뭐 회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배송망이 사실 그물형으로 그 사슬보다는 오히려 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물류센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이영광 기자가 얘기한 대로 좀 뭐 그런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그 손실이라거나 비용이 커지는 거는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이죠. 지금 이제 그 재보험사들이 어떻게 이 비용을 서로 그 나눠서 조달할 거냐 그런 걸 이제 할 거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소비자들이 돌아서는 거에 비해서는 또는 이제 국가에 가진금을 내는 거에 비해서는 좀 당장에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그 아까 윤성우 님이 물류센터 안에 그 구조 또 이제 화재에 좀 취약한 이야기 할 때 윤성우 님이 로봇이 다니는 레일 위에 소방용 로봇을 장착하면서 화재 초기 진압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어떻겠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사실 물류센터 안에 요즘에 거의 무인화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품을 픽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가져다가 씻는 것도 요즘은 거의 다 로봇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
0: 네.
1: 그럼 화재 진압용 로봇도 한번 또 생각해 봄직한데
0: 반대로 생각하면 그 로봇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일이 꼬인 게 그 로봇은 무선이고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로 불이 옮겨 붙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죠. 그다음에 안에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로 옮겨 붙었을 때는 이게 열폭주를 해서
1: 그러네요.
0: 안 그래도 지금 연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데 온도까지 높아지면 이게 그 철근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철골 구조가 녹았을 때 아예 그냥 이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1: 근데 그 로봇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사람의 일자리였고 화재가 났을 때 야 이게 또 일장일단 생각해 볼 포인트가 많네요.
0: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번에는 그래도 그 소방관들이 두 분이 이제 부상으로 끝났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물류창고는 특히나 그 소방관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구조물이 엄청 크고 이게 붕괴 위험도 있는데다가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죠. 이제.
1: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또 진입을 해야 되겠고 또 그 쿠팡 내부에서도 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라는 폭로까지 나왔어요.
3: 이게 민주노총에서 이야기한 건데 이제 당시에 여기 물류센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물류센터를 바로 곧바로 출근하겠다. 이것이 과연 노동권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0: 이제는 성명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쿠팡이 뭐 이들에 대해서 뭐 병원을 보냈는지 혹은 선택권을 줬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 쿠팡도 처음에 이게 이제 물류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는 전망들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물류 차질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곧바로 투입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사실 보냈었거든요, 시장에다가. 근데 과연 이거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는지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뭔가에 좀 휴식권 같은 걸 주어줬는지 사실상 더 취재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네.
1: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만져는 괜찮은지 별 이상은 없는지 그런 점검 또 그런 메시지가 우선이었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쿠팡의 물질적 손해는 뭐 당연히 또 크게 있었을 테고 소방 당국이나 또 지역 주민들까지의 피해. 또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인천에서 불이 났는데 부천 지역까지도 재난안전 문자가 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0: 이게 한 이재민이 17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숫자만 보면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이재민은 실제로 대피했던, 그러니까
1: 집을 비워야 했던
0: 사람이 이재민 걸로 추산되는데 실제로 뭐 연기를 맡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창문을 여니까 환기를 아예 못할 정도로 이제 맥혀 냄새 났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그 전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뭐 저희 제보 영상들을 보면 거의 뭐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그 막 연기가 보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사실 그들의 사실상 이게 일상의 피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2: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그 불도 불인데 그 어린이집 14곳이 휴원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한 곳이 휴교하고 와 저 부모들은 어떡하지?
1: 그것도 맞벌이 부모들은 네. 또 그럴 때 제일 난감해지죠.
0: 이혼이라 그걸 잘
2: 그게 진짜 저한테는 만약에 우리 애가 가는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그 오늘
1: 갑자기
2: 네, 생업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남일 같지 않은 거죠.
2: 네.
1: 그러게 이게 2차, 3차 이런 또 파장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쿠팡의 물류센터 대형 화재는 5년 전에도 있었고 당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김범석 쿠팡 의장이 모든 등기 이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도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2: 예, 이제 쿠팡을 둘러싼 모든 논란,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있었던 그 개인정보 유출과 은폐, 그 다음에 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중심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김범석 의장이에요. 김범석 의장의 영향이 그러면 이제 그 경영 일선에서 본인이 이제 한국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했는데 과연 한국 쿠팡의 의사결정들이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김범석 의장을 거치지 않고 되고 있느냐 이뤄지고 있느냐 이래야지 그 만약에 그게 이뤄져야지 진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미국 상장법인 경영에 전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쿠팡 안팎에서 들려오는 그다음에 이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조사를 한 결과들을 보면 김범석 의장이 이제 미국 쿠팡 법인의 의장이면서 동시에 그 가장 큰 사업인 한국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의구심을 갖는 거죠. 과연 그러면 저거는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지금까지 뭐 한국의 소비자와 한국의 이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후자에 가깝죠.
1: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동일인 총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을 지정을 했다가 이게 또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이게 좀 지금 애매해진 상황이기는 해요.
3: 그렇죠. 그 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화재만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덕평 사태 때 이제 논란이 됐던 이유가 등기 이사직에서 이제 내려오고 난 이후의 시점이
1: 네. 네.
3: 중첩법 시행을 앞두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업주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인데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내려옴으로써 그 처벌을 좀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공정위에서 이제 쿠팡 동일인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총수를 법인에서 이제 개인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지 아직 최종 판단은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년 전처럼 이제 무조건 어떤 책임의 주소지라고 할까요? 이런 그런 것들이 불분명, 완벽하게 불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점이 있습니다.
2: 이 문제의 핵심은 그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쿠팡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직원이냐 임원이냐. 공정거래 법령에 따르면 그 동생이 만약에 임원이면 그 자연인인 김범석을 총수로 지정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1: 네.
2: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그 동일인으로 김범석을 지정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물류 관련 회의를 주도하고 배송 시간을 변경하는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주도했다.
1: 네.
2: 근데 보통 이제 공정위의 그동안의 뭐 초식이랄까요? 그 방식은 어땠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그 사건을 조사를 해요. 과연 김유석이 임원의 지위에 있었나 이걸 조사를 해서 제재를 먼저 하죠. 제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제재 과정에서 뭐 전원회의를 열었을 때 아 진짜 얘 임원이었어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그거를 사건을 이제 공표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이듬해 이제 동일인을 지정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였거든요.
1: 네.
2: 근데 이번에는 좀 그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쿠팡에 대한 사회적 비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커지는 상태에서 공정위도 거기에 좀 발을 맞추려고 했던 건지 좀 서두른 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가처분 인용된 것도 사실 좀 법원도 크게 뭐 무리한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시각들이 있었죠.
1: 요거는 이제 또 본안 소송 결과까지 또 봐야 합니다. 또 어떤 사례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쿠팡은 다양한 사람들의 또 견제 감시를 받고 또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그 규제까지도 또 이야기되던 와중에 큰 불까지 나면서 하여튼 여론이 또 잊을만하면 또 쿠팡에 대해서 또 안 좋은 감들이 좀 생기는데. 안정숙 님이 근데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쿠팡의 그 뭐 로비로 인한 그 영향 이런 것도 때되면 한 번씩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미국 정부나 의회나 또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또 자꾸 우리 정부의 입김을 낼 가능성 앞으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영관 기자.
3: 아 이건 좀 저도 좀 뭐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그 쿠팡이라는 회사의 그 특수성이 있는 건데 일단 그 사업은 한국에서는 하는데 법인은 어쨌든 미국 상장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자국 상장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의회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제 곳곳에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이루어지는데 뭐 이 사안을 좀 미뤄봤을 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쿠팡에서 이제 미국에서 로비를 하는 행위가 합법 행위지만 네. 그 로비 행위의 목적이 그 한국 규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조금 미국 정치를 움직이려 했다면 이건 좀 비난의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 뭐 이제 쿠팡을 규제했을 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보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통상에서 그 분쟁 핵심은 결국엔 차별이라서 이게 저희가 규제를 하는 게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좀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1: 합니다. 그렇죠. 그 쿠팡과 똑같은 일이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그룹이나 롯데그룹이나에서 벌어졌어도 똑같이 규제했을 것이다.
3: 네.
1: 뭐 이러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쿠팡도 뭐 로비에 대해서는 또 많이 반박을 합니다. 뭐 규모가 뭐 한국의 대기업의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쿠팡은.
2: 그 가처분 이제 인용된 다음에 좀 자신감을 얻었는지 그 다음 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그 로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는 한국 소비자들한테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잖아요. 이게 합법이건 아니건 그걸 이제 쿠팡도 좀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그거를 이제 구조를 알게 되죠. 왜 미국에서 이렇게 반대하나? 이거 미국 회사라서 이익은 다 미국으로 가네. 이런 그 구조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쿠팡 소비에 영향을 주고 뭐 그러면 뭐 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좀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또는 보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욕하면서 쓴다면서 사람들이 다
1: 그러게요.
2: 또 다시 쿠팡을 쓰고 있고 저도 좀 불가피하게 쓸 때도 있고
1: 그러니까 이게 쿠팡이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국회일까 행정부일까 소비자일까 당연히 소비자가 제일 무섭지 않을까요? 왜 한동안 이제 탈팡 운동, 쿠팡을 이제 탈퇴하자라는 운동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더 오히려 늘고 있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0: 맞아요. 이 최근 지난달에 뭐 신용카드 추정 결제액을 보면 이제 쿠팡의 이용자가 정보 유출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느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는 정보 유출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는 뭐 탈팡이라고 해서 일부 소폭 감소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회복한 걸로 보아서 물론 그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신규 고객일 수도 있고 뭐 쿠폰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쿠팡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회복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을 때 뭐 네이버 혹은 뭐 11번가 뭐 지마켓 여러 가지 이제 대체제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상 거기들의 성장은 눈에 띄게 뭐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 참 이거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로켓 배송이 또 편리하기 때문에 6494님이 쿠팡 참 말이 많지만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 밀착돼 있어서 없으면 불편해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쿠팡에 대한 여론이 한창 안 좋아졌을 때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게는 굉장히 또 큰 기회가 될 수 있었잖아요.
2: 네.
1: 균열을 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2: 실제로 좀 늘긴 했어요. 그 마켓컬리 뭐 컬리죠. 컬리라든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시장이 좀 그 점유율이 좀 늘기도 했고 결제도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쿠팡의 새벽 배송, 이글 배송의 편리함을 대체할 수 있느냐 또는 이제 네이버가 갑자기 이제 배송망을 지금 하고 있긴 하죠. 그 다음 날 배송하는 뭐 당일 배송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게 전면적으로 가능한가 쿠팡에 대응할 만큼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물류에 투자하는 게 또 그 투자 금액이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사실 저는 그 쿠팡이 왜 이렇게 성장했냐를 두고 봤을 때 시장과 정부가 둘 다 손 놓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컨대 이제 우리는 그 기존에 있던 유통 규제라는 거는 전부 대형마트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그 실물이 있는 오프라인 유통에 되게 엄청 집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이 성장을 할 때 성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제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얼마나 커지겠어 하고 있다 보니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엄청 성장해버린 거죠. 기업들도 사실은 뭐 온라인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유통회사들이 그 온라인 쇼핑에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게 이 그 기존 레거시 언론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항상 뭐 오프라인 유통이 주가 돼 있어서 확실한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았나. 거기에 이제 뭐 대형마트 휴무제 같은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규제가 있었죠.
1: 김은주 님이 새벽 배송이 진짜 편리해서 안 쓸 수가 없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설용민 님은 쿠팡은 없어져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도 반대 의견도 보내주셨고 정성현 님은 탈퇴하고 다른 마켓들만 잘 써도 대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김강수 님은 사람을 외면하는 기업은 사람의 외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 쿠팡 플레이에서 스포츠 중계권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쿠팡을 끊지 못한다라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요. 우리 삶 속에 또 많이 깊이 들어와 있는 기업인 만큼 우리가 또 관심 갖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견제도 많이 해야죠.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또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의 정답은 네 글자인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에 이걸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죠. 물가 잡아야 하고 또 시중의 돈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이른바 기본 이자율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6298님이 주택담보대출 너무 비싸서 월 30이 이자로 나갑니다. 휴직 상황인데 가뜩이나 힘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934님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올라갈 생각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3134님은 매일 시내버스 운전하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유일하게 귀 기울여서 듣는 경제방송 성공예감이 되옵니다 라고 와 감사합니다 2542님은 평생 이자를 낸 거 어마무시할 겁니다 대출 다 정리하고 나니 벌써 70이라는 나이가 됐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그러게요. 참 대출 없이는 우리가 살기 힘들고.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네 글자.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인상한 그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원탁의 기자들 K 이어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7천억 들여서 글로벌 펩타이드 전문기업을 인수하기로 했어요.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제가 해도 될까요? 네.
1: 성민수 기자?
2: 네. 저 생명과학 전공했어요.
1: 아, 그럼 넘겨야죠.
2: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CDMO라고 하죠. 이제 예전에 공장에서 만들던 화학약품인 약이 아니라 그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단백질, 그러니까 약이 될 수 있는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약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1: 생산.
2: 네. 그 생산 전문, 일종의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회사죠.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그 상품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스위스의 펩타이드 전문 CDMO 회사인데 그 폴리펩타이드 그룹, 여기 그 회사 이름이 그냥 솔직하게 나와 있어요.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데 네. 이거는 그 아까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단백질의 형성 전 단계죠. 폴리펩타이드라는 걸 만드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거라면 이거는 뭐 방 정도? 방 하나 정도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세포를 이용해서 항체 단백질을 만드는 것보다는 단순해 보이기는 한데 또 공정이 아예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포트폴리오에 없던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왜 이걸 했느냐? 최근에 인기 절정인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그 GLP-1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이 펩타이드예요. 펩타이드 그 비만 시장이 커지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에도 좀 진입하기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린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저 단위 M&A를 통해서 진출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빠르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2조 7천억을 들여서 인수한다라는 거고 그게 폴리펩타이드 그룹이라는 스위스 기업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게 CDMO라는 게 외주 생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감을 가져와야 되고 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같은 그런 대형 빅파마의 손을 좀 잡아야 되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M&A였을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지금 이제 위고비나 그 마운자로 같은 게 이제 사실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된 약은 아니잖아요. 그 제약사들이 비슷한 그 GLP-1 계열의 약을 계속 출시하려고 개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먹는 위고비라고 뭐 그 경구용제도 사실 계속 개발 출시를 하려고 지금 출시 전 단계에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존의 제약회사라는 인상은 이제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연구실이 있고 연구실에서 개발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렇게 그 뭐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의 제약회사들은 자체 생산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CDMO한테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 시장을 봤다면 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1: 그러게요. 결국에는 M&A 이후에 실제 생산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러려면 빅파마들의 선택을 또 받아야 하고 그 가능성이 이제 높여가는 게 그 M&A라는 걸 테고요. 그럼 과연 이제 2조 7천억 이상을 쓰고 또 추가 설비 투자 더 해야 된다면서요?
3: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전망이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 규모가 2035년에 한 200조 원 규모 정도로 커진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설비만으로는 그 빅파마 대형 물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제 추가 설비를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상황. 이러면 이제 약간 승자의 저주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노하우 자체가 또 통하지 않아서 이 공정 안착에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지금 어쨌든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비만 치료제

0: 시장에 대한 열풍이 얼마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잠깐 슈퍼사이클 잠깐 돌다가 끝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떻습니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팅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1: 사업적 측면에서.
0: 네네. 네. 일단 저희 와이프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 네.
0: 출산 임신한 순간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1: 아, 나중에.
0: 마운저를 너무 맞고 싶다, 자기는. 그래서 이제 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살이 좀 찌게 되는 상황이
1: 네,
0: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빠르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마운저를 맞고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차부터 맞을 수 있다는 거를 그 맘카페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1: 아, 정보에.
0: 출산 몇 개월부터 이제 마운저를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 달에 30이니까 뭐 어느 정도 한 200 정도 들여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 가족이 그런 얘기 직접 하니까
1: 체감이 확 되죠.
0: 예, 이거 저희가 이제 뭐 탈모약 먹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또 신체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이게 선진국으로 더 잘 살고 할수록 또 이게 또 많아지는 질병이기도 해요. 비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현규 기자.
2: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실제로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키워드가 웰니스라고 하더라고요.
1: 웰니스.
2: 네,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사람들의 가치관인 건강 또 나아가서 뭔가 날씬해 보이는 몸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마운자로 한 번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맞고 심지어 끊으면은 다시 요요가 나온다고 하는 임상 실험도 있는 걸로 보아.
1: 이게 식욕을 떨어뜨리는 기전이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한 달 정도 맞아가지고 평생 날씬해지는 거라면 이게 시장이 한계가 있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맞아야 돼요. 꾸준히 맞는다라고 하면 이 사실상 이거는 거의 뭐 계속 맞아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1: 그 주변에서 이런 살 빠지는 약 GLP-1 계열에. 약을 맞으시는 분들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3: 네.
1: 헬스케어 있어요. 주변에 좀 있습니까?
3: 저는 주변에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시장이 갈수록 커지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도 요즘에 고민 중이거든요. 사실.
1: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죠.
3: 그런데 요즘에 이제 더 큰 이게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진 않은데 저만 해도 이제 제 스스로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1: 네네네.
3: 정말 마른 사람들도 이 그 위급이나 마음자로 처방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1: 그러니까 항상 마르신 분들도 나 살쪄 보여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3: 다이어트의 시간은 그 인생의 기간과 맞먹잖아요. 사실
1: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3: 네.
1: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비만 이게 치료제라고도 불러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해야 한다? 아니다. 그건 너무 과하다. 이것도 찬반이 있더라고요.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사실 탈모 치료제보다는 비만 치료제가 좀 그래도 공적 자원을 투입할 여지가 더 크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미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마른 사람들이 이거를 찾는 거는 비정상적 현상이고 미용만을 추구하는 건데 대사증후군 사실은 이것도 비만 치료제로 그 당뇨 치료제로 먼저 개발됐던 거잖아요. 당뇨라든지 이런 합병 질환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비싼 약을 공적 지원을 투입해가지고 싸게 뿌린다? 그러면 수요가 막 늘어나겠죠. 그러고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안 그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 재원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죠.

0: 아, 이거 요즘에 해외 여행 가서 이거 비만 치료제를 사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1: 저도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막 찾아봤는데 물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 말고 법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가령 어쨌든 간에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의료보험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처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게 문제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마약성 진통제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거를 뭐 감독하거나 이걸 뭐 입국 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선별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암암리에 오케이 되는 거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다 뭐 불법 까지는 아니지만 뭐 꼼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네.
2: 뭐 세관에서 걸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 이걸 그 일본 가서 이제 쓰시자료라고 막 사람들이 여행 가서 처방을 받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처방 일종의 의료행위잖아요. 일본에서 처방해 주는 의사가 과연 한국의 뭐 성지인 병원들 거기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처방을 해 주지만 거기보다도 훨씬 더 그 안전 이 약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 이거를 주의사항을 잘 전달하기 힘들 거고 언어적인 장벽도 있을 거고 사실 그냥 한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찾으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처방할 여지도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지금 제도로 막지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도적으로 이런 가능성은 좀 막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안전과 관련이 된 거니까요. 또 하나가 그러면은 한국판 위고비, 한국판 마운자로는 잘 개발이 되고 있느냐. 또 한켠에서는 너무 또 다른 희귀병 치료제나 이런 것보다 비만약에만 너무 또 관심들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약간 양쪽에 있어요. 좀 짧게 누가 정리해 주실까요?
2: 지금은 이제 GLP-1 계열의 그 신약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이걸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한 2030년 정도면 특허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네릭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제네릭 시장에서 또 우리 제약사들이 잘하니까 뭐 그때 되면 또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지 않을까. 마치 탈모약처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또 멀리까지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원탁의 기자들 K, KBS 석민수, 황현규, 이형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에서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는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평양냉면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근데 평양냉면 뭔가 전통 있는 집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정관념도 있는데 이게 신규 창업으로는 어떨지까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 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오늘도 중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강화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지금 파주에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서해안에도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중부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30에서 80mm, 서울 등 그 밖에 수도권

0: 함경과 충청도, 경북과 전북은 10에서 60mm,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부지방도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세종을 비롯한 충청 일부와 남부 대부분 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이 포항 3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4도, 광주 32도, 서울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가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를 또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보면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억 7천만 달러 52.3%가 늘어 이 기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가 급증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석유 제품은 33.4%, 컴퓨터 주변 기기 231.9% 증가한 반면 승용차는 10.6%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장윤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전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 지휘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등 범위 여권은 오늘 오후 3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거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현재는 올해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낳은 경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기존보다 석 달 더 늘어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서울시는 피해 시민 전원에게 따릉이 30일 정기권을 지급합니다. 보상 쿠폰은 다음 달 따릉이 앱을 통해 발급되고 지급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을 보유 중인 회원은 기존 이용권이 만료된 뒤 석 달 내에 보상 쿠폰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하는 등 미국과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으로 시장에 압박하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맘다니 뉴욕시장이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수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사실상 보호막을 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가 현지 시간 20일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이날 버킹엄 궁에서 정식 임명된 버넘 신임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10년 사이 맞이한 7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버넘 총리는 영국은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하고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2.87m로 어제 오후 5시 0.74m보다 2m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대 100mm,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권에 5에서 60mm 사이입니다. 중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은 남부에서는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세 10시 5분이 됐고요. 7월 21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어가죠. 오늘 11시를 기해서요.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경남 창원, 밀양, 함안, 창녕, 합천 중부 지역, 또 경북의 구미, 영천, 고령, 성주, 칠곡, 김천 북부, 또 경주 중북부, 경주 남부 지역이요. 또 대구 군위, 달성 북부 지역, 또 전남 완도 지역, 전북 전주 지역에 폭염경보가 11시를 기해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잘 좀 유의하셔야겠네요. 요즘에 저도 얼마 전에 우양산이라는 걸 처음 사봤는데 예,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되고 날씨가 변덕스러울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물도 자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정답은 네 글자였는데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인상한 것 3년 반 만에 인상한 것 정답은 기준금리였습니다. 기준금리 이제 2.75%가 됐죠. 9718님이 하필이면 퀴즈 나올 때 말 시켰다고 남편이 뭐라 해요. 잘 못 들었는데 기준금리라고 정답 예, 9718님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귀팅만 하다가 이게 눈팅이 아니라 귀팅이라고 하시나요? 예. 처음으로 문자 참여를 해봅니다. 라고 0309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0086님은 20년 된 차 안에서 듣는 경제라디오 너무 유익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오래된 차에 그 라디오 켜면 안테나가 위로 찡 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 추억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런 안테나가 달려있는 차를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그게 라디오 안테나란다라고 요즘에 또 그런 차들이 많이 또 사라지고 있어서 추억으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송철호 님이 오프닝 멘트를 녹음까지 해서 단톡방에 매일 올리고 계시다고요. 와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1부 9시 5분에 오프닝 멘트 항상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또 열심히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기준금리였고 또 맞춰주신 분들께는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물방이 있으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또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 코스피랑 코스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개장 초에는 주춤했지만 지금은 1.9% 오른 6,641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 빠진 74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간만에 4% 이상 오르면서 25만 4천 원대 회복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2.4%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정도 상승 그리고 네이버가 2%대 반등. 근데 사실상 오늘 반등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나 다를까 예, 두 종목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개별 종목들의 좀 악재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게 대형주들의 예를 들자면 삼천당제약이 거의 뭐 급락과 급등 오가는데 오늘은 24% 급락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임상 결과가 좀 좋지 않았다는 소식에 오늘 하한가로 꽂혀버리면서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 좀 냉랭해진 코스닥이기도 합니다. 해서 코스닥 지수는 740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은 1479원, 1479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가는데요. 9698님이 여름이 되면 서너 번은 평양냉면을 드시는데 처음에는 밍밍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입맛에 맞더라고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바로 그 음식 평양냉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또 요즘엔 젊은 세대들한테도 평냉 인기라고 하고요. 또 이걸 바탕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평냉 좀 드십니까?
2: 저도 막 이렇게 매니아는 아닌데, 예.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회사 선배 따라서 이제 네. 가면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싶었는데
1: 먹다 처음엔 보니, 그래요.
2: 예, 진짜 서너 번 먹으니까 그 맛을 좀 알겠더라고요.
1: 그 심지어 인터넷에는 행주 빠른 맛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네. 근데 이게 처음 반응은 다 그런데 서너 번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생각이 나는.
2: 맞아요.
1: 함흥냉면과는 또 다른 맛.
2: 네.
1: 아, 침이 고입니다.
2: 근데 그 진입 장벽을 이제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한 세 번 이상 먹어보면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이거 창업 트렌드 시간이니까 특히 네. 이제 여름에 안 그래도 뭔가 뜨거운 국물, 뜨거운 국밥 이런 거 파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게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게 잘 팔리는 게 이제 당연하죠.
1: 어쩔 수 없죠.
2: 그래서 제 어머니도 이제 순대국집 하시는데 여름에는 확실히 매출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빙수 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에는 막 수백만 원 이렇게 성수기지만 겨울에는 막 일매출이 10만 원대로 막 10분의 1 토막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장사 고수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비수기 성수기에 이제 제가 설문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름에 아예 2열 7열로 이제 뜨끈한 보양식으로 승부를 하거나 원래 이제 좀 따뜻한 메뉴를 파는 가게라면 아니면 좀 따뜻한 메뉴를 팔더라도 여름에 사이드 메뉴로 계절 메뉴를 이제 내는 시기죠. 그럴 때 이제 자주 하는 게 냉면, 막국수, 콩국수, 냉모밀, 물회 뭐 이런 좀 차가운 음식들을
1: 배가 고파지네.
2: 한 라멘집에 이제 다정포를 하시는 분은 작년에 네. 이제 여름 작년에 정말 더웠잖아요.
1: 네.
2: 폭염이 심해서 콜드 라멘을 새로 만들었대요.
1: 그러니까
2: 라멘인데 판모밀처럼 이제 면을 따로 그 국물하고 분리해가지고 얼음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육수에다가 찍어 먹는 식으로 담가 먹는 식으로 이렇게 내고 이제 시원하게 포스터도 앞에 붙여놓고 해서
1: 판메밀처럼
2: 네.
1: 라면을 그렇죠. 얼음 동동 띄어져 있는 국물에 찍어 먹는 거예요.
2: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라멘집이었다 보니까 이제 좀 면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었고 해서 전혀 새로운 메뉴는 아니고 약간 변주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 매장은 이렇게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또 매출이 꽤 올랐다고 합니다.
1: 이야, 그러니까 변주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것저것 다 파는 집 아니면 냉면 전문점이 아닌데 냉면 게시
2: 네.
1: 이렇게 써놓으면 먹어는 보고 싶지만 네. 사실 냉면이라는 게 특히 육수의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2: 그렇죠.
1: 전문적으로 잘할까라는 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2: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좀 통했는데 요즘은 소비자분들 이제 워낙 입맛이 높아졌고 전문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메뉴를 막고 늘리는 거는 좀 전문성이 약해 보이죠. 그래서 기존 메뉴랑 좀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1: 아, 확장을 하더라도 연관성이 있게.
2: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댓국집이다 하면 이제 냉면을 하기보다는 순댓국의 정체성을 더 강화해서 대신 뭐 버섯, 전복, 인삼, 산삼, 배양근 이런 이제 그 보양식으로 이제 강화를 해서 이름도 황제 보양 순댓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기 보충하세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은
1: 이열치열
2: 네, 더 좋을 수 있고 작년에 실제로 한 부대찌개집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름에 전복, 문어, 낙지 같은 이제 해물을 넣어서 해신 부대찌개로 해서 또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뭐 매운탕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신탕이 있는 게 아니라 부대찌개도 해신 부대찌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쵸.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거예요.
2: 그렇죠. 여름에 이제 보양식으로
1: 그렇죠. 네. 스태미너 필요하니까 네. 이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랑 확장이 자연스럽게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1: 또 이제 시원한 음식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평양냉면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슴슴한 맛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요.
2: 네, 이게 이제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1: 예.
2: 이제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에 사실 평양냉면이 제일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때가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먹방을 보여줬잖아요. 전 국민이 봤잖아요.
1: 그때 북한이 뭐 어디서 평양냉면 이렇게 조달해 와가지고 그렇죠?
2: 네. 예,
1: 판문점 근처에서. 예.
2: 그래서 그때 이제 피크를 찍고 잠깐 떨어졌다가 요새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구글 트렌드에도 이제 그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평양냉면이라는 게 그때 이후로 이제 좀 대중화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1: 네.
2: 예, 그전에는 약간 이제 미식가들이 즐기는 뭐 미식가의 암호 같은 음식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2030 젊은 층으로도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평양냉면은 예, 좀 기존의 냉면하고 이제 다른 특징이 이제 메밀로 면을 이제 만든다.
1: 아, 면이 좀 다르죠.
2: 네. 그리고 육수가 좀 맑고 은은하다. 그리고 간이 좀 절제돼 있다. 그래서 육수의 염도나 동치미 사용 여부, 메밀 함량, 면의 굵기에 따라서 조금씩 맛은 다른 이렇게 그렇죠.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1: 함흥냉면은 쫄깃하고.
2: 네.
1: 평양냉면은 좀 부드러운 면.
2: 그렇죠. 메밀이니까 이제 뚝뚝 끊기죠.
1: 그렇죠. 박미영 님이 아직도 평양냉면을 못 드셔보셨다고 궁금하다고.
2: 냉면집이 아직 많지가 않아요. 네, 다른.
1: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함흥냉면보다는 평양냉면집이 좀 적죠.
2: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그 비어있는 지점을 찾아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창업 포인트가 될까
2: 네.
1: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대중성으로 따지면 함흥냉면이 편하기는 해요.
2: 그렇죠. 이게 함흥냉면은 평양냉면하고 다르게 이제 고구마나 감자 전분으로 면을 만들어서 좀 질기고 탱탱한 식감이라서 이제 기존의 냉면이랑 조금 가까운 맛이죠. 그리고 육수도 매콤 육수도 이제 좀 매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념이
1: 짭조름.
2: 예 매콤 달콤하죠. 그리고 좀 회 고명을 많이 올리죠. 그래서 좀 이게 뭐 어느 게 맞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1: 네. 네.
2: 평양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슴슴한 맛을 좋아하고 함흥냉면은 쫄깃하고 좀 간이 센 그렇죠. 네, 그런 맛을 선호하는 거죠.
1: 제가 유치원 때 처음으로 함흥냉면을 먹어보고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고 그 유치원 때 기억이 아직까지 남거든요. 세 그릇을 앉은 자리에서 먹었던 그래서 동네에 아는 삼촌 들어오면 붙잡고 냉면 사달라고 졸랐던 네. 그때 그게 함흥냉면이었는데
2: 네. 빨리 드셨네요.
1: 너무 맛있었어요.
2: 네네.
1: 어떤 관광식당이었는데 집 주변에. 조혜영님은 저는 코다리 회냉면이 좋습니다. 코다리 회냉면. 그러니까 비빔냉면은 네. 어느 집을 가든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낮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고추장만 하더라도.
2: 네.
1: 근데 참 요즘 청년들이 오히려 평양냉면까지 이제 발을 넓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2: 네, 그 작년에 이제 외식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이 이제 숫자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냉면집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38%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도 평양냉면 검색량이 함흥냉면보다 무려 11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캐치테이블에서 평양냉면을 검색한 사람들의 연령대가 20, 30대가 8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평냉을 입문하게 된 계기가 이제 네. 이제 부장님 따라서 선배 따라서 이렇게
1: 가게 된 건데. 되죠.
2: 네.
1: 너 이런 거 먹어봤어?
2: 그렇죠. 네. 위에서 좀 이제 가르쳐주는 음식이었다면
1: 맞아요.
2: 중장년들이 즐기던 음식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젊은 층으로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 남녀노소 즐기기 시작을 했다는
1: 처음에
2: 거죠.
1: 처음에 부장님과 같이 갈 때는 뭐 이런 데 데려와서 밥 사주는 것처럼 많이 막 티내고 있고. 그런데
2: 네.
1: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는 거죠.
1: 먼저 찾아가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럼 2030이 이제 평냉을 즐기는 이유가 뭐냐. 이제 업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기존에 2030이 즐기던 음식들이 마라탕, 불닭.
1: 자극적인
2: 네,
1: 거.
2: 매운 떡볶이. 이런 것들 이제 먹다가 이게 외식 트렌드가 계속 이제 돌고 돌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짠단짠한 게 이제 유행을 할 때도 있고 좀 매콤달콤한 게 유행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가 이제 반대로 요즘은 좀 슴슴하고 담백한 음식에 눈에 뜬 거 아니냐.
1: 네, 막 쇼츠만 보다가 도파민 네. 디톡스 해야지라고 해서
2: 그렇죠.
1: 스마트폰 다 내려놓듯이.
2: 네. 근데 이게 국밥에서도 흐름이 나타나는 게
1: 네.
2: 배민에서 이제 작년인가 이제 발표한 키워드가 그 뉴 웨이브 국밥이었어요.
1: 국밥의
2: 새로운 물결. 그러니까 기존의 국밥보다 좀 더 담백하고 맑은 국물에 옥동식 같은 맑은 곰탕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냉면에서도 이제 매콤달콤 자극적인 맛에서 좀 슴슴하고 담백한 맛이 이제 주목받는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시대에 오히려 역으로 자극적인 걸 뺐을 때 저건 뭐지?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2: 네네.
1: 근데 이것도 어디서 유행 타서 그런 건

0: 먹자 하면서 또 맛있게 먹는 법들을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또 이제 새로운 맛집들을 발굴해서 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양냉면을 전에는 좀 입문자들이 어려워하던 음식에서 아 이제 요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아, 먹어보고
1: 궁금한
0: 공부를 해서 이제 먹어보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호기심 그 다음에는 어 요렇게 변주도 가능하네 해봐야지
0: 식초를 넣어서도 먹어보고
1: 이게 네.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아 김지수님 배고파서 눈물 나요. 점심에 밀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3117님은 참고로 저는 의정부 평양냉면 단골입니다. 여기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3000 쓰시는 분은 육전이 올라가는 진주 냉면도 있습니다.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아 이거 육전까지 올라가면
0: 네. 고명도
1: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미디어의 영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변화도 있어요? 어떻게 즐겨요 평양냉면?
0: 네, 그 평양냉면의 또 이제 그 좀 특징이 반주랑 같이
1: 술 한잔 하면서 네,
0: 술 한잔 하면서 반주를 즐기기가 이제 좋다는 건데요. 저도 평냉 가면 좀 부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가 반주를 꼭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외식을 하면 이제 좀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좀 달리는 문화였다면 네. 요즘은 그냥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정도
1: 가볍게
0: 예, 그런 게 이제 젊은 세대에서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반주로 같이 즐기기가 좋더라. 그래서 요런 트렌드는 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그것도 예전에 보면은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때 전철우 씨였을 거예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창업하는 그쵸. 가게들. 그래서 막 이게 진짜 북한의 맛은 이렇습니다. 그 막 너무 네. 궁금했는데
0: 네.
1: 요즘에는 뭔가 좀 비슷한데 좀 다른 트렌드가 있어요?
0: 네, 이 평양냉면 시장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좀 새로운 트렌드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1: 네.
0: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재료에 집중해서 차별화를 하는 가게들입니다. 그러니까 메밀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요새는 이제 귀해졌거든요.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가지고
1: 아, 국산 메밀이
0: 네, 그래서 뭐 중국산이나 뭐 미국산이나 이런 것도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주산 메밀 이렇게 특정 산지 메밀을 강조를 하고 또 메밀의 함량이나 재면 방식에 따라서도 이제 다 조금씩 다른데 뭐 어떤 데는 메밀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 거의 10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뭐 순면을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로 차별화를 하는 가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걸 순면이라고 해요?
0: 네, 이제 메밀의 함량이 이제 높다는 거죠. 섞지 않고.
1: 아, 그럼 메밀이 안 들어간 메밀 국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0: 그 메밀하고 이제 밀가루
1: 비중이 너무 높은
0: 배합을 해가지고 가게마다 다르거든요.
1: 근데 네. 요게 하나의 포인트 특장점이 될 수 있다.
0: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어느 게 이제 맞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거에 취향이 맞는 분들은 그때 찾아가는 거죠.
1: 그리고 요게 하나의 홍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또 다른 메뉴랑 결합하는 것도 있어요?
0: 네. 그 냉면이 단점이 이제 여름 메뉴다라는 게 이제 취약점이죠. 그래서 겨울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냉면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뭐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은 또 이빨에 낀다고 또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니아들만 이제 그 고객층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남녀노소 고객층이 이제 다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이제 확장하고 이제 어울리는 이제 페어링이라고 해서 결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냉면, 만두, 수육 정도였다면 돼지갈비나 소의 힘줄이죠. 스지 조림이나 어복쟁반이나 이런 다양한 한식 메뉴랑 냉면을 결합하는 가게들이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보니까 평양냉면집인데 돼지갈비를 더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이제 겨울에 또 이제 손님들을 끌어모으려고.
1: 아 힘들다 오늘. 냉면에다가 고기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돼지갈비 그렇죠. 먹을 때도 비빔냉면이나 싸서 먹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0: 이제 육쌈냉면을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또 됐죠.
1: 오늘 방송 힘드네요. 네. 전하리님이 20대인데 주변을 보면 평냉이 맛있기도 하지만 평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왠지 힙해 보이는 이미지가 초반 인기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0: 그렇죠. 약간 이제 미식가들의 먹는 음식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1: 1134님은 30년 전

0: 백령도에서 먹어본 그 막국수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네요라고. 평양냉면 같은 슴슴한 막국수였다고. 이게 사람의 기억에 이 맛이라는 게 참 강렬하게 남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름에도 또 겨울에도 내 메뉴의 어떤 약점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야 되는 건데
1: 네.
0: 지금은 평양냉면이 그런 공백을 채워주는 그런 좋은 대체 선수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양냉면도 냉면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 메뉴라는 한계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겨울의 매출 또는 이제 저녁 매출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메뉴를 이제 섞는 건데 그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될 정도로 이제 유명한 노포 평양냉면 집인데도
0: 네.
1: 여름과 겨울의 매출이 다섯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을 했던 분이 여름에는 월 매출이 9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제 겨울에는 2억도 안 나오더라. 근데 2억도 물론 이제 큰 매출이긴 하지만 그게 엄청 이제 한 40평 정도 되는 대형 매장이어서 직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이제 겨우 손익분기점에 맞추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미쉐린에 선정될 정도의 맛집인데도 이 정도라면 일반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는 겨울 비수기 매출이 훨씬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돼지갈비나 이런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메뉴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 실제로 그 눈꽃빙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여름에만 잘 되고 이제 겨울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막 떡볶이나 붕어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려고 하거든요.
0: 근데 최영우님은 원래 냉면, 초계면은 겨울 음식입니다. 겨울에 메밀면도 있고 찬 동치미 국물도 있고. 아, 겨울에 차가운 동치미 국물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간다는 거.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공백을 채울 대체 선수가 필요하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 생뚱맞은 게 아니라
1: 네.
0: 확장성이 같이 좀 맞아야 된다라는 거.
1: 그리고 이제 배달을 잘 하시면 겨울에도 또 잘 버티실 수는 있으세요. 따뜻한 집에서 아랫목에서 네. 시원한 냉면 먹는 것도
0: 그
1: 있으니까.
0: 재미가 네. 있죠. 그 요즘에는 평양냉면 집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1: 이거는 사실 이제 업계에서 약간 좀 밀고 있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인데.
0: 컨셉이요?
1: 네.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는 대신에 그냥 여기 와서 반주로 가볍게 즐기셔라. 미식을 즐기면서 해가지고 어떤 냉면집은 선주 후 면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술 한 잔 이제 가볍게 하시고 그다음에 면을 즐기셔라. 이제 술을 팔기 위한 거죠.
0: 또 수육 같은 것도 팔잖아요.
1: 그렇죠.
0: 만두.
1: 그러니까 네. 술이랑 또 즐길 수 있는 그 반주에 어울리는 메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새로운 게 요새는 와인이랑 또 같이 먹는 평양냉면집도 생겼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2030 좀 젊은 세대를 타겟을 하다 보니까.
0: 와, 평양냉면과 와인이요?
1: 네. 좀 독특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잘 되는 게 아예 그거를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힙한 이미지도 있고 또 인테리어도 기존의 평양냉면집 하면 약간 노포 같은 감성이었는데 좀 더 현대식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또 그 타겟팅을 하더라고요.
0: 이거 신기하네요. 그 와인까지 동원을 해서 네. 어찌됐든 간에 또 특색도 보여주는 거고 매출도 확장을 하는 거고 왜 평양냉면집 가면은 만두랑 수육은 기본이고 어복쟁반
1: 네.
0: 이런 거 하시는 집도 있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 없는 거죠. 뭐 김치찌개도 이게 뭐 돼지김치찌개가 있고 참치김치찌개가 있고 꽁치김치찌개가 있듯이 다 이제 근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메뉴가 이제 수요가 확인된 메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0: 장윤수님이 연길냉면이라고 있는데 그걸 먹어봐야 진짜 냉면 맛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 중국에서 넘은 건가? 7929님도 중화냉면도 맛있다고. 아, 오늘 참 힘듭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어떤가요? 3117님이 아까 의정부 평양냉면은 15,000원이라고 했고 설용민님도 냉면 15,000원 시대.
1: 네.
0: 근데 함흥냉면보다 평양냉면이 조금 비싼가?
1: 비싸죠.
0: 싶기도 하고.
1: 뭐 이제 유명 맛집들 같은 경우는 18,000원이기도 하더라고요.
0: 냉면 한 그릇에 18,000원이요?
1: 네. 네. 우레옥 같은 경우에.
0: 와.
1: 그래서 평양냉면은 확실히 이제 비쌉니다. 예. 네. 근데 이 왜 비싼가 이제 들어보니까 일단은 메밀이 좀 밀가루보다 훨씬 비싸다. 그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제품에

0: 따라 다르겠지만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서 이제 소고기나 이런 고기들을 이제 오랫동안 예,
1: 시간도 삼고
0: 하다 보니까 이제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메밀이 좀 습기에 민감해가지고 이게 유통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새는 프랜차이즈화 하는 이제 브랜드도 나오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하면 보통 본사에서 대량 생산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매장에서 직접 면을 뽑도록 할 정도로 이 습도에 따라서 이제 면이 뭐 끈기가 달라지고 이렇게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하고 또 이제 노포들은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장기 근속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높아요.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이거를 또 지불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메뉴판에 냉면 18,000원.
0: 네.
1: 또 어디는 16,000원.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0: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좀 거품이 있다. 가격에.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에서 또 좀 뭔가 미식으로 포장이 미식, 되고
1: 힙한 음식 네. 이러면 더 올라가니까
0: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매출 대비 보통 식자재 원가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일반 음식점들은. 근데 평양냉면은 한 15%에서 20% 초반 뭐 요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 이익률이요?
0: 식자재 원가율이.
1: 아, 원가율이 매출 대비. 원가율이.
0: 네. 물론 이제 그
1: 물론 또 뭐 임대료라든지 뭐 다른 것도 다 있으니까.
0: 네, 다 다르겠지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디어의 영향을 좀 받았다. 그래서 요즘은 평양냉면에 좀 가격을 합리화하자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1: 그러게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네. 높아지는 가격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불만이라면 그게 곧 또 창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틈새. 네, 그게 이제 소비자의 니즈가 좀 접근성 좋은 가격대에 평양냉면을 즐기고 싶다 하는 거 이제 맞춰서 요즘은 10,000원 초반 네. 12,000원 뭐 이 정도에도 나오는데요. 사실 12,000원도 칼국수를 12,000원에 팔면 비싸다고 하는데 평양냉면은 이제 12,000원이면 손님들이 와서 왜 이렇게 싸요 이런데요.
1: 고기 국물이니까.
0: 네. 그런 차이도 있고 네, 어쨌든 이제 평양냉면 하면 한 15,000원 안팎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깨려는 네,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평양냉면집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12,000원에 팔려면 또 이게 재료라든지 원가 관리도 잘해야겠네요.
0: 그렇죠. 근데 이런 데들은 좀 입지가 또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 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지에. 네네. 그럼 또 찾아가는 맛집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게 또 지역이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사실 평양냉면이라서 평양에 있는 건 아니고. 네.
0: 그렇죠.
1: 어디까지 확장합니까?
0: 이 평양냉면이 아무래도 이제 노포 맛집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1: 특정 그 유명한 맛집들이 있죠.
0: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주로 구도심에 있어요. 마포나 중구, 종로 이런 데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부도심으로도 뭐
1: 신도시,
0: 예, 구이나 뭐 이제 외곽으로도 이제 좀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부산에서도 그 미쉐린에 선정된 평양냉면 맛집이 나올 정도로 이제 지방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냉면이 꼭 서울의 원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또 한국전쟁 이후에 평안도 분들이 내려와서 차린 때가 이제 노포 맛집이 되면서 서울에 또 그때가 이제 경제 중심지였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미디어에서도 서울 맛집들을 주로 조명을 하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지역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1: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유행이 퍼져나간다?
0: 네.
1: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은 그 노포 오래된 그 유명 평양냉면집 입장에서는 또 사업 확장일 수도 있겠고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중화되고 이제 검색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1: 그러니까 왜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평양냉면집들 있잖아요.
0: 네.
1: 여기도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걸 해요?
0: 그동안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 거의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여기가 이제 비어 있다 해서 프랜차이즈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네, 프랜차이즈가 이제 늘어나면 또 이제 우후죽순 이제 가맹점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1: 그럼 또 그 맛이나 브랜드 그렇죠. 관리가 힘들어지죠.
0: 네. 그리고

0: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이 또 가려지면 거기서 살아남는 브랜드가 또 이제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중화되는 초입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등장을 한다는 게 상징적이니까요.
1: 그래서 사실 그 평양냉면이라는 게 뭐 진짜 수십 년 전통에 아니 몇 시간 이상 끓여내린 육수 막 이런 뭐 전문성이 있어야만 하나 네. 싶은데 창업할 때는 어때요? 뭐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 메뉴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평양냉면.
0: 네. 저는 아직은 이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노포 맛집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뭐 평양냉면집이 잘 없는 지역 상권에서는 또 이제 해볼만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맛있는 냉면을 만들까도 중요하지만 네. 요즘은 전반적으로 음식점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네, 레시피도 다 공유가 되고 있고 또 요즘은 또 뭐 유명 맛집에서 들어가서 일하고 거기서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이제 맛있는 레시피는 공유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1: 그러니까 맛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차이는 둘 수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맛으로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김치찌개도 예전에는 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넣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참치, 뭐 꽁치, 돼지고기 이렇게 이제 좁혀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평양냉면에서는 그런 조합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메밀의 함량이나 뭐 육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집의 평양냉면은 이런 맛이고 이런 사이드 메뉴와 같이 즐기면 더 맛있습니다라는 컨셉을 명확히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게 껍데기 마케팅에 지나지 않으려면
0: 네.
1: 연구를 사실은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음식도.
0: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그렇지만 평양냉면집에서 일단 좀 일을 해보시고 네. 거기서 이제 노하우를 좀 배우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평양냉면이 기존에 이제 높은 맛집들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아직 그 새로운 맛을 접해본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요새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곳은 그 면에 그 메밀의 이제 껍데기를 완전히 다 벗기지 않고 일부를 이제 남겨가지고 씹는 맛을 강조한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평양냉면의 정석, 뭐 정답은 없으니까 네, 우리 가게만의 맛을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약간 이제 변주를 한다는 거죠.
0: 네.
1: 무조건 전통적인 맛, 평양냉면은 이래야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세대가 좀 싫어하는 게 이제 중장년층이랑 같이 가면 면 스플레인이라 그래요. 면을 설명한다 해가지고.
1: 아, 면 익스플레인.
0: 네.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뭐 식초를
1: 항상
0: 뭐
1: 가르쳐 주려고. 네.
0: 이건 넣어야 돼, 넣지 말아야 돼. 근데 그런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객들마다도 또 이제 선호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식당을 차리면 고객분들한테 설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좀 개선했으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또 만족도는 어떠냐 해서 그런 것들로 계속 또 업그레이드를 가셔야죠.
1: 그렇죠. 그래서 진짜 평양냉면 맛은 어떠냐.
0: 네.
1: 북한에서는 진짜 평양냉면을 어떻게 먹느냐.
0: 네.
1: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0: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예전에 그 가수 최진희 씨가 예전에 그 북한 공연을 몇 번 갔었는데 옥류관에 가서 이제 평양냉면을 먹어봤대요.
1: 진짜 옥류관.
0: 예. 근데 2002년에 한번 먹고 2018년에 또 한번 16년 만에 가서 먹었더니 예전에 비해서 좀 양념이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옥류관도 맛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
1: 아하. 박미영 님이 각자 방식대로 편하게 먹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너무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0: 네.
1: 정선영 님이 예전에 금강산 관광 갔을 때 먹었던 평양냉면 맛 잊지 못합니다. 와, 이제는 좀 오래된 이야기.
0: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게 아직도 대중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치찌개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잖아요.
1: 아하.
0: 그거는 누구나 아는 맛이니까.
1: 근데 또 그게 또 평양냉면 맛의 맛, 평양냉면만의 맛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 같이 미식의, 음식을 먹으면서 예. 논쟁할 수 있는 거.
0: 맞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0: 네. 그래서 점점 더 다양한 뭐 맛이 나오게 될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빙수도 예전에는 사실 눈꽃빙수라는 장르가 없었거든요. 예전에 다 얼음 팥빙수만 먹었는데 그렇죠. 요새는 또 과일빙수도 많아졌고 또 과일도 새로운 거를 얻는 것들도 이제 나오고 이러니까 네. 근데 그중에서도 근데 이제 베스트셀러가 또 나오게 되고 뭐 망고빙수라든지 딸기빙수라든지 그중에서도 또 새로운 요즘은 또 얼음을 또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계속 다변화는 되니까요.
1: 그러니까 평양냉면도 집집마다 맛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네. 하나의 또 개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까 우리가 그 가격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이거 얼마에 파느냐도 되게 아마 고민이실 거예요.
0: 네. 근데 제가 어제에서 그 평양냉면집 사장님한테 들은 게 인상적이었던 게 네. 12,000원에 파는데 손님들이 왜 이렇게 싸냐고 한다. 그러면 12,000원 정도면 이제 소비자 인식이 이제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맛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창업하기에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왜냐면 칼국수나 뭔가 이제 저렴해야 된다. 가격에 어떤 상한선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무리 원가가 올랐어요. 인건비가 올랐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정서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평양냉면은 원래 좀 비싼 음식이야 라는 인식이 있으면 뭐 가격을 더 올려도 좀 수용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있게 지금 이제 거품이 좀 있으니까 만 원 초반 정도에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포 같은 어떤 헤리티지라 그러죠. 이런 어떤 지역 유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가성비를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재밌게 들은 게 일본에 그 스키야키 전문점이 네. 있는데 네. 스키야키가 일본에서 워낙 고급 음식이다 보니까 새로 생긴 가게는 손님들이 잘 안 간대요. 왜냐면 보통 1인분에 한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 이제 가격에 어떤 진입 장벽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패하기 싫어서
1: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곳만 간다. 검증된 곳만 간다.
0: 네. 그래서 평양냉면은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가격의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출 수만 있다면 또 새로운 시장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접근성을 높임으로 해서.
1: 그 평양냉면은 이게 사실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그래도 오래된 음식이니까.
0: 네.
1: 왜냐하면 뭐 탕후루가 됐든 뭐 마라탕이 됐든 뭐 마라탕은 좀 길게 가긴 합니다만
0: 네.
1: 반짝 유행으로 끝날까 봐 또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염려가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평양냉면 지금 데이터를 봐도 계속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서 이제 더 다양한 브랜드가 나와서 시장을 좀 성장시키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1: 3079님이 23년 차 장사하고 계시다는데 여름에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그 비결은 저렴한 냉메밀 돈가스 세트와 장어덮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동 하시는 집인데 원래. 이런 분들이 장사 잘 하시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용 메뉴, 이제 우동이랑도 이제 냉메밀이랑도 이제 같은 면류니까 네, 손님층이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돈가스 같은 이제 사이드 메뉴랑 결합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어떤 가게들이 좀 오래 갈 수 있는지도 좀 팁을 주세요.
0: 그 평양냉면 집이 메밀이 이제 되게 민감한 재료라고 해요. 습기에 따라서도 이제 다르고 그래서 수십 년 된 노포도 그날그날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맛있는 레시피를 잘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을 잘 유지하는 가게가 또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평양냉면 그리고 평양냉면을 주제로 한 창업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장윤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어제 저녁 8시쯤 61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근 주민 대피령은 어젯밤 늦게 해제됐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 엘만 대부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가 동시에 위협받으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있나요?
3: 네, 먼저 홍명국님이요. IRP로 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연 2천만 원 금융소득에 합산이 되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네. 일단 금융소득 2천만 원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IRP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세액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합친 연금 수령액이 연간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1,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떼고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IRP에 들어있고 이걸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1,500만 원과는 무관하고요. 퇴직금 수령 시에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에서 30에서 40% 정도를 감면받는 형식으로 별도 과세된다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3.3에서 5.5%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이 네. 되고 퇴직연금만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받게 되면 16.5% 세율로 분리과세 되거나 네. 다른 거랑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할지를 선택을 한다라는 네.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이진아님.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DB형 퇴직연금이 더 유리한가요? 하셨습니다.
1: DB형은 이제 확정급여형이죠.
3: 네.
1: 그러니까 운용성과는 회사에게 귀속이 되고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확정된 이자율로
3: 네.
1: 얹어진 그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DB형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고 퇴직 직전의 소득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 DB형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거꾸로도 뒤집어서 보면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돼서
3: 네.
1: 퇴직 직전은 오히려 내 임금이 더 줄어든다. 그러면 네. DB형은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그 직전에 DC형 확정기여형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 네.
1: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유상증자였는데요.
1: 네.
3: 7582님 우리나라에서 무상증자를 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하셨습니다.
1: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좋지 않을 때
3: 네.
1: 주주 환원이라든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단기 이벤트에 끝나기는 합니다만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다르게
3: 네.
1: 말 그대로 무상. 돈을 주주들이 추가로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3: 네.
1: 그러니까 회사가 이미 벌어놓은 돈이 있어요. 잉여금으로 쌓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거를 자본금으로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벌어서 쌓아놓은 돈을 회사 자본금으로 증자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증자가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주주들이 낸 돈은 없지만 주식 수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주식을 더 발행을 해야
3: 네.
1: 되죠. 그러면 그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똑같이 비례해서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한 주 있던 사람에게 주식 한 주를 더 주는 거죠. 그럼 나는 초에서 주식 한 주만 갖고 있었는데 두 주를 갖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3: 네.
1: 거죠. 해서 주주들에게 일반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다만 권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주와 못 받는 주주의 네. 사이에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권리락인데 1대1 무상증자라고 하면 2만 원짜리 주식이 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0: 근데 또 여기서 또 착시 효과가 생겨요. 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2만 원이었는데 네. 오늘은 만 원이네. 대박의 세일 아니야? 더 싸져 보인다라고 해서 권리락 직후에 주가가 좀 단기간에 이상 네.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착시 효과 혹은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무상증자로 달라지는 거는 회사의 뭐 펀더멘털이 달라지거나 돈이 달라지는 거 하는 건 없어요. 어차피 왼쪽 주머니에 있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주가가 조금 더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서 네. 주주들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혹은 회사가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1: 네. 0337님. 유상증자는 왜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하나요?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0: 유상증자를 미리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예, 금감원에서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법원에 가셔야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아, 당연히 누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공시를 통해서 네.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질문의 취지는 그거 같아요. 왜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 후에 네. 혹은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알려주느냐. 사실 이게 올빼미 공시라고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중에 공시를 해버리면 좀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구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주가부터 요동을 칠 수도 있고 투자 판단을 좀 그르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장 마감 이후에 네. 혹은 주말을 끼고 찬찬히 생각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라는 주장도 또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금 전 10시 50분부로 경기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연천 지역 계시는 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또 바라겠고요. 또 대부분 남쪽 지역에서는 또 폭염경보도 있어가지고 날씨 우리나 뭐 건강이나 또 피해 없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마마 엘레나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이 소설의 악역입니다. 티타의 사랑을 가로막고 티타의 삶을 억압하고 티타를 평생 부엌에 가두는 사람. 그런데 소설을 깊이 읽으면 마마 엘레나 역시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마 엘레나도 한때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슴이 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그녀를 단단하게, 차갑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마 엘레나는 자신이 받은 억압을 딸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런 식의 대물림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는지, 이 작품은 그 잘못된 감정의 대물림을 안으로부터 깨부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로사우라는 티타의 바로 위 언니입니다. 그녀는 페드로와 결혼합니다. 로사우라는 이 소설에서 종종 미움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자신의 딸에게도 같은 규칙을 강요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페드로의 눈이 항상 티타를 향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로사우라는 규칙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를 주었을 뿐입니다. 텅 빈 삶이라는 형태를 말이지요. 로사우라는 어쩌면 진정한 갈망보다는 편안한 관습을 택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규칙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그 안전함 속에서 진짜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 헤르트루디스는 티타의 또 다른 언니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헤르트루디스는 욕망이 솔직합니다.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녀는 혁명군에 합류하고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억압 속에서 요리로 감정을 표현했다면 헤르트루디스는 그 억압을 박차고 나가 몸으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3살 다은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추시술과 손목의 경직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버지와 오이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그 곁에서 다은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며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도 다은이의 시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동생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는 다은이. 어려운 형편 탓에 좋아하던 미술학원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다은이의 모습이 안타까운 부모님. 속상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다은이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북쪽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중북부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천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며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그리고 충남 서해안에도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까지 중부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30에서 80mm, 서울 등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과 전북에는 10에서 60mm,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부지방도 오늘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14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제주 34도, 광주와 부산 32도, 대전 31도, 서울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은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내년 국세 수입도 5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거칠 전망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지방주도 성장, 민생회복, 양극화 완화 등에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도하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집권 여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규제를 부과해놓고 규제를 우회한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AI법 제도 체계가 한층 구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조달 확대와 취약계층 이공계 인재의 AI 이용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국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공공수요 창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과 경제적으로 여건으로 AI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나흘 전 강원도 영월주천강에서 낚시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부터 인력 90여 명,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은 실종 지점인 영월 주천강 용석보부터 하류 합류 지점까지 범위를 넓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모 선관위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직원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 직원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과다 해외 직구 이력이 있는 수입과자 할인점 등 15곳을 점검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체 가운데 4곳은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과 독일, 미국 등지에서 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중부사령부는 한국시각 오늘 새벽 5시부터 미국군은 총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일련의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이란의 군사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대 100mm,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은 50에서 60mm로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오는 10월 27일 총선을 치릅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당인 리쿠드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운명을 건 최종 심판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자지구, 이란, 레바논에서 이어진 전쟁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집권 연정이 과반 후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통파 유대인 하레디에 대한 병역 면제 논란은 사회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총선 국면에 접어든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태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수도 방콕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는 후진국형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고요. 또 조금 전 11시를 기해서 경기 파주 서북부 지역, 파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의 무력 충돌 등 상황을 전면전이라고 규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 참석해 이슬람 공화국을 향한 적들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 이란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란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미국이 만약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가 실제로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통항을 차단할 경우 세계 원유 공급이 최대 7%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선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과 함께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로운 수장으로 칼릴 알하야를 선출했습니다. 알하야는 가자 전쟁 중 이스라엘과의 인질 교환 협상을 주도했고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 측 수석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하마스의 차기 지도자 후보로 함께 거론됐던 해외 조직 책임자 칼레드 마샬보다 이스라엘에 대해 더 강경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들었는데 캐나다를 상대로 산불 관세를 위협한 지 사흘 만에 거의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을 끌어다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되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자국 주재 이탈리아 국방무관 등 두 명을 추방했습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0일 소셜미디어에 이는 이탈리아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러시아 대사관 소속 군사무관 두 명을 추방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일 이탈리아 정보기관 요원 등 두 명이 러시아 외교관에게 방위산업 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탈리아 정부는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대사관 소속 군사무관 두 명을 즉각 추방한 바 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상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를 기해서 경기 파주 서북부 지역, 경기 파주시 지역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 따라서 자주 좀 확인을 하시고 주변에도 알리셔야겠고요. 운전을 하실 때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또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공사장이라든지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오늘 하루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기 파주시 지역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눈에는 눈.
1: 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현지 시각 20일 성명을 통해서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서 사우디의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실시한다라며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앞으로도 단호하게 맞대응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상 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무력 충돌로 지금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가운데 후티의 이번 선언으로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행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 연안 쪽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이 또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유조선 두 척이 불안전한 항로를 통해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가 폭발했다면서 이란군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오만 연안에서 선박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표류 중이지만 선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선박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으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인데 후티반군의 홍해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상황이 참 좋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아주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 20일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미군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거다라면서 군 지휘부에 철저한 응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사자가 발생한 이후 이란을 타격하면서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공습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어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며 이란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개전 이래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총 17명인데요. 지난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기지에서 2명이 숨졌고 또 뒤이어서 이라크에서 불발탄을 처리하던 도중 1명이 추가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 이란 보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난달 27일 이후 미국 공습에 따른 사망자가 50여 명, 부상자가 500명 이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네, 보복의 보복이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근데 물밑에서는 협상 재개 시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고요?
1: 네, AFP통신은 이란 내무부 장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파키스탄이 양측의 교전 종식을 촉구해왔고 다른 걸프 중재국들과 달리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미국과의 소통 창구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하면서 중재국들이 미국과의 열흘 휴전을 제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중재자들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말을 좀 아끼면서 여전히 미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낯익은 새 리더.
1: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로운 수장으로 칼릴 알하야를 선출했습니다. 예, 하마스의 전임 지도자인 신와르는 2024년 4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 중에 사살이 됐었는데요. 네. 신와르 사후 약 2년 동안 하마스는 알하야를 포함한 5인의 지도부 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이끌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을 해보면 알하야는 가자지구에서 태어나서 생애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하고요. 네. 예, 평생을 하마스 관리로 지내면서 사망한 전임자 신와르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 가자지구를 떠나서 하마스 정치국이 있는 카타르로 갔고 2024년 10월부터 하마스의 정치국 2인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하마스 정치 지도부를 노린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가자 전쟁 중 이스라엘과의 인질 교환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고요.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 측 수석 대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잘 들으신 분들에게는 꽤나 낯익은 인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인물의 성향을 좀 보면 하마스의 차기 지도자 후보로 함께 거론됐던 해외 조직 책임자 칼레드 마샬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강경한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정치 분석가들은 알하야를 지도자로 선출한 걸 보면 하마스가 계속해서 무장투쟁에 전념하고 무장해제를 거부하며 이란 및 이른바 저항의 축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군사력을 재건하게 침입했다는 의도를 담은 메시지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1: 현재 하마스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1987년 창설 이래 가장 험난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평입니다. 2023년 10월 7일 대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2년간의 전쟁으로 지금 막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고요.
2: 네.
1: 국제사회로부터의 거센 무장해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영토 대부분이 폐허로 변했고 7만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장이 중동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후폭풍이네요.
1: 네. 일본 이야기인데요. 다카이치산의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로 네,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2: 한참 좋았었는데요.
1: 네. 인기가 굉장히 네. 좋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황실 전범이 개정된 이후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두 신문조사에서 모두 정권 출범 이후 최저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18일에서 19일에 실시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3%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도 꽤나 높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난달 조사 때 60%에서 무려 7%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하고요.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에 신문조사에서 50%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사히는 또 황실 전범 개정이 내각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에 말을 남겼고 네. 또 조사에서 황실 전범 개정안이 국민의 이해를 얻었냐라는 질문에는 60% 정도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2: 네.
1: 또 다른 신문인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45%라서 긍정적인 평가 19%의 두 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서 개정된 황실 전범은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인 뒤에 양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2: 네.
1: 일본 내에서는 남계 남성만 인정하는 황실 전범 규정을 바꿔서 여왕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70% 정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네.
1: 이 정도면 좀 이야기를 들어볼 법도 한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첫 여성 일본 총리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남계 남성 왕위 계승을 고집하는 보수 정치권 목소리에 다카이치 총리가 동조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라는
2: 여성임에도
1: 비판도.
2: 불구하고.
1: 맞습니다. 네네. 또 여기에 더해서 야당이 심의 등을 거부하고 있는데에도 부수도 창설 법안 등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 또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1: 뭐 이외에도 물가 대책, 뭐 총리 비서진의 SNS 비방 영상 의혹 대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 리스크가 내부 지지율에 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다음 키워드는 키미 쇼크.
1: 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이 오픈 AI와 엔스로픽 등 미국 주요 경쟁사를 위협하는 신규 AI 모델 키미 K3를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2: 네.
1: 네, 이 키미 K3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미국의 주요 AI 모델들의 필적하는 성능을 갖췄다. 라는 관측이 나와서 지금 전 세계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2: 네.
1: 이 AI 성능 분석 업체 Artificial Analyst 어넬리시스는 이 키미 K3의 지능 지표가 57점이라고 했습니다.
2: 네.
1: 이 현존 AI 모델들 중에서는 4위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2: 네.
1: 그럼 1, 2, 3등은 누구냐? 이 엔스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가 60점.
2: 네.
1: 네, 1등이고요. 오픈 AI의 GPT 5.6 솔 맥스가 59점. 또 GPT 5.6 솔 X하이가 58점으로 이것보다는 약간 뒤처지는
2: 뭐 점수가 한 1점씩 뭐 이렇게
1: 맞습니다. 큰
2: 1등하고는
1: 차이가 안 나네요.
2: 3점밖에 차이
1: 맞습니다. 또 그 뒤를 보면 스페이스X AI의 이제 그록 4.5가 이제 54점이고요.
2: 예.
1: 메타의 뮤즈스파크 1.1이 51점, 구글의 제미나이 3.5 플래시가 50점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AI 모델이 키미 K3의 성적보다 못 미쳤다.

0: 모델 Q1 3.8을 곧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리바바의 자랑에 따르면 이제 현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델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면서 엔스로픽의 페이블 5에 이어서 2위 수준의 성능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중국이 이렇게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도 기술을 이렇게 따라잡으면 미국은 초조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과의 이 기술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좁히면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우려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정보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만약에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미국 기업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이 중국산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못 쓰게 하는 거죠.
1: 허가를 안 해주겠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대중 강경 기조가 더 강화되고 있기도 하고
1: 네.
0: 또 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르니까 중국산 AI 접근 제한론도 힘을 받고 있는 와중에
1: 네.
0: 일각에서는 그동안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를 요구해온 오픈 AI와 엔스로픽 등 미국의 AI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미궁에 빠진 기생충 사태.
0: 네, 미국에서 지금 수천 명의 환자를 네, 발생시킨 네. 이 기생충 감염 사태. 그럼 발병 경로가 어딘지 지금 미궁에 좀 빠져서 문제라고 합니다. 앞서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테일러 팜스라는 기업에 오염된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타코벨 등 유명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이 되면서
1: 네.
0: 전국적인 지금 기생충 감염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1: 네.
0: 근데 이 기생충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이 양상추에서 실제로는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
0: 한마디로 FDA가 오판을 한 건데요. 네, 테일러 팜스 측은 FDA가 이 같은 오판에 대해 회사 측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인들을 그럼 괴롭힌 이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을 보면 기생충의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장질환인데 지금까지 34개 주에서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반전이 여기 또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FDA가 검사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테일러 팜스의 양상추가 감염원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놔서 정확히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공포심이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명확하게 원인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FDA는 역학조사와 발병 관련 데이터는 테일러 팜스의 채썬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1: 네.
0: 현재까지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실제로 검출된 제품은 없지만 위양성 결과가 해당 양상추의 오염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모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이에 따라서 테일러 팜스의 양상추 리콜 조치는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은 했지만 지금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 보건당국이 정확한 오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명품도 못 버려.
0: 네, 그동안 명품 브랜드들이 제품의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리지 않은 시즌 상품을 소각 하는 등 네, 폐기를 해왔다고
1: 그랬군요.
0: 합니다. 너무 아깝다고
1: 너무
0: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네.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1: 철 지나도 저는 쓸 수 있는데
0: 저도요. 왜? 근데 이제 그럴 수 네. 없게 됐다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네, 유럽연합 EU가 이 대형 패션 업체들이 안 팔린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폐기하는 걸 금지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2024년 7월에 도입된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 ESPR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EU는 현지 시각 19일부터 대기업이 판매되지 않는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 중소기업들에게는 4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유럽 대기업들은 이번 규제에 따라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하는 대신 할인 매장이나 그렇죠? 대체 시장 등 네, 재판매를 하거나 혹은 기부를 하거나 네,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1: 네.
0: 만약에 폐기를 하게 된다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뭐 제품이 안전 문제가 있다거나 뭐 파손된 경우 또 제조된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거나 기부받을 자선단체 등에서 인수를 거부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0: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매년 미판매 재고 발생 규모와 폐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선 각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네. 예, 기업들은 당국의 점검에 대비해서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독일 소매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할인 매장이나 중고 유통 채널 등을 통해 할인 상품의 공급이 늘어서 소비자들이 저희가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환경
1: 문제도 네, 그렇죠.
0: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네,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재고 상품을 대거 소각 매립해온 명품 업체들이 특히나 이번 규제로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아델의 노래 Set Fire to the Rain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장마 누적 강수량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등에서 400mm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장윤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어제 저녁 8시쯤 61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근 주민 대피령은 어젯밤 늦게 해제됐습니다. 이란과의 충돌 재개 후 미군 희생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군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을 기존보다 3개월 더 늘어난 15개월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서울 용산, 마포, 은평, 경기 평택시, 강원 고성군, 속초시 등 전국적으로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최신원 취재수첩.
1: 최근 취재수첩입니다. 최근에 태국 방콕 도심 한복판에 술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참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자성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방콕의 김종민 통신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자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희생자는 안타깝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2026년 7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공식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 네.
2: 화재는 지난 7월 12일 밤 11시 57분경 방콕 짜또짜꼬 라파오 소이 1 인근의 롱비어나 라파오라는 업소에서 발생했는데요. 초기에는 부상자 집계가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부상자 중 23명이 입원 중이고 13명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1: 네, 인명피해가 이렇게 커진 원인이 어떤 건지 밝혀졌습니까?
2: 네, 일각에서는 불과 60초 만에 화염이 번지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1: 네.
2: 최종 발화 원인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현장에 설치된 에어컨이나 전기 계통의 단락 가능성이 유력하게 조사되고 있고 이상전류 발생 시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은 예비감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60초 플래시오버 주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연성 방음제와 플라스틱 장식물이 연소를 돕고 유독가스를 쏟아내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뼈아픈 사실은 대피로 차단입니다. 탈출구 앞을 테이블과 맥주 상자 등이 막고 있었고 심지어 과거 출구로 쓰였던 문 하나는 빗장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짙은 연기와 정전 속에서 방향을 잃은 많은 희생자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 창문조차 없는 화장실과 그 주변으로 몰렸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1: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 해당 업소가 불과 몇 달 전에 안전점검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실점검이었던 게 드러난 거네요.
2: 네, 그 부분이 바로 태국 유흥업소 제도의 고질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1: 네.
2: 이 업소는 법적으로는 라이브 음악을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지난 4월 당국의 안전점검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대와 조명을 갖추고 심야에 수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유흥업소처럼 운영됐습니다. 행정기관이 낮 시간에 방문해 서류나 소화기 개수만 형식적으로 점검했을 뿐
1: 네.
2: 실제 영업시간대의 인원 초과나 비상구 사태, 가연성 마감제의 위험성은 전혀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번 참사 불과 12일 전인 7월 1일에도 파타야의 무허가 호스트바에서 불이 나서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그곳 역시 비상구가 없었죠. 이때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전국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네, 또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2: 네,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1: 네.
2: 이 부분은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태국 매체들을 통해 2만 9,700바트 한화 약 1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도되며 오해가 생겼는데요. 이는 방콕시에서 지급하는 장례 지원금일 뿐 전체 보상액이 아닙니다. 태국 법무부는 지난 7월 20일 범죄 피해자 보상법에 따라 우선 확인된 사망자 31명의 유족에게 1인당 30만 바트, 한화 약 1,100만 원 상당 총 930만 바트 이상의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1: 네.
2: 여기에 업주 등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액수를 떠나
1: 그렇죠.
2: 지원금 발표가 예방 실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가릴 수는 없다는 유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주신 대로 후진국형 이 화재가 반복되는 것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이죠.
2: 네, 맞습니다. 지난 2009년 산티카 클럽 화재나 2022년 마운틴비 화재 때도 큰 희생을 치렀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태국 정부는 경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OECD 가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걸맞지 않는 후진국형 화재가 반복되는 것은 태국 정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것 같습니다. 태국은 OECD 가입을 위해 2024년에 로드맵을 채택했고 작년인 2025년 12월에는 최초 각서를 제출해 현재 25개 전문위원회의 기술심사라는 꽤 구체적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노틴 총리와 차찻 방콕 시장이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유흥업소 즉각 폐쇄와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냉소적입니다.
1: 네.
2: OECD 가입은 단순히 소득이나 첨단 산업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 행정 집행 능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1: 네.
2: 서류상의 허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비상구가 열려 있는지, 시민이 일상생활 중 막힌 출구 앞에서 목숨을 잃지 않는

0: 사회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태국 정부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1: 네, 큰 희생을 있은 후에야 꼭 이런 대책을 생각하게 된다는 게 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글로벌 이슈 시간인데요. 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곳이 있어서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 지역 이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11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특보가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으니까 인근에 계신 주민들 특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또 기상 상황 수시로 좀 확인을 해 주셔야겠고요. 홍수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11시 40분을 기해서 하천 수위가 상승해서 연천군 임진강 유역 임진교 근처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강경 우파 정부가 오는 10월에 총선을 치릅니다. 최근 몇 년간 중동 지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던 네타냐후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자, 이 내용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날짜가 이제 정해진 거죠. 이스라엘 네. 총선.
1: 10월 27일 날로 확정됐어요.
0: 네.
1: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가 지난 12일 현 크네세트가 조기 해산하지 않고 임기를 만료한다. 그래서 다음 총선일은 법에 규정된 대로 10월 27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크네세트는 17일 날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네. 선거 때까지 현 의회와 내각이 직무대행하는 형식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크네세트에 있는 기본법.

0: 3시 반이라는 달, 월의 셋째 화요일.
1: 그러니까 우리랑은 이, 다르니까. 네. 예,
0: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양력으로 치면은 네. 그게 10월, 10월. 27일이라는
1: 아,
0: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런데 네. 이스라엘로서는 오랜만에 이 의회 임기가 완전히 꽉 채우고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1: 네.
0: 1973년 이후 53년 만이라고 합니다.
1: 아.
0: 의회에서 의회를 조개해서 하진 않고,
1: 않고
0: 그냥 의회
1: 임기가 다 끝난
0: 다 끝나고
1: 거죠.
0: 4년 임기를 다 채운 거. 그리고 또 법에 규정된 날 선거가 열리는 것도 198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정가가 그동안 계속 조기 해산을 하면서
1: 네.
0: 자주 바뀌어 왔다는 거죠.
1: 네. 자, 이번 선거가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던데요.
0: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네타냐후가 누적 집권 기간이 20년 되는 아주 장기 집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는 이런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의 분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타냐후가 최근 4년 동안 집권하면서 가자 전쟁, 이란 전쟁을 주도하며 중동 전역으로 불씨, 전쟁의 불씨를 갖다 날려보냈습니다.
1: 네.
0: 지금도 네타냐후는 이란 전쟁 계속하자 그러면서 계속 미국을 부추기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가 집권하는 동안 지속된 전쟁에 이제 피로감이 높이 올라가 차 있고,
1: 그렇죠.
0: 특히 이란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그동안 불안한 연립 정권 그리고 자신의 지지도도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전쟁을 이유로 해서 핑계로 해서 고리로 해서 계속 집권해 왔는데 결국 이제 임기 만료가 된 거죠.
1: 그렇습니다. 현재 여론 지지율 등 뭐 총선 전망은 어떻습니까?
0: 일단 여론 지지 조사를 보면 범야권이 네타냐후 연정 세력 지금 현재 범여권 세력을 누르고서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네.
0: 7월 3일 발표된 마아리브 라자르 리서치의 여론 조사를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 의석이 120석인데
1: 네.
0: 네타냐후의 여권 연정은 한 50석. 범야권은 59석, 나머지는 아랍계 11석인데 보통 아랍계는 반 네타냐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1: 그렇죠.
0: 치면은 반 네타냐후 세력들이 한 거의 한 70석 가량
1: 네.
0: 모인다는 얘기죠.
1: 네네.
0: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종합해 보면은 네타냐후 집권 연정은 한 50에서 54석 정도.
1: 네.
0: 그리고 범야권은 59석에서 65석 정도, 아랍계 정당 한 10석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옵니다. 그리고 차기 총리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네타냐후는 호감도 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이란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한 40%였는데 그동안 한 10%포인트 정도 급락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특히 네타냐후의 대항마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중도 성향인 가디 아이젠 코트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이젠 코트의 야사르 신당은 네타냐후의 여당인 집권 여당인 리쿠드 당과 비슷하게 네. 20석 정도를 확보할 것이다. 네, 뭐 일단 의석수로 보면 1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당인데 이게 갑자기 그걸 늘리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아이젠 코트는 막내 아들과 두 명의 조카를 가자 전쟁에서 보내서 잃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네타냐후는 전쟁을 주도하면서 자기 아들은 미국에 보내놓고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비적인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더 이제
1: 네,
0: 아이젠
1: 네.
0: 코트에 대한 지지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네타냐후의 정치 경쟁자들이든 전통적인 나프탈리 베네트, 야이르 야피드 던 총리들도 이제 합당을 해갖고서 네타냐후 반 네타냐후 전선에 힘을 보태고 있죠.
1: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53년 만에 임기를 이제 만료하고 끝나는
0: 네네.
1: 거잖아요.
0: 네.
1: 이제 다당제 하에서 정부가 단명을 많이 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고
0: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4년을 한 이유가 있어요. 네타냐후는 20년 동안 집권하면서 불안정한 연립 정권 하에서
1: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0: 네. 근데 특히 4년간은 유대교 근본주의 정당 및 극우 세력과 연립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1: 네.
0: 즉 전쟁을 이유로 해서 그러면서 유대주의 근본주의 정당 극우 세력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갖다가 평소 같은 들을 수 없는 요구들 그냥 여러 들어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가자 전쟁 동안에는 극우 정당들이 팔레스타인 정파 하마스와 인질주의 협상을 반대해서 연쟁이 깨질 위기도 겪기도 했고 최근에는 또 초정통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하레디라는 사람들에 대한 병역 면제

0: 연장을 취소하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연장 붕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문제가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0: 큰 문제죠.
1: 뜨거운 이슈죠. 네, 네, 네, 네. 이 전쟁 중인데 네. 이 하레디 네. 초정통파 유대인들만 네, 네. 구대에 가지 않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0: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유대교도 중에서도 이제 근본주의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초정통파 유대교라 그래서 하레디라고 하는데.
1: 예.
0: 이들 교도들은 국가에서 군대도 안 가고 우리는 신앙 때문에 군대 갈 수 없다.
1: 아.
0: 군대도 안 가고 그것뿐만이 아이도 만일 나면 생활 보조금도 주고
1: 네. 뭐
0: 이렇게 그리고 별 직업도 없이 자기 경전 요구한다 하면서 국가 보조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전쟁이 잦아지니까 세속주의 세력들 일반 사람들은 이런 특혜가 부당하다. 그래서
1: 네.
0: 이제 병역 면제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감당을 못 버리다 결국 네타냐후 연립 정부 내에서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1: 네.
0: 네타냐후 연립 정부 내에서는 현재 그 근본주의적 유대교 정당 성향 성장들이 거의 많게 20석 정도 됩니다. 이들이 이제 반발하기 위한 거죠. 우리 이제 이러면은 또 지지 못하고 연립 정부 붕괴된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네타냐후 이거 다시 연립 정부가 다시 꼼수를 부려가지고 병역을 기피한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체포 및 기소를 금지하는 법안을 오는 11월까지 만들어놨습니다.
1: 네.
0: 이게 왜 그랬냐면은 10월달 선거니까는 봐라 11월 선거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기면은 원래대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꼼수를 부린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이 초정통파 유대교도들 거의 지금 20세 정도 되고 병역 면제 그 대상자가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간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마냥 네타냐후한테만 좋을 수 있겠냐. 오히려 반발이 더 커져가지고 일반 세속주의 세력들이에요.
1: 네.
0: 그리고 당장 야당들은 위헌소송 제기하고
1: 그렇겠죠.
0: 있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 네, 어떻게 보면 발목을 좀 잡을 네. 수도 있겠다 네. 싶기도 한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극우 세력을 토대로 장기 집권을 해온 이유는 어떤 걸까요?
0: 말 그대로 이스라엘 우경화 특히 극우 인종주의 세력까지 가세한 극우 세력의 확장 때문이죠.
1: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뭐 그 나치 인종주의 범죄에 희생된 유대인들의 어떤 피와
0: 그렇습니다. 네.
1: 눈물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오히려 가장 좀 극단적인 극우화의 길을
0: 그러니까 아주 지금 역설을 아이러니한 예, 거죠. 자기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인종주의 좀 간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이스라엘 주민의 구성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런 것 좀 살펴봐야 돼요.
1: 네.
0: 원래 이스라엘은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유대인들이 주도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주도로 우경화되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인구 구성 변화가 생기면서
1: 네.
0: 우경화로 쳐들어 왔습니다.
1: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인구 구성
0: 예를 들어서 이제 우경화. 이런 거 보십니다. 네.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하고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고 15년간 총리를 지냈던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사람이 노동당을 창당한 사람인데
1: 네.
0: 원래 동유럽에서 폴란드에서 유대인 사회주의 운동인 분투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1: 네.
0: 이런 벤구리온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건국의 주역들은 사회주의 성향이고 노동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 네.
0: 벤구리온 전 총리는 20세기 초 팔레스타인에서 건국 운동을 할 적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원래는 우리랑 비슷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주민 후임들이다 우리가 건국하면 같이 살 수 있다. 이게 그런 입장까지 보였었어요. 그런데
1: 네.
0: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하니까 결국은 이들을 제외해버리고서 축출하고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원죄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1: 마음 편치는 않은 거죠.
0: 직접 편치 않은 거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네 번의 전쟁을 하고서 다 이기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는 1970년대 중반부터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또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 네.
0: 문제는 그때부터 이 벤구리온이 주도했던 노동당 세력들이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 그 인구 구성이 바뀌면서 노동당 그 사람들이 노동의 정책에 평화협상 정책에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1: 네.
0: 1977년에 노동당이 처음으로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파 정당인 리쿠드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리쿠드당은 그 4년 전에 1973년에 창당된 정당인데 불과 4년 만에 제1당을 올라서 정권까지 잡은 거죠.
1: 네.
0: 그 뭐 앞서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중부와 동유럽 출신 유대인이 주도. 그래서 이 사람들 갖다가 아슈케나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건국을 주도가 돼서 건국을 했는데
1: 네.
0: 그리고 건국 이후에는 셰파리드라고 하는 새로운 유대인들이 많이 또 들어왔어요. 셰파리드는 원래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
1: 네.
0: 이스라엘에서는 그보다는 중동 출신들의 유대인을 뜻하는 말로 굳어졌어요. 근데
1: 셰파르디.
0: 네. 전국 건국을 나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이 자기 더 많은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중동 전역에 있던 유대교도들을 데리고 온 거죠.
1: 네,
0: 근데
1: 네.
0: 사실 이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오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냥 중동에 있는 여러 소수 종파 중에 하나로서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뭐 아랍어를 쓰고 또 그랬으니까.
1: 그렇죠.
0: 근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유대교도들을 갖다가 데리고 오면서 너네들은 유대인이야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는 거야? 이런 유대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의식이 생긴 거죠.
1: 네.
0: 심어준 거죠. 근데 이 늦게 배운 도둑질이 오래 간다고 나세는지는 모른다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하층민으로 들어온 거죠. 당장 마땅한 땅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국가들에 뺏은 땅에
1: 네.
0: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평화협상을 반대하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1977년 때 보면은 셰파르디의 노동당 지지율은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동당이 정권을 뺏기기 시작한 거죠.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이제는 유럽에서 온 유대인 저기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하층민이면서 더욱 강경한 유대 민족주의를 표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뒤 진행된 하여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은 번번이 점령진의 정착촌 문제로 좌초가 됐습니다. 반면 리쿠드당은 정착촌을 더 확대하는 정책을 폈었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평화협상도 안 되고 계속 분쟁만 생기는 거죠. 특히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계 유대인 70만 명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해 오면서 리쿠드당의 기반은 더 강화되고 우경화는 더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네타냐후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0: 노동당 정부가 1993년 9월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을 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약속하는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최고봉이고 지금도 기준이 되고 있는데
1: 네.
0: 근데 이걸 주도했던 이츠하크 라빈 노동당 총리가 암살 당해버렸어요. 1년 뒤에. 그만큼 이걸 반대한 세력들이 많았던 거죠.
1: 그렇죠.
0: 극우 세력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치러진 총선에서 오슬로 협정을 반대를 내건 네타냐후가 총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그로부터 이제 노동당은 내리막길로 가고 리쿠드당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타냐후는 그 후에 다시 집권하면서 2009년 이후 2021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1: 네.
0: 그 건국의 아버지 벵구리온을 능가하는 장기 집권자가 된 거죠. 네타냐후는 그동안 부패, 뇌물을 받았던 부패함이 그리고 그것이 우경화가 돼서 피로감이 많고 많이 이스라엘 사회가 분열됐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총리가 되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을 놓고서 이스라엘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무려 5차례나 총선을 치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그런데
1: 네.
0: 결국 네타냐후가 이 권력층에서 이긴 거죠.
1: 이긴 거죠.
0: 그 네. 세력을 끌어들여서
1: 그렇죠.
0: 다수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 7개월 집권하면서 가제전쟁, 이란전쟁을 벌이면서 계속 지지를 갖다 정권을 유지한 거죠.
1: 네,
0: 문제는
1: 네.
0: 앞서 말했지만 이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노골적인 극우 세력과 유대교의 정당 이걸 기반으로 했습니다.
1: 그 상황에서 또 전쟁도 지금
0: 일어나고요. 주도하고 있고.
1: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정말 주목되네요.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명언, 리쿠드당과 정치적 명언을 본 이번 선거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게도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역사를 한번 쭉 훑어주셨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결의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줄리아 포뎀의 해피 에버 애프터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호우경보가, 그 밖에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도 철원과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파주와 포천, 철원에는 지금 시간당 3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30에서 80mm, 서울 등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과 전북에는 10에서 60mm,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부지방도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남부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충청 일부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제주 34도, 광주와 부산 32도, 대전 31도, 서울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검경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길이 어젯밤 잡혔지만 완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매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사우디아라비아 해협에 대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광주경찰을 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장윤기 사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경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경정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죄한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 지휘라인에 있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 보고와 지휘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경은 장윤기가 옛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던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이 여고생 살인 사건과 병합되지 않은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사건과 연관 짓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김모 경무관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신청을 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불길이 잦아들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은 일부 해제됐고 인근 주민 대피령도 풀렸지만 완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주말 시작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방당국은 어젯밤 8시를 기해 큰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마쳤습니다. 화재 발생 61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잦아짐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다만 아직 잔불이 있는 만큼 대응 2단계 경보령은 유지한 채 건물 내부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 현장은 엿새 만에 불이 꺼졌던 2021년 이천 물류센터보다 규모가 2배 이상 넓습니다. 이 때문에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인천 서해구도 어젯밤 11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대피령 해제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 200여 명은 속속 귀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0: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모 선관위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직원이 의식 없이 쓰러져 있다는 다른 직원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 직원은 이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돈을 받고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봐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리시험 브로커인 중국 국적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101명과 대신 시험을 봐준 중국인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브로커는 2021년 10월부터 약 4년 동안 건당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대리시험을 의뢰받아 대리 응시자에겐 80만 원만 건네고 자신은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조세제도 역시 국민 상식의 기초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모레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3: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제도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어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 요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3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책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재해 대책에 특별히 집중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들을 상대로 17억 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출을 조여놓고 본인은 편법 꼼수를 썼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 그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 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유보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편법 꼼수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은 틀어막더니 대통령은 집 팔면서 본인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를 야당이 폄훼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비난은 이제 그만하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방식을 조율한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부동산 안정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거래 방식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국방부가 전국적으로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서울 용산구 13.7만 제곱미터, 경기 고양시 77.1만 제곱미터, 평택시 133만 제곱미터, 강원 고성군 속초시 639만 제곱미터 제한보호구역입니다. 서울 용산의 경우 국방부 경계의 외곽 지역인 용산 어린이 정원이 대상입니다. 특히 군용기 이착륙 문제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세종시 지역도 해제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사우디아라비아 연안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유가 불안과 함께 중동 지원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예멘 측 항만과 공항을 봉쇄하고 사나 공항을 공격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입니다. 봉쇄 대상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3% 이상이 지나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가 이 우회 경로의 원유 수출 비중을 늘려왔던 만큼 이번 조치로 세계 원유 공급이 최대 7%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후티의 이번 선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과 함께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테러리스트 조직인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바불만대부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쇄가 사우디의 공격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란 후티 주장에 대해선 긴장 고조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동 전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는 지난달 11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달 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0: 이란과의 충돌 재개 후 미군의 희생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군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를 거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케인 합참의장,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이란을 억제하려는 동시에 부정적 국내 여론도 의식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이후 미군 사망자는 모두 17명입니다. 지난 17일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주 등 미군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은 미군의 방공망을 뚫고 병사들이 생활하던 조립식 막사를 강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이 터지며 미군 1명이 또 숨졌습니다. 휴전 국면 이후 첫 전사자가 나오며 미군은 응징이라며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연일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서 현재 상황을 미국과 전면전으로 규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란 내무장관 등 이란 고위급 인사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중재국들이 이란에 11유전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불투명합니다. 양측 교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핵시설 등에 대한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협상력을 무너뜨리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이번 달 중동에서 이란의 공습으로 부상당한 미군이 약 100명에 달한다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CBS에 따르면 션 파넬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7월 7일 이후 약 1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 중 96%는 임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는 이 같은 부상자 수에 대해서 수개월간 이어지던 휴전이 깨지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적대 행위가 급증한 탓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 시간 24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의 세부 내용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무역법 301조 관세에서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 최대 관심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 남자 축구대표팀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도 마드리드에 약 180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환영 행사에서 필리페 6세 국왕은 주장 로드리 등 대표팀 선수단에게 장엄한 승리였다고 치하했습니다. 스페인에선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월드컵 우승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 북서부 살라만카주에서는 행사 도중 분수대 일부가 무너져 10대 소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지역에는 낮까지 시간당 2, 30mm의 집중호우가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가 오늘 오전 11시 40분 임진강 유역 경기 연천군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연천군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수주의보는 최대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천변 둔치와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 일대에 누적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빌라에서는 화장실 배관으로 빗물이 역류해 수중 펌프로 빗물 1톤을 빼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배관 파손으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또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통행로를 막아 소방당국이 나서 나무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집권 2년 만에 사임한 키어 스타머의 뒤를 이어 앤디 버넘 노동당 대표가 영국의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이후 7번이나 총리를 바꾸며 혼란에 빠진 영국을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7: 사람들의 환호 속에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의 문이 열리고 새 영국 총리 버넘이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한 것에 책임을 지고 전임 스타머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장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국을 향해 버넘 총리가 제일 먼저 강조한 건 안정이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생활고 등 민생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광역시장을 지내며 북부의 왕으로 불렸던 만큼 버넘 총리는 지방 분권도 강조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결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버넘 총리는 곧바로 새 내각을 발표하며 업무의 속도를 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요금과 버스비이나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같은 정책을 증세 없이 어떻게 추진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버넘 총리는 취임 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국방 안보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강조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한 영국의 노력도 설명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피해 시민 전원에게 따릉이 30일 정기권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오늘부터 개별 안내를 시작합니다. 보상 쿠폰은 다음 달 따릉이 앱을 통해 발급되고 지급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이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 셋강을 잇는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시상식을 열어 당선작을 비롯한 5개의 입상작을 공개했습니다. 당선작은 함께 가꾸는 여의도공원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인접부의 단차를 언덕과 연못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공원 중심의 넓은 잔디밭을 여의들판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어 여의도공원 생태숲은 셋강공원과 이어지는 녹색 생태축으로 확장해 제2세종문화회관에서 공원,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 흐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를 구축한 사업단의 팀장이 전 직장인 쿠팡이츠의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땡겨요 사업단 팀장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땡겨요 사업단으로 이직했던 A씨는 쿠팡이츠의 각종 영업자료를 유출해 땡겨요 서비스 구축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3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8: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정세 때문인데요. 석유 최고 가격제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법안이 처리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셈법,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토론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전세 매물은 줄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 김인만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 오는 지역이 많죠. 장마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 오면 생각나는 음식 하나쯤 있으실 텐데 뭐 칼국수며 파전이며 수제비, 짬뽕 그리고 커피 한 잔도 좋죠. 여러분 오늘 점심은 뭘 드셨는지

0: 떠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1: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코스피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눈치 보다가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3.8% 빨간불 켜고 6,700 중반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개인 홀로 털고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받아내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있지만 간밤에 이제 미국 반도체주가 또 반등을 해줬고 또 환율 부담도 내려가는 추세라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1: 네.
2: 여기에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업종들의 낙폭이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인식으로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서 반등 계속해서 시도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구글과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실적에 또 쏠려 있게 됐는데
1: 예.
2: AI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질지가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1: 지금 코스피는 6,778.79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논란이 많은데 당국에서 내놓은 보안책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면서요?
2: 예, 지난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거래가 끝나고 보안 대책들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달리 첫 거래일 어제 관련 거래 대금이 여전히 12조 원을 넘었을 만큼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롤러코스터 흐름도 여전했는데 이를 두고 이조명 대통령도 오늘 이 정도로 되겠느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추가 보안책 마련을 또 재차 지시를 했고요. 주요 외신들에서도 이 레버리지 투자가 한국 증시를 한때 세계 경기에 신뢰받는 바로미터에서 이제는 야생의 카지노로 바꿔놨다 이런 뼈있는 지적이 또 나오기도 하는 만큼
1: 예.
2: 예, 이제 보안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아, 상장 폐지를 포함해서 보다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또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1: 상장 폐지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중동 사태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요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 해상로도 막힐 위기에 처했다면서요?
2: 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양측 간 전면전 우려를 넘어서요. 중동 전쟁 확전 리스크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수출 해상로를 봉쇄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전선이 홍해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네.
2: 호르무즈에 이어서 이제 유일한 생명줄 역할을 해온 홍해까지 막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특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50%가 넘고 두 해협이 동시에 막히게 되면 전체 수입량의 3분의 1이 직격탄을 또 맞게 되는 만큼 국내 기름값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또 큰 충격이 올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선우 씨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기름값에 타격이 있겠는데요?
2: 네, 실제로 또 최근에 기름값이 또 오름세 보이고 있더라고요. 최근 중동 리스크가 다시 올라오면서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각각 평균 1912원, 1891원으로 한 달여 만에 뛰었는데
1: 네.
2: 뭐 당장은 업계 재고랑 정부 비축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튄다면 다시 또 앞자리가 바뀌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1: 파산 수순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 아, 예. 조금 전에 법원이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회생 절차를 또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 예.
2: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해서 임시 휴업 중인 일부 점포도 본사 지침에 따라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수혈한 운영 자금 대부분은 협력 업체 납품 대금으로 또 우선 충당을 하게 되는데 바꿔 말하면 경영 정상화를 왜 실제 들어가는 자금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기업이나 신규 투자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긴급 자금 투입도 임시 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들 나오고 있습니다.
1: 카드사들은 대금 지급 보류하고 있다면서요?
2: 예, 현재 카드사 대부분이요.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한 지난주부터 대금 지급을 보류 중인 상황인데요. 영업을 재개해야지만 이제 대금 지급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는 점 역시도 회생의 불씨가 살아나긴 했지만 마냥 희망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업계의 신중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최근에 대출 관련 신종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린 사기인데요. 불법 사채업자들이 실물도 없는 휴대폰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서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방법을 보니까요.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여러 대의 렌탈 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기입니다. 실제 단말기도 유심

0: 통신계통도 없는데 피해자한테 휴대폰 받았습니다라는 확인서에 또 서명을 하도록 시킨다고 해요. 물론 피해자도 눈앞에 실물이 없는 건 알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두는 거다라는 말만 믿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가짜 계약서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고 갚을 때는 휴대폰 렌탈료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갚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1,800만 원어치 휴대폰 10대를 빌린 걸로 꾸며놓고 렌탈료 목으로 하루 17만 원씩 201을 갚으라고 했는데 연 이자로 따지면 160%가 넘어요. 그냥 사채 빌려드립니다 하면 딱 봐도 불법인 게 티가 나니까 이렇게 렌탈료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걸려도 우리는 렌탈업체다라고 발뺌할 수 있고 네. 또 못 갚으면 확인서를 근거로 당신 휴대폰을 받아놓고 안 갚았다. 또 사기죄 고소를 협박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이나 실물 없는 렌탈 계약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하고요. 만에 하나라도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되고 112나 금감원 1331로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1: 참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사기인지 이게 헷갈리게 자꾸 만들어서 또 돈을 맞습니다. 빼가는 수법이네요. 해외 직구 통해서 탈모 치료제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0: 아, 예. 사실 저도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때문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진짜 네. 비싸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절반값밖에 안 하는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예. 올 들어 5월까지만 적발 건수가 벌써 1,000건에 육박하다고 하는데 5달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를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이게 맞느냐 중증 질환 지원이 먼저 아니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고요. 탈모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지원 확대와 임신 중증약 허용까지 대통령이 쏘아올린 의약품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 이게 또 바뀐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첫째와 둘째 혜택을 차별화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네. 첫째 아이를 출산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을 보너스로 주는 데 이어서 하반기부터는 둘째를 출산하면 기존보다 석 달 늘어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또 인정받게 됩니다. 셋째부터는 지금처럼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또 추가가 되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제 최대 50개월이었던 가입기간 인정 상한도 없어져서 다자녀 가입자들은 아이수에 따라 늘어난 가입기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 장바구니 물가 살펴보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어떤가요?
0: 네, 뒤늦게 찾아온 장마에 걱정이 좀 됐는데 정부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라고 밝혔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생산량이 늘면서 대부분 작년보다 가격이 내려갔는데요. 네. 수박과 시금치, 오이, 배추 등이 눈에 띄게 저렴해진 반면에 한우와 삼겹살, 닭고기 같은 축산물은 지난해보다 여전히 비싼 편이고 그렇군요. 대파와 배 가격도 올랐습니다. 다만 한동안 비쌌던 이 계란은 생산량이 확보되고 할인 판매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에 또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가 있었지만 전체 농축수산물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1: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전국에 장맛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말고 음식이요, 먹는 거. 자, 김명아님께서 비가 내리는 날은 수제비죠. 맞습니다. 밀가루 반죽 미리 해서 냉장고에 숙성해뒀다가 감자며 애호박, 부추 넣고 멸치 육수 진하게 뺀 걸 부어서 보글보글 끓이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와요. 양념장으로 땡초, 잔파,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 만들면 짱 맛납니다. 음식 대가신 것 같은데. 5810님, 비가 오면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추억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남편이 술을 금지하는 바람에 비가 오면 추억으로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8962님, 비 올 땐 묵은지 꺼내서 매콤하게 김치전 무치면 딱이죠. 막걸리도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고소하고 칼칼하게 만들어 봐야겠어요. 비 오는 날 막걸리 생각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 6824님, 부산은 현재 29도입니다. 비 소식은 없고요. 우리 공장 점심은 비빔 밀면입니다. 윤인구님, 세무정 청취율 나왔을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남사 진위에서 짧게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하도에서 서종까지 막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가는 길 내서 2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화선하대목부터 정체고요. 동해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범서 2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울산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한편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하류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0: 오늘보다 더 스마트한 내일을 만납니다. IT 연구소
1: 다 함께 차차차.
2: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2: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 이어서 또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출렁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원지가 중국의 스타트업이 만든 AI라면서요?
3: 네, 뭐 그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시장 상황부터 좀 포인트만 짚으면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일제히 밀리면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15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2: 네.
3: 먼저 열렸던 아시아는 더 컸고 뭐 대만과 일본 증시 급락했었는데 우리는 제한절로 쉬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매도 압력이 어제 하루에 몰리면서 장이 뭐 열리자마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급락세로 출발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은 뭐 이게 뭐 미사일 때문도 아니고 관세 때문도 아니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스타트업인 문샷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네. 그 회사가 만든 AI 모델 하나 때문이다 이런 외신의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키미 K3라는 모델입니다.
2: 이런 거 이름은 어떻게 지어요?
3: 그러니까 이게 좀 이름이 재밌는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좀 재밌게 이름을 지었어요.
2: 네.
3: 실은 이 창업자가 양즈린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명문 칭화대 출신의 전통 AI 연구자거든요.
2: 네.
3: 근데 이 사람이 또 대학 시절에 락밴드 보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별명이 자기가 네. 이제 뭐 락밴드 하면 막 별명 붙이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 별명이 키미였대요. 그래서 그 키미라는 걸 이제 제품 이름에 네. 넣었다고 합니다.
2: 네. 우리 덕진 씨 별명은 뭐예요?
3: 저요? 글쎄요. 저는 요즘에 AI인가요? ChatGPT인가요? 하여튼 덕GPT 이렇게 불리겠구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2: 네. 네.
3: 하여튼 모델은 이제 요기에서 있는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두뇌 신경 연결성에 해당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면 2조 8천억 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개된 AI 중에 거면 역대 최대치이고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러한 AI가 지금 우리 계좌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은 이 키미 K3라는 AI 뭐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3: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을 드리면 세계 3위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0: AI 성능을 비교하는 Artificial Analysis라는 평가 기관이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면 종합지수가 항상 모든 모델 랭킹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키미 K3가 57점을 받았습니다. 네. 금메달이라고는 1등이 미국 엔트로픽이 가지고 있는 페이블이라는 건데 이게 60점이고요. 예. 오픈 AI가 은메달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소울 모델인데 이게 59점입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인데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요. 1등이 60점, 2등이 59점, 3등이 이번에 57점입니다.
1: 아니 그러면 성능이 네.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에요?
0: 네.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이제 동메달 이제 3위가 이제 이번에 된 거니까 그전에 그럼 3등이 누구였냐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3위가 엔트로픽의 직전 세대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위 모두가 미국이 독식하고 있었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중국이 처음으로 치고 올라와서 미국 모델을 이제 3, 4등으로 이제 밀어낸 거죠. 예. 속도가 더 무서운데 키미가 이번이 K3인데 그 전에 K2.6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올해 4월에 점수가 44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세 달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근데 새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점수가 57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44점이 57점까지 석 달 만에 13점 올라갔고 중국에 있는 공개 모델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거의 이 중국에 있는 모델들이 같이 점수가 한두 달 사이에 10점씩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기관, 이 Artificial Analysis라는 평가기관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6월 초까지만 해도 이 지수 50점을 넘는 AI 모델이 전 세계 두 곳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개가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상위급 지능들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제 미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저비용으로 이런 AI를 탄생시켰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다고 예전만큼의 저비용은 아니지만 예. 투자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투자 금액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예를 들면 문샨 AI가 지난 5월에 조달한 자금이 20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엔트로픽이 같은 달에 650억 달러를 유치를 했어요.
1: 그러니까 뭐 AI 드는데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아니고
0: 네, 투자금이죠. 투자금. 네, 근데 투자금인데 투자금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한 30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턱밑같이 이제 쫓아오고 있는 기술들을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용이 많이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예전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게 2, 3개월 수준까지 좁혀졌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딥시크라는 게 한번 열풍이 됐었잖아요. 네. 딥시크가 이슈가 됐었던 거는 엄청나게 싸게 만들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된 건데 이번에 이 문샷 같은 경우는 가격대보다는 오히려 성능 자체. 아. 성능 자체가 이제 미국의 최고 모델만큼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제 오히려 사람들에게 놀라의 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1: 근데 이거를 무료로 공개합니까?
0: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오픈 웨이트 방식이라는 걸로 무료로도 공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1: 무료 뭐요?
0: 무료로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유료로도 쓸 수 있고 무료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무료로 쓰는 모델은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돼요. 예. 네,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국의 최고급 AI,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챗GPT를 쓰거나 클로드를 쓰거나 이런 걸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고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전화할 때마다 자문료 내는 것처럼 껑껑이 돈을 내야 되는 구조였어요. 예. API 사용료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에 나온 키미 K3로 쉽게 말하면 아주 똑똑한 컨설턴트를 지금까지 전화해서 수수료 받고 쓰는 모델이었는데 그냥 우리가 파견시켜줄 테니까 스카우트시켜줄 테니까 너네 회사에 그냥 채용시켜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형태인 겁니다. 이런 걸 이른바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길러낸 과정, 교육 과정이나 학습 데이터까지 공개하진 않아요. 네. 이것까지 공개하는 건 오픈소스라고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건데 AI 모델은 그렇진 않고요. 네. 완성된 모델을 쓸 수 있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무료 버전이 있는데도 유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 무료 버전이 있는데 왜 유료도 있느냐. 이 무료를 깔 순 있는데 이 똑똑한 애를 관리하거나 모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뇌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네. 제 컴퓨터에 그럼 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갑니다. 이게 너무 커요.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의 계산 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실제로 공짜로 이제 다운받을 수 있지만 네. 그걸 실제로 돌리려면 적어도 막 서버급 아니면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있는 곳들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비가 수십억짜리인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게 더 놀라운 건데 개인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서비스가 무료이든 유료이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른 거죠.
1: 네.
0: 왜냐하면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똑한 미국식 AI를 그러면 우리 서버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서버 몇백억짜리를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 똑똑한 AI를 모셔온다? 네. 그걸 허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미국 모델들은 그 똑똑한 애를 내가 아무리 몇백억짜리 서버가 있더라도 쓸 때마다 돈을 내는 구조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너네 모델 이제 너가 쓸 수 있는 서버만 잘 세팅돼 있으면 우리가 그 모델 그대로 쓸 수 있게 줄 테니까 그거 갖고 써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이 AI 쪽에 계속 이제 인프라 우리가 하면 서버는 다 투자해놨는데
1: 네.
0: 그거에서 이제 챗GPT나 뭐 이런 이제 클로드 같은 거 쓸 때 돈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공짜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1: 그러네요.
0: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다 보니 이게 오픈에이트 모델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거의 최고급 똑똑한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 됐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상당히 놀래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0: 네.
1: 이제 미국 규제 때문에 중국은 사실 그 최신 AI 반도체 칩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성능 AI를 탄생시킨 겁니까?
0: 그러니까 역설인데요. 결국에는 규제 때문에 더 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쥐어짜는 연구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1: 중국 자체적으로.
0: 네, 중국 자체적으로. 그래서 실은 이 중국에서 실제로 화웨이나 이런 칩들의 최근의 변화를 보면 아직까지 칩 하나의 성능은 엔비디아에 미치지가 못해요.
1: 예.
0: 그런데 이 칩들을 예를 들면은 우회적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쓰는 방식도 연구하는데 예를 들면 화웨이에서 이번에 좀 보여준 걸 보면 중국산 칩 8,000개를 한 대처럼 묶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방식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1: 이거는 조금 그 좀 네. 뭐랄까 전통적인 방식인 거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최신 기술이 아니라 네,
0: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AI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봤더니 그냥 데이터 많이 넣어주고 GPU 많이 주고 데이터 센터 주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똑똑해지니까 그냥 돈 넣으면 되네. 그러니까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제재를 하니까 똑똑한 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효율성을 높여야 돼라는 것들이 연구의 과제가 되니까
1: 네.
0: 예전엔 그냥 마음껏 돈 넣어서 하면 되는 거를 계속 쥐어짜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AI를 더 똑똑하게 하는데 GPU를 덜 쓰고도 하게 하는 방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GPU를 조금 예전 버전이라도 어떻게 해서 묶어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던 건데 실은 이거를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미국 정부에게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몇 년 전에 내긴 했었어요. 뭐냐면 중국을 끊어놓으면 결국 그들이 스스로 다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할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냥 은연중에 경고를 했었거든요.
1: 그게 뭐 현실이 된 거네요.
0: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최신 칩은 여전히 이제 그 엔비디아가 잘하고는 있지만 그런 성능들을 갖고도 이런 것들 낸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죠.
1: 이 와중에 또 알리바바에서는 Q1이라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네, 실제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Q1 모델을 계속적으로 QN이라고도 표현하고 Q1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델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 공개되는 모델도 아까 말씀드린 오픈에이트 형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테스트로도 이 모델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조만간 3.8 버전에 대한 출시를 좀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이것도 이제 좀 놀라울 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이나 문서 같은 걸 모두 다 다루는 멀티모달 모델로 돼서
1: 네.
0: 상당히 큰 규모의 또 중국의 모델, 특히나 이번에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나름의 빅테크 회사가 이런 걸 또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1: 네. 뭐 이 킴이 그 공개된 시점에서 중국에서 큰 AI 행사 열렸다면서요. 여기 뭐 시진핑 주석도 참석을 했다고요?
0: 네, 실제로 이제 그 상하이의 세계 인공지능 대회 WAIC라고 하는 행사가 2018년부터 열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거기에 시 주석이 이제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이제 지금 연단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AI 굴기에 대해서 강력한 선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제조가 아니라 중국 지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 그 무슨 말입니까?
0: 그러니까 제조라는 거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지식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식을 만들어서 중국이 판다.
1: 그러니까
0: 중국의 AI 모델이 이제 미국 수준이 돼서 실제로 이거를 팔거나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반구 그러니까는 개도국이라고 하죠.
1: 개발도상국.
0: 네, 개발도상국에게 이 AI 모델들을 아주 싸거나 무료로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산업적인 요소를 떠나서 중국이 항상 원하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 저희들 것들 있잖아요. 네.

0: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번에 킴이라고 하는 모델이 약간 상징적으로 봐라 우리가 이제 무료로 푸는 버전이 중국의 최고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버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개발도상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까?
0: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AI가 세상을 크게 바꿀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오히려 선진국들은 아닌 거예요?
0: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의료로 비유를 해볼게요. 의료 AI가 엄청 좋아졌어요.
1: 네.
0: 그럼 우리나라에서 의료 AI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이미 의사가 많잖아요.
1: 접근성이 좋아서.
0: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여러 요소들이 있으니까 네. AI가 들어오더라도 효능감을 확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없는 아프리카 지역에 네. AI가 들어와서 의사의 80%만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거기에는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AI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효능감이나 놀라움은 잘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곳들에 들어갔을 때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미 중국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인터넷 선이 없고 바로 모바일로 갔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QR코드로 적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게 되는 이유가 거기는 인터넷 유선을 넘어가고 카드 결제를 넘어가고 바로 핸드폰으로 갔기 때문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 이제 남반구 지역은 바로 AI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히려 투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곳에 그들의 문화나 내용을 독점적으로 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쪽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0: 이 부분을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좀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이른바 AI계 UN 같은 걸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3월부터 우리 정부가 UN 쪽에 직접 제안을 해서
1: 네.
0: 세계보건기구나 국제노동기구 UN 개발 같은 UN 산하 6개 지구랑 글로벌 AI 허브가 한국에 들어오는 협력 의향서를 맺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정통적인 UN의 AI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좀 더 빨리 선수를 친 거죠.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은 실제로 그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리고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됐기 때문에 분명한 상징성은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효율적인 거나 이 과실은 중국이 따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성능 좋은 AI가 또 이것도 무료로 보급이 되다 보면은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호재냐 악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예.
0: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하는 게 비슷한 성능이 공짜로 풀리면 미국 AI 기업들의 유료 서비스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1: 네.
0: 거죠.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것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적은 칩으로 최첨단 AI를 할 수 있으면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쓸 거냐. 그럼 GPU, HBM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우려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국 모델이 많아지면 미국 모델의 사용성이 이제 덜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그만큼의 투자를 계속 이어갈 거냐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당장의 HBM 수요는 이미 미국에서 다 사놨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한 번도 중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기술을 몇 번 만든다라고
1: 예.
0: 하면 우리 HBM은 계속 팔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럼 중국 모델들이 여러 GPU를 뭐 안 쓰고 있고 다른 걸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HBM 부분은 우리나라 걸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HBM을 계속 만드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1: 네.
0: 아직은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면 당장의 위기는 그렇게 있진 않다. 하지만 한 2, 3년 정도에 우리가 그다음 넥스트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미국도 중국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3928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 중국이랑 미국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0: 격차.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디어나 내용은 계속 미국이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1: 예.
0: 그럼 중국이 좀 저희끼리 쉬운 얘기로 하면 그냥 따라해요.
1: 카피?
0: 네, 계속 따라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계속 쉽게 말하면 100개 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AI를 좋게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이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중국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이 앞서진 못하지만
1: 네.
0: 따라가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3, 4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차이 이상은 확실히 안 나요.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0: 미국에 있는 중국 연구진들이 연구 논문을 꽤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에 길을 내고 있는 건 미국인데 그 길을 내고 있는 걸 빠르게 효율성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 중국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도 지금 AI 개발하고 있습니까?
0: 우리나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다음 달 초에 2차 평가가 나올 거고 2차 평가 나면 그 다음 모델이 나올 건데 그 전 모델. 그러니까 작년 모델 점수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벤치마크에 있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모델들 40점대입니다.
1: 40점대.
0: 네, 그러니까 지금 키미가 57점이고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6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1: 차이가 좀 있네요.
0: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GPU나 리소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늘리고 앞으로 나올 그다음 차세대 모델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AI를 가지고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한 연구나 내용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건 냉정하지만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IT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부 끝곡으로 케니 로긴스의 Danger Zone 들려드리고요.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중에는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의 내용이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디어라는 부사는 긍정적인 표현과 같이 쓰고 뭔가 기대하던 것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면 여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부사를 쓰느냐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생각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찬 공이 공교롭게도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에 맞았다. 내가 싸운 상대가 공교롭게 선배 동생이었다 라는 의문에서 나온 공교롭게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교롭다라는 말은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나 기대를 동반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라든가 빨리 가야 하는데 마침 빈 택시를 만났다 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마침 가진 돈이 없는데 내일 줘도 될까요? 같이 말할 때는 공교롭게 와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KBS 58분 날씨.
8: 서울의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많은 비를 쏟아낸 비구름이 조금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성남, 용인, 충남 아산과 예산 등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현재 경기 서해안과 경기 동부, 강원 북부 내륙과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비 오는 지역이 더 확대되면서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30에서 80mm, 서울 등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과 전북에는 10에서 60mm, 경남과 전남에는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부지방도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 충청 이남지방은 지금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곳곳에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전 31도, 광주와 부산 32도, 대구와 제주 34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1: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장마철 이후 중부지방에 최대 4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물기를 가득 머금은 땅에 이번 주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산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장윤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을 기존보다 3개월 더 늘어난 15개월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어제 저녁 8시쯤 61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이 일부 해제되고 인근 주민 대피령도 풀렸지만 완전히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에게서 돈을 받고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치러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학생들은 시험 한 건당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내고 대리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추진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복잡하게 얽힌 정치권 이슈들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이틀 뒤에 있을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의 핵심 쟁점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세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2: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안동시 그리고 강원 동해시, 삼척시에 폭염경보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또 오후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하시고요. 물 충분히 드시고 더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한 특검법 개정안 오늘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예정인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5: 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합특검이 기존의 특검들이 하고 좀 그때 좀 미진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거를 찾아보다 보니
2: 네.
5: 일단 특검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특검 수사관들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힘들었고 또 실제 수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벌써 30일 연장을 두 번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연장하는 수밖에 없어서 법을 개정할 정도가 이제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검 조치가 한 게 뭐냐 내지는 기각률이 너무 영장 기각률이 너무 높다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예전에는 이미 기존 특검에서 다 무혐의로
2: 네.
5: 또 내지는 영웅으로 내란 상황에서 그렇게 평가받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피의자를 입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성과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우리한 걸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30일 연장하는 걸 계기로 해서 좀 성과든 성과가 아니든 좀 정리를 조금 잘 해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특검이 연장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2: 네.
5: 사실은 이제 그 임대비도 그렇고 사람 운영하는 것도 지금 벌써 몇십 명 또 더 충원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정리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 서 변호사님 수사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검 수사?
6: 지금 영장 기각률이 한 60% 될걸요?
5: 65%.
6: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무리한 수사라고 보고요. 오히려 뭐 제가 보수진에서 볼 때는 뭐 홍장훈이나
2: 네.
6: 또기 그 그때 수방사 1 경비단장 조성현, 뭐 곽종건 이런 분들에게 수사하는 거는 좀 이게 뭐 어디 토사구팽 당했나 이분들이 이럴 정도로 그 우리 쪽에서는 환호하는 분도 있어요.
2: 네.
6: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제가 볼 때 이 특검이 지금 세계 특검의 종합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그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게 특검이에요. 자기들은 수사할 때 인권 보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된다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통합되어 있다고요.
2: 네.
6: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보니까 이게 좋거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때려잡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반대 진영은 특검을 때려잡고 일반 이게 민생사건은 수사 기소 분리해서 보안소도 안 주고 네. 이게 맞습니까?
2: 어.
6: 선생님 잘못됐다 봐요.
5: 그 말이 좀 잘못된 말인데 본인의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2: 최 교수님 불가피했다? 이거 무리한 수사다.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4: 불가피한 게 아니라 해야죠 당연히. 아니 그리고 이번에 수사 대상에 보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 들어있잖아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2: 네.
4: 검찰이 봐주기 수사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 안 해가지고 봐주고 이제 드러나가지고 다시 이제 특검에서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심은정 전 검찰총장은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 구속영장으로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2: 네.
4: 관련된 사람도 수사하고요. 근데 어떻게 검찰에 맡겨 이거를.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특히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될 때 중립적 상황에 중립적 입장을 가진 특검이 들어가 수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기소도 하게 해야죠. 그래서 특검인 거예요.
2: 네.
4: 그러니까 특검은 안 하는 상황이 제일 좋지만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특검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뭔지 아세요? 김성훈 차장 구속됐잖아요.
2: 네.
4: 체포방해. 그건 이제 내란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유병호 감사위원 이번에 전 감사위원은 구속됐어요. 이 사람도 지금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이거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사를 봐주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특검을 해야죠. 근데 이걸 검찰에 맡깁니까?
2: 네. 그러니까
4: 수사 기소가 함께한다는 걸 문제 삼을 게 아니고 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수사를 하는 거니까
2: 네.
4: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김태호 그분도 구속됐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내란 관련해서 외국에 마치 내란이 정당한 것처럼 홍보하려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럼 내란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마칩니까? 계속해서 내란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죠.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특검을 멈추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요.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특검을 만드는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부실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특검은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2: 네.
4: 마무리될 때까지는.
5: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나경원 그다음에 뭐 김기현
4: 김기현 전 대표
5: 예, 예. 그리고 원희룡 전 예.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그분들이 특검 좀 있으면 수사 끝나니까 버티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2: 네.
5: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버티고 그럼 좀 있으면 특검 수사 끝나겠지 이런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최진명 교수님 잘 말씀하셨듯이 물론 뭐 좀 영장 기각되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도 되게 많아요. 김성훈도 그렇고 유병호도 그렇고 김대기도 그렇고 김태효도 그렇고
2: 네.
5: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심의정 총장 전 검찰총장도 영장 기각됐지만 그게 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사람이 뭐 밖에 나가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하겠냐.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기 때문에 뭐 혐의 사실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어쨌든 30일 연장시켜가지고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한 만큼 성과는 이제 정리해서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대표나 네. 최고위원 출마하려면 돈이 많이 드네요.
4: 그러니까요. 이 문제도 저는 정말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는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많았던 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 정치의 장벽 특히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려면 기타금을 너무 많이 내다 보면 출마를 못하잖아요. 아예.
2: 네.
4: 그걸 줄여놓은 거예요.
2: 네.
4: 그걸 다시 복원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4배를 줄였다가 4배가 다시 복원이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이 최고위원회인지 전준인지 이걸 결정한 그 기관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취지 자체가 대통령도 뭐 이번에 SNS 글도 올렸습니다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1년치 연봉 다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놔야 출마가 가능한 거예요.
2: 네.
4: 그러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출마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역들은요. 또 후원금 모금할 수 있어요. 근데 현역이 아닌 그 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2: 있는
4: 분들은요.
2: 사람들.
4: 네. 모금은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출마를 하나? 그 사람들은 출마 못 하게 원천적으로 막아 놓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선관위가 이런 부탁금 액수를 하향하기로 했긴 했는데 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2: 내렸습니다.
4: 아, 내렸습니까?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2: 내리기로.
4: 그러니까
2: 네.
4: 이게 저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4: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대표하실 때 그런 취지로 내려놓은 거를 다시 올리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2: 네.
4: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서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래서 오늘 2천만 원씩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국가적으로 부동산부터 주식시장 뭐 레버리지 난리잖아요. 그런데
2: 네.
6: 만기 칠남도 그렇지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다 공개적으로 지시해서 대통령이 말을 해야 내린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는 기탁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기탁금을 이렇게 두는 건 좋아요. 대신에 우리 일반 선거는 10% 얻으면 50% 돌려주고 15% 얻으면 전액 반환 하잖아요.
2: 득표하는 비율에 따라서. 예.
6: 그래서 네. 아무나 넣으면 안 되니까 저는 어느 정도 득표를 하면 그럼 이게 당원들의 지지를 얻은 거잖아요.
2: 네.
6: 오히려 이게 당에 현금이 한 500억 있다 하니 오히려 어느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면 돌려주는
2: 네.
6: 이런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1억 5천 모으고 선거 있는 애 1억 5천 하면 3억에
2: 네.
6: 또 당대표 놓으면 1억 5천 더 모은다더라고요. 자기 하룻밤에 많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4억 5천까지 모을 거예요. 아마 그 정민철도 최고위원이면 뺏진 없어도 후보 등록하면 얼마 모을 수 있는 걸로 잘 아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 네.
6: 그러면 이게 그래서 후원금 좀 모으고 또 나중에 일정 득표하면 또 돌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데 이게 당무 개입입니까?
6: 아, 이게 그냥 정민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2: 네.
6: 예를 들어 정민철이 친명이잖아요. 정민철 최고가 만약에 친청이다.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심 가지고 야 빨리 내리라 울면 이랬을까요? 결국 아. 이것 때문에 정민철 후보가 많이 떴어요.
4: 아니
6: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회적으로 후보 특정 후보 띄우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4: 아니라고요. 무슨 특정 후보를 띄우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던 거예요.
2: 예.
4: 이걸 되돌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후보를 뭐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한 건 절대로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잘 좋은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되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당무 개입이 아닌 게 민주당 당헌당규제 13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2: 네.
4: 여기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4: 그게 왜 문제가 되고 당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대체?
2: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도 이건 당무 개입은 아니라고 보는데 당무 개입은 아닌데 사실 좀 타이밍상으로는 저렇게 서정호 변호사 같은 분의 말이 나오도록 한 부분은 좀 있죠. 왜냐하면 정민철 씨가 하필이면 이제 울면서는 너무 슬퍼요, 속상해요 이렇게 말할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또 이제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한 거라서
2: 네.
5: 당무 개입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뭐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은 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또 저는 그거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 더 웃기는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2천만 원씩 내릴 수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왜 올리는 거예요 그만큼을. 이거는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올리고 한마디 안 했다고 내리고 이렇게 되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
2: 네.
5: 자체가 꼭 당이어서 꼭 필요해서 그렇게 올렸다는 게 안 맞는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당에서 행동하는 건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2: 네.
5: 그래서 실제 뭐 대통령이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청년들이 뭐 후보가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한다면 특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이 그렇게 큰 정당이라고 한다면
2: 네.
5: 앞으로 청년 정치 키워줘야 된다고 말해놓고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돈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내는 건 하지 말아라.
2: 네.
5: 차라리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았다. 예, 얘기를 하고 싶어요.
2: 그러니까 방송 듣고 계신 김진희 님께서도 돈 없이도 정치할 수 있는 정치 가 되어야 한다고
5: 그럼요.
2: 생각합니다.
5: 네.
2: 기회평등 공평주의에 맞죠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시작되죠. 23일까지 이어지는데 어제 이제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들 간 또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 설전.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6: 아마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영리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통 크게 양보하는 것 같으면 실리는 챙겨요. 대표적으로 그 예를 들어 선호 투표를 받아들이면서 네. 통큰 모습이죠.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 분리 투표하는 걸 막았잖아요.
2: 네.
6: 그럼 정민철 됐을 거예요. 하나 막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는 게 송영길 김용을 출마시켜주면서 대인배적인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때 송영길 놓으면요. 김민석이 표 가져가요.
2: 네.
6: 오히려 저는 1차 1순위에서는 정청래가 1위 할 가능성이 높다.
2: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송영길 의원하고 저 김용 그 부원장 출마시켜준 겁니까?
6: 최고위에서 억지로 막았으면
2: 네.
6: 억지로 막았으면 이게 6개월이고 당비 6번 안 냈으니
2: 근데 그걸 통심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게?
6: 예, 통크게 저는 그렇죠. 정청래에게 최고위원이 3명 있으니까 제 말은 그럼으로써 오히려요. 정청래가 저는 1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오.
6: 다만 이제 문제는 문재인에게 그 가방. 송영길이 사면했을 때 그 이순희 표를 가지고 김윤석이 가가 역전해가 50% 넘었을 때 정당성 문제가 두고두고 걸릴 겁니다. 아. 1순위에는 졌는데 2순위의 선호 투표로 역전됐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한 후보냐.
2: 네.
6: 이게 논란이 두고두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저는 지금 정청래가 소리 소음 없이 실리를 챙기면서 상당히 그 선전하고 초반 기세를 잡고 있는 게 특히 두 명이 좌우할 거야 아마 유시민 김어준이에요. 장동혁은 누가 만들었냐?
2: 네.
6: 고성구하고 전환기가 만든 거야. 고성구하고 거의 비슷한 게 유시민이에요. 네. 그다음 전환기라고 비슷한 게 그 김어준입니다.
2: 아~ 네, 네.
6: 이렇게 강성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 좀 그래봐요.
5: 좋아요.
2: 네. 네.
5: 아니 청년 최고 문제는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 그거보다는 최고위원 자리를 하나를 그러면은 청년에게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 최고위원에게 또 내줘야 되고.
2: 네.
5: 그럼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에 나오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아요. 어차피 지명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굳이 이거를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터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정리가 좀 되었던 거니까 그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작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내일 또 유시민 작가의 참전 상황을 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는 맞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나 되게 통 크게 선당 우선하는 모습이야라고 보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선호 투표제도 양보했고 뭐도 양보했고 막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2: 네.
5: 김용도 내가 나가게 해줬고 송영길도 나가게 해줬고 근데 사실 그게 뭐 통 크게 보여진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번에 그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회가 30% 그다음에 또 당원 권리 당원이 또 30% 뭐 일반 여론이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정치 고관여층들이거든요.
2: 네.
5: 이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다 어떤 그림을 그려지려고 하는 건지 너무 뻔히 다 알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서 아 정청래가 큰 그림을 그래서 나 정말 엄청나게 멋지게 자기가 다 양보하는 것처럼 해서 뭔가 좀 이득을 얻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 상황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2: 네. 보여집니다.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35% 권리당원 투표 35%
5: 일반 여론
2: 30%로 네. 출시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네. 이저 김민석 그리고 네. 정청래 후보가 날선 그 언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4: 뭐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아무래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2강 1중 이렇게 보이잖아요.
2: 예.
4: 그러니까 세 명이 올라갈 걸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그 이제 두 분이 이제 누가 1등을 하느냐. 물론 뭐 예비 경선 끝나고서 본 경선이 중요하긴 하지만.
2: 네.
4: 저는 개인적으로 서정욱 변호사 생각이 다르게 김민석 후보가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론이 많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분 얘기했잖아요. 뭐 유시민 김어준. 근데 그게 그분들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보수는 아직도 구성욱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지 모르겠는데 예전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전에는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간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2: 네.
4: 지지를 많이 보냈었지만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향력 예전보다는 물론 영향력이 큰 건 맞아요. 그건 뭐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친명, 친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명칭만 봐도
2: 네.
4: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이미지로 간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서정욱 변호사 예측은 빗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5: 대답을 해줘야지. 네. 내 예측이 빗나갈 거냐?
6: 아, 뭐 예측이야. 뭐.
5: 맨날 빗나가는데.
2: 맨날 빗나가요.
5: 네, 자주 빗나가요.
2: 어제 그 예비경선 합동 연설회 후에 정청래 후보 차량이 습격을 당했다고 하네요.
5: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난번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방에서 이렇게 또 다니실 때 전주인가 어딘가서 그 수행 차량하는 이제 조희대 차량 말고 그 차를 수행하는 다른 차가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좀 문제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되게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번에 또 정청래 대표 이번에 전당대회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습격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습격 테러도 사실은 좀 안 좋고 그래서
2: 네.
5: 정치하시는 거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사람의 뭐 상황을 위협하게 만든다 이거는 매우 후진적이고 매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2: 그렇죠
5: 네. 네.
2: 자, 보안 수사권 존폐 놓고 이제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토론이 예정됐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아, 한 의원은 이제 공개 토론 거듭 제안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거 성사될 것 같습니까? 토론하자고 하는데
6: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도 너무 설치는 거고요. 네. 무소속 한 표가 뭐 국회 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요.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주자하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대표주자하고 한번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있잖아요. 네. 판사 출신이고 나경원. 저쪽에는 이거 원래 김용민 의원이 이거 제일 많이 주장했어요. 또 법사위 간사잖아요. 네. 제 생각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김용민 의원과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뭐 언론사에서 둘이 토론한다든지.
2: 뭐 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6: 그렇죠. 갑자기 이건태는 이거 완전히 최고위원 놀라고 자기 장사하려고 놓은 거예요. 최고위원인데 인지도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대변인이잖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고심하고 좀 남겨두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태가 녹아주고 없애더라도 안 맞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 무슨 대표성이 있어요. 무소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론은 필요하다. 다만 저는 나경원, 김용민 뭐 이런 대표성 있는 두 당의 법률사들이 나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토론해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5: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또 전용기 의원이 방송에서 한마디 했다고.
6: 그 둘 다 맞잖아요.
5: 페이스북에다가 썼잖아. 그러니까. 전용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받아버리냐. 이렇게.
2: 전용기 나오라 그런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요즘 서로 말이 좀 웃기는데 그게 바로 웃긴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성 있는 사람들끼리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2: 민주당에서 왜 상대를 안 하는 겁니까 한동훈 의원.
5: 아니요.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하고 상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
2: 네,
5: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의 스타일이죠. 한동훈이 네. 원래 토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토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자기 장사할 게 분명한데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재 하나의 입장으로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이 지금 보안사건 남겨놓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가 계속 있었었고 지금은 이제 보안수사권은 없애든 대신에 보안사 요구권으로 좀 정리한다.

0: 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열리잖아요.
1: 네, 의원총회 열리죠.
0: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1: 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 1차에서도 사실은 결론이 안 나고 끝났는데
0: 네.
1: 토론회도 지금 진행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날지는. 그러니까 결론이 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이 난다면 예를 들면 좀 연기하고 전당대회 전에 하기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가자면 결론이 나겠지만 전당전에 끝내자는 것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게 되면
0: 네.
1: 또 의원총회를 할 가능성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결론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이 난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더 해보자. 이렇게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0: 네.
1: 딱 부러지게 뭐 한다 안 한다. 예를 들면 폐지다. 아니면 제한적으로 둔다. 이 부분 가지고 결론 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0: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여기 조사 결과를 보면 보안수사권 유지는 61%입니다. 폐지보다 많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46%, 폐지가 39%였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당연히 예상대로인데 이게 근데 조심할 게 유시민 그분도 착각하는데
0: 네.
2: 이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노는 게 보안수사권이에요. 오히려 수사권하고 기소권 합쳐지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거지 보안수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제 말은 수사 기소가 분리가 전제고 그 속에서도 보안수사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거니까
0: 네.
2: 마치 이게 검찰한테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고 유시민 작가도. 그러니까 저는 용어를 좀 바꿔봐야 될까. 예를 들어 돌려차기 부산에 보면 항소심에서
0: 네.
2: 뭐 이게 피해 여성에게 그 청바지에서 DNA가 녹아 강간했잖아요.
0: 네.
2: 공소를 유지하다 보면 이게 사소하게 불러가지고 뭐 정인이나 참고인들 뭐 물어보고 이런 게 있거든요.
0: 네.
2: 이런 걸 이게 임의 수사로 하는데
3: 거죠,
2: 뭐 영장까지 해가 강제 수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공소 사실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임의적인 거 있잖아 수사.
0: 네.
2: 뭐 불러서 목격자한테 이야기 좀 들어본다든지 우리 공소 유지하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수사란 말 좀 빼버리고 그냥 보충조사권 그럼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진짜 엄청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이게 강성 지지층들이 반대할 수 있잖아. 저는 요건을 더 엄하게 하고 좀 이게 요 필요하다는 명칭까지도 굳이 수사권이라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남기는 나야 돼요. 지금대로 하면 이게 항소심 하다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불러서 물어보는데 야 너 수사인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0: 네.
2: 뭔가 대책은 좀 필요해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3: 지금 많은 법조인들은 서정욱 변호사 같은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김영민 의원이나 뭐 박은정 의원처럼 법조인이면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좀 소수인 것이고
0: 네.
3: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보안사나 수사권이나 검찰이 또 일단 1차선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걸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도 그 조직이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사건을 암장하느냐 이 상황에서 자기네 조직 이기주의를 드러내느냐 문제 이런 거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가피함 또 최소한의 그런 상황에서는 보안사건 폐지하는 쪽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조금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변호사들이 이제 말을 못하고 있다가
0: 네.
3: 이번에 오히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오히려 공론장이 만들어져서 왜냐하면 모든 제도는 다 완벽하게 그냥 다 좋은 걸로 갈 수만 없잖아요. 이 70년 상황을 바꿔놓는 데는 당연히 제도가 바뀌면서 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갑자기 바꾸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0: 네.
3: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조인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또 내지는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이제 대다수가 유지하는 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제 검찰이 나쁜 짓 한 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좀 견제하는 장치를 좀 더 촘촘하게 마련해내는 측면들을 조금 더 한번 해보자. 왜? 보안사건을 폐지하자는 쪽의 주장을 딱 살펴봤을 때 완전히 폐지한다고는 좋은데 그거 다 좋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점을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보면 그
0: 네.
3: 대안이 조금 별로 안 나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0: 최 교수님 아까 네. 전당대회 이후로도 이게 좀 유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금 폐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나는 서정욱 변호사 말은 별로 동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얘기만 정확히 잘 얘기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걸 포장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유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마치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법률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 말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구나.
1: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말을 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폐지에 동의한다고. 또

0: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완전히 뺏는 걸 폐지하는 거를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이 보안수사권이나 말이 나와서 그런 건데 제한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내용 중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 보안수사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제한적 보안수사권을. 근데 이제 뭐 유시민 작가나 뭐 이런 분들은 그걸 마치 그냥 그걸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뭐 별건 수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 전당대회 나오는 대표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 주자 이러는 순간 완전히 반개혁색으로 몰리게 돼요.
1: 표를 이루니까.
0: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모두 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주자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1: 네.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어디 계십니까?
2: 지금 이제 그 장애로 주로 많이 투쟁을 하고 있고 예.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례 투터댁으로 네. 해가지고 쌍끌이 하자. 우리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잡자. 이 전략이 상당히 성공한
3: 거 없어요. 안 된다고. 둘이, 둘이 교배가 안 된다고요.
1: 아니, 쌍끌이는 지금 장 대표하고 정 원내대표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3: 서로 지금 같이 달려.
2: 아니 합의를 하고 쌍끌이 하고 역할을 좀 분담해서 네. 재원절라도 그냥 원내 행사 가고 네. 또 여기 장 대표 올림픽공 거기도 그 목소리가 국민 열을 꽤 높아요. 그럼 장 대표 아니 누가 그 목소리를 흡수합니까?
1: 장 대표하고 정 원내대표는 지금 의사소통은 원활히 되고 있는 거예요?
3: 안 되죠.
2: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의 미세한 뭐 서먼 좀 균열을 보인단 말 있지만 큰 틀에서는 협조가 잘
0: 지진 같은데.
3: 내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사장변호사가 원래 뉴 한동훈들 갔다가 또 다시 장 대표로 돌아오면서 약간 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건데 실제 정재식 원내대표 그러지 않아요. 투트랙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대하고 포기 뭐 이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세한 차이 네버.
0: 지진 같다고.
3: 지진이야.
1: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안철수 의원이 요즘 장동혁 대표랑 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
3: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한테 긁혀가지고.
1: 왜 그러시는 거예요?
0: 한동훈 때문에.
3: 한동훈 때문에 네. 그렇다니까요.
0: 삐져가지고.
1: 한동훈한테 상처받아서 네, 장동혁 대표한테 간 거예요?
3: 그분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아주 네. 자잘자잘한 거야 되게 이렇게 꽂히면. 약간 좀 자잘자잘한 거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서정욱하고 틀려요. 근데
1: 서 변호사님 삐지시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서 변호사님 안 삐져요. 서 변호사님 저런 거는 삐질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좋은 말이야 게다가.
1: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둘이 뭔가 이렇게 손을 잡았다고.
2: 네. 그건 아니고. 일시적으로요. 일시적으로 안장. 5월 동주처럼 안장 동주 일시적인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어차피 안철수 다음에 당권 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장동혁 당권 놓습니다.
0: 싸우지.
2: 그러니까 안철수는 장동혁 지지표 가지고 내 당권 도움받을 해도 예. 장동혁 대표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그때 되면 다시 또 경쟁자가 되는 거죠.
3: 그래서 그때 일시적인 거. 그때 최진민 교수가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구멍이 빵꾸 날 거야. 여기 서정 변호사랑 손잡고.
1: 아 요즘 그 저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3: 말도 하기 싫어. 나는요, 나 버티다가 미안한 말인데 진짜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멍청하게 하이닉스가 제일 높을 때 285만 원대 그때 샀어요. 13주로 돈도 없어가지고 13주로 샀어.
1: 그건 이제 본주를 사신 거고 근데 레버리지 ETF 하신 건 아닌 거고.
3: 그거 산 건 아닌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또 삼성전자도 내가 19주를 샀어요. 네.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28만 원인가 아니 37만 원인가 그랬어요. 사자마자부터 완전히 떨어졌고 지금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씩 손해를 갑자기 봤는데 이게 주식의 상황이구나. 네. 나같이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끼어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기 레버리지까지 들어간다?
1: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책을 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뭐 도입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잘못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유럽이나 홍콩 이런 데 하고 있거든요.
3: 하고
0: 지금도 미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인은 이유는 그거였어요. 외국 우리나라 자본이 금융시장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보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홍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네. 그분들 보호도 하고 좀 더 우리는 촘촘하게 보호를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뭐야 금액이 적고 이런 부분도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이러다 보니 또 현금이 없어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건데 저는 이번에 잘 이제 보안책 만들었으니까 이걸 또 폐지하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수십조예요. 그거 폐지하는 순간 엄청난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시작한 게 잘못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예상을 못하고 했던 부분들은 정부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보완책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레버리지 ETF는

0: 뭐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하겠다, 신속 마감 대응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좀 지켜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종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1: 어서 오세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걱정 끝내보시죠.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23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네요. 부동산 대토론회 네.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참석하시죠.
2: 가야죠. 네. 네, 한번 가보려고요.
1: 차차기 국토부 장관?
2: 아유 진짜.
1: 김인만 소장님.
2: 아, 그런 말씀은 청문회 통과가 힘들지 않을까.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분당 아파트가 팔렸다고 합니다.
2: 네네네.
1: 그런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매수인한테 17억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게 또 네. 말이 많네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2: 일단 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니까요. 정부가 네.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25억 넘어가는 집은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네. 대통령 아파트가 29억이에요. 29억에 매매가 됐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대출을 2억밖에 못 받는다 하면 27억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전세가 뭐 11억 있다는 말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근저당이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면 은행이 아우 돈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등기부등본 떼보면 을구에 땡땡 은행 채권 최고액 얼마 뭐 이렇게 딱 적히잖아요. 이걸 네. 이제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소유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소유권 윤인구
1: 네.
2: 그 집에 땡땡 채권 최고액 근저당 땡땡 은행 10억 그럼 그 10억은 은행 거예요.
1: 네.
2: 그러면 물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은 그 근저당을 상대로 이제 경매로 넘길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권리인데 한마디로 돈을 좀 사적인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돈이 모자라니까 17억이 모자라? 그러면 내가 근저당 설정해 줄 테니까 일단 소유권 넘겨줄게. 돈은 나중에 갚아라는 사금융을 이제 했다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1: 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2: 일반적이진 않죠. 그래서 현장에서 최근에도 이제 제 주변에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매수인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자금 마련이 안 되니까 근저당 설정하고 나중에 돈 갚을 테니까 집 빨리 좀 계약하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집주인들은 이제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걸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서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데? 라는 논란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네. 등기를 하고 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자료가 날아와요. 그 근저당 왜 설정했어?
1: 네.
2: 설정한 사람이 누구야? 친분이 있어? 무슨 관계야? 자금 출처에 대해서 다 소명해야 되고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면 아마 세무조사 대상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청와대의 설명은 등기상 내용은 이제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다.
2: 대부분 매수자의 사정이죠. 네.
1: 라고 설명을 내놨네요. 자 부동산 이제 현안 살펴보기 전에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 좀 살펴볼까요?
2: 네 동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주차 한국부동산원 통계인데요. 서울 주간 상승률이 0.3%입니다. 지난주도 0.3%.
1: 네.
2: 한 달 전에도 0.3%. 중간에 0.27%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우 안정처럼 보이지만 0.3%도 꽤 높다. 우리가 네. 제법 많이 상승하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게 0.3%가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 제법 많이 올라간다.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한 90km? 100km 정도?
1: 상당히 빠른 건데요. 그러면.
2: 네,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0.5%, 0.8% 가면 이제 180km 막 달리는 거고요. 0.3%도 제법 빠른데 서울은 제법 빠르게 달리는데 이게 우리가 왜 완만하게 느끼냐면 그동안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한 150km 달리다가 80km, 90km로 달리니까 이게 좀 안정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강남 항상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1: 네.
2: 서초구는 0.11%고요. 강남구는 0.16%입니다. 그러면 서초구 강남구는 시속 한 40km 정도로 달리는 거니까 좀 약한데 그러면 평균이 0.3%면 어디가 많이 올랐지? 그 외곽 지역들 성북구가 0.49%로 서울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고요. 구로구가 0.44%, 강서구가 0.38%, 은평구가 0.32%, 노원구가 0.37%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외곽 네. 지역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30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면서 많이 올라가는 게 확연하게 통계에서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수도권 지역은 어떻습니까?
2: 인천은 좀 안정적이긴 해요. 0.03%인데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송도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예. 송도는 조금씩 조금씩 거래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슬금슬금 올라가는 분위기고 역시나 송도도 전세는 없었습니다. 전세에 나는 송도에서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경기도는 0.21%, 지난주가 0.23%인데 경기도도 이제 어디가 많이 올랐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동남벨트, 화성 동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긴 했는데요. 지난주가 1.29. 야, 지정이 돼도 1%가 넘네 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0.73%, 1%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 0.73% 숫자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기흥구는 0.59%, 구리는 0.31%, 규제 지역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일산 서쪽 마이너스 0.09%, 경기도 이천시는 마이너스 0.16%, 남북권 위주로 상승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2: 지방은 뭐 0.01%,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대구는 마이너스고요. 지방에서 비수도권에서 어디가 많이 오르지라고 하면 울산인데 0.1%, 양질의 네. 일자리가 있는 곳이고요. 울산에서 이제 남구가 있는데 남구의 옥동, 신정동, 무거동 이런 쪽 단지들이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옥동은 울산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남구가 0.18%, 지방에서는 꽤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북구가 0.12%입니다. 그러면 또 지방에서 어디가 많이 올랐냐 하면 전주입니다. 전북의 전주인데 전주의 완산구가 0.28%. 네. 상승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주에 계시는 분한테 왜 이렇게 전주는 집값이 비싸냐라고 하니까 수요는 있는데 이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있는 곳들은 집값이 비싸더라. 수도권 지역들도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결국에는 그동안 2020년, 2021년에 집값 올라갈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너무 많은 공급을 한 게 지금의 지방 침체를 불러온 원인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고 네. 이거 말고 다른 통계도 있습니까?
2: 우리나라 통계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곳이 세 곳이 있어요. 부동산원이 있고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KB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알리사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 있죠. 너 왜 자꾸 부동산원 통계만 얘기를 하냐. 부동산원 통계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원 통계가 가장 낮게 나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2: 원래 예전에는 KB가 좀 높게 나오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KB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와요. KB 7월 2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네. 0.34%. 앞서서 부동산원은 0.3%고요. 중랑구가 0.9%, 성북구가 0.68%. KB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표본이 KB가 부동산원 표본의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표본이 많다는 얘기는 많은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집값이 이제 소수 위주로 올라갈 때는 표본이 작은 부동산원 통계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는 외곽 지역들 최근에 나홀로 아파트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본이 많은 KB가 상승폭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을 보게 돼도 서울에서는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가 전세나 매매가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동탄, 하남, 구리 뭐 이런 지역들이 높고 영통구도 높게 나옵니다. 영통이 최근에 또 왜 높게 나오냐면 1.47%가 나왔는데요.

0: 똑같은 규제 지역이었는데 동탄은 규제 지역에서 빠졌고 네. 영통이 이제 광교 신도시가 있거든요.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동탄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다가 동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 이제 컨디션이 똑같아지잖아요.
1: 네.
0: 그 돈이면 차라리 좀 더 위에 있는 광교 신도시로 갈래라고 해서 수요자들이 다시 광교 신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수원 영통구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역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규제 지역 지정을 해도 올라가고 물론 상승률은 떨어졌습니다만 지정을 하고 나니까 기존에 지정됐던 곳들도 올라가고 지정되지 않은 주변 병점이나 오산 지역들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1: 그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들 보면은 실제 거래량도 이제 늘고 있는 겁니까?
0: 거래량은 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네.
0: 5월 거래량이 한 8,500건이 넘었거든요. 6월 거래량이 지금 한 4,700건 정도, 4,800건 정도 나오니까 5월 대비 6월이 한 반토막 정도 났어요.
1: 그러네요.
0: 그러면 아 규제 지역 지정을 하고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니까 6월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볼 때 4천 건 아래로 3천 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정말 거래가 안 되네. 우리 2023년. 2022년 이럴 때는 3천 건 넘어가면 와 진짜 거래 많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가 침체가 됐고요. 보통 4천 건에서 한 8천 건 사이 평균 한 4, 5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6월이 평균 정도 나온 거고요. 5월, 6월이 4월, 5월이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집값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3번 정도 크게 네. 상승장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8천 건이 넘었던 달이 몇 번 있을까 보니까 작년에 4번 정도 올랐고요. 올해는 4월, 5월이 8천 건이 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8천 건 넘은 달들이 많이 됐고 6월은 뭐 평년 수준 정도 네. 유지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제 서울 전역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외곽이라든지 뭐 동탄, 광명 등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0: 네.
1: 이게 뭐 규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수요를 인접 지역으로 이제 밀어내는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풍선 효과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무슨 오해냐면 아 규제 지역 우리가 3중 규제라고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값이 뚝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거래량을 좀 떨어뜨리고 네. 상승률을 좀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속도가 야 150km, 200km 너무 과속 아니야?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규제 지역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멈추고 후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외곽 지역들 집값이 올라가고 이제 거래량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도 생기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더 이상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꾸준히 네. 달리고는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이 주간 상승률이 0.3% 경기도가 0.21%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뭐 전세 시장 어렵다는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서울 외곽 지역 전세가 뭐 시가 말랐다고 하잖아요.
0: 네.
1: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0: 서울 외곽만 시가 마른 게 아니라 제가 저는 좀 신기한 게 송도도 가보고 뭐 의정부도 가보고 부천도 가보고 했는데 규제 지역 아닌 곳들도 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서울 외곽 지역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1: 예.
0: 중랑구,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이 1년 전보다 70% 넘게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줄어든 지역이 중랑구입니다. 중랑구가 78.7% 1년 전보다 지금의 전세 매물이 78.7%면 10개가 있었는데 이제 한 2개, 2.5개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1: 그러게요.
0: 진짜 매물이 없어져 버렸다. 세입자들이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원구가 72%, 구로 금천, 동대문, 관악구 순이니까 우리 세입자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 위주로 전세 감소 폭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전세 이렇게 매물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입주 물량이 많이 줄거든요. 입주 물량이 올해가 한 2만 7천 호 정도,
1: 네.
0: 내년이 1만 7천 호. 2028년이 1만 1,000호 정도 줄어드는데
1: 예.
0: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다 영향을 받고요. 진짜 걱정인 건 제가 앞서서 이제 1만 7,000호라고 했잖아요. 내년이. 1만 7,000호 중에 청년주택이나 임대 물량

0: 가구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빼면 11,000호인데 우리가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 전세, 월세 매물로 안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알려진 입주 물량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혹시라도 내년에 결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 차라리 전세 계약을 미리 해두고 결혼을 차라리 내년에 하더라도 네. 계약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0: 네네. 네.
1: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파트 대신 빌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4029님께서 영끌에도 아파트는 어려워서 빌라 매매 고민 중이라고 하시면서 빌라 구입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하셨거든요.
0: 최근에 빌라도 많이 사죠. 서울 아파트 이제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대출도 안 나오고 네.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의 15억 이하 아파트 보더라도 올 초 대비 한 2억? 3억, 4억 정도 골고루 다 올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을 사기가 어렵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아파트라고 하죠. 빌라를 좀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빌라 거래는 45.8%가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는 1.4% 오히려 더 작년보다 감소를 했는데
1: 네.
0: 빌라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이제 뭐 전세, 월세, 매매 난에 떠밀려서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서울에 빌라를 사시는 분들의 속마음 한켠에는 이게 재개발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나중에 이게 새 아파트가 되니까 지금은 몸테크 좀 하고 내가 집이 없더라도 네. 아파트가 없어도 기다려봐. 나 이제 이거 재개발되면 나중에 10년 후에 이제 새 아파트 될 거니까 나 희망이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이다 뭐하다 해서 여러 가지 뭐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그냥 지정만 되고 문지르고 사면 그냥 막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원래 정비사업이 15년 정도 걸립니다. 소송이 안 걸려도요. 그러면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한 12년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야 네.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을 때 12년이고요. 생각해보게 되면 각자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나는 정비사업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한 75세 되는데 나 이 집에서 잘 살다가 가고 싶은데 무슨 정비사업을 해 귀찮게 이런 분들도 꽤 많이
1: 맞아요.
0: 있고요. 아유 나 이주비 추가 분담금 감당도 안 되고 이주비도 귀찮고 싫어 이런 분들도 있고
1: 네.
0: 나는 지휘양도 금지 제한 걸려가지고 현금 청산 대상인데 사업 반대할래 이런 분들도 있어서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전세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구축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자기 자본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10년? 12년, 15년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분들 보니까 3년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리지 않았습니까?
0: 네.
1: 2.5%에서 이제 연 2.75%로 상향됐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0: 일단 금리가 왜 올라갔을까 이제 원인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0.25%포인트 25BP가 올랐는데 부동산 네.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금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물가. 한국은행에 가보면 그 현관 현판에 물가 안정이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안정인데 최근에 물가가 좀 불안하잖아요. 전쟁이 다시 또 중동 전쟁이 다시 또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 네.
0: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국내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봐야 될 게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따져보는데 너무 성장이 안 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1: 네.
0: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그래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괜찮거든요.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다행히 성장률 때문에 발목 잡지는 않겠구나. 세 번째 요소가 이제 가계부채인데 집값입니다. 집값이 막 급등하게 되면 이거 금리를 올려야 되고 집값이 막 내려가게 되면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반대로 뭐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오히려 금리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환율을 보더라도 금리 내리면 또 안 되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1: 네.
0: 모든 네 가지 요소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올리게 됐고 10월에도 아마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줄까 예측을 했죠. 올해 두 번, 내년에 한두 번, 적어도 내년까지 1%포인트 100BP 정도는 올라갈 거야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기 때문에 네. 예측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면 크게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집값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다. 반비례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급매로 던질 요인도 되지 않고요. 네.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집 사겠다는 분은 아유 금리 내가 이자 낼 테니까 제발 대출 한도라도 풀어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역설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1: 5920님께서 이제 집 사려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는데요.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까요? 물으셨습니다.
0: 아 이거는 정답이 없는 얘기고요. 과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정금리가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보통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한 0.25에서 0.5%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도 좀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예측을 해서 이제 유리한 걸 해야 되겠고요. 최근에는 변동형 이게 5년 고정에 5년 지나면 변동으로 되는 혼합형 상품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혼합형 상품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 모레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사전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서는 네.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0: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의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공급 대책도 보게 되면 공급은 뭐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된다. 도심 유유부지 재건축 재개발 공공 청년 임대 뭐 건축 규제 풀어줘야 된다.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이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대결 구도 뭐 토론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는데 금융과 세제는 서로 좀 목소리가 좀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융 네. 같은 경우도 아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왔고요. 아니 대출을 풀어주면 어떻게 집값도 올라가지 반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세금은 초고가 주택이 가장 핫이슈였던 것 같아요. 초고가 주택 얼마로 하는 게 옳아? 아마 23일에 하는 대토론에도 아마 초고가 주택이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고요. 30억으로 하느냐 40억으로 하느냐 50억으로 하느냐가 아마 뜨거운 감자가 네.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이유가 사는 집 정도 돼야 초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네.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보유세가 올라가면 거래세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용범 정책실장님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 자 오늘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마치면서 마멀레이드의 Reflection of My Life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강한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호우주의보는 일단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 비 오는 곳이 많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소강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호우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 위주로 연일 강하고도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 강한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의 비는 다소 내리겠지만 무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이쪽에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리게 될 비의 양이 서울, 충북, 경북, 전북이 10에서 60mm 정도,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 많은 곳은 80mm 안팎입니다. 그 밖에 전남, 경남 5에서 40mm 정도 오겠고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 20에서 60mm, 호남과 경남 5에서 40mm 정도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 31도 등 26도에서 3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특히 영남과 제주 지역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까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30도, 포항이 37도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60여 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완전히 불을 끌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세 정비와 실수요자 지원책, 공급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부실 수사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나흘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대피했던 주민들 일부는 귀가했지만 잔불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주말 시작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방당국은 어젯밤 8시를 기해 큰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마쳤습니다. 화재 발생 61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잦아짐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다만 아직 잔불이 있는 만큼 대응 2단계 경보령은 유지한 채 건물 내부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 현장은 엿새 만에 불이 꺼졌던 2021년 이천 물류센터보다 규모가 2배 이상 넓습니다. 이 때문에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인천 서해구도 어젯밤 11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대피령 해제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 200여 명은 속속 귀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모레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할

0: 한다고 거듭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제도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어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 요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3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책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재해 대책에 특별히 집중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이어서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을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 먼저 매각 과정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2: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 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유보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편법 꼼수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은 틀어막더니 대통령은 집 팔면서 본인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를 야당이 폄훼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비난은 이제 그만하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방식을 조율한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부동산 안정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거래 방식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국회에서는 오늘도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이 오늘 통과될 예정이죠?
2: 네, 어제 오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현재 2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오늘 오후 3시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거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는데 민주당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 연장법에는 특검의 수사 시한을 30일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 이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전격 합의했는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누가 갖는 건가요?
2: 네, 그동안 선관위 특검의 추천 주체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왔는데 오늘 오전 전격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한 뒤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되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동수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을 특검 후보로 추천받는데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양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의원들에게 추인받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장윤기 사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경정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경정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죄한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 지휘라인에 있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 보고와 지휘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경은 장윤기가 옛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던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이 여고생 살인사건과 병합되지 않은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사건과 연관 짓지 마라는 윗선의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김모 경무관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신청을 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미군의 희생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외교 채널이 다시 가동되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케인 합참의장,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이란을 억제하려는 동시에 부정적 국내 여론도 의식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이후 미군 사망자는 모두 17명입니다. 지난 17일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주 등 미군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은 미군의 방공망을 뚫고 병사들이 생활하던 조립식 막사를 강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이 터지며 미군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휴전 국면 이후 첫 전사자가 나오며 미군은 응징이라며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연일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서 현재 상황을 미국과 전면전으로 규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란 내무장관 등 이란 고위급 인사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중재국들이 이란에 11유전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불투명합니다. 양측 교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핵시설 등에 대한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협상력을 무너뜨리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친이란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데 중동전선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예멘 측 항만과 공항을 봉쇄하고 사나 공항을 공격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입니다. 봉쇄 대상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3% 이상이 지나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가 이 우회 경로의 원유 수출 비중을 늘려왔던 만큼 이번 조치로 세계 원유 공급이 최대 7%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후티의 이번 선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과 함께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테러리스트 조직인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쇄가 사우디의 공격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란 후티 주장에 대해선 긴장 고조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동 전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는 지난달 11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달 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집권 2년 만에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임한 영국에서는 앤디 버넘 노동당 대표가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2016년 유럽연합 탈퇴 이후 7번째 총리입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0: 사람들의 환호 속에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의 문이 열리고 새 영국 총리 버넘이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한 것에 책임을 지고 전임 스타머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장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국을 향해 버넘 총리가 제일 먼저 강조한 건 안정이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생활고 등 민생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광역시장을 지내며 북부의 왕으로 불렸던 만큼 버넘 총리는 지방 분권도 강조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정책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버넘 총리는 곧바로 새 내각을 발표하며 업무의 속도를 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요금과 버스비 인하,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같은 정책을 증세 없이 어떻게 추진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버넘 총리는 취임 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국방 안보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강조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한 영국의 노력도 설명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간추린 뉴스는 김보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북한의 한강댐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정부가 주민 대피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필승교의 수위는 9.26m입니다. 홍수기하천 횡단객 대피 수위인 1m를 크게 넘어선 수치입니다. 정부는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예상 침수 구역과 주민 대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때 세 번에 걸쳐 해외 출장의 배우자와 동행했고 동행 사실을 출장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또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국방부가 전국적으로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강원 고성군, 속초시 등지의 제한 보호구역입니다. 서울 용산의 경우 국방부 경계 외곽 지역인 용산 어린이정원이 대상입니다. 특히 군용기 이착륙 문제로 비행 안전 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마포구, 은평구 221만 제곱미터, 경기 고양시 1760.8만 제곱미터, 세종시 69.5만 제곱미터 면적도 해제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디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로이터통신은 6월 한 달간 홍해 입구인 바브엘맨데브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이 하루 740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닫히자 사우디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이용해 홍해 얀부 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을 늘리며 바벨만데브 해협 운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하는 등 미국과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을 거래 제한 명단으로 지정해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또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혐의 부인이라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흘 전 강원도 영월 주천강에서 낚시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부터 인력 90여 명,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은 실종 지점인 영월 주천강 용석보부터 하류 합류 지점까지 범위를 넓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현재는 올해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기존보다 3개월 더 늘어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10%,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씩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2,344명이며 지난 17일 하루 동안 사망자만 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볼라가 확산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930명으로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중부권에는 최대 80mm, 남부지방은 최대 60mm, 제주도는 5mm 안팎의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집중호우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연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또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과 경산에서는 며칠 전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폭염 중대 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가장 높은 폭염 단계죠. 뭐 건강한 사람도 이 정도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가 농민단체와 함께 3개 팀으로 예찰단을 꾸려서 드론과 홍보 차량으로 농경지와 농작업 밀집 지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폭염경보가 발효됐는데도 한낮에 일하는 농민이나 어르신을 발견하면 즉시 달려가서 일을 좀 그만두시라고 권고도 하고요. 또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실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드론을 띄워서 농민의 이것을 살피는 그 포항시의 예찰단처럼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인데요. 정답 두 글자고요. 사실 뭐 저희가 여러 번 퀴즈로 냈던 단어기도 하죠.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이응지읒, 이응지읒입니다.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온열질환과 또 비피해로부터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에 우리가 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시는지 평소에 갖고 계시던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KBS 콩 게시판도 역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그럼 살펴보고 오늘 전국 일주 출발하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며칠째 이어지는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고 도로 곳곳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는 절대 무리

0: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산본나들목 진입내부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1: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52.3% 증가한 5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80% 급증해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당해 만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3: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4: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포항시가 농민단체와 함께 예찰단을 꾸리고 한낮에도 농작업을 하는 농민과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드론을 띄워서 살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한낮에 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또 방제나 뭐 수확 등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분명히 또 무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을 가급적 좀 중단하셔야겠고요.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수분 섭취 잘 하셔서 스스로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좀 잘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것을 뜻하는 이 두 글자단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보겠습니다. 4136급 번호 쓰시는 분이 우리나라도 스페인처럼 낮잠 자는 시에스타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덥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뭐 그렇죠.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3744님. 이건 조심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합니다. 30년 동안 영아와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것을 1순위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정말 특별히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죠.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3851님 한 분 더 볼까요? 지금 전기공사하는 곳에서 이것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네, 계속해서 좋은 의견들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울산입니다. 이혜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4: 울산 많이 덥죠?
5: 네, 울산 오늘 많이 무덥습니다.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 온도는 더 높아서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또 휴식이 중요합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구름이 낀 흐린 하늘을 보이기도 하겠는데요. 강한 햇볕이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오늘 울산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5: 네, 오늘은 러닝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문제까지 해결하는 프로그램 울산과학대학교의 울리단길 런케이션 로컬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 및 리빙랩 프로젝트 소식 준비했습니다.
4: 아이고, 프로젝트 명이 왜 이렇게 깁니까? 상당히 네. 복잡한데 일단 다른 건 다 잘 안 들어왔는데 런케이션이란 말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5: 네, 런케이션은 영어 런, 즉 달리기와 베케이션, 휴가, 여행을 결합한 말인데요. 러닝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달리기 좋은 코스를 중심으로

0: 울산 동구는 멋진 해안경관을 자랑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활동형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울산과학대 라이즈 사업단 지역협력센터는 청년과 지역주민과 협력해서 머무르고 싶은 동구를 만들 방안을 고민했고요. 대학생과 지역주민 또 러닝크루가 함께 울산 동구를 달리면서 지역의 숨은 매력과 개선점을 찾아보는 울리단길 런케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0: 네, 지난 토요일 참여자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본격적인 러닝에 앞서 참가자들을 위한 워크숍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지역 스포츠 과학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 몸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또 부상을 예방하는 자세를 설명했고요. 참가자들이 함께 몸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 8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현장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 학교 청운체육관을 지나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캠퍼스 코스와 월봉시장을 지나서 슬도와 대왕암 공원까지 이어지는 로컬 코스가 있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평소 등하교만 하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론 개선점까지 말해줬는데요. 백종창, 정명훈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주변에 바다가 너무 탁 트이고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과 귀가 전부 다 즐거운 상황입니다.
3: 동구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뛰기에도 어렵고 중간에 급수대 같은 것도 없어서 이제 물을 계속 들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힘드시진 않으세요?
5: 힘들어 죽겠습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아, 지금 울산 전망대가 보이는데 고바위로 올라와서 조금 힘이 듭니다. 뛰면서 이제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쫙 흐드러지게 퍼지는 모습이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6: 다른 대학가에 비해서 울산과학대학교 동부 캠퍼스 근처의 대학가는 조금 그만큼의 대학가는 아닌 것 같아서 대학가 같은 면모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다양한 문화나 스포츠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1: 뭐 말만 들어도 저도 뭐 뛰는 거 좋아하는데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장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글쎄 뭐 매일 접하는 풍경이라 색다른 점을 좀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0: 네, 그렇죠. 하지만 이번 런케이션의 목적, 생활 속의 연구소라는 뜻의 리빙랩입니다. 익숙한 길일지라도 뛰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안정성과 접근성은 어떤지 또 낙후된 월봉시장을 살릴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새롭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느 구간은 풍경이 뛰어나서 러닝 명소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휴식 공간이나 안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김소연 천혜경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7: 맨 처음에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제가 필요한 것들만 찾아가서 들어갔다 나오고 그게 다 전부인데 솔직히 뛰면서 많이 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옆에 있는 풍경들이 더 잘 보이고 아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아 그리고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요즘에 뛰면서 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바람을 만져요. 제 손으로.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거를 뛰면서 많이 느낍니다.
8: 동구하면 생각보다 공기도 좋고 매일 가는 곳이지만 매일 봐도 새로운 곳 같은 느낌이고요. 복잡한 곳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기분 전환을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뛰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9: 제가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운동장을 다녀봤는데 트랙을 많이 뛰는 편인데 트랙이 서부고장 트랙이 제일 길이가 짧고 울퉁불퉁하게 해서 러너들이 뛰기에 발목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동구에서 만약 예산이 떨어진다면 꼭 서부고장 공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모두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의견을 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뭐 이 프로젝트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런케이션 프로그램 이외에도 지역문제 해결 동아리를 운영 중인데요.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불편을 겪는 보도블록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요. 청년들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한편으론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또 근로자들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화합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합니다.
1: 네. 근데 뭐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렇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심리대밭 런케이션을 진행했고요. 4개의 테마별 코스를 설계해서 뛰어본 결과 대학의 전공지식과 로컬 콘텐츠가 완벽하게 결합한 지역협업 리빙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울산과학대학교 앵커 사업단 지역협업센터 현용환 센터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0: 이번 런케이션 프로젝트처럼 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정의를 하고 또 해결책을 도출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을

0: 앱스톤 디자인이라든지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고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둘째로 리빙랩을 통해 도출된 코스 지도 제작이라든지 도시재생 제안서, GIS 기반, 안전위의 요소 데이터 등이 이런 대학 안의 성과물로만 남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 예산 반영이라든지 좀 정주 여건 개선 정책으로 좀 최종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큰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울산 중구의 다운동 도시재생센터와 연계를 해서 우리 작년에 개발되었던 태화강 러닝코스를 좀 더 활용하고 고도화하는 런페스타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라서요. 이때도 좀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과학대학교는 앞으로도 울산이 청년들이 좀 배우기도 하고 일도 하고 머물고 싶은 그런 활력 넘치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혁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단순한 이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자체가 앞으로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될 텐데요.
2: 네.
1: 앞으로도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산업체와 주민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지산학 연계형 현장 중심 교육이 많이 생겨나서 청년들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울산 소식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목포로 갑니다. 서유진 리포터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2: 네, 목포도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3: 네, 현재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비 소식이 들어있는 탓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도 높은데요. 이 시각 목포의 기온 29.6도, 체감온도 31.7도로 어제와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자, 오늘은 저희 전국 일주가 마련한 기획, 이 전국 책방 일주 독서가 피서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뭐 어제부터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간직한 독립 서점들을 좀 돌아보고 있죠. 자, 목포는 어떤 서점을 또 소개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3: 네, 목포 지역에서 소개해 드릴 책방은 독립 서점이자 공유 책방인 포도 책방입니다. 이규봉 아나운서님은 공유 책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2: 공유 책방이요?
3: 네.
2: 이게 공유라는 건 일단 여러 사람이 같이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3: 네, 맞습니다. 이 공유는 서점 주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이 공간과 자신의 취향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2: 어허.
3: 한 사람이 서가 한 칸을 빌려서 나만의 작은 서점을 만들고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내 라이프 스타일이 담긴 책들로 채워놓는 거죠.
2: 네.
3: 책 표지나 서가 구석에 서가 주인의 추천사나 읽은 후기, 메모지를 함께 붙여서 책을 통해 내 생각과 온기를 방문객과 공유합니다. 이 포도책방은 약 1년 전 오래된 미국 창고를 개조해서 100여 개의 서가로 문을 열었고요. 현재는 200명이 넘는 점주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포도책방이란 이름엔 포도송이처럼 모두가 어우러진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100여 개로 시작했던 포도송이가 1년 사이 200여 개의 포도송이로 늘어난 겁니다.
2: 와, 대단하네요. 상당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서점에 가면 200명이 넘는 책장 주인들이 모아놓은 뭐 각기 다른 색깔의 이제 개성 있는 책들을 좀 만나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2: 그럼 이분들은 다들 목포 분들인가요?
3: 아, 그건 아닙니다. 목포 현지 분들이 70%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전라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사는 책장 주인들이 30%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네.
3: 포도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경민 대표 만나보시죠.
4: 처음에는 한 70평 정도 되는 책방이었는데 지금은 100평 정도의 책방이 됐고 점주도 128명이었는데 지금 220명 정도가 됐어요. 이게 이제 100년 된 건물인데 한쪽이 이제 막혀 있어서 기역자는 창고기 좀 분리가 돼 있는데 저 공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건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책 전문 공간으로 만들까? 그다음에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기차 시간 맞춰서 한두 시간 빌 때 와서 책 읽는 공간을 만들까? 또 뭐 작가의 방을 만들까? 레지던시를 할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입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대기자가 70명인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 들어오고 싶은 대기자들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확장을 한 거죠.
3: 이렇게 별관으로 확장한 공간도 결코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고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1인 자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2: 이야,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흥미롭고 또 매력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3: 네, 이 책방의 점주들이 임대하고 끝이 아니라 시간되는 틈틈이 책방에 들려 다른 점주들의 책도 구경하고 책방 중앙엔 넓은 테이블 형태의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이곳에서 독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2: 네.
3: 또 각자의 개성이 담긴 굿즈나 소장품을 함께 소개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공간을 꾸며 전시하면서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목포를 테마로 한 기념품 굿즈들이 많아서 지역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포도책방에 입점해 있는 점주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처음에는 6칸짜리 작은 책장을 신청을 했다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내놔서 헌책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책을 좀 더 갖다 놔야겠다 해서 다음에 큰 책장으로 옮겼고, 그리고 큰 책장에는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아이들이 보는 책 뭐 이런 것들을 좀 갖다 놨더니 들으신 엄마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장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네잎클로바라는 이름인데 제 책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마음, 행운을 주고 싶은 마음에 네잎클로바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책방을 오시면 그런 재미도 있어요. 제 책장도 가지만 옆에 있는 책장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지? 또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아,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시구나. 책방의 네임과 그리고 그분들의 사연이 살짝살짝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책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서 그 구경을 하러 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2: 그러게요. 네, 책방을 운영하는 재미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개성이 담긴 책장을 구경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3: 네, 점주와 방문객 모두에게 재밌는 책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점주 호모르댄스 방도르의 X에서 Y로 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값을 김이나 미역, 쌀 등으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는 책방 점주가 있고요.
2: 네.
3: 독립투사 김 알렉산드리아의 정신을 되새기는 알렉산드리아 서점같이 한 인물이 테마인 책방, 그리고 일일이 손글씨로 책 소개를 남긴 럭키의 낭만, 행복, 사랑 등 책방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2: 네.
3: 조경민 대표가 책방을 열면서 가장 기대했던 점은 입점 점주들과 독자들이 이 플랫폼의 내실을 알차게, 다양하게 채워줄 거라 믿었고요. 또 이 책방이 늘 열려있는 놀이터로 누구나 찾아오고 단순히 책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넘어서 책과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점이었는데요. 방문객들은 책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6: 저는 진짜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여러 점주님들이 본인들만의 그런 책들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미 읽었던 거나 새 책들 이렇게 다 보는 재미도 있었고 저도 오늘 하나 이렇게 골랐거든요. 유시와 작가님의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너무 유명한 이 책 2,000원에 겟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추천하고 싶은 게 목포나 이런 로컬 관련된 책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놀러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일단 기본 서점보다 규모가 조금 커서 놀랐고 책장이 되게 많고 책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지역 서점들을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공유 서점이라고 해서 좀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어가지고 좀 신기해서 찾아보고 오게 됐습니다. 칸칸마다 점주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각자 이제 소유하고 있는 책들이 다 다르다는 점들이 좀 특이했고, 그리고 보통은 신간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 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책들이 앞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지 않고 각자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각각 큐레이션 돼 있다는 점들이 좀 특이했습니다. 요즘 책에 대한 수요도 좀 많고 젊은 청년들이 관심도가 좀 높은데 뻔한 책방이나 그런 거에 좀 질렸을 때, 그리고 책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탐구를 하고 싶을 때 오면은 새롭게 좀 생각도 할 수 있고 나의 책에 대한 취향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3: 네, 방문객들의 이야기처럼 이곳은 단순히 책을 사는 곳이 아니라 타인의 취향을 들여다보면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보물찾기 같은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3: 30년 넘게 서울에서 일해온 주인장은 건축을 전공한 도시기획자기도 한데요. 그의 바람대로 이 책방이 비어있는 원도심 공간을 활용해서 소멸하는 로컬을 살리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책방이었어요. 목포의 공유 책방, 포도 책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유진 리포터가 수고해 주었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획한 전국 책방 일주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8: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2: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이슈들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뉴스원 제주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2: 네, 뭐 중부 지역에는 며칠째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지만 지금 남부는 물론이고 제주에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죠.
9: 네, 제주는 이달 초부터 폭염특보가 순차적으로 확대됐는데요. 현재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도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도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6도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에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요. 제주시와 서귀포 지점은 14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뭐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발생했다면서요.
9: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시 삼동동에서 8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2: 네.
9: 고인은 최초 구조 당시 자택방 안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됐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제주시 에어롭 한 과수원에서도 40대 남성이 작업 중 열경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농업인, 건설 현장 근로자 등 야외 작업자를 중심으로 온열 질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인명피해도 인명피해지만 지금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9: 네, 감귤과 밭작물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생육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요.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높은 고수온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식장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규모 농작물 피해나 양식장 대규모 폐사 같은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는 발빠르게 비상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제주도정은 폭염이 이어지자 지난 19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야외 작업자와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방문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올해 신설된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기후보험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보험은 오후 1시 이전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 네.
9: 또 광어 양식장 등의 폐사 피해를 막기 위해 액화산소 공급, 산소발생기 지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강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예, 그렇군요. 하여간 더 큰 피해는 없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제주의 그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9: 네, 도내 해양보호구역에서 폐역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확인돼 피해 예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제주도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6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도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로 제주 해양보호구역은 총 16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에서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진행한 제주 해양보호구역 폐허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지점 신고 중 46곳에서 폐허구가 발견됐습니다.
2: 예.
9: 전체 조사 대상 중에 92%가 오염된 것입니다. 발견된 폐허구는 낚싯줄, 통발, 공사 자재 등 종류만 37종에 이르고요. 개수로는 1661개에 달합니다.
2: 아니 제주의 이 청정바다와 또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이렇게 많은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문제가 뭐 생태계 피해로 또 이게 확산되고 있다고요?
9: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해양보호 생물의 피해가 우려됐는데요. 폐어구는 일반 쓰레기와 달리 바닷속에서 계속 생물을 위협하는 유랑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폐어구에 감겨 죽거나 다친 해양생물이 발견됐습니다. 종류로는 23종, 개수로는 183개체가 확인됐고요. 이 중에는 남방 큰 돌구의 밤수지 맨드라미 해종 등 보호생물 6종도 포함됐습니다.
2: 네.
9: 남방 큰 돌고래 주요 서식지인 신도리 앞바다에서는 작년 4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곳에서도 남방 큰 돌고래가 낚싯줄에 감겨 폐사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레저 장소로 인기인 범선, 문선, 섭선 등은 이곳은 이제 연산호 군락주의자 천연보호구역인데요. 이곳에서 레저 낚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 앞서 그 발견된 폐어구가 뭐 37 종류에 달한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폐기물은 그 중에서 뭐 어떤 건가요?
9: 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폐어구는 레저 낚시용 낚싯줄인데요. 전체 폐어구의 23.4%를 차지했습니다. 낚싯줄은 크기는 크지 않지만 동물의 몸에 감기면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산호나 해조류에 걸려 성장을 방해하고 물고기와 돌고래, 바다거북 등의 몸에 감기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피해 생물의 99%가 낚싯줄에 감긴 해조류, 산호류로 파악됐습니다.
2: 아니 근데 해양보호구역은 더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는 뭐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나요?
9: 네, 우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비로 생태자원조사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주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사업수행과 관리는 제주도가 담당합니다.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양폐기물 수거, 주변해역 모니터링 등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의 첫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이 지정된 게 2002년인데 지난해가 되어서야 도의원 발의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을 정도입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어떤 어업활동과 이용행위가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 어구뿐만 아니라 레저 낚시 과정에서 버려지는 낚싯줄과 장비도 관리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를 맡은 파란의 관계자는 현재 제주바다는 관광객과 낚시계, 어업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 교육과 책임 있는 이용문화 정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예, 하여간 이 실태를 전해 듣고 나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해양생물 피해 막고 또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당장 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9: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수거 중심에서 예방중심 관리로 바꾸는 것이죠.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폐어구를 발견하면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어구관리와 회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해양보호구역별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생태조사도 필요합니다. 제주바다는 이제 남방큰 돌고래, 산호류 등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곳인데요. 보호구역이란 이름에 걸맞게 실제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제주 해양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그 좀 잘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안인데요. 제주도에서 또 이 해변 이용을 두고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죠.
9: 예, 제주도 내 지정 해수욕장은 총 12곳으로 지난 6월 24일 일제히 조기 개장했는데요. 9일 만에 11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이용객들 사이에서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9: 제주도 홈페이지에 민원글을 올린 한 관광객은 최근 협재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은 만조 시간에 바닷물이 차올라서 백사장 폭이 매우 좁아지는데요. 파라솔이 대량으로 설치돼 머물 공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때 파라솔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다가 제지당했다는 겁니다. 관리자라는 사람이 와서 메인 구역은 모두 제주시의 허가를 받은 영업구역이니까 다른 곳에 가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때 이 관리자가 강압적인 말투로 제지를 하고 저 멀리 가서 놀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게 관광객의 주장입니다.
2: 아니 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도 못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니 어떻게 운영되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9: 예, 제주도 지정해수욕장은 각 마을회에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가시면 파라솔, 평상, 튜브 등을 대여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영업활동을 행정시에서 허가받은 것입니다. 섭재해수욕장의 경우 전체 백사장 약 14,765제곱미터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4,260제곱미터가 마을회에서 허가를 받은 구역이고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 영업구역이고 어느 곳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물놀이객들이 모르고 이제 해당 구간에 들어갈 경우에 친절하게 현장에서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했습니다.
2: 그 협재해수욕장 외에 다른 곳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9: 네, 월정리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요. 월정리 해수욕장의 경우 서핑구역도 따로 있어서 수영구역 자체가 협소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파라솔 구역을 더 확대해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든 상황인데요. 한 민원인은 일반 방문객에게 개인 파라솔을 설치할 수 없는 거냐, 아예 물놀이할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마을에서 공간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2: 이건 뭐 그야말로 시민의 휴식 공간이어야 할 해변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개선 방법은 좀 없을까요?
9: 사실 해수욕장 백사장 이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백사장에 돗자리를 피거나 양산 같은 걸 세워놨다가 제지당한 분들이 적지 않을 건데요. 행정시에서도 공유수면이나 백사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일반 이용객의 해변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2: 네.
9: 다만 그럼에도 오랜 기간 마을에서 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변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 피서용품 허용구역을 분리하고 있기도 하지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은 공공 해변이라는 공간이 일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공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운영의 현실과 관광객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관리 방식을 마련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2: 예, 묘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2: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제주 지역의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였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문자 좀 몇 개 볼까요? 6089 그 번호 쓰시는 분,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신데요. 종종 뚝방길에서 산책을 하거나 걷기 운동하십니다. 근데 요즘처럼 비 많이 내리는 날에는 운동하시지 말라고 미리 연락을 드려요. 건강보다 더 우선인 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영규님, 부산은 종일 해가 났다 구름이 덮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온은 30도가 넘네요. 하고 덥다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남부지방은 확실히 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1부 끝곡 나가고 있네요. 실비 맥네어가 부릅니다. It's only a paper moon. 잠시 후 2부에서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인 곳도 있지만 비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내리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충청 이남의 폭염특보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평에는 오늘만 70mm의 비가

0: 내렸고요. 기상청 관측상 41mm의 비가 오늘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충북, 경북, 전북으로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 쪽은 80mm 이상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과 경남 5에서 40mm의 비가 오늘 하루 동안 예상 강우량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으로 20에서 60mm 더 오겠고요. 호남과 경남 5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사고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 남부와 제주는 비는 다소 주춤하지만 무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34도 등 26도에서 3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내일은 서울이 30도, 포항은 무려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5, 전주 32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위원회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실에 연락 뒤 감사 방식이 서면 조사로 바뀐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장윤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초기 진화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초 진행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조세 제도를 국민 상식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화요일 라디오 전국 1주 2부 시작합니다. 요즘 농촌, 산촌, 또 어촌 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생활 편의 시설이 늘고 또 버스 노선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폐교와 빈집도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발견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적다 보니까 또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달 21일에 전남 함평군의 한 농로 아래로 화물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소방당국이 뭐 사고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현장에 출동했지만 도착했을 때에는 70대 운전자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만약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나 사람이 좀 있었다면 보다 빨리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무엇보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외떨어진 마을일수록 촘촘한 이것망을 좀 구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것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립니다.

0: 드렸죠. 좋은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국 문화일주 있는 시간이죠. 또 오늘은 어떤 문화 현장으로 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9525님. 오늘부터 휴가라 지금 군산 가는 길인데요. 차 안에서 전국 일주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 운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운전하실 때도 이것 운전 필수입니다. 9698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코드를 빼놓고 외출합니다. 쿠팡물류센터 화재 원인이 밝혀져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평소 화재로부터 이것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어땠을까 안타깝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뭐 전기를 아끼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이 특별히 배터리 충전 같은 거 이건 절대 안 하거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네, 이것 사고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8067님. 울산이 35도라니 울산에 장기 출장 중인 아들이 걱정되네요. 부디 이것하게 일하길 바랍니다. 라고 또 아들 걱정을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6676님은 남편이 6월 말에 퇴직했는데요. 요즘 전기 이것 관리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제2의 인생을 또 열심히 이 무더위 속에 준비하고 계신 남편분을 응원하는 문자였습니다. 2561님 한 번만 더 보죠. 장마철을 이것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예방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물이 이렇게 잠겨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니까 피해 가시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것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들을 좀 쓰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죠.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17일부터 시작된 비가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닷새째 이어지면서 각종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일단 좀 짚어주시죠.
1: 네. 계속된 비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기준으로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 신고가 259건, 토사와 낙석 유출은 7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립된 주민을 구조한 사례가 34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추와 사과, 논콩, 깨 등 농작물 42.6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경북 안동과 의성, 예천을 중심으로 농경지 7.4헥타르도 침수됐습니다. 이번 비로 전국 6개 시도 21개 시군에서 377세대 564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82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도 9개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 북한산과 치악산, 계룡산 등 국립공원 3곳, 115개 탐방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 외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임도 등 114곳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18일부터 현재까지 호우위기경보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피해가 만만치가 않네요. 자, 그리고 국방부가 오늘 전국 곳곳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죠?
1: 네, 국방부는 오늘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10배 크기의 2,900만 제곱미터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고성군, 속초시, 평택시, 고양시, 용산구 등 다섯 곳인데요. 이 가운데 속초시와 고성군이 가장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0: 네.
1: 속초시와 고성군에서만 639만 제곱미터 규모의 보호구역 규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지역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속초시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의 고도 제한이 사실상 전면 해제되는데 이로써 공동주택 건립과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입니다. 장사 새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성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군 통신부대가 있는 용촌 1, 2 일대의 보호구역이 반경 500m로 줄어들지만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서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축 제약 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군부대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가능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달부터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통합이 됐죠.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과 화장시설 이용 기준 등은 합쳐지지 않아서 지금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행정통합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일부 공공서비스는 옛 거주지를 기준으로 제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보다 저렴하고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시설인데요. 전남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7곳은 모두 옛 전남도 지역에 있어 옛 전남도 내 주소를 둔 주민만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전남 광주시는 내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광주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장시설 사례도 비슷합니다. 광주 영락공원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현재 광주 지역 주민과 전남 주민 또 다른 지역 주민의 이용료를 차등해 받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맞춰 이용료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렇게 되면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0: 네.
1: 전남 광주시는 형평성과 시설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이용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27 그 충청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이제 뭐 개막까지 1년여가량 남은 시점인데요. 근데 조직위원회 지도부가 동시에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 대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요?
1: 네.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창희 조직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어 이창섭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강 위원장은 2024년 3월 취임에 올해 3월 법정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직무를 이어왔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경우 2023년 3월 취임에 3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공식적인 사퇴 이유로는 일신상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0: 네.
1: 하지만 지역 안팎에선 지난 6.3 지방선거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취임 당시에 대회 공동 개최 도시인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이번 선거로 네 곳의 단체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최근 조직위가 개최도시 네 곳에 운영비 280억 원을 추가 지원 요청했는데요. 각 지자체가 난색을 표했고 이에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도부가 사퇴를 결단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0: 네.
1: 조직위는 최근 부임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대회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대회 개막이 1년여 다가온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이 생긴 만큼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2: 네, 오늘은 말이죠. 일종의 전국문화일주 한여름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1: 아, 특집이에요?
2: 네, 네. 얼마 전에 우리 라디오 전국일주의 선장님이신 김홍철 PD님께서 네, 그 제게 이런 주문을 하셨죠. 이 한여름이 되면 냉방이 시원하게 잘 되는 곳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여름 독서를 즐기시는데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특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 한여름이 최고죠, 사실은. 뭐.
2: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개성 넘치는 독립서점들이 많으니 우리나라 독립서점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런 근사한 제안을 해 주셨고요. 네. 이에 저도 즐거운 기분으로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네, 이번 주 주제는 작은 책방의 작지 않은 즐거움. 대한민국 독립서점입니다.
1: 아, 좋네요. 네. 그렇잖아도 어제부터 저희가 전국 책방이 쭉 시작했거든요.
2: 알고 있습니다.
1: 네, 쭉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언제부턴가 실제로 이 독립서점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아진 것도 같아요.
2: 네.
1: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서점 얼마나 됩니까?
2: 네, 이 동네서점이라는 말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네. 동네서점이라는 이름을

0: 가진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 독서인들이 특히 독립서점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서점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1: 네.
0: 네, 이 사이트에 또 지도 기능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 지도 기능을 보시면 내가 사는 지역 또 내가 방문하고 싶은 지역에 어떤 독립서점이 있고 그 독립서점이 어떤 테마에 특화된 서점이고 영업 요일과 시간까지 정말이지 독립서점 주인들과 손님들 그리고 잠재적 손님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그런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1: 네.
0: 네, 이 동네 서점 사이트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에 의하면 즉 오늘 아침 업데이트에 의하면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456개의 도서관, 224개의 도서 관련 문화 공간 그리고 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28개의 독립서점이 있습니다.
1: 1000개가 넘어요?
0: 네.
1: 정말 많네요. 근데 특히 뭐 독립서점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0: 네, 뭐 이 대체적으로 독립서점들의 수가 이제 각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 아, 역시 그렇군요.
0: 네, 가령 수도권에는 약 600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서점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 유독 해안 지방에 독립서점이 정말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자, 지금이 7월 말이고요. 이제 네. 곧 있으면 8월 휴가철이 시작되잖아요.
1: 네.
0: 네. 이번 여름에 바닷가로 가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동네 서점 사이트의 지도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내 휴가지의 독립서점들을 미리 조사를 좀 하시고 휴가를 즐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네. 네.
0: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해안가에 유독 독립서점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인구수 대비 독립서점이 가장 많은 곳이 말이죠. 마침 인구 66만 명의 제주도입니다.
1: 아.
0: 네. 꿈의 섬, 환상의 섬, 여름의 섬 그리고 독립서점의 섬 제주. 네. 이 올 여름에도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이 제주도에 무려 66개의 독립서점이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면 인구 66만 명의 지역에 독립서점이 66개.
1: 딱 떨어지네요.
0: 그렇습니다. 만 명당 한 개꼴로 있잖아요.
1: 네.
0: 네. 자, 이 비율을 인구 2,6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도권에 적용하면 네, 2,600개의 독립서점이 수도권에 있어야 제주하고 비율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1: 사실적으로 그렇죠.
0: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수치보다 2,000개 적은 600개 정도만 수도권에 있으니 그만큼 제주의 독립서점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1: 그러네요.
0: 것이죠.
1: 네. 네.
0: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로 제주를 방문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제주의 독립서점 투어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열정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제주도에 그렇게 독립서점이 많은 줄 몰랐어요.
0: 네.
1: 대단히 흥미롭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독서 인구는 물론이고 뭐 1인당 독서량도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독립서점은 오히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량 감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5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 성인들이 읽은 책의 수는 1인당 평균 2.4권에 불과했습니다.
1: 네. 네,
0: 이는 2023년보다 1.5권 줄어든 수치고요. 2023년의 2.4 더하기 1.9 즉 3.9권 또한 이미 상당히 낮은 수치인 것이죠.
1: 네.
0: 자, 그런데 말이죠. 반면 독립서점의 수는 같은 기간에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 앞서 말씀드린 이 동네서점 사이트에 등록된 신규 독립서점이 42개였고요. 이후 지난 2년 동안 등록된 신규 독립서점은 102개. 즉 연평균 51개죠.
1: 네.
0: 그러니까 연 5%에 육박하는 그런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독서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독립서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 네, 정답은 바로 독립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1: 독립이요?
0: 네, 즉 일반 서점 특히 대형 서점이나 대기업형 온라인 서점이 아닌 독립서점이라는 이 서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1: 네.
0: 저는 이것을 크게 5개 즉 독립서점의 오색 매력이라고 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1: 네.
0: 네, 첫째 독립서점의 독립 출판물. 둘째 지역의 문화 안식처. 셋째 지역 정서와 지역 사회 사랑방. 넷째 취향 맞춤형 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면 독서입니다.
1: 네.

0: 독립서점의 오색 매력이라 네. 아주 뭐 잘 정리를 해오신 것 같은데 하나씩 그럼 좀 살펴보죠. 네. 일단 독립서점의 독립출판물. 이게 뭐 어떤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이 독립서점과 독립출판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서점이 일반 서점, 특히 대형 서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0: 네. 네,
1: 이 독립서점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뜻은 대규모의 자본이나 유통망 없이 서점 주인이 소규모로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취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서점이죠.
0: 네. 네,
1: 그렇다 보니 독립출판물, 즉 대형 출판사가 아니라 작은 출판사, 특히 1인 출판사들이 신간을 낼 때 또는 출판사 없이 저자가 도서를 직접 제작하는 그런 소량의 특수한 서적을 출판할 때 그 서적의 판매에 관심을 가질 만한 판매처, 즉 취향이 맞는 서점이 있어야 하겠죠. 네, 독립서점이 바로 이때 빛나는 것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0: 종이가 안 넘어가네요.
1: 종이가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진 작가가 자신의 작품 및 작품 관련 수필들이 담긴 책을 만들었고
0: 네.
1: 그래서 시각 예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서점들이 관심을 가지면 독자들은 큰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는 찾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책을 이제 독립 서점에서 상당히 용이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이 지역 문화 안식처라고 하셨어요.
1: 네, 이 적자 많은 수의 독립서점들은 그 서점이 있는 지역 그리고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 가게, 즉 책을 판매하는 상점의 역할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일종의 안식처. 즉 특별한 휴식의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끔 방문하는 인천의 한 독립서점이 있는데요.
0: 네.
1: 자, 이 서점은요. 우리나라 문학서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말이죠. 여기는 진짜 그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너무나 멋진 소설의 한 장면에 제가 직접 등장하는 것만 같은 네,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0: 네.
1: 또 훌륭한 책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기분이 또 너무 좋아지는 그래서 상당한 심적 위안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0: 네. 네,
1: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책 자체만 가지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공간적 위안까지 제공하는 장소로 많은 독립서점들이 기능하고 있고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문화적 안식처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0: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정서와 지역사회의 사랑방이라는 건 또 어떤 매력입니까?
1: 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안식처 기능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0: 네.
1: 바로 독립서점들이 그 지역사회의 일종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따라서 지역사회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즉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자기 집 사랑방에 다른 선비들을 초대해서 풍류를 즐긴 것처럼 적지 않은 수의 독립서점들이 소통의 공간, 가령 몇 사람이 함께 앉아서 책도 같이 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그리고 심지어 작은 카페도 함께 운영해서 차 한 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지역 정서를 가꾸는데 뭐랄까요. 이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그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0: 예. 그리고 그 취향 맞춤형 서점, 그리고 네. 뭐 대면 독서는 또 어떤 건지 또 설명해 주시죠.
1: 네. 우선 이 취향 맞춤형 서점이라는 말은 독립서점들 가운데 딱 한 가지 테마에 집중한 서점, 가령 문학, 또 미술, 음악, 영화.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는 문학 가운데서도 가령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만화 이런 것에만 이렇게 특화된 서점. 즉 이렇게 특정 분야의 마니아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대면 독서는 말이죠.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의 저자 또는 그 책을 호평하는 평론가와 대면할 수 있는 즉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많은 독립서점들이 저자 및 평론가와의 미니 북 콘서트 를 기획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분위기 좋은 책방에서 이 소규모의 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또 많은 독립서점들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시니까 네. 확실히 우리가 가는 일반 서점이나 대형 서점들과는 좀 차별화된 어떤 독립서점의 매력이 확 부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끝으로 그 우리나라의 독립서점 세계에 대한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1: 네. 이 책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상업적 기능을 넘어서 경험을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지역 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 독립서점들이 그 특별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요즘처럼 이 OTT 중독 등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종의 디지털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마마 엘레나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이 소설의 악역입니다. 티타의 사랑을 가로막고 티타의 삶을 억압하고 티타를 평생 부엌에 가두는 사람. 그런데 소설을 깊이 읽으면 마마 엘레나 역시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마 엘레나도 한때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슴이 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그녀를 단단하게, 차갑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마 엘레나는 자신이 받은 억압을 딸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런 식의 대물림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는지, 이 작품은 그 잘못된 감정의 대물림을 안으로부터 깨부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로사우라는 티타의 바로 위 언니입니다. 그녀는 페드로와 결혼합니다. 로사우라는 이 소설에서 종종 미움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자신의 딸에게도 같은 규칙을 강요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페드로의 눈이 항상 티타를 향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로사우라는 규칙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를 주었을 뿐입니다. 텅 빈 삶이라는 형태를 말이지요. 로사우라는 어쩌면 진정한 갈망보다는 편안한 관습을 택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규칙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그 안전함 속에서 진짜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 헤르트루디스는 티타의 또 다른 언니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헤르트루디스는 욕망에 솔직합니다.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녀는 혁명군에 합류하고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억압 속에서 요리로 감정을 표현했다면 헤르트루디스는 그 억압을 박차고 나가 몸으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구학자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보건대학원 조용태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조용태 교수는 인구야말로 가장 정직한 데이터로 미래를 읽는 가장 강력한 지도라고 하는데요. 인구를 늘리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구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인구 전략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 국방, 행정, 정치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용태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용태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인구 지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지표구나 그런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방 소멸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뭐 시그널이 있는 거죠?
1: 사실 이 지역 우리 예전서부터 이촌 향도 현상이라는 이야기는 60년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0: 뭐 사람은 태어나면 뭐 서울로 보내라 이런 그렇죠. 말도 있었잖아요.
1: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서부터 언제나 있어 왔던 거였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가 사람이 없어지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결국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 그 행정구역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사교육 시장이 유지가 됩니다. 사교육은 규모의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이 빠지기 시작해요.
0: 네.
1: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밑에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아니면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는 우리 애 여기서 못 키우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0: 예.
1: 그럼 이제 거기를 또 떠나겠죠.
0: 예. 그러니까 학생이 줄어드니까 사교육이 줄어들고 사교육이 줄어드니까 또 떠나는 학생들.
1: 더 떨어지고 그렇죠.
0: 이게 완전히 뭐 악순환이네요. 예.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제 이거를 나쁜 거로만 봐야 하느냐. 그 행정구역에 아마 뭐 예를 들어 군수님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싫겠죠. 왜냐하면 네. 기반이 거기 사는 인구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태학적인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인구 크기가 우리 동네의 인구 크기가 똑같이 유지되는 그런 곳은 없어요.
0: 네.
1: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이고요.
0: 네.
1: 게다가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만 유지하겠어요? 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서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의 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군구가 똑같은 기능들을 다 각각 갖고 있는데.
0: 그러니까 광주 전남 통합한 것처럼.
1: 그렇죠. 이제는 기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여기는 이런 기능을 갖고 지금 이제 움직여 다니는 일이 예전보다 네.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0: 그렇게 통합했을 때 어떤 순기능들이 있나요?
1: 순기능은 행정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고요.
0: 네.
1: 왜냐하면은 지금은 각 지자체들이 모든 기능을 다 가져야 되는데 인구는 작아지는데 그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0: 네.
1: 그리고 도로가 잘 뚫려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졌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쪽 군에서는 A라는 기능에 더 집중을 하고 B에서는 B군에서는 B라는 다른 기능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네.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0: 네.
1: 대신에 사람들의 이동은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로 인프라 그다음에 모빌리티 산업 이런 걸 더 키워야겠죠.
0: 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대도시 서울에서 사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서울로 갈 것이고 나 여기서 사는 게 지역에서 사는 게 더 좋다. 난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지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예. 네,
1: 그게 사실 제 친구랑 저랑 이제 어느 날 같이 이야기를 한 제 친구는 지방 방송국의 기자인데 이 친구랑 같이 소주 한 잔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야, 이게 너랑 나랑 대학 때 같이 공부했는데 너는 서울에 있고 나는 이 친구 전주에 있거든요. 전주에 있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다. 근데 특히 자산이
0: 네.
1: 너는 서울에 있다라는 걸로 해서 자산이 더 크고
0: 일단 집값이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워낙 여기 서울은 전세 보증금 뭐 열세 네. 보증금 자체가 많으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냐 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보다 이 친구가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에도 자주 다니고
0: 예.
1: 훨씬 더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왜 그런지를 봤더니 서울에 있는 저와 제 친구들은 가처분 소득에서 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한번 그거를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이 가처분 소득에서 내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나가는 돈들. 그거 매몰 비용을 빼고 매일매일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매몰 비용이라고 저희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빼고 나서 남은 여유율을 받거든요. 네. 그거는 지방에 살고 있는 45에서 55세가 서울에 살고 있는 45에서 55세보다 높습니다.
0: 아.
1: 여유율은. 그러니까 자산의 총량은 네. 서울이 높은데.
0: 깔고 있는 게 높으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예. 예. 그래서 만일에 요즘처럼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화랑인 경우에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으로 따져보면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네. 그 친구들이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잘 넣어놨으면은 아. 자산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0: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뭐 오랫동안 추진을 그렇죠.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뭐가 부족한 겁니까?
1: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혁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셨을 때 혁신도시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 혹은 이제 공공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을 내려보냈잖아요.
0: 네.
1: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걸리는 시간이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0: 네.
1: 그러면 10에서 15년 뒤에 여기서 활동해야 할 청년 인구의 숫자는 지금 태어났거나 지금 10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0: 예.
1: 그럼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혁신도시 이야기할 때 그게 2005년, 6년, 7년 이때 이야기니까 그때 한 10대까지 태어난 친구들은 19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이고 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한 3만에서 72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이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은 나머지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져봐도 한 25만에서 30만, 한 27, 8만 명에서 32만 명 정도인데 요 사람들이 전국에 몇 군데로 흩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보면 10군데가 맞았을까? 하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인구가 한 100만 명씩 태어났었을 때는 전국에 10군데로 흩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0: 예.
1: 근데
0: 너무 작은 단위로 찢어지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근데 그때 그게 왜 찢어졌냐면은 일단은 가장 낙후된 데 제일 많이 주자.
0: 네.
1: 그리고 그럼 거기 준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전라도의 그 나주 지역이었는데
0: 네.
1: 그랬더니 경상도에서 우리는요. 뭐 부산 지역에서 경상남도에서 우리는요. 강원도에서 우리는요. 이러면서 이게 열 군데로 쪼개집니다.
0: 그러니까 여기저기 형평을 따지다 보니 이도저도 아니게 된
1: 그렇죠.
0: 셈이네요.
1: 그렇죠. 예. 만일에 저는 바람이 뭐 제 네.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혁신도시를 다 묶어서 쪼개지 말고
0: 네.
1: 한 군데에다만 놨었으면 그것도 가장 낙후된 데가 아니라 가장 청년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곳.
0: 네.
1: 그 주변에다 놨었다면.
0: 그럼 지역 차별이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1: 난리 났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안 떨어졌을 겁니다.
0: 아, 그렇네요.
1: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갈 것이 특히 중요한 건 여성 청년인데요.
0: 네. 여성들은 특히 지역에 가는 것을 꺼립니다.
1: 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0: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치안도 있고.
1: 그렇죠.
0: 네.
1: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우리가 여성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0: 네.
1: 이 잘 키운 우리 딸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직장들의 대부분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0: 네.
1: 여기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실제로 네. 20대의 성비, 남녀 성비를 보면

0: 보면 여성 100명당 남자가 몇 명 있나. 뭐 울산, 포항, 창원, 목포, 광양 이런 지역들을 보면요. 여기는 대부분 다 130이 넘어요.
1: 그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0: 그렇죠. 대구도 111명이고요.
1: 예.
0: 광주도 109명이고요.
1: 아니 비슷비슷해야지 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럼요. 이럴 텐데. 네. 그러니까
0: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을 다 제조업 중심으로만 해와서 남성 중심의 일자리들은 열심히 채워놨는데
1: 네.
0: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있으면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주부를 한다. 그랬으니 여성들이 같이 들어갔지만 우리 잘 키운 딸들을 가정집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딸이 둘인데 저도 그럴 네.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20대의 성비가 88명이에요.
1: 아.
0: 여성 100명에 아니 남 예. 여성 100명에 남자가 88명밖에 없어요.
1: 여자가 더 여초군요. 서울은.
0: 네. 그러니 서울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울에서는 경쟁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네. 느끼는 경쟁은 남성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 또래 집단이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존해야지가 더 중요해요.
1: 네.
0: 이게 초저출산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1: 그러네요. 그 지역 간의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큰 역할을 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지방에다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크게 유치를 하려고 할 때 반도체 클러스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산업들이 유치되어야 되냐면 여성들을 위한 그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네. 여성용. 근데 이게 여성이 그런 뭐 저 어셈블리 라인에 들어간 그런 잡을 원하는
1: 물론
0: 게 아니에요.
1: 물론 이게 저희가 뭐 라인에 여긴 남자만 이래야 되고 여자만 이래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어떤 선호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0: 분명히
1: 있는 거죠.
0: 네. 네.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이 수도권 아니 서울에 제일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낮에 어디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제일 많이 일하고 있는 데가 강남구. 두 번째로 많이 일하는 데가 서초구. 세 번째가 영등포구 여의도.
1: 네.
0: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금천구.
1: 가산디지털단지죠.
0: 예. 네. 그다음이 저 마곡. 강서.
1: 아, 다 그러네요.
0: 네. 예. 아, 그리고 저걸 뺐습니다. 중국.
1: 네네. 예. 명동 쪽에.
0: 예, 명동. 예. 그럼 이제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구들의 특징, 낮의 특징을 보면 여기는 다, 과학기술 기반이나 아니면 정보통신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파이낸스 관련된 산업이거나 이런 데 여성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1: 네네. 네.
0: 우리는 여성들을 그런 산업에서 일하도록 키워왔고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방에다가 우리가 뭘 놓을 테니 거기 가세요 하면 이들이 원하는 직장들이 아니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반도체만 딱 보냈다고 해서 거기가 뭐 이렇게 완전히 네. 바뀌기 쉽지 않다는 거네요.
0: 그렇죠.
1: 제반도 네. 따라가야 하는
0: 그렇죠.
1: 것들이.
0: 그런데 이런 네. 말씀은 누군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평택도 그다음에 요 저기 그 용인도 용인에 이제 하이닉스가 예. 들어오고 그다음에 평택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니 여기는 바뀌었잖아요.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수도권이기 때문입니다.
1: 아.
0: 서울과의 근접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지금 내려가면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을 더 활성화하자라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하자고 할 때 기성세대 중심으로의 그 마음으로 이 저 계획을 짜지 말고 청년 특히 여성 중심으로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청년 여성이 가기 싫어하는 곳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1: 청년 여성이 많이 가려면 어떤 게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되나요?
0: 일단은 네. 뭐 청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1: 직업.
0: 그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기술 기반,
1: 네.
0: 그다음에 정보통신업,
1: 아.
0: 그다음에 그 저 파이낸스 관련된.
1: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0: 그렇죠.
1: 네.
0: 그런 거 중심으로 먼저 놔줘야 한다는 거죠.
1: 네네. 지금 사실은 뭐 인구 감소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는 뭐 고령층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분들은 없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는 거 뭐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 한 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0: 네.
1: 정말 이렇게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게 가장 지금 큰 문제인가요?
0: 사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구 개개인의 역량이 또 되게 중요해서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제도와 정책이 미래의 인구

0: 크기에 맞춰서 잘 바뀌고 개개인의 역량이 커간다면 네. 그러면 이 인구의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거에 그 파급 효과, 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네.
0: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인구에서는 인구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구 배당금은 첫 번째 배당금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특히 네. 이제 노인들, 노인들의 부양비가 낮을 때가 인구 배당금이 아주 커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게 1차 배당인데 2차 배당은 언제 나오냐면은 인구의 크기만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성. 인구는 작아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으면 그 부양비가 또 낮아질 수 있어요.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그쪽이 맞다고 네. 보여지는 거죠.
1: 그러네요. 부양 인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생산성을 높이는 걸로
0: 그렇죠.
1: 가야 하는 것이다.
0: 네.
1: 외국을 한번 볼게요. 교수님께서는 베트남 정부 인구 정책 자문을 하셨더라고요.
0: 그랬죠.
1: 예. 그 베트남의 인구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0: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트남의 인구 크기는 우리의 두 배이지만
1: 네.
0: 우리와 조금 다르게 이 나라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1인당 GDP로 보면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나라의 젊은 인구가 많은데 여기가 지금 교육 투자를 국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교육 투자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교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라서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아이들 교육입니다. 지금.
1: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모습이네요.
0: 똑같아요. 지금 사교육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고요.
1: 예.
0: 영어 캠프가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고 영어 캠프에 보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인구도 지금 우리 베트남 하면 많은 분들이 애기 많이 태어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성 한 명당 1.9명을 낳고 있고
1: 네.
0: 하노이하고 호치민은 1.3을 낳고 있어요. 그러면 1.3밖에 안 난다는 얘기는 하나는 낳잖아요. 그런데
1: 네.
0: 아기가 못 사는 집에서 아기가 3명, 4명 있으면 아기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게 중요하지 아기 교육에 신경 못 씁니다. 그런데
1: 네.
0: 나는 지금 못 살지만 완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좀 생기려고 하는데 아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집은 아기의 교육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하고 싶겠죠. 게다가
1: 예전에 뭐 중국의 뭐 소황제 이런
0: 그렇습니다.
1: 것처럼
0: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뒀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빼가지고 아 우리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의 이 제조 공장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1: 많이 갔죠. 값싼 노동력이 있었으니까.
0: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대 자녀를 둔 가정이 아기는 하나예요. 그런 하나 혹은 둘이에요. 근데 아이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우리 아이가 자라고 나면 한국 기업이 만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이 만든 관리직이나 엔지니어 잡을 원할까요?
1: 당연히 후자죠.
0: 당연히 후자죠.
1: 예.
0: 그러면 베트남은 지난 10년 정도까지는 10년 15년 정도까지는 여기는 제조 공장으로서의 그런 매력이 더 컸다면 앞으로의 베트남은 제조 공장이기보다는 소비력과
1: 네.
0: 그다음에 인적 자원으로서
1: 네.
0: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 됩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예. 이런 변화들도 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1: 지금
0: 거죠.
1: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진출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0: 네.
1: 어떻게 그 활로를 찾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0: 그럼요.
1: 시점이네요.
0: 예.
1: 예. 인구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해요.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짐이 되는 건가?
0: 네.
1: 이 세대 자체가 고령층을 어떻게 교수님은 인구학자로서 바라보십니까?
0: 지금 베이비 부머는 오늘의 70대보다 인구가 한 380만 명 정도가 더 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대, 즉 전쟁 전후에 태어난 45에서 54년생까지는 지금 현재 한 400여만 명이 계십니다.
1: 네.
0: 그런데 그 뒤에 10년 동안 따라오는 55에서 64년생은 78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80만 명이 더 많아요.
1: 네.
0: 1인당 의료비를 똑같이 쓰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부담이 될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정말 그렇게 쓸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죠. 베이비 부머가 70대가 되면 오늘의 70대처럼 건강 수준이 될까? 아니면 훨씬 더 건강하게 나이가 들을까?
1: 건강할 것 같네요.
0: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1: 관리도 많이.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0: 그럼요. 저는 예. 더 건강할 거예요. 아마 예. 지금 60대에 계신 분들보다. 그 이야기는 1인당 의료비를 덜 쓰게 될 겁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서 박사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작년 초에 저희 박사 논문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44년까지 베이비 부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나이가 들 거라는 가정과 아니에요. 이미 지금 70대에 있는 분들처럼 1인당 의료비를 쓸 거예요. 그 차이가 600조가 나와요.
1: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군요. 네. 예.
0: 그러면 그 600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600조를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1: 네.
0: 물론 저희가 80대가 되면 분명히 의료비는 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때 되면 갑자기 의료비가 확 늘어나겠죠. 하지만 최소한 2030에서 2040년까지 기간 중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베이비 네. 부모들이 사회적인 짐이 될 거다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1: 네. 국가도 국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0: 더 신경 써야죠.
1: 물론 이제 개인들도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많이 관리들을 하시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0: 네.
1: 청년 일자리랑 충돌한다. 지금
0: 네.
1: 안 그래도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한데.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정말 인구학적으로만 보면.
1: 네.
0: 이 노동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파이프가 되어 있는데 물론 파이프가 위가 더 적고 밑이 넓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밑이
1: 네.
0: 많아요. 그 위는 빨리 나가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밑이 많으니까 밑이
1: 네.
0: 파이프에 들어가려면 밑은 경쟁해야 되잖아요. 위가 네. 나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인구가 역삼각형이 됐다. 위가 나가지 않아도 밑이 너무 작아.
1: 네.
0: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위를 더 남아있게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이 지금 오고 있어요.
1: 문제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대졸자들의 일자리라고만 생각을 해본다면 베이비 부머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한 100만 명씩 태어났다고 보면은 저희들 중에 대학 그 당시에 대학 그 진학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35% 정도 였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72년생에 제가 91년에 대학 들어갔는데 이때가 35%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해서 한 40%, 45% 정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졸자인데 대졸자들의 그러니까 100만 명의 45%만 해도 한 45만 명 정도 있잖아요.
1: 네.
0: 45만 명 혹은 50만 명 정도가 매년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나중에도 대학을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2005년생들이 태어나기를 한 43만 명이 태어났어요.
1: 네.
0: 이들 중에 이 사람들이 한 30살이 되면 한 80%는 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48에 32, 32만 명, 35만 명만 노동시장에 들어옵니다.
1: 네.
0: 대학 일자리에.
1: 네.
0: 위는 45에서 50만 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이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대졸자 일자리의 규모로만 봤을 때 나가는 사람이 나가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데 영향을 안 주는 때는 2030년에서 35년 고경이에요.
1: 근데 그건 또 일자리의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고
0: 그렇죠.
1: 지금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0: 네.
1: 이게 인구 감소의 해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를 잡아먹을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1: 예.
0: 근데 일자리를 AI가 등장하면서 확실히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AI가 확실히 많은 일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나의 일자리라는 거는 나는 왜 꼭 남의 만들어 놓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냐. 과거에는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창업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1: 네.
0: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나의 창업도 쉬워집니다. 특히 행정과 관련된 비용을 확 낮춰줍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창업도 쉬워지고 많아지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자리를 대기업의 일자리, 이런 일자리의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는 기업의 창업, 그러니까 창업되는 기업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 중심에 AI가 들어있어요.
1: 네.
0: 그러니 대학 교육도 저는 이제 좀 바뀌어야만 한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도 남의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그 잘 일해주는 일잘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이제는 안트라프레니어라 그럴까요? 이제 내가 기업인이 되는.
1: 아, 스스로 기업인이.
0: 스스로 기업인이 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1: 아, 네. 바뀌는 인구에 대비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0: 네.
1: 또 국방도 달라질 수밖에
0: 없죠. 국방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1: 예.
0: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연평도에 가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될 것 같다.
1: 네.
0: 저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은 결국 청년 인구 숫자가 너무나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방 제도를 유지를 하는 그 중심에 우리는 징집이 있잖아요.
1: 네.
0: 징집 제도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의 와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아 모병제를 더 키워서
1: 네.
0: 직업군을 늘려야 되는구나. 그 아마 배경에서 나왔을 거예요. 방향 자체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일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과거에는 아기가 한 명씩 그러니까 두 명씩 있었 둘 중에 하나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뭐 체육인이 될 수도 있고 뭐를 이렇게 할 텐데 아기가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군인이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 선택이 될 거예요. 기업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인구가 줄면 줄수록 모병제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
1: 아.
0: 소위 말하는 셀러리를
1: 예.
0: 월급을 아마 저는 다른 방송에 나서 이 얘기까지 했는데 삼성전자가 30세부터 59세까지 주는 연봉을
1: 네.
0: 연봉의 총량을 모병제로 데려간다 그러면 30세부터 49세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1: 획기적인 제안이신데요.
0: 네. 49세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49세까지 다 줘야만 좋은 인재를 튼튼한 인재가 거기에 갈 수 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1: 아무튼 국방도 바뀔 수밖에 없네요.
0: 네.
1: 인구가 바뀌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인구 변화 우리가 한 군데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0: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인구 글로벌 인구에 관심을 더 쏟자라는
1: 네.
0: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뭐 내수시장으로 살아갈 나라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성장하고 있는 예컨대 반도체도
1: 네.
0: 국내용이 아니잖아요. 다 글로벌용으로 가는 거고 젠슨 황이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나라의 SK와 그다음에 삼성과 현대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다 결국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은 글로벌에서 어디에 인재가 있는지 어디에 그 우리의 물건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인구 집단이 있는지 그들의 특성은 무언지 이거를 알려면 인구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제 세계로 더 눈을 돌려야 될 네. 때라는 말씀이시군요. 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인구학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와 우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얘기 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후 3시 28분부터 연천군 임진교의 홍수경보, 또 3시 36분부터는 파주의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충남 서해안 쪽에 빗줄기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부지방의 빗줄기가 일시적으로 약화됐거나 현재는 소강 상태인 곳도 있는데요. 서울은 지금까지 38.8mm, 파주 72.5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고 비가 일시적으로 약해진 곳이 있는데요. 폭염특보가 충청도 쪽으로 강화된 곳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폭염주의보 발표됐고요. 또 경북의 포항, 안동, 삼척, 동해산지 등 동쪽 지역은 폭염경보로 단계가 격상됐습니다. 걱정이 내일과 모레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의 양은 서울과 충북, 경북, 전북으로 최대 60mm, 인천, 경기, 강원 북부 많은 곳은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남, 경남에도 최대 4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으로 역시 최대 60mm, 호남과 경남 5에서 40mm의 비가 천둥번개 돌풍 동반하면서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충청 이남으로 폭염특보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서울 30도, 포항 37도까지 오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대비 코스피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코스피 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6836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31.68포인트 상승한 6,747.95에 코스닥은 3.7포인트 오른 753.34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전강 후약의 흐름을 펼친 반면 코스피 시장은 미국 시장과 반대 흐름 보였습니다. 장 초반 100포인트 넘게 밀렸지만 상승 반전한 뒤 3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등 변동성이 여전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1조 6천억 원대 순매수했습니다. IT 대표주를 비롯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유통과 종합상사, 전선과 전력설비주, 건설과 화장품 등 강세였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와 엔터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코스모 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주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한국 주식 상장지수 펀드 ETF에 역대급 자금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한국 ETF에는 지난주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000억 원이 순유입됐고 주간 순유입 기준으로 역대 최대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강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를 또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보면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억 7천만 달러 52.3% 늘어 이 기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급증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9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여계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한국은행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과 함께 원화국제결제망 시범운영에 나선다며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차에 상관없이 각국 금융시장 업무 시간에 원화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10%,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씩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카카오뱅크 노조가 임금과 성과급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카카오지회는 오늘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피켓 시위를 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놓고 경기지방노동위의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중부권에는 최대 80mm, 남부지방은 최대 60mm, 제주도는 5mm 안팎의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반등이 이어질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또 주목해봐야 할 변수는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드디어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했네요.
2: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3.5% 올라서 6,747까지 올라섰는데 장중 6,800선대 4% 이상 오르면서 6,800선대도 잠시 회복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좀 부진하다가 어쨌든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됐는데 0.49% 753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초반에 되게 코스피가 상승세로 반등하면서 가는 와중에 자꾸 이제 계속 마이너스 상태여가지고 아우 이게 또 떨어지나 보다 싶었는데 다행히 조금 회복을 하긴 했고요.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 외국인이 어제만큼 사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도 한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일단 다시 이틀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서 근데 기대를 올해 너무 갖지는 말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이 다시 샀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호재가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중동 상황이 괜찮고 반도체와 또 한국 주식에 대한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오늘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테인 등등등 그동안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던 데들이 오늘은 일제히 뭐 약속이 난 듯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 뭐 요약을 하면 낙폭이 크다. 뭐 반도체 매도세 이제 막바지다. 근데 한국 증시 기업들 실적 되게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 수출이 오늘 나왔는데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180% 성장을 해서 여전히 반도체가 견조하다라는 게 재확인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 장이 요 며칠 안 좋았던 이유였던 중국의 문시아 쇼크. 이게 또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결국은 매물의 수요를 더 늘어나게 만들 거야. 일종의 재번수 효과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악재로서의 영향이 좀 많이 희석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이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 보완책을 또 마련하라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주에 나왔던 보완책이 좀 그렇게 썩 뭐 충분하지 않다라고 본 것 같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다소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국내 대표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오늘 6.1% 올라서 25만 9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상승세로 반전할 때도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고 그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3%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역시 삼성전자의 이런 모처럼의 상승세가 가장 큰 힘이 됐고요. 특히 프로랩 매수가 오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4% 올라서 183만 원대까지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좋았고 뭐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관련 건이 좀 있었고 전력설비 그다음에 광통신 쪽 그다음에 유통 쪽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근데 이 상품을 출시한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가 레버리지 투자를 멈춰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요?
2: 예, 그냥 자산운용사 대표 중에 한 분이면 좀 다를 텐데 뭐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 레버리지 투자를 멈추라고 언급한 그 자산운용사 대표가 한국투자자산운용의 배재규 대표인데요. 이분이 2002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ETF라는 상품을 출시했던 그래서 업계에서는 ETF의 아버지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서 시장에서 오늘 더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제 자신의 SNS에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운용사 입장했을 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사실은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회사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배 대표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하지 말라고 했다고 언급했던 그 근거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2배 ETF가 모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요즘 말로 계좌가 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본주 가격이 본전을 회복하더라도 ETF 가격은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한다. 구조가 그렇다. 이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말로 음의 복리 효과 이거를 이제 설명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배 대표가 직접 자신 SNS에 올린 그 분석 내용을 보면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SK하이닉스 본주의 주가가 이 상품이 출시됐던 5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 17.9%가 하락을 했는데 해당 기간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익률은 -47%가 넘어서 본주와의 하락률 2배보다 이제 이론적으로 2배 정도 하락해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11%포인트 이상 더 떨어졌다. 그 얘기를 했고 또 단일 종목 인버스 ETF 역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떨어질 때 거꾸로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35%의 이론상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31% 손실을 냈다. 이제 이 두 가지 얘기를 상징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해 복리 효과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 배 대표의 이 글은 이제 삭제된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상징성을 좀 띄고 있고 그만큼 레버리지 투자의 어떤 리스크 요인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한 번에 잘 설명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국무회에서 다시 한번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왜 삭제를 했다는 겁니까?
2: 부담스럽겠죠.
1: 아, 관심이 쏠리니까요.
2: 네,
1: 알겠습니다.
2: 네.
1: 그 방금 언급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뭐 경제 현안들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내셨을 때 부동산 관련해서도 정상화의 필요성을 냈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2: 예,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레버리지 문제도 비롯해서 역시 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강한 톤의 표현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도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이 표현은 올해 1월 그다음에 2월 그다음 얼마 전에 6월 등 뭐 올 들어서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세 차례 이상 언급이 됐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뭐 아주 짧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동산 안정을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이런 부동산장의 양극화가 자산 불평등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이자 우리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시급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 즉 부동산 문제 이 양극화 문제가 정상화돼야 사회적인 역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다 복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제 이 대통령이

0: 맞는 조세 제도를 이제 내놓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달 말쯤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여기에 이 조세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포함될 것이다라는 걸 좀 미리 추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레죠. 23일 날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국민 의견 2,300여 건이 접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될 거고 대통령이 얘기도 좀 나올 거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 이런 거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실질적으로 좀 담기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오늘 아까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네. 강세를 보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삼성전자 때문입니까?
0: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현대차 그러니까 그동안에 로봇주가 오른다 그러면 보통 현대차 뭐 현대차 관련 계열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작은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은 현대차나 현대차 관련주들은 오히려 부진하고 로봇 관련주라고 부르던 그 좀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노태문 DX 부문 대표 직속으로 로봇 사업 전담 조직인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하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RX 사업 추진실은 뭐 로봇 전략, 기술 개발 뭐 등등등부터 뭐 최종 사업화까지 그러니까 일초에 말하는 이제 일관 시스템을 갖춘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로봇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이제 초에 말하는 이제 가장 실질적인 어떤 그 행동의 창구가 되겠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작년 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을 때부터였는데 네. 그 이후에 사실 별 큰 움직임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구체적인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말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구미를 중심으로 60조 원의 로봇 관련돼서 투자를 맞아요.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그냥 단순히 말만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할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게 그냥 허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의지로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AI나 로봇 플랫폼을 당연히 할 테고 그다음에 로봇에 들어가는 일테면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은 삼성 SDI가 만들고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계열사 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로봇의 플랫폼을 로봇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분야들을 하나하나 좀 갖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결국은 제조 역량이 현대차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확보가 돼 있다는 점인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조 계열사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피지컬 AI를 위한 그런 어떤 데이터 확보 이것도 좀 뒤늦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빠르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을 DX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네. DX 부문이 반도체 부문에 비해서 너무 눌려 있잖아요. 성과 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비반도체 부문의 성장 동력을 이 DX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좀 확보해 나가려는 차원으로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삼성전자가 현금이 뭐 100조 이상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하지 않겠냐 기대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보틱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삼성전자 해보겠다라고 조직까지 만든 게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초 작업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그리고 내실을 기해서 강원도 동해평지, 경남 함양 중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10일 SK하이닉스가 ADR 형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 미국 시장에 거래되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서 잠깐! ADR이 뭘까요? ADR은 미국 주식 예탁 증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대리 주식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 미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 주식을 직접 사려면 환전도 해야 하고 한국 증시 거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번거롭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이 한국 주식을 대신 보관하고 그 주식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하는데 이게 바로 ADR입니다. 이번 상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ETF나 글로벌 펀드에 편입될 가능성도 생기고 그만큼 해외 투자 자금이 들어올 통로도 넓어집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상장 이후 한국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보유하던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ADR로 갈아타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자금 이동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글로벌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창구이지만 시장 전체로는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변수가 되기도 하는 ADR.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역사적으로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최고점에서 단기간에 30%나 하락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도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한번 약세로 돌아선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처럼 반등할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폭락에 투자자들의 투심은 또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들의 실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다시 맞이하게 될까요? 증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타이밍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2: 네, 그 요즘에 방송 나갈 때마다 거의 허구한 날 빠져가지고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많았거든요.
1: 네.
2: 그래도 오늘은 좀 덜 욕하시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약간 일일 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2: 뭐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저는 뭐 오늘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륜적인 반등. 이 정도 빠졌으니까 한 번은 살려드릴게. 이런 식의 반등으로만 그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좀 더 시장이 더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토대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1: 네,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요. 원래 국내 증시 하락이 상당 기간 이어졌잖아요.
2: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런 수준까지 빠져야 되나 싶은 네, 그렇죠. 수준으로 이제 빠졌는데 이 정도 하락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셨다는
2: 네, 그쵸. 거죠? 그 네. 1번 차트 제가 준비해 놓은 거 보시면
1: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 이거는 뭐 별로 저도 보기 싫은 차트인데 일단 현실을 좀 인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게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코스피랑 뭐 현황들인데 처참하죠. 왼쪽 상단이 이제 코스피 주가 차트인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저 6월 초에 방송 나왔을 때 만 포인트 간다라고 막 이야기했었는데
1: 맞아요.
2: 지금 9,300포인트 종가 찍고서 고점 찍고서 흘러내렸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꼈던 게 아래 그림 그 길다랗게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이거 보면은 은행주들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삼성전자가 됐고 SK하이닉스가 됐고 고점에서 거의 다 30% 내외로 빠졌죠.
1: 아,
2: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1: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네. 20개 종목, 상위 20개 네. 종목의 하락폭을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중에 3개 빼고는 이제 거의 30% 그쵸.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군요.
2: 네, 오늘 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네. 여기 레벨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자고 어제도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에 거의 뭐 한 달 만에 대참사가 났고 많은 분들이 그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이 생각들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체 모르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 미리 팔고 양털깎기 당하는 건가? 네. 이런 식의 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다가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미리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어떠한 재료들이 조금 빨리 찾아와서 그게 노이즈로 확산이 됐다.
1: 네.
2: 플러스 수급적인 요인. 이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관련된 이슈들인데
1: 네.
2: 그 수급의 변동성들이 하락의 출력들을 키웠던 거. 이른바 뭐 볼륨은 원래는 보통 주가가 빠질 때 5% 빠질 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발 수급 변동성으로 8% 빠지고 9% 빠지고 이것들이 한데 머물리다 보니까 주가가 심리랑 전망을 바꾼다고 이렇게 흘러내린 주가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뭔가 대형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그 우리가 모르는 위기가 다가온 건 아니고 수급과 그리고 노이즈, 반도체를 둘러싼 노이즈가 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1: 그러면 수급이랑 노이즈 둘 중에는 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 노이즈부터 얘기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이즈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그 반도체 쪽이죠. 지금 주도주들이 줄줄이 이제 급락을 네. 했고 오늘 다행히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장중의 흐름들을 보면은 올라갈 만하면 사이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찰실한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아직은 이 반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직 종료가 안 됐고
1: 네.
2: 지금 우리가 이 반등을 이용해서 그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수행하자. 이 수요도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지금 굳이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라고 보는 게 이 노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일맥에 상통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림 차트를 통해서도 네. 말씀을 드리면 3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1: 3번 네. 그림 보겠습니다.
2: 네. 그 3번 그림은 그냥 반도체 업종 주가 지수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거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그 주식이 사실상의 반도체 업종 지수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 주가들이 거의 고점에 30% 넘게 빠졌는데

0: 사업 진출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시장에서는 야 얘네들 결국에는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동안에 확보해놨던 자원들 이거 어떻게든 돈 벌려고 이제 컴퓨터 그 클라우드 사업 진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 주에 7월 7일 날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하루에 1조 원씩 버는 그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계속 급락했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반도체는 지금 이번에 2분기가 가장 좋고 뒤로 갈수록 실적이 꺾일 거다. 이런 식의 좀 불안들이 많이 그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주가를 지금 하락세로 보냈는데
1: 네.
0: 저는 그 메타 사태 같은 경우는 예전 메타 사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 키미 그 모델 출시해가지고 네. 이것도 비슷한데 이거는 2025년도 1월 달에 터보컨트 사태랑 그 딥시크 사태랑 사태. 올해 3월에 터보컨트 사태랑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 수요를 죽이거나 AI 산업의 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뭐 그런 이벤트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과적으로 확인했다시피 딥시크 터지고 나서 반도체주 더 잘 나갔고 터보컨트 사태 터지고 나서 반도체주 더 잘 나갔고 이랬는데 지금도 저는 그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신호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시장이 그거를 우려하고 있다면은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게 안 나왔죠. 가령 7월 1일에 발표된 한국의 6월 반도체 수출을 보면은 거의 200% 정도 나왔고 오늘까지 발표된 그 오늘 발표된 7월 20일까지 한국 반도체 수출 180% 정도 나왔습니다. 수요가 안 좋으면은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애시당초 그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빅테크 업체들이랑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안 했겠죠.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해서 우리한테 물량을 몇 년 동안 이만큼 달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 거는 그만큼 그들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AI 쪽의 수요가 계속 좋을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미리 물량을 선점해서 그 수요를 노리자, 가져오자. 그런 판단이 저는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지금 3번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네.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차트가 한참 가다가 중간중간마다 이제 크게 하락을 네, 하는 맞습니다. 골들이 있었는데 네. 올해도 지금 7월에 이런 골이 컸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7월에 있었던 골들은 작년 2월에 있었던
0: 네.
1: 그 중국산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서 잠깐 만들어졌던 골들과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0: 네,
1: 그게 키미 사태와 딥시크 사태로 얘기를 하신 거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여기에 뭐 메타 얘기는 이제 결국은 남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네.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너무 수요가 짱짱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메타도 클라우드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한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0: 네,
1: 그렇죠. 노이즈와 수급을 보기로 했거든요.
0: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주가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예전에 터보컨트 때나 딥시크 때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10% 그리고 터보컨트 때는 20% 빠졌는데 지금은 30% 빠지니까
1: 네.
0: 야 이거 과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맞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저기 그래서 화살표로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안 그래도 팔고 싶었던 찰나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7월 달 들어가서 차익 실현 포지션 조정을 하려던 찰나에 메타나 뭐 그 중국 키미
1: 네.
0: 혹은 삼성전자 실적이 하나의 새로운 이벤트가 됐던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하락을 더 가속화시켰던 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발 수급 부작용도 저는 그게 가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해왔던 반도체의 사이클이 계속 좋을 거고 그다음에 애들의 호실적 재평가가 진행이 된다 그거를 완전 훼손시키는 저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아까 네. 여기 앉자마자 하신 게 오늘의 일부 반등이 뭐 일륜적인 반등이라 하셨는데
0: 네.
1: 그거는 하락폭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컸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0: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의 이 오늘 반등 나오고 내일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 반등할 때마다 많은 사람 생각한 게 야, 이 정도 반등했으니까 그동안에 손실 본 거 있으니까 이거라도 건지자라고 판단을 하시는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죠. 저는 근데 아직 그 의사결정 좀 뒤로 미루셔도 좋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1: 네.
0: 혹은 다시 이제 전고점을 탈환하러 갈 수 있는
1: 네.
0: 그 기회들은 우리가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1: 좋습니다. 아까 그 노이즈하고 그다음에 수급이 있다고 하셨고 이 두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약간 그 노이즈 부분에서는 산업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한정연구위원님 또 거시도 잘 보시니까 아, 근데 네. 거시적인 부분에서도 좀 여러 노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최근에도
0: 네,
1: 맞습니다. 미국이란 관련해서도 있었고 네, 금리 관련해서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시 부분에 노이즈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정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신 뷰를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뭐 지금 그 또 시장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0: 게 그거죠. 미국과 이란이 또 이제 공습이 이어지면서 유가도 다시 뭐 올라가고 있고
1: 네.
0: 또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경 대응하면서 우리 미군 한 명 사망할 때마다 너희들은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하면서 어제 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휘청거렸었는데 지금 이제 전쟁 이슈는 3, 4월달 같이 그 큰 파급력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파급력이 있으면 유가는 지금 벌써부터 다시 80달러대가 아니라 90달러대로 올라와야 되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도 이미 바로 확 튀어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유가 최근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80달러대 초반선이고
1: 네.
0: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이미 그 채권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휴전협상 가지고서 결렬 위기에 있는 이 상황이 결국에는 오래가진 않을 것 같고 이들도 서로 간에 계속 출구 전략은 모색하고 있다라는 판단들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3월달처럼 되돌릴 그런 뭐 부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1: 네.
0: 좀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연준의 이제 또 통화 정책이죠.
1: 네.
0: 안 그래도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1: 맞습니다.
0: 야 이제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단계 하나둘씩 다들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22도 인상을 했고
1: 네.
0: 그 연준도 금리 인상 정말 하는 거 아니야 올해? 이게 지금 뭐 배드와치라는 그 연준 금리 인상 베팅 사이트에서 올해 9월달 한 번, 그다음에 좀 많으면은 12월달까지 총 두 번 정도가 지금 확률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해 금리 인상은 저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신호 자체도 그 우려 자체도 뉴스 플로우 자체도 저는 지금은 신호가 아니라 노이즈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0: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1: 네.
0: 물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연준 입장에서도 캐비너시 의장도 그렇고 야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동안에 잘못 봤다. 이거 우리 마음먹고 지금 다시 긴축해서 물가 안정시키자. 이런 식으로 스탠스 전환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즉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80달러대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거 그 기저유가까지 감안하면은 연말로 갈수록 유가를 포함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더 많이 안 올라갑니다. 물가가 여기서 더 많이 안 올라가고 지금 고용 같은 경우는 갈수록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할까? 저는 그 카드를 꺼낼까? 저는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연준의 전체적인 우리 경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로는 금리 동결 쪽으로 저는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네. 7월에 있었던 네.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네. 생각보다 그 코어 물가도 그렇고
0: 낮게
1: 나왔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용 쪽이 좀 더 둔화될 걸로 보시니까 네네. 금리를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것 같은데
0: 네.
1: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정보가 노이즈다.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배드와치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 네.
0: 연준 점도표도 저는 차라리 저도 케빈 어시랑 비슷한 생각인데 그냥 없애는 것도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연준 점도표도 잘 안 맞아요, 사실상에. 그러니까 어차피 안 맞는 지표를 우리가 가지고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유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의 물가라는 이 데이터들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게 낫지 확률 사이트나 점도표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오판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1: 아, 그렇군요.
0: 있습니다.
1: 지금 점도표는 마치 9월에 한번 올리고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0: 네.
1: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점도표를 너무 믿지 말라는
0: 그렇죠.
1: 말이시네요.
0: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 FOMC 되면 점도표 다시 올해 동결적으로 내릴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리고 사실 미국 연준 의장 본인은 점도표도 안 찍으셨잖아요.
0: 그렇죠. 저는 그분의 저 판단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수급 노이즈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고
0: 네네.
1: 없었던 건 아니었던
0: 네.
1: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노이즈들이 조금 해소가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0: 네네.
1: 전체적인 시황 판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들이 뭐 외국계를 통해서도 나오고
0: 네.
1: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러면은 위원님은 지금 하반기라고 하면 이미 하반기긴
0: 네,
1: 한데
0: 하반기죠. 네.
1: 이제 곧 8월이고 실적
0: 네.
1: 시즌이잖아요.
0: 네.
1: 요 남아 있는 기간에 뭐 증시라든가 뭐 중요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어떤 걸로 보고 계시고 관점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0: 일단 저는 관점은 지금은 그 사야 되는 구간이다. 저평가 영역에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1: 네.
0: 말씀드릴게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거죠. 다들 이미 8천, 9천에서 돈을 투입하셨으니까 난 살 돈이 없다.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 말고 기다려서 더 높은 가격에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 네.
0: 저는 회복의 경로를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벤트 네. 설명하기에 앞서서
1: 네.
0: 이것도 그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1: 몇 번 그림을 보고 계시죠?
0: 2페이지 2번 그림 한번 보시면
1: 2번 그림이요? 네. 네, 2번 그림 보겠습니다.
0: 네, 애널리스트 생활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애널리스트나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가 빠질 때 바닥 잡을 때 밸류에이션 가지고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1: 네, 과거와 비교하면서 그 기준을 잡아가면은 좀 의사판단이 쉬우니까 그쵸. 과거 비교를 많이 하죠.
0: 네, 그렇죠. 여기 밸류의 코스피도 개별 종목과 비슷하게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선행 PER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미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를 토대로 산출한 밸류에이션인데 이게 지금 600가 깨졌어요. 아직도 오늘도 아마 반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00 미만일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0: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600가 깨졌던 적이 지난 20년 동안 일단 없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6.2배까지인데 지금 그만큼 내려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상 과도하게 과매도 오브 과매도 정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금융위기보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이에요?
0: 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어제까지가 어제랑 그 지난주에 그 한 번 더 급락했을 때 그때가 5.5배까지 내려갔었는데 그게 금융위기 전에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던 게 그거였잖아요. 닷컴 버블과 카드 사태.
1: 아, 그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려갔다. 90년대까지 가고 2003년까지 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0: 네, 그때까지 내려갔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도 않고 네. 한국 경제 뭔가 버블이나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던 거는 그만큼 최근의 낙폭은 비이성적인 흔히 말해 투매, 과매도 성격이 저는 강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죠. 네. 지금 레벨에서는 과연 샀을 때, 팔았을 때 어디가 더 실효성이 더 클까? 라고 그 보면은
1: 네. 확률론을 계산하면요. 그쵸. 사실 여기서 무너지는 건 역사적으로 거의 더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펀더멘탈이고 뭐고 간에
0: 맞습니다.
1: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군요.
0: 확률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인버스를 탈 거냐 레버리지를 탈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레버리지를 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상방쪽 배팅. 그러니까 제가 레버리지를 조장하는 거 아니고
1: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하신 것 같습니까?
0: 하방이냐 상방이냐라고 했을 때 상방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등장에서도 레버리지 투자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변동성들이 시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정방향 한 배짜리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코스피 그냥 본체 네. 이것만 들고 가셔도 충분히 우리가 그 수익률 만회의 기회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1: 네,
0: 드릴게요.
1: 좋습니다. 그런데 뭐 싸거나 비싸다는 게 그러니까 싸다는 것이 반드시 매수의 논리로 작동하기보다는 또 그쵸. 시장에서는 어떤 논리나 뭐 반등의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0: 총매가 있어야
1: 그런
0: 되죠.
1: 거를 뭘로 네. 좀 보고 계십니까?
0: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있는 인텔이랑 그다음에 알파벳 실적.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MS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그다음에 그
1: 미국의 빅테크들.
0: 빅테크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및 컨퍼런스 콜. 이러한 것들이 대기하고 있죠. 반전의 기회들은 저는 지금 많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이미 우리는 메모리 사이클이 픽아웃 될 거다라는 우려들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한 달 동안에 거세게 받았고.
1: 네, 선반영을 네. 했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를 6월 달 이후로 5번 나왔잖아요. 이거 사실상의. 그
1: 금융위기입니다.
0: 금융위기급이죠. 네.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가격을 맞았으면은 이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상으로는 소화가 돼 있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회복의 경로를 확보해 가고 회복의 촉매를 확보해 갈 거냐. 그게 저는 관건이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죠.
1: 네.
0: 지금의 코스피 6000포인트 이때 이 자리는 우리가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사서 모아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1: 네.
0: 드리겠습니다.
1: 그런데 개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사버려가지고 네. 저희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0: 힘이 약하죠.
1: 네.
0: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 계산을 해봤어요.
1: 아, 이것도 계산 힘이 어느 정도지도 계산을 하셨어요?
0: 네. 힘이 아니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조금 예. 약간의 그 힘겨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지.
1: 개인들의 포지션. 그렇죠. 포지션을 계산할
0: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용기도 같이 좀 드릴 겸 10번 그림 보시면은
1: 네, 10번 네. 그림 보겠습니다.
0: 네, 이거는 제가 한번 그 개인들이 올해 코스피 지수 대별로 순매수를 얼마나 했는지를 계산을 해 봤는데
1: 아, 완전 재밌는 그림이네요.
0: 네. 네. 그 파란색이 개인 흔히 말하는 개인 순매수이고 그다음에 분홍색 막대 그래프가 금융 투자를 꼈습니다. 금융 투자는 개인들이 ETF를 사면은 금융 투자 수급으로 잡혀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같이 개인으로 볼 수 있죠.
1: 아, 그러면 금융에서의 금융 투자에서 네. 금융 투자로 잡히는 그 수급은 그냥 개인 ETF로 보고 둘을 합쳐 버리셨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깔끔하네요.
0: 네, 깔끔하게 네. 합쳐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7000포인트 이상의 개인 순매수가 몰려 있는 금액이 네. 110조 원입니다. 110조 원.
1: 아.
0: 이제
1: 그렇군요.
0: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 이게 약간 머니 무브 금액이군요.
0: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야,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이거 매물 때 될 텐데 110조 원 어떻게 뚫고 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1: 아,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이분들은 지금 물려있는 상태신데 네. 본전이 되면은 네. 매도 압력이 있군요.
0: 그렇죠. 매도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
1: 그게 110조 원씩이나.
0: 그렇죠. 근데 이게 7천에서 8천 사이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8천에서 8,500대 이거를 따로 표시해 놓은 게 네. 6월 말 7월 초 급락 당시 때 개인 순매수가 이때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1: 아.
0: 왜냐면은 그 6월 말 전에는 시장이 올라가다가 빠지면은 매수했을 때 다시 올라가서 승률이 높았잖아요.
1: 예.
0: 개인 투자자분들이 6월 말부터 존을 받을 때마다 야, 지금 빠졌으니까 사자, 사자 했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저게 지금 많이 물려있는 금액이고 그 이 금액 같은 경우 이 37.5조 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는 단기로 우리가 빠진 낙폭가대 인식,
1: 네.
0: 낙폭가대 매수 들어온 다음에 조금 수익 올라오면 팔 거다라는 이 수요들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금들은 8,000이나 8,500 가면은 바로 이제 청산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1: 그래서 아,
0: 저는
1: 그렇군요.
0: 이제 8,000포인트 때가 한번 우리가
1: 아,
0: 물량이.
1: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가 좀 저항선이겠네요.
0: 저항선이죠. 7,000에서 8,000 사이는 괜찮을 것
1: 아,
0: 같아요.
1: 아, 지금 거의 텅 비어 있는 겁니까?
0: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8,000대부터가 이제 사실상에 우리가 뚫고 가야 되는 사안인데 네. 이거는 저는 못 뚫을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네. 개인들이 더 안 사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우리나라 싸다고 들어오고 있고 또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려해왔던 실적 픽아웃에 대한 부분들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될 거고 뭐 메모리 사이클 이제 다운턴에 네. 들어갔다 이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펀더멘털 상으로 재료를 확보해 간다면은 이거를 뚫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
1: 네.
0: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그런데 아까 그 네. 노이즈하고 수급이 있다 하셨는데 네. 지금 국내 레버리지 ETF가
0: 아, 그렇죠.
1: 계속 살아 있는 한에서는 하락으로는 뭐 음의 복리 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0: 네네네.
1: 지금 위로는 그러면 양의 복리 효과로 이게 또 작동해가지고 다시 과열을 만들고 또 고변동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레버리지의 민족 같아요. 네, 제가 아, 봤을 때.
1: 네.
0: 이거는 저희가 그 마트에 가서도 느낄 수 있는 건데 마트 식초 코너 가보면은 1배 식초, 2배 식초, 3배 식초가 있습니다. 농도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레버리지인 삶인 게 우리나라 한국인들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만큼 제 레버리지에 대한 수요들이 여전히 뜨거운 것 같고 저는 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오늘이나 최근에 수급 보니까 레버리지 베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원주나
1: 최근에도.
0: 본주에서 손실을 본 거 레버리지로 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하나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요즘에 특징적인 부분이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을 많이 사고 있긴 한데
1: 네.
0: 지난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정방향이 아니라 인버스 베팅 하시는 분들의 수급들이 꽤 많아졌어요.
1: 요즘에요?
0: 네. 요즘에. 이거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제가 또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급상의 기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 몇 번 네, 그림이시죠?
0: 이거 잠시만요. 네. 오늘 그려온 건데
1: 아, 6번 그림인가 보네요.
0: 네, 6번 그림. 네. 네, 6번 그림의 그 6번 그림을 보시면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비중으로 나타냈습니다.
1: 아.
0: 네. 지금
1: 와,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1: 네,
0: 엄청나죠. 거래대금 비중이 전체적으로 40% 정도가 돼요.
1: 지금 코스피 전체 거래액에서
0: 네. 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그게 40%대 거래액을 차지하고 있으면 완전 수급의 블랙홀이네요.
0: 그렇죠. 이게 네. 꼬리가 몸통 흔든 건죠. 왜냐하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코스피
1: 네.
0: 시가총액이 6천조 원이잖아요.
1: 그러니까 10조 원짜리 거래하는 거래대금 총액이 네. 지금 저희가 원래는 막 6, 7조 원
0: 네.
1: 그러니까 6, 7조 원에 거의 비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0: 그쵸.
1: 10조 원짜리 상품이랑 6천조 원짜리 상품의 거래 총액이 비등하다는 건 얼마나 쏠림이 심하냐
0: 그쵸.
1: 이런 걸 바로
0: 그러니까
1: 알 수 있는
0: 거예요. 지금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일상화되고 이거는
1: 네.
0: 약간 정상적인 범죄 장애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1: 그런 거
0: 제가 그래도 하나의 좀 그 반전의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기 회색선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정방향 위로 올라가서 상승 베팅하는 방향 그 거래 대금 비중이고 분홍색 막대 그래프가 하방쪽 인버스 거래대금 비중인데
1: 네.
0: 이거 보시면은 그 최근 그 6월달 이후로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인버스 안 사고 단일 종목 정방향 레버리지 샀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올라갈 때 좀 더 가속화돼서 올라가고 이게 근데 6월달에 빠지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청산이 되면서 하락도 가속화시켰던 게 현재까지 상황이죠. 최근까지.
1: 네.
0: 그런데 지금 여기 오른쪽 끝에 그 영역들을 보시면은 지난주 이후부터 단일 종목 인버스 거래대금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이건 어떤 시그널이에요? 이제 하락할 거라고 개인들이 생각하면서
0: 그쵸.
1: 더 많이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0: 건.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반등 나오고 이후에도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 경로로 갔을 때 반대로 인버스가 청산이 되면서 쇼커버링 같은 거 역 쇼감마 역청산들이 나오면은 이게 더 반등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 아, 위원님 완전 무서운 말씀 하시네요. 네. 지금.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네. 사실 7월에 있는 시장의 큰 변동성이라는 거는 네. 2배 레버리지를 좋게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네. 어느 정도 준 청산당하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레버리지가 하락하면 또 2배 노출을 해야 되니까
0: 네.
1: 옵션의 노출도를 높여야 되는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졌는데 이게 네. 역방향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0: 그쵸.
1: 그분들이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0: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청산이 되고 그러면 이게 반대로 반등할 때 반등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1: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수 때 8,000대까지 조금 네. 수급이 좀 비어 있으니까
0: 네.
1: 그런 흐름은 이제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0: 맞습니다.
1: 하고 그때의 8,000에서 8,000선대의 매물대가 개인 매물이 한참 있잖아요.
0: 네네.
1: 그 기술적인 부분은 결국 펀더멘탈하고
0: 그쵸.
1: 또 수급을 봐야 되지만
0: 네.
1: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런 요인이 하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만들어내는 부작용들, 그 수급 변동성들이라고 하죠. 그거는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이거 잠깐 그 앞에 거 5번 차트 그림을 보시면은
1: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5번 네.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16개, 그 16종이 있죠. 인버스랑 네. 그 레버리지 포함해서 16종 합산 시가총 AUM인데 이게 한때 그 6월 말에 17조 원까지 갔다가 이거 어제자로 보니까 거의 9조 원대로 줄어들었다고요.
1: 아, 거의 사실상 반토막이 났군요.
0: 40%
1: AUM이.
0: 그렇죠. 네, 네. 이 말은 이네들의 변동성 출력 증폭기가 예전보다 힘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저는 그러니까 17조가 엄청난 수급으로 흔드는 것 대비 이제는 9조 원대가 좀
0: 흔드는
1: 거니까.
0: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예전처럼 막 5조 원대, 4조 원대 가는 거는 단기간에 어렵지만
1: 네.
0: 그래도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손실을 보고 나가는 그 수요들이나 청산을 당하는 그 수요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그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향후에 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야,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게 맞아. 이런 식의 탄식은 예전보다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1: 네.
0: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것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AUM도 낮아지는 거다 보니까
0: 네.
1: 시장이 다시 뭐 6천선, 7천선, 8천선 가게 되면은
0: 네.
1: 이 금액도 다시 또 늘어나지 않을까요?
0: 올라갈 수는 있을 네. 거죠.
1: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뭐 폐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네. 있는데 그 연구위원님은 어느 쪽이세요?
0: 폐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그냥 시장이 또 안고 가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정부가 이번에 규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1: 네.
0: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과열을 억제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이 과열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감당을 해야 되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 그 사안으로 보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아까 펀더멘탈한 부분으로는 이제 실적 발표를 얘기하셨는데 실적 발표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들이 있으십니까?
0: 네, 일단은 그거죠. 과연 빅테크 오늘 뭐 내일 모레 이제 알파벳이 새벽에 네. 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들이 두 가지 포인트죠. 다 모든 빅테크들이 캐펙스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지금 지난번 1분기 때 4개 4사 합산 MS,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4개 합산으로 거의 7천억 달러를 캐펙스 가이던스 내년 걸로 제시했거든요.
1: 네.
0: 이거 과연 이거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거는 캐펙스 가이던스, AI 투자,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올리면서도 그들도 본업에서 돈을 계속 벌어야 돼요. 이거
1: 그렇죠.
0: 돈을 못 벌면은 시장에서는 야 너네 돈 이렇게 못 버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여기에 대해서 시장 의구심 한 번 더 던질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또 빠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1분기 때에도 보면은 메타나 알파나 그 빅테크들 모두 다 본인의 클라우드 사업, 광고 사업들 전분기 대비 성장률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도 저는 그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고생해왔던 거 거기에 대한 좀 부담들 덜어내가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지금 주가로 보면은 아까 뭐 1륜으로 보더라도 이만큼
0: 네.
1: 하락했으면 반등 나오는 게 1륜적으로 맞다고
0: 네.
1: 하실 정도로 이런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싹 다 선반영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고점 대비 코스피가 거의 28% 정도 빠졌는데
1: 네.
0: 이것도 뭐 과거의 사례랑 비슷하게 코스피가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빠졌던 거는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이나 대형 위기 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던 거는 최근에 그 매도세가 굉장히 조금 그 투매 패닉셀링이 같이 그 점철이 되면서 과도하게 빠진 성격이 저는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 그리고 요즘 그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메타와 알파벳,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하면은 마마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마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마마 용어가 더 편한 것 같네요.
1: 네, 네. 마마가 훨씬 네. 편해서 그렇게 특히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마마라고 불리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그때는 뭐 강세장의 한복판에 그렇죠. 오셨었잖아요.
0: 한복판에 왔었죠. 네.
1: 그래서 뭐 올해 뭐 일만 갈 것 같다라는 네. 이제 논지도 이제 주장하시고 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증시가 중간에 큰 조정을 받긴 했지만 좀 더 이제 저희가 최근 단기 이슈들만 다루다 보니까 네. 좀 장기 성격의 얘기들을 못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시계열로 네. 이제 시장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 정도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
0: 네, 아, 저는 그 여전히 시장은 좀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올해 솔직히 뭐 11,000포인트, 12,000포인트 이거 가는 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일 같아요. 지금 6,000포인트대에서 이제 11,000, 12,000 가려면은 70-80%가 올라야 되는데 네. 이거 올라가려면은 더 많은 재료랑 연준의 뭐 금리 인하라던가 새로운 뭐 촉매들이 필요한데 당장에 그거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1: 산업적인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그쵸? 굉장히 유동성이 원활한 그런 그쵸? 환경이 된다는 거죠.
0: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는 그래도 베이스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저희가 그때 보고 왔던 전고점 9,000포인트 때는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번 7월 달, 8월 달 지나면서 시장은 바닥을 잡아가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연말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기대감과 그 기대감과 또 그다음에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말고 10월 달에 있어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네. 반도체 업종들 포함해서 AI 주식들 이 주식들에 대한 실적 우려들 한층 더 완화를 그 덜어내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정고점 탈환 시나리오는 우리가 한번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1: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장을 보시는 분이니까 요 질문만 이제 하나 더 해보면요. 네. 최근에 그 메모리 기업들 강세가 이어지다가 6월 중순 이후부터 네. 메모리 주가가 빠지면서 좀 애플은 메모리 피해 기업이었는데.
0: 네, 그렇죠.
1: 애플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갑자기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넘네 마네 하면서 네, 그런 헤게모니라든가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던 것
0: 네,
1: 같거든요.
0: 네.
1: 그런 시장 내 순환매 분위기나 이런 정서는 이제 국장이랑 미국이랑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0: 지금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게 맞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 주들은 빠졌었는데 미국은 그래도 빅테크 주들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주식들 네. 생각보다 잘 갔잖아요.
1: 그 마마들도 있고 그 마마들도 있고. 있으니까요.
0: 네. 특히나 애플 아까 신고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일종의 순환매지 이게 아직 패권의 이동은 저는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빅테크 업체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메모리 업체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메모리 쪽에 실적 우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들보다는.
1: 아, 아직은 그쪽으로 완전히 간 게 아니라 패권적으로 그쵸. 넘어간 건 아닌 것 같다.
0: 네, 맞습니다. 네.
1: 아, 사실 이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마마라고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과잉 설비 지출, 그쵸. 버는 돈 대비 너무나 과잉
0: 쓴다.
1: 설비 지출 할 거라는 네.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럼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 아니냐.
0: 그렇죠.
1: 이러면서 이게 짧은 사이클이라는 우려가 확 불거졌었기 때문에 네. 이번 실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돈 잘 버는 걸 보여주고 싶은 보고 그렇죠. 싶은 게 시장의 정서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걸 잘 보여준다고 하면은 네. 그렇더라도 패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0: 네, 그렇죠.
1: 오히려 이제 이 메모리를 포함한 이런 쪽에 좀 더 헤게모니가 유지될 것 같다.
0: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도 사이클의 그 이익 증가율이라고 하죠. 그 절대적인 금액 말고 이거는 꺾이기 마련이에요. 네. 계속 200% 300% 이렇게 올라갈 수 없죠. 이게 꺾이는데 꺾이는 강도가 예전의 메모리 사이클처럼 원래대로 돌아갈지 그냥 전형적인 사이클 돌아갈지 아니면 사이클의 진폭이 낮아져서 그 가격 자체가 메모리 가격이나 이들의 실적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메모리 업체들의 사이클의 진폭이 과거의 2017, 18년도 사이클처럼 그렇게 넓지 않고 진폭이 줄어드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저는 반도체 주식들 아직도 더 올라갈 만한 룸들은 남아있고
1: 네.
0: 최근의 우려들은 굉장히 과도했다. 시장이 오판을 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재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224님이 문자로 그럼 질문 보내주신 게 있고요. 그리고 5954님도 문자로 퇴근하면서 매일 듣다 보니 어려운 용어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감이 잡히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7월 21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중에는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의 내용이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디어라는 부사는 긍정적인 표현과 같이 쓰고 뭔가 기대하던 것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면 여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부사를 쓰느냐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생각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찬 공이 공교롭게도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에 맞았다. 내가 싸운 상대가 공교롭게 선배 동생이었다 라는 의문에서 나온 공교롭게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교롭다라는 말은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나 기대를 동반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라든가 빨리 가야 하는데 마침 빈 택시를 만났다 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마침 가진 돈이 없는데 내일 줘도 될까요? 같이 말할 때는 공교롭게 와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소강 상태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에는 일 최고 체감 온도 33에서 높게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열대야도 지속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쪽은 폭염특보 해당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소강 상태도 있겠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으로는 20에서 80, 경기 충청 많은 곳은 8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30mm가량 보고 있고요. 모레 또한 중부지방으로는 최대 80mm의 비가 추가로 쏟아지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또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등 26에서 37도 분포였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등 22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5, 포항 37도 등 29도에서 3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의 바다에 안개가 짙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임진강 유역 경기도 연천군 임진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를 오늘 오후 3시 반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3시 40분에는 임진강 비룡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 일대에 누적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상식에 기초한 조세 제도 정비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증시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며 상품 도입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해 6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내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과천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번에 걸쳐 해외 출장의 배우자와 동행하고 동행 사실을 출장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역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12 사태 등과 관련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받았던 167명에 대한 포상 197점에 대한 취소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음 취소 대상은 12.12 사태 등 1980년대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과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이었던 박철원 전 대공수사처장, 고문기술자 이근한, 정승화 계엄사령관 등의 훈장과 포상 표창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까지 우리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7월과 8월 원유는 전년 평균의 110% 이상 확보했고 9월 도입 원유도 이미 90% 이상 확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의 영향으로 한국 축구의 FIFA 랭킹이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7월 FIFA 랭킹을 보면 한국은 세계 3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랭킹이 7계단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한 건에 200에서 800만 원을 받고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치러준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과 응시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중부권에는 최대 80mm, 남부지방은 최대 60mm, 제주도는 5mm 안팎의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남, 충남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반인 대출은 조여놓고 대통령 본인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방식을 조율한 게 뭐가 문제냐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 합의에 따라서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째 민주당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에서 후보들 간 날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차량이 파손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한국 축구의 쇄신 문제를 짚어봅니다. 축구 전문가인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 함께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과제를 분석해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네.
1: 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매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됐습니다. 먼저 강찬호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마 보통 부동산 토론에 앞두고 이게 그동안 이제 집 판다 했는데 집 판 언제 도대체 팔리는 거냐. 공무원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게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비판이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부동산 토론회 열리기 직전에 집이 팔렸다 이런 네. 소식을 청와대가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근저당이라는 그 부동산을 모르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저당이 뭐냐 더불어 근저당이냐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 더불어 당명이요?
2: 네,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 바꿨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집 살 사람이 현재 낼 돈이 없는지 지금 17억 내지 17억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 실제 부족한 돈은 더 적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14억, 15억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자, 그 돈을 이제 낼 현재 여력이 없었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그거는 나중에 내면 된다고 하고 그 집에다가 대신에 거기다가 담보를 걸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 근저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산 사람은요. 지금 적어도 한 15억 정도 이거 그냥 대출받은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언제 뭐 몇 달 뒤에 갚기는 갚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분당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부가 지금 쳐놓은 온갖 규제로 인해서 2억 원 이상 이거 25억 이상 지금 주택이잖아요. 분당에. 이거 2억 원 이상 대출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지금 분당에 이 아파트 갖고 있는 1주택 소유자가 아 지금 정부 규제도 심해지니까 팔아야 되겠다 해서 내놔봤자 이거 대출 2억만 대출 가지고 이 집 덜컥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팔리기가 어렵지 어려운 거지죠. 그런데 이 경우는 대통령이 이렇게 여유 있게 아주 큰 손으로 지금 17억 원 이렇게 지금 근저당 설정하니까 이분 지금 10몇억 원 내고 29억 원짜리 집을 손에 넣은 겁니다. 지금 저기 저 국민일보 단독 보니까 이 매수인 사신 분은 전 아파트 뭐 그러니까 지금 8억 원인가 시세책 올리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 정부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부동산 끼고서 불로소득 해가지고 뭐 수억 원 시세 차이 갖고 갭 투자하는 사람 다 가만 안 두겠다고 떠든 정부 아닙니까? 지금 고스란히 그거 실현됐네요. 이분 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저 젊은 국민,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들 분당이라든가 서울 아파트 조금만 거라도 사고 싶은 게 젊은이들 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다 토지에 대출 규제에 묶여가지고 대출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이거 저 부동산 용어로 셀러스 뱅크, 파는 사람이 은행. 매도자 금융 한마디로 대통령이 지금 은행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규제도 안 받고 물론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를 지금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지금 2억 이상 대출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는 서민들 팔지도 오래 못하는 또 저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1: 민주당은 안 팔 때는 안 판다고 네. 뭐라 그러더니 정작 네. 파니까 또 팔았다고 아니지. 뭐라 그러더니.

0: 아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지금 반박인데요. 그렇게 팔겠다고 되는데 뭐 안 팔린 이유가 뭡니까? 전부 민주당이 쏘는 규제 때문에 안 팔린 거예요. 토지에 묶어놨죠. 대출 2억 원으로 규제해놨죠. 그 밖에도 각종 무슨 허가제 해놨죠. 자기들이 덮쳐놨으니까 대표적으로 대통령 시범 케이스 보인 거야. 야, 대통령이 내놔도 저렇게 안 팔린다는 거. 그게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인 제공해놓고 이제 와서는 팔았으니까 왜 이거 문제 삼냐 이거. 진짜 저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저한테 화내시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는데.
1: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자, 이제 요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무언가를 판다는 거는 이제 계약을 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좋은 기회에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됐네라는 네. 게 좋은 거였을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책의 뭐랄까요? 정당성, 명분 추진 동력 이런 걸 생각하면 빨리 파는 게 그리고 빨리 팔았다고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익이었었을 수 있겠죠.
1: 네네.
2: 네, 그래서 뭐 상호 이익이 있다면 계약에 의해서 거래는 성사가 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니까요. 뭐 이게 뭐 이렇게 모양이 깔끔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거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감정이 너무 앞선 것이다. 비난보다는 질문을 먼저 할 사안이 아닌가. 이거는 뭐 비난할 게 아니라 네. 이런 게 좀 깔끔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먼저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1: 네,
0: 지금
1: 네.
0: 이 정부가 2억 원 이상 대출을 못하게 한 경우가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내서 집 세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굳이 낸다면 2억 원까지만 특히 분당같이 비싼 데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17억 원에 지금 빚을 내게 허용해 준 거잖아요. 대통령 은행으로. 지금
1: 이른바 사금융?
0: 셀러스 뱅크. 이거 저 부동산 용어로 셀러스 뱅크 매도형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이거 자체가 벌써 그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에 의하여 지금 정상적인 은행 대출을 받고서는 그런 또 현금을 지금 내고 살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매수인 보니까 이분은 전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수억 원에 벌써 실세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간에 98년에 이 집을 뭐 사연이 있는 집이다. 지금 저는 그 집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하다못해 강남에 집 가진 분들도 사연이 있어요. 무슨 그 부모님이 옛날에 또 어렵게 마련한 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꼭 보면 민주당 분들은 자기들의 집이 있어 서울이나 분당 이런 데 집이 있으면 그거는 사연이 있는 집이라고 참 말을 잘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진 사람들 특히 막이라고까지 하는 거 이거 참 저는 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도 또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게 네. 지금 다 물딱지 논란이 있는 지금 아파트 아닙니까? 이 아파트 조만간 이제 재개발이 된다 그러는데
1: 사업시행자
0: 네,
1: 고시.
0: 사업시행자 고시가 곧 임박한 거 아니냐. 지금 뭐 그게 7월인지 10월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되겠고 그거 넘어가면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은 현금 청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산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1: 판 사람 입장에서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겠네요.
0: 떨어지는 거 그렇게 될 수 되겠죠. 그래서 판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는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려면은요. 그 고시 지정 이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몇 달 전에 내놓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토론에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한 대로 사업 시행 이제 그거 시작 그 마감 요게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등기가 그리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그 지금 사실 가장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17억이나 못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등기가 넘어가느냐. 그런데 여기 이제 근저당을 설정한 거죠. 이것만 봐도 지금 그렇게 뭔가 사정에서 급히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팔기가 극히 어려운 현실을 대통령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규명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왜 지금 집값 오르고 전월세 오르고 월세 오르고 트리플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1: 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시점 사업자 시행 고시 넘어가면은 네. 이게 이제 딱지
0: 물딱지.
1: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조합원 이제 신분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0: 자격이 승계가 안
1: 되죠. 그렇다면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7, 8월을 넘기면
0: 그렇죠.
1: 이게 그 거의 팔기가 어려워지고
0: 네.
1: 값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30억 가까이 받을 수 있는
0: 네.
1: 막차를 타고 팔았다. 뭐 이런 네.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0: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래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 내용은
1: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계약 관계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뭐 금전적인 이익일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익을 위해서 파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잔금을 줄 그 지금 상황이 아니고 네. 몇 달 후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몇 달 후에 돈을 드려 잔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럼 내가 여기다 근저당 설정해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담보를 잡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거 몇 달간 빌려주는가 이자도 줘. 그럴 수도 있지만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정을 좀 봐줄 수 있습니까?
1: 일단 거래 성사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0: 그렇죠. 그래서 네. 사정을 좀 봐줄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사정을 봐주면 그걸로 그리고 또 믿을 수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아파트 팔 때 제가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줬더니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상황상 그때는 굉장히 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저는요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2: 너무 좋게 해줬어요.
0: 그렇죠. 그때 내가 왜 좀 더 욕심을 안 냈을까.
2: 한성숙 총리 생각도 나네. 응? 여하튼.
0: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개개인마다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이 궁금하면 질문을 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그래요. 그럼 계속 질문을 했는데 제가 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자 상호 이익이라는 것도 자 보십시오. 대통령도 굉장히 본인의 이익에 지금 충실한 지금 선택을 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0: 아니, 그게 문제가 되나요?
3: 그러니까 제 아니 문제가 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문제가 민주당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저 그 본인들이 정책 그 겨냥을 하는 뭐 강남의 다주택자니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불러서 소득하고 시세차익 누리고 하느냐 이것도 다 지금 시세차익 누리고 최대한 지금 시장 가격에다 이익을 보겠다고 그리고 그 특정 그 고시 시점 지난 이후에는 물딱지 되니까 그 전에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본인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과 지금
0: 아니, 행동한 계속
3: 거 아닌가요?
0: 갖고 있으면은 더 이익 볼 거 아니에요.
3: 아이고 뭘 더 이익을 봐요. 지금 저 김혜경 여사 알다시피 지금 2018년부터 여기 지금 반쪽 주인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적용이 10년. 안 돼요. 10년 이상 저 주인이 두 명인데 한 주인이 지금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딱지들 위기가 놓인 거는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본인들이 본인의 이익에 충실하게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만의 가면을 좀 벗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보여준 이 아주 그 이례적인 이 거래 이게 지금 민주당 그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2: 생각합니다.
3: 예.
2: 자 국무회의로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 상식을
3: 불로소득.
2: 파괴하고 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다.
3: 네.
2: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확실히 부동산 시장 안정시켜야겠다 이런 네. 의지를 네. 가졌는데
3: 네. 네.
2: 아까 강찬호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분들 중에 사연 있는 분들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저도 주위에서 보면 사연이 많아요.
3: 사연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2: 퇴직하고 났는데 네.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네. 좀 고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금은 없고 세금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3: 그런데
2: 네.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보니까 네. 뭐 초고가 주택을 얼마부터 하냐 이런 그 논의도 이제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럼 정말로 그냥 평범한 아파트 한 채 소유자와 투기꾼과는 좀 잘 가려냈으면 좋겠는데
3: 그쵸.
2: 그게 잘 정책이나 어떤 제도 나오는 데서 가려질까요?
0: 그게 예. 뭐 잘 가려질지 안 가려질지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눈이 달리거나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2: 예.
0: 그러면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그거를 구제해 주려는 행정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2: 예.
0: 제가 사실은 이 저도 이제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습니다.
2: 네.
0: 예를 들어가지고 좀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는데 상속을 뭐 한 1년 전에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국가 부과 과목이라서 국가에서 부과해줘야 되는 거를 신고자가 신고를 하라고 강제를 해요 정책적으로.
2: 네.
0: 그리고 신고가 늦으면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네. 국가 상속세는요. 국가 부과 과목이에요. 국가 부과 과목이 뭡니까? 국가가 부과해야 돼요. 그런데 국세청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야 국세 행정 협력을 해. 해가지고 협력을 요구해요. 근데 협력 요구가 안 되면 그 이행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제 그 강제
2: 분쟁이 발생하기가 쉽겠네요.
0: 그럼 이제 강제 행정이 네. 되잖아요.
2: 네.
0: 강제 행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 행정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6개월 후에 자기네 내규 그 시행령도 아니에요.
2: 네.
0: 내규를 바꿔가지고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10억에서 12억에서 뭐 한 30억 정도로 올립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송 중인데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저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강제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 어긋났는데도 국세청이 힘이 좋으니까 뭐 법원에서도 막 손을 들어주고 그래요.
2: 그래요.
0: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억울한 게 많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효능감을 높여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3: 바라신다 그랬지 지금 한 건 아닌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 상속세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쭉 되어왔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0: 아니 지금 소송 중이에요.
3: 아 그러니까 제 말은.
2: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3: 아, 맞습니다. 제 말은 네. 우리 저 김상일 평론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분명히 저 문제제기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문제는 전 정부 전전 정부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있어 온 문제예요. 이재명 정부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당한 억울한 상황을 지금 고쳐주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 같지는 않고요.
0: 그러면 제가 네. 그 정치적으로 비난을 해볼게요.
3: 네.
0: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네. 빵꾸가 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내규를 바꿔가지고 네. 세금
2: 세수확보?
0: 네, 세수확보를 네. 더하려고 네. 한 거예요.
3: 네.
0: 저는 이제 국세를 오래 다뤘으니까 네.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도가 있죠.
3: 네.
0: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의도를 비난하지 않아요.
3: 왜, 네? 뭐 그거니 지금 내규가
0: 왜냐하면 제도에 의해서 네.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3: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마저도 집 파는데 이렇게 수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에 파는데 결국은 이게 정상 일반적이지는 않은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금 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무슨 내규를 바꾸고 해서 그걸 갖고서 여기 연결을
0: 아니, 질문을
3: 할까?
0: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거예요.
2: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0: 앵커가
2: 거죠.
0: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3: 네,
0: 한
3: 알겠습니다.
0: 거예요.
3: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네.
2: 예.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네. 김상일 평론가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어떤 얘기도 했냐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 네. 언급을 했고요. 조세 제도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조만간 이제 발표될 것 같아요. 부동산 세제 개편.
0: 네.
2: 어떤 내용을 담을 걸로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0: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2: 네.
0: 사실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 쪽은 터줘야 맞는 거예요.
2: 네.
0: 그게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양쪽을 다 막아가지고 이게 징벌적 과세다라는 비판이 일었잖아요.
2: 네. 네.
0: 저는 그런 쪽으로 안 가기를 바라고요. 지금 김용범 실장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나 좀 과도한 것들을 많이 해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그렇게 빨리 도입할 환경 자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2: 좀 조급했다. 예.
0: 조급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뭔가 자기가 개인적 업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인사상까지 갈 일인지 아니면 뭐 책임 그 설명과 뭐 사과 정도에서 끝날 일인지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도입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그 진행 상황의 결과 효과 그러면은 본인이 얘기한 그 외국으로 나갈 돈은 얼마나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는지 등등을
2: 네.
0: 다 얘기하고 그리고 부작용의 그 피해는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걸 다 얘기한 다음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용범 실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지금. 만약 이렇게 또 개인적인 성과를 정치적으로 내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대통령은 디테일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아,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개인적인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 쪽으로 총론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정책은요. 팔러시 믹스가 중요하고 시장의

0: 그래서 세제 개편 이제 보유세 강화
1: 네.
0: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부담을 늘리는 거는 네. 과연 기준을 뭘로 할 것인가 이것들을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1: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서울 쪽 그 이제 민주당 의원들
0: 네.
1: 동향을 보니까 지금 내심 굉장히 불안해하고 조금 이거를 좀 정부가 좀 완화를 했으면 하는 기색이 뚜렷해요.
0: 그래요.
1: 왜냐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호 후보 저 대통령이 명픽을 했는데도 결국 우세훈 시장한테 떨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부동산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한강벨트 다 무너졌습니다. 특히 한강벨트에서 보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이대로 가다가 이런데 여기다가 더 지금 부동산 저 뭐냐 거래 지옥을 부르고 그다음에 값은 더 올리고 트리플 이렇게 할 거를 뻔해 보이는 저런 식의 지금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까지도 지금 올리거나 저 뭐냐 가로막는 이러한 정책을 하면은 내후년 네. 총선은 특히 서울은 필패다. 지금 저 부동 그 민주당 의원 서울 의원들이 특히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저 물밑으로는 그러한 의견을 굉장히 전달하고 있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뭐 부동산 개수가 아니고 가액으로 하겠다. 초고가를 하겠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이 팔린 게 29억인가요? 아마 29억보다는 더 위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은. 네. 그래서 그걸 초고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참 우습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0: 네.
1: 아니 그럼 대통령 집도 대통령 98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뭐 집 갖고 뭐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대통령 집부터 불로소득 거기도 지금 98년 샀을 때 백격수하고 지금 29억에 지금 팔렸으니까 엄청나게 아마 상승한 것 같은데 엄청 불로소득 하신 건가요? 그거는 부동산 투자해갖고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0: 물가 상승
1: 그리고 여기다가 특히 민주당 정부가 아주 혁혁하게 기여를 한 대폭증 각종 여러 가지 대책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불로소득이다 뭐다 하면서
0: 네.
1: 지금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이렇게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 주택 그냥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뭐 더 갖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보유세 세게 때려대는데 거기다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 양도세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중간 수준이라지만 거래세 양도세는요 5위급 이상의 아주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값이 올랐다고 팔아요. 판대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딴 거 사자니까 취득세 엄청 나와서
0: 네.
1: 같은 규모의 지금 집으로 옮겨가기도 어렵습니다. 일가구 주택자가 정부 하는 대로 팔아도 그러면 어떻게 답은 뻔해요. 그냥 세금 또 얻어맞더라도 갖고 있는 게 지금은 정답이다고. 자,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전월세 쪽 상승으로 갑니다. 그 전가 돼요. 그러니까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거래는 잠기고 전월세는 올라가는 트리플 그냥 상승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김영범 실장이 이에 대해서 지금 집답을 회피하고 그리고 또 공급하겠다면서 세상에 지금 서울이 제일 지금 올라가서 난리인데 재건축 재개발이 또 맞는 키는 아니다.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저 증시 레버리지 파동부터 비롯해서 지금 김영범 실장의 실책과 과언은 하늘을 덮고 남는다. 지금 당장 경질하고 좀 합리적이고 좀 대통령한테 제대로 직언도 할 수 있고 좀 온 국민 좀 제발 좀 입을 좀 깔 두 발 뻗고 좀 잘 수 있게 한 경제 전문가 경제 실장으로 역임하세요. 김영범 실장은 정말 지금 경질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 제 주장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의원 일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0: 자, 네. 근데 궁금한 게 강찬호 의원
1: 네.
0: 지금 말하는 그런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점을
1: 네.
0: 과연 청와대와 국토부 장관이 모를까요? 그 정책실장이 모를까요?
1: 저는 근데 네. 만약에 몰랐다면 대통령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리고 반드시 집값 다 잡겠다. 뭐 개곡하는 것만큼이나 쉽다. 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분명히 김영범 실장이 또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오른 거 사과했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은? 아니,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니까 시장이 정부 이기고도 남아가지고 실장이 사과했네. 이거 그때 왜 대통령이 이분 여기에 대해서는 잠겨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제가 비슷한 질문을 김상일 네. 위원께 드리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그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우려되는 그런 지점 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가는데 혹시나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얘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약간 이념적인 요소가 아직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우려되는 점들이 왜 되는데 그쪽으로 왜 가지 이러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2: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있고 처음에 이제 금융 규제를 했을 때 효과가 네.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남아 있으신 것 같긴 네. 한데

0: 소득주도 성장 때를 보면은요. 저는 예. 소득주도 성장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문제는 뭐냐. 모든 정책은 워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동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갖다 놓으면 워킹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이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로 온 거고 이론상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1: 작동해야 된다. 작동해야 워크해야 된다.
0: 그래서 워킹을 해야 되는 건데 소득주성장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1, 2분기만 그 두 분기만 해도 민간 소비가 증가했는데 네. 세 번째 분기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선순환 구조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걸 보고 조정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소득주도성장 무조건 좋아. 이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동작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 윤리 막스 베버의 성과나 성과와 결과로 책임진다 네. 이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도 예.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성과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 방향을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거기에 노이즈가 껴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1: 네.
0: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선의는 뭐냐면 부동산 양극화는요. 망국적인 건 맞아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과 여러 가지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조차도 양극화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거는 국가 경제에도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참모들이 좀 노이즈 없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보고를 네.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정말 중요한 네. 지적하셨습니다. 이념 성향 이념이 좀 개입되어 있다는 게 맞다. 1번 굉장히 중요한 인정하셨고요. 두 번째 참모 잘 써라. 제가 과격하게 한 말을 좀 순하게 같이 반복하셨다고 믿어봅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정릉에서 기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되고 있고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포천 쪽 오포 1터널에서 광남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또 초이에서 강동 고덕까지는 5km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은 반포나들목에서 서초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조금 해볼게요. 합동연설에, 첫 합동연설에 이제 어제 열렸는데, 김민석 후보, 명청대전 끝내야 한다. 송영길 후보, 집권당 결과 책임지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뒷받침하겠다. 정청래 후보, 때리면 맞겠다. 당원들이 지켜줄 거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이른바 정청래 후보의 언더독 전략.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제한적일 걸로 보세요?
0: 저는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다음에 권력과 권한을 휘둘른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것을 때린다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페북에 쓰고 여길 들어왔는데 그러면 네.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세 분은 대통령을 때리는 거냐 3대1로.
1: 때렸던 거냐 본인들은.
0: 그렇죠. 네. 지금 때렸던 거고 때리고 있는 거냐.
1: 본인들이 맞았다고 한다면.
0: 그렇죠. 권한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가를 지금.

0: 그 만족해하는 국민들이 당원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네. 그 당원들은 집단으로 정청래 대표를 구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를 구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저보다 강자니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통령과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협조가 잘 돼야 국정동력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일 수 있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대다로 집단 구타를 하는 걸로 형상화시키면은 그거는 페어하지 않죠.
1: 당원들이 보고 있다.
0: 그리고 본인의 책임은 전혀 네.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잖아요. 1년간 본인이 행사했던 권력과 권한은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1: 네. 자, 네. 강찬호 의원님은 정청래 후보의 저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저는 상당히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김상일 평론가 그 말에 참 동의합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양당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께서는 민심하고 괴리된 행보를 많이 보이고 계세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어게인이라든가 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옹호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강성 당원으로 남아 있고 장덕 대표는 바로 그런 세력에 올라타서 지금 선거 참패했는데도 계속 지금 대표직을 이어가고 있고
1: 네.
2: 민주당도 지금 대통령 본인조차도 지금 저 그 보안 수사권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저 후보 세 명이 모두 지금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서 보안 수사권 뭐 없애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만 봐도 강성 당원들이 정말 민심하고 괴리된 지금 다 이런 그 어떤 생각으로 양당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바보가 아닌데 당원들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럼 그런 당원들을 잡는 거가 결국은 지금 그 새 후보의 전략이 돼버렸는데 그게 민심과는 동떨어진 어떤 전략들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 경선에 후보 같은 경우에는 1대2였는데 1대3이고 이제는 1대4로 완전히 소위 속된 말로 다구리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더군다나 차량 파손 이런 것까지 지금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1: 다구리는 뭐라고?
2: 죄송합니다.
1: 아니, 내가 순화.
2: 이분이 다구리라고.
1: 어떻게 해석해요?
0: 집단 폭행.
2: 집단 폭행. 네. 그래서
1: 집단 폭행.
2: 그냥 집단 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왜 저 수영도 당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판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격한 용어 이 자체를 그대로 그냥 맨살을
1: 여과 없이
2: 여과 없이 보이겠다는.
1: 예, 정말 충정에서
2: 나온 희생타다 생각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0: 방송 언론의 예. 개몽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2: 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언어 순화해야 되고 예.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그 저 예. 다시 한번 저도 그 반성하고요.
1: 네.
2: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당원들에게는 먹히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민심과는 좀 괴리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양당하다 공익에 해당되는 말이라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그 모든 의원들은 빨리 원내 투쟁하고 뭐 하자. 근데 이분은 지금 장외로 돌고 막 그냥 올림픽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1: 네.
2: 근데 지금 이게 일부 당원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참 문제가 있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0: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예. 저는 안 보이던데.
2: 뭐가요?
0: 황교안 전 총리가 보이던데요.
1: 그래요?
0: 예. 네.
2: 아니 뭐 어쨌든 간에
1: 부정성이
2: 자 그러면
0: 그게 아니라 그냥 아바타
2: 아니 그런데요.
0: 아바타가 지금 돌아다니고
2: 그러니까
0: 있는 거 아닌가요?
2: 국민의힘 권역에서 네. 지금 황교안 대표까지 등장했다면 네. 그거야말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당원들이 지금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런 움직임과 어떤 그 타겟팅을 하니까 그런 거 나오는 것이죠.
1: 그래. 네. 자 민주당 전당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36살 지방의원 출신 김보미 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3대 강국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아, 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올라지? 화염병과 짱돌 들고 싸우던 세대가 아직도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이어서 686이 786, 886까지 가면 민주당은 망합니다. 686은 아름답게 퇴장하고 청년들이 민주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자, 보니까 주요 후보 3명이 다 686인데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김보미가 써올린 세대교처럼 김상일 평론가님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0: 아유, 뭐 의미가 100만 번 강조할 정도로 있죠.
1: 예. 예.
0: 특히나 우리는 진보정당이잖아요.
1: 예.
0: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표되게 해 주는 것이 변화를 이끄는 데 저는 첫걸음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서 보면 세상이 그 곧대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사실은 뭐 국회의원 출마 기회가 있었지만 네. 그때 제가 그 KBS TV 프로그램 뭐죠?

0: 그 3시에 하는
1: 사사건건?
0: 사사건건에서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이제는 이 기회를 양보하는 게 맞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하고 있을 거냐. 사실은 우리가 386의 막내기 때문에 네. 막내들은 심부름만 하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스킵 세대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킵 당해도 좋다. 더 이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아이 스킵 좀 당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당대표 선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세대를 다 아울러야 되는 게 있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당대표가 꼭 젊은 세대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세가 확보되고 많이 진출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이게 젊은 층으로부터 민주당이 좀 멀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느새 기득권 정당이 돼버렸다. 이런 네. 와중에 지금 이런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2: 지금 김상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참 좋아요. 전 김상민 평론가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강득구 최고위원 김민석께 네. 저 아침에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 아니 제작진이 네. 빨리 광고비 받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2: 출연료에서 까세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책상을 치면서 맞다. 네. 정말 이제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막 말은 그렇게 해. 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 강득구 의원님부터 지금 김민석 이제 후보 돕는다 그러는데 지금 말을 갈아타셔서 그 김보미 후보로
1: 전향이라.
2: 김보미 후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 그거는 그래도 당대표는 또 뭐 경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도 잘 얘기하시다가 당대표는 좀 다르다. 근데 그 얘기도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청년들 어린 저 젊은이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당대표 대선 후보.
0: 아니, 너무 극단적인 사례예요. 그건.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김보미 후보가 저도 접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접촉해서 설득할 시간과 역량을 보여줄 기회와 이런 게 있었다면 그렇게 안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김보미 후보가 그냥 말한 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내 모든 거를 맡기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2: 저는 그 지금 네. 이 얘기가 저도 지금 이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저는
1: 우리가 뭐 현실을 안 볼 수는 없죠.
2: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저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옛날 관성 그대로 따라가서 여전히 김민석 송영길 정청을 해요.
0: 저는 양보했다니까요.
2: 자,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번에 청년 하나 선출직으로 하나 해보자. 그것도 그냥 길을 써서 막았어요. 선출 최고위원 막았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기탁금을 500만 원 하던 걸 하루아침에 2천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그것도 딱 저 마감일 하루 앞두고 뭐 돈 있고 저 여유 있는 저 뭐 686들이야 어떻게 말은 하겠지만 청년 그릇 이번에 나오려는 분 울부짖었잖아요. 이거 두 케이스만 보세요. 이것만 봐도 네. 토크 온리 노 액션 나토. 네. 네.
1: 지금 최종적으로는 조금 내렸습니다. 네. 진주당.
0: 제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2: 우니까 그 내린 거지. 자, 대통령이 하라 그러니까 내린 거지.
1: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적 사태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자,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특검 추천하는 방식의 선관위 특검 합의 여야가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짤막하게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아니 뭐 잘 됐으면 좋겠죠. 네.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이니까 잘 치유하고 그다음에 잘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해서 네. 역사의 교훈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재발이 방지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권한을 뭐 여가 더 많이 갔냐 야가 더 많이 갔냐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1: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이 특검 추천 절차 합의를 고리로 해가지고 네. 국민의힘이 요거를 네. 이제 출구 전략으로 선택을 했네요. 예. 상임위 보이콧 네. 중단하고 네. 국회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네. 국회 이제 본회의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아마 국민의힘 몫으로 이제 선출할 것 같아요.
2: 네.
1: 자,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평가하시죠?
2: 얘기하는 흐름이고요. 네. 저는 뭐 어차피 그 상임위 저 과거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을 때 이제 저 전 상임위 보이콧을 하는 극약 처방을 한 적이 있어요.
1: 네네.
2: 근데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나름의 카리스마와 그때 권위를 가진 그런 그 리더십에서 그때 아주 극한 투쟁을 이제 불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1: 네.
2: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주식 저 폭락 레버리지 네. 사태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여러 가지 각종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아마 이제 그 사저 그 매도 논란 네. 뭐 등등 여권의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볼성사 나온 저 전당대 집안 싸움까지 그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3: 네.
2: 그런데 민주도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올라가야 돼요. 뭘 올라갑니까 지금 지선전으로 다 회귀했잖아요. 받아먹지도 못 주는 줘도 못 받아먹는 지금 전당이 된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에서 일곱 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할 수 있는 결기나 권위는 없는 것이고
3: 네.
2: 외려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었던 상임위 그래도 뭐 이제 국회 이제 1년 남았는데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 저 중진 의원들의
3: 네.
2: 지금 더 그 욕심과 열망이 그대로 투영이 됐다 말씀드리고 다만 그건 어째 뻔한 일이고요. 포인트는 이거죠. 이번에 저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저도 선관위 이제 비리나 문제점 많이 추적해온 기자로서
0: 네. 특종 기자 아니십니까?
2: 야, 이거 뭐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이 선관위 특검은 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선관위는 이거 지금 국정조사 벌써 끝나가고 있는데
3: 네.
2: 몇 가지 밝혀낸 건 있지만 국정조사는 한계가 명백함이 다시 드러났고요. 반드시 특검해가지고 선관위 60년 썩은 이 저 각종 부위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은
3: 네.
2: 저희는 제2, 제3의 올공사태 계속 맞게 됩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 야당 추천 특검이 정답인데 여당이 그렇게 한사코 반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타협책으로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3: 네.
2: 변협과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수원 30취업 받고 그중에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이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3: 네.
2: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2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 부분인데요. 제발 특히 저 대한변협에 지금 원래 거기 저 회장이었던 위철한 상임위원 이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라든가
3: 네.
2: 또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런데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그 저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거 막 옹호하고 말도 안 되는 법학이론 전개한 어용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그래도 국민한테 최소한의 신망이 있는 사람을 여야가 반드시 합의로 추천하기 바랍니다.
3: 네. 네. 자,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을 전체적인 국민의 필리버스터가 이제 오늘 오후에 종료가 되고 자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이 연장법이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와중에 최근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저격을 했습니다. 자 이에 조갑재 TV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왜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점점점 장동혁 대표 도움받아서 당대표 된다? 그거 불가능하다.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 김상일 평론가님, 무슨 뜻인가요? 지금 조갑재 대표가 하려고 했던 말이.
4: 아, 조갑재 대표는 그거잖아요. 그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노선이
3: 네.
4: 국민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3: 합리적 보수로 가라.
4: 네.
3: 예.
4: 그 국민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정치인들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집이 되고 독선이 되고 뭐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지금 꿰뚫고 계시는 거고요.
3: 네.
4: 오랜 정치권을 바라본 어떤 경험과 본인의 지혜가 뭐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는요. 당 밖에 있는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예? 왜 저렇게까지 몰리셨을까?
2: 반대 민주당
4: 왜 저렇게 조급해지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지난주에 우리 강찬호 의원님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탄핵 때 가장
2: 먼저
4: 예, 먼저 앉아서 끝까지 그렇게 했던 분이잖아요.
2: 탄핵을 주장했죠.
4: 네. 그 노선을 견지를 해야죠. 그냥 뭐 강성 당원의 등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당대표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제2의 장동혁일 수밖에 없다라는
3: 네.
4: 경고를 우리 보수의 오랜 뭐랄까요 선배 네. 선배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네. 강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여기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그 부분이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찬탄. 그리고 이제 반계엄의 선동이란 말이에요.
3: 네.
2: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만약에 이제 한동훈의 대척점에 서가지고 예를 들어 특히 저 뭐 장동혁 대표하고 함께 한다.
3: 네.
2: 이게 논리상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한 대로 본인이 아, 계엄은 제가 보니까 좀 사실은 정당한 측면이 있었고 이거 탄핵은 안 될 일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만약 그런 아니 뭐 그러기에 정치인이 뭐 정치인의 변신이 한다 뭐 그 과거에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분들 다 실패했어요. 이렇게

0: 이렇게 180도 완전히 본인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그 행동을 안철수 의원이 할 리도 없고. 그다음 둘째,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이거 물어봤어요. 혹시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대척점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하셨던 그 노선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정말 계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네. 탄핵도 누구보다 앞장서 주장했어요. 그건 계속 갑니다. 이랬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한동훈과 대척점에 섰을 때 결국은 강성 당원들의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본인이 지금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인이 180도 급변침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거 네. 자체가 그런 점을 전 조갑재 대표가 잘 지적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이라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일단 한동훈 공격해 주니까 그거에 좋겠지만 자기 지금 잔디밭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는 거 정말 속으로 반길까요? 여긴 내 건데 당신은 네. 잔디밭 밖에서 그거 나 그냥 응원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1: 네. 네. 시간이 한 3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놓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하자고 뭐 공개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하자고 했다가 당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당원들 받들어서 안 하기로 했다. 이후에 전용기 의원하고 좀 되는가 싶다가 또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2: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잘 협의해서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데 휘말리면 사실은 당의 갈등 요소가 오히려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의 뭐 알게 모르게 미묘한 네. 이거와 관련해서 갈등적 상황이 있는데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2: 그리고 그런 토론을 하려면 그 토론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아니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거기에 이건태 전용기 의원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거 결론 내면 그거를 본인들이 추진할 정치적인 권한과 힘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강찬호 의원님.
0: 아니 우선 민주당 안에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정리가 됐나요?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그쪽에서는 보안수사권 예외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의원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뭐 새 후보는 뭐 일단 저 보안수사권 다 없앤다고 하지만 그 안에도 온도차가 많이 있어요. 자기들도 정리가 안 되놓고서 어떻게 한동훈 의원하고 가서 토론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태나 전용기 같이 아까 말한 대로 대표성이 없는 뭐 법조인 출신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튀어보겠다고 지금 돌출적으로 나섰다가 야, 너 나갔다가 우리 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나가서 막 이상한 얘기나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너 그러다가 한동훈만 키워준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 해가지고 걔 막 그렇게 나간다고 그냥 다 나팔 높이 불었다가 그 뒤로 그냥 철회해버려서 지금 TKO패를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간단합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부터 하세요. 정리부터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나서야 되고 참고로 한동훈 의원실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제까지는 뭐 이건태 의원 나오신다더니 왜 안 나와요 하고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이제 비꼬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언급을 안 하겠답니다.
1: 왜요?
0: 왜냐하면 급이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돌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이게 격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격에 안 맞아. 네, 그렇습니다.
1: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대장동 변호인도 하고 대표적인 친명 의원 중에 한 분이니까
0: 그러니까, 네.
1: 만약에 토론을 하다 보면 네. 대통령 입장은 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안사건. 그러니까
0: 네.
1: 말이 꼬일 수밖에
0: 말이
1: 없을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한동훈하고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1: 그러니까.
0: 그거 토론이 안 돼.
1: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 그게 내가 아까 말한 그겁니다. 첫 번째 민주당 자체가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 근데 급이 안 맞는다 이런 표현을 정치권에서 쓰면은요. 잘 되는 분 저 별로 못 봤어요.
1: 그래요.
0: 네. 물론 한동훈 네. 의원 본인이 한 건 아닌데 주변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네.
1: 네. 그 부분 자 급의 얘기도 나오고 네. 민주당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한 다음에야 토론을 하든 어떻게 하든
0: 그렇죠.
1: 그런 부분이 맞겠다는 네, 말씀.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3살 다은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추시술과 손목의 경직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버지와 오이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그 곁에서 다은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며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도 다은이의 시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동생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는 다은이. 어려운 형편 탓에 좋아하던 미술학원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다은이의 모습이 안타까운 부모님. 속상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다은이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강한 미구름대가 수도권과 인천, 경기 북부에 많은 영향을 줘서 이들 지역에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 형태로 쏟아졌습니다. 총 100mm에 육박한 곳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앞으로 반복하면서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도 많은 비가 추가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안과 경상권 해안으로 바람이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고요. 또 중부와 전남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 안개가 짙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어서 해상에서도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일 최고 기온이 체감상 33도에서 높게는 35도 안팎으로 올라서 무더웠고요. 무더위 열대야 당분간 지속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역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소강상태가 있겠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 등 중부와 경북으로는 20에서 80mm, 경기 충청 많은 곳 80mm 이상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모레 중부지방으로 최대 80mm 안팎의 비가 더 쏟아져서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과 또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확답을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불참을 시사했다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달 내용을

0: 신뢰한다며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여야가 국민 추천위 방식의 선관위 특검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며 조세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예비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공격을 받아 파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 혐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녹화 중계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축구 국가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했다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 사퇴에 이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이자 인기 해설가였던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를 감독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협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문선 교수와 함께 한국 축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신문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2: 너무 저희가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 네.
2: 자, 경찰이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신문선 교수님은 지난 3월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월드컵을 날로 먹겠다는 생각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이제 경고를 하셨고요. 결국 우리 대표팀 32강에도 들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자,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가 수사 대상까지 된 이 상황. 왜 축구협회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3: 참으로 안타깝죠.
2: 네.
3: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개인회사가 아니잖아요.
2: 네.
3: 그 재정적인 재원은 축구인들이 노력해서 축구과학권의 상업적 가치로 인해서 광고, 네. 입장 수입, 입장료 수입, 그리고 스폰서십, 그리고 중계권료.
2: 네.
3: 이걸로 조성된 것이 축구협회의 예산이자 그리고 자산이란 말이에요.
2: 네.
3: 근데 이제 축구협회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2: 네.
3: 그리고 거기에 또 대표팀 감독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축구협회에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2: 네.
3: 그 전담하는 어떻게 보면 파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통과하고 회장이 거기에 이제 추인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크린스만 감독도 그랬고 홍명보 감독도 그랬고
2: 네.
3: 이런 프로세스와는 전혀 다른 탑다운 방식으로 눌러가지고 결국은 정몽규 회장이 개인이 했다는 것이 다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2: 네.
3: 제가 볼 때 이게 수사로 들어가면 아마 경찰에서 수사할 때 가장 큰 쟁점은 왜 축구협회의 공공적 기능을 갖는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회의를 했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후보를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전력강화위원회의 그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핸들링할 수 없는 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2: 네.
3: 그 정문규 회장으로부터 그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해가지고 해서. 빵집에서 그것도 야밤에 말이죠.
2: 빵집 인터뷰.
3: 그렇죠. 빵집 인터뷰를 했죠.
2: 예.
3: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전 선생님도 우리가 대학을 나갔는데
2: 네네.
3: 지원서를 내잖아요.
2: 예.
3: 그리고 시험을 봐야죠.
2: 어떤 과정이 있죠.
3: 과정,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2: 예.
3: 그리고 면접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예.
3: 회사 취직할 때도 그렇잖아요.
2: 그럼요.
3: 지원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외국인 감독을 뽑겠다고 그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선포를 하고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1단계, 2단계가 다 진행됐는데 갑자기 지원서도 안 내고
2: 네.
3: 그렇죠. 면접도 안 한 홍명보 감독이 빵집에서 선임됐으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땐 경찰에서
2: 네.
3: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거로 저는 봅니다.
2: 그 저는 참 놀라운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0: 이게 중요한 일인데 네. 그 국가대표 축구 감독 선임이라는 게 중요한 일이면 나중에 과정으로라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가능했을까요?
1: 자, 지금 축구협회가 네. 94년 미국 월드컵 때 정몽준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이 되죠.
0: 예, 예.
1: 네 번을 했습니다. 4년씩. 그럼 네네. 16년. 그리고 정몽준 회장이 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죠.
0: 13년.
1: 13년. 그럼 예. 몇 년입니까? 30년 가까이 되죠.
0: 29년.
1: 29년이죠. 예. 정확하게. 거기에 이제 현대가의 사람으로 정몽규로 넘어오기 전에 진검다리로 조중현 씨가 했었죠.
0: 네.
1: 조중현 씨도 현대 쪽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33년에 가까운 축구협회에 협회장을 현대가가 하면서 축구협회는 어느 결인가 현대 것이라는 인식 속에 빠져 있던 거예요.
0: 네.
1: 아니 협회가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고
0: 네.
1: 또 대의원총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그 프로세스에서 잘못된 것이 된다 그러면 이사회에서도 견제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정몽규의 그죠 사조직과 같이 됐어요. 제가 거수기 얘기를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라는 표현까지도 쓰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0: 네.
1: 문체부에서 2024년에 감사를 했더니 대한축구협회 이사들 중에서 10대명이 말이죠. 전체 인원으로만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규정상 체육회 산하에 있는 경기단체들은 비상임 이사들에게는 고정급여를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0: 네네.
1: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어떤 부회장은 1,500만 원 주고 어떤 부회장은 또 뭐 800만 원, 600만 원 줬다는 등 그게 특정 감사에서 다 밝혀졌어요.
0: 와, 그렇게 많이요?
1: 네, 그러니까.
0: 예.
1: 그러니까 그 예산이 현대산업급여에 자기 용돈 갖다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축구협회 예산을 썼잖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27가지 비사실에 의해서 정문규 회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줘라. 그리고 문체부 차관이었던 실무 부회장이었던 사람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서 자격정지 줘라. 이임생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줘라고 했는데
0: 네.
1: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있어요. 공정위원회가 있는데 정문규가
0: 거기도 또 장악이 돼 있어요?
1: 그럼요.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것을 다뤘으면 정문규 회장은 회장 55대 회장 후보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자격정지 중징계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가처분 신청을 했죠. 자, 우리는 중요한 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미뤄달라.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27가지 비사실에 대한 것을 공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0: 네.
1: 그리고 자신들에게 처해진 징계에 대한 것이 이거는 부적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병행해서 했죠.
0: 네.
1: 그 병행했던 행정소송이 얼마 전에 원고인 대한축구협회가 패소 판결이 난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되면서 국민들은 네. 어떻게 됐어요? 대한축구협회는 불량품 만드는 공장이구나. 그 공장장은 정몽규구나. 축구에 대한 상업적 가치는 땅바닥에 처박혔고 축구협회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제 미워하고 월드컵 가기 전에 월드컵 티켓을 땄거나 또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환성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0: 네.
1: 가면 운동장에서
0: 네.
1: 관중들이 옛날에 꽉꽉 차던 운동장이 3분의 1도 안 돌아가지고 모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뭐라고 떼창을 했어요. 정몽규 나가 홍용우 나가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우리는 16강 안 가도 좋다. 8강 안 가도 좋다. 왜 공정성이 창출한 대한축구협회 이것은 개혁을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사에 지금으로 이제 확장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쟁점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0: 네.
1: 축구협회 정관상 이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볼 거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홍명보 감독에게 20억이라는 연봉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0: 네.
1: 공식적으로 그럼 정확하게 얼마냐. 월드컵 기간에 외신들에서 뭐 36억에서 38억에다 터져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들여다보겠죠.
0: 자, 그리고 교수님.
1: 네.
0: 아까 이제 불량 뭐 감독 바꾸고 뭐 하다못해 회장을 바꿔봐야 그 불량품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이것은 똑같은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 이사들이 이렇게 각 위원회마다 이사회 각 뭐 무슨 아까 공정위원회 말씀한 전력 강화위 이런 데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자 축구협회 공식 사과문이 또 조별리그 탈락하고 닷새나 지나서야 기습적으로 나온 걸 두고도 축구 팬들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1: 네.
0: 자, 결국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이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사퇴했는데
1: 네.
0: 정 회장의 사퇴 선언은 어떻게 보죠?

0: 하셨어요?
1: 그거는 뭐 쇼죠. 쇼입니다.
0: 어떤 의미에서 쇼입니까?
1: 자, 정문기 회장이 월드컵 본선 가기 전에 사퇴를 발표를 했죠.
0: 네.
1: 그때도 저는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쇼다.
0: 네.
1: 아, 국민들한테 쇼다. 야, 사퇴를 거면 즉각 사퇴해라. 그리고 55대 집행부가
0: 네.
1: 정문기 회장과 그 자신이 선임한 이사회라면 그건 동반 사퇴이죠.
0: 네.
1: 또 사퇴하기 전이라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으로서 사퇴에 대한 변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얘기했던 사퇴에 대한 뭐 기자 회견을 하든 어떤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까? 월드컵이 끝나는 날짜에 그 직후에 자신은 사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32강에 못 올라가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사퇴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이면에는 어떤 그 속셈이 있었느냐?
0: 네.
1: 축구협회의 현행 규정상에는 회장이 사퇴라 해서 그 회장의 자리에 회장이 없을 경우에
0: 네.
1: 거리라는 표현을 쓰죠.
0: 예. 거리가
1: 되면
0: 예.
1: 거리 시에는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그리고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의 비판적인 그 의견을 이제 개진을 했잖아요.
0: 네.
1: 이것은 투명하게 하고 직선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1: 선거 그 방식이나 이것에 대해서 직선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신들은 현행 선거 규정에 따라서 60일 내에 선거를 하겠다는 속셈이 있으니까 미리 땡겨서 사퇴를 한 거고
0: 네.
1: 그 지금 보도자료 얘기를 했지만 그 밑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데 짊어진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원고를 갖고 나왔을 텐데요. 이런 맥락의 얘기가 있습니다.
0: 네.
1: 휘파의 뭐 정신을 존중하고 늘 위기에 닥치면 휘파를 팝니다. 대한체육회 회장 직전 회장이었었죠. 정부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거기도 비위 행위가 굉장히 많았을 때도 거기는 IOC를 팔아요. 뭐 정치가 개입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0: 예.
1: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래. 대한민국의 축구협회 예산을 자신의 그 측근에 있는 이사들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28억이나 집행했는데 그 불법한 사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감사를 했고 그것이 사실관계로 밝혀졌는데
0: 네.
1: 그럼 FIFA가 그런 잘못된 부정행위를 했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FIFA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60일 내 선거를 하겠다고 사실은 그것은 사과문이 아니라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체육회에서 사실은 결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아마 결정이 됐을 텐데
0: 예.
1: 그것이 지금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60일 내에 할 수 있는 선거 지금 규정에 대해서
0: 네.
1: 6개월까지 그것을 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다고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서 어제 규정을 공정위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오늘 사실은 질문지를 받고요. 제가 예. 일정 때문에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전화로 연결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질문이 말이죠. 보낸 질문이 굉장히 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아 이건 대면으로 가서
0: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그래서 지금 그 예. 이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0: 예.
1: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0: 아, 6개월로 그렇게. 예, 예. 자, 교수님 그러고요.
1: 네.
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몽규 회장 등 증인 13명 참고인 10명 채택해서 축구협회 청문회 이제 뭐 추진을 했는데
1: 네.
0: 핵심 축구인들이 대거 불참이자 밝힘에 결국 일단 연기됐어요.
1: 그렇죠. 30일로.
0: 네. 축구계 혁신을 요구하던 젊은 축구인들도 좀 안 나오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왜 이런 겁니까?
1: 지금 청문회를 하는데
0: 네.
1: 선수들이 보니까 이건 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거기 이제 지금 여당만 처음에
0: 예.
1: 22일 날 그죠?
0: 예.
1: 청문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당 거기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0: 이제 국회가 이제 정상화가 됐어요.
1: 정상화 되니까
0: 예. 예.
1: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이제 하겠죠.
0: 예.
1: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청문회의 핵심적인
0: 네.
1: 그 안건은 지금 얘기했듯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한 문제
0: 예.
1: 그리고 연봉 문제를 포함하고 그리고 선수단에서 월드컵 현장에서
0: 네.
1: 예를 들어서 선수의 기용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론과 불편했던 관계 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
0: 네.
1: 혁신위원회 뭐 박지성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영표 위원 박주호 위원을 불러낼 때는
0: 네.
1: 이거는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니까
0: 네.
1: 선수 본인들이 참고인이니까 그건 뭐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0: 네. 자, 교수님은 정몽규 회장이 그만둬도 내부 카르텔은 그대로다. 자, 협회 내부에 공고하게 구축된 그 카르텔의 인적 구성, 그다음에 그 운영 메커니즘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한민국 축구는 우리 거다. 현대 가문 거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1: 네.
0: 자, 오랜 세월 특정 대기업 가문이 축구 권력을 독점하면서 발생한 사유화의 폐단이랄까 이 카르텔의 구조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 사실은 대한축구협회의 카르텔인 용어도 아마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특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정몽준 회장 때도 이사를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0: 예, 예.
1: 제가 갖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이사는 집행부에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회장이 그 축구협회 정관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할 때 그것을 집행할 때 잘못되면 이사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견제하고 또 걸러주는 역할이 저는
0: 그게 이사회의 역할이죠.
1: 이사회의 역할이죠.
0: 예.
1: 제가 축구협회 이사로 들어갈 때 이제 김우중 회장 집행부에서 바뀌었죠.
0: 예.
1: 김우중 회장 집행부에서 제가 현대 집행부로 갈 때 아마 제 기억에는 저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0: 네, 네.
1: 아니 저는 뭐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인기 있는 해설자인데 그 뭐 목소리 높여가지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에서 지금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카르텔이 그때 이제 기초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홍보비가 전년 대비해서 몇십 프로가 늘었다?
0: 예.
1: 그러면 연말 결산이사에서 저는 따졌죠. 홍보비가 늘었다면 결산이사인데 그러면 이 홍보비를 써서 축구 대표팀의 경기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그 학생 경기 중계방송이 KBS를 통해서 경기가 늘었느냐.
0: 예.
1: 그렇지 않으면 저 뉴스 보도를 했을 때 포지티브하게 뉴스가 보도된 것이 횟수로 그것이 숫자상으로 이것이 입증이 되느냐고 따지죠.
0: 결과를 있죠. 보여달라.
1: 보여달라.
0: 예.
1: 왜 이 돈은 정몽준 개인 돈이 아니라 축구협회 예산이라는 것은 앞서도 있지만 축구인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저는 축구협회 그 이사직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32년 동안 저는 축구협회 반대편에서 늘 쓰는
0: 소리가.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나오신 게.
1: 94년도로 기억합니다. 오래됐습니다.
0: 거의 30년이 넘었네요.
1: 네. 그래서 네. 뭐 KBS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월드컵을 방송하면 방송사 간의 시청률 경쟁도 하고.
0: 그럼요.
1: 그거는 바로 또 광고비로 직결이 되고. 그렇죠. 그 방송사 입장에서 손익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0: 그렇습니다.
1: 저는 그때마다 국민들이 한 얘기가 있었죠. 저는 국민들을 믿는다. 나는 대한민국 축구의 건강함을 위해서
0: 네.
1: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내 목소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쓰는 신문에 컬럼들이 많았었어요. 한겨레신문 네. 컬럼 썼죠. 중앙일보 네. 썼죠. 스포츠를 20년 가까이 글을 썼거든요. 늘 날선 글을 썼었죠.
0: 네.
1: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죠. 돌멩이가 날아올 때가 물이 날아올 때 있고 마이크를 뺏기 위해서 또 작업도 들어가고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스위스 월드컵 때 옵사이드 네. 파동이 생기죠.
0: 네.
1: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전 네. 전문가로서 얘기를 했고
0: 네네.
1: 그때 FIFA의 부회장이었던 정몽준 회장께서 이거는 명백한 오심이고 FIFA의 자신이 FIFA 부회장에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건 하루 이틀이 지나가지고 신문선 해설자가 한 얘기가 맞았죠.
0: 예.
1: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학교로 교수 생활을 갑니다.
0: 그런 인생의 겪으셨군요.
1: 예,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0: 자. 교수님, 이 부분 아까 이제 뭐 축구인들이 많이 모았고 그 아주 이렇게 모아진 재정을 가지고 축구협회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축구계 일각에선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꽤 있어요. 뭐냐면 정몽규 회장 사퇴 이후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 대기업 재정적 지원이 끊기면 한국 축구 이렇게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른바 대기업 불패론인데 아마 그분들이 좀 퍼뜨리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회장을 하는 그 대기업 오너 회장이 대기업 오너 회장이기도 하고 축구협회 회장이기도 한 그분의 막 몇십억 몇백억씩 대야 축구협회 재정이 지탱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까?
1: 자, 제가 작년에 회장 선거 출마하면서
0: 네.
1: CBS의 그 아침 프로에 제일 인기 있는 프로 그 진행자가 여성분인데
0: 네네.
1: 뭐 대본에도 없죠.
0: 예.
1: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몽규 회장이 돈을 냈습니까? 아니 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0: 예.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 많이 그렇죠. 알고 있죠.
1: 택시를 어떤 때 타요 제가
0: 예.
1: 지방에 가서. 그럼 기사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0: 예.
1: 분이니까.
0: 예.
1: 저는 신 의원님 팬인데요. 왜 축구팬이랑 맨날 싸우세요? 그 돈도 많이 내는데 그래야 축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CBS 방송에서 정몽규 회장은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0: 네.
1: 축구협회 2천만 원을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했다.
0: 그게 전액이에요?
1: 예, 전액이죠.
0: 오마이갓.
1: 천만 원은 천만 원은 축구 문화재단에 냈다. 정문 회장 돈을 하나도 안 냈다. 제가 오늘 여기 뛰어온 것 중에 이 질문이 있어서 봅니다, 사실은.
0: 네.
1: 아니, 그럼 정문 회장이 12년 동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번 회장 선거 때 제가 정문 회장에게 공약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 행정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3자 토론하자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0: 예, 예.
1: 그랬더니 이리 빼고 저리 빼기 하다가 한다고 그러다 또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제가 CBS에서 방송을 하고 나서
0: 네.
1: 정문계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기는 지금 3자 토론을 하지 않겠다. 한 사람은 이제 허정무 후보였었죠.
0: 네, 네.
1: 그러면서 기자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말이죠.
0: 네.
1: 축구협회, 축구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밥값인 것만 해도 많이 썼다는 얘기를 해서 실수를. 네. 자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네. 이 부분은 벌써 이미 사실관계로 다 입증이 됐고 언론에서 뉴스로도 보도해요. KBS에서도 스포츠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고.
0: 네.
1: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정문 회장은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정문 회장이 재벌 회장이니까 돈을 벌어왔습니까? 정문 회장이 2012년 회장할 당시에 축구협회에
0: 네.
1: 매출이 영업 매출이 1,000억대였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회장이 바뀌어 가는데 정문 회장이 어떻게 그랬냐면 다음에는 2,000억 3,000억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그때 정문 회장에 대해서 그 글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몽규 후보가 내건 내용의 네. 공약 중에서 매출을 늘리겠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컬럼에 그 기사를 썼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지금 12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12년 하는 동안 그 축구협회 영업수익이 1,000억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로 가서 12년을 하는 동안
0: 네.
1: 뒤로 갈 때 정부 기금이 늘어나요. 이제 축구 모르는 사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네. 그것이 왜 정부 기금이 늘어났냐면 지금 K1과 K2가 있죠. 1부 네네. 리브는 프로축구면을 관장하는데 하부 리그는 3부 4부 5부 2급 가는 것은
0: 네.
1: 정부 기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문체부를 통해서.
0: 그렇군요.
1: 그게 전체 1,000억 정도의 매출의 평균액 중에서 30이나 35%. 그러니까 300에서 350억이 정부 기금이 들어와요.
0: 네.
1: 그렇다면. 1,000억에서 그 300이나 350억이 들었다면 마이너스 저 매출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인들이 지금 질문했듯이
0: 네.
1: 이렇게 대기업의 총수니까 돈도 많이 내고 재정적인 부분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데도 정몽규 회장을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 크린스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탑단 방식으로 해서 성적 나빠서 그래서 크린스만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두루뭉실 여기 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해놨는데 그 위약금은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협회 돈으로.
1: 협회 돈 떠냈죠.
0: 메꿨어요?
1: 그래서 제가 야 정문규 회장 너 위약금이 얼마인지 밝혀라. 이게 개인 사기업이냐? 근데 사실은 결산서라는 걸 연말에 하는데
0: 네.
1: 거기 위약금을 포함해서 뭉뚝뚝이로 이것이 결산서에 발표되니까 얼마인지 밝혀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홍명보 감독 그러면 이번에 사퇴한다고 얘기를 했고 홍명보 사퇴하고 정몽규도 관둔다 그러면 당연히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고
0: 네.
1: 제가 현장에 있는 기자라면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홍명보가 스스로 사퇴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회와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사퇴를 했다고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자녀 연봉에 대해서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죠. 법적인
0: 네네.
1: 권리가.
0: 그런데
1: 그 부분에서 두루뭉실 지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퇴를 했어요. 정문규 회장이 자신은 이렇게 하고 떠나도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0: 네.
1: 회장 선거 전날 투표 전날 정문규 회장이 국민들의 앞에서 이렇게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기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중요한 축구센터를 짓는데 빚이 늘었으니 내가 50억을 기부하겠다고 그럽니다.
0: 그건 개인 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바로 써서 내보냈죠. 야, 지금은 언제인데 고무신 선거하느냐. 근데 50억도 안 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셨듯이
0: 네.
1: 아니 그 축구협회의 회장이 현대산업개발이고 또 제게 뭐 30위권에 있는 기업이니까
0: 네.
1: 축구 발전에 돈을 내는 건 줄 아는데 돈을 안 내요. 그 1,000억으로 줄어들었죠.
0: 네.
1: 줄어들었어요. 12년 동안. 축구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흥민이 있었고 김민재가 있었고 이강인이 있는데 제가 중계방송에 달콤

0: 쫙 공개를 안 해가지고요. 뒤지고 뒤져가지고 보니까 12전 전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그것을 갖고 사익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독일 축구협회는 최근에 월드컵 대표팀이 성적이 나쁘니까 어떤 네. 결정을 했냐면 독일 축구협회장이 아디다스는 독일 내 다슬러 집안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1: 네.
0: 2차 세계대전 때 스포츠 선수 출신들이 축구도 했고 그래서 축구화도 만들고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돼가지고 그 형제들이 네. 전쟁 중이니까 워커를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그게 폐망하고 나서 재판까지 받았어요.
1: 전쟁 범죄 비슷하게 그렇죠. 돼버렸어요.
0: 예, 그래가지고 네. 그 법원의 판결까지도 받고 그랬었는데 형은 형인가 동생이나 하나는 푸마가 됐고
1: 네.
0: 형제가 한 사람이 아디다스입니다.
1: 예.
0: 독일 축구의 독일 국민들의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가 아디다스인데 독일 축구 회장이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독일 축구에 우리가 경기력을 끌는데 네. 끌어올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재정이. 그래서 아디다스와 결별을 하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디다스와 죽었동 살동 경쟁하는 미국의 나이키와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그것이 재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의 얘기를 갖고 정몽 기장이 대한민국 축구를 갖고 대표팀을 육성하고 있는 제한축구협회라는 브랜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거나 그 우리는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축구협회는.
1: 네.
0: 바로 이미지를 갖고 그것을 갖고 포장을 해서 중개권요.
1: 네.
0: 그다음에 대표팀에 대한 상업적 가치에 대한 초상권 이런 거 갖고 돈을 버는데 돈도 못 벌었네. 적자네. 그리고 손실을 입혔어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정몽기로 돈을 많이 낸 거고 그리고 며칠 전에 지방축구협회 카르텔의 조직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 네.
0: 희생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네.
1: 네. 8625님이 메시지 주셨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많은데 오늘 신문성 교수님 말씀 듣고 속이 후련합니다. 축구협회는 인적쇄신을 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를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 축구계 앞에서 신문선 교수님 비롯해서 뭐 허정무 전 이사장 등 차기 축구협회 회장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좀 검토를 하고 계세요?
0: 저는요.
1: 네.
0: 이번 회장을 앞두고
1: 네.
0: 대통령께서 직선제 얘기를 했죠.
1: 네.
0: 직선제라는 것은 선거권이 있는
1: 네.
0: 사람들이 모두 투표라는 건 직선제라고 이렇게 단어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1: 네.
0: 앞서도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60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6개월까지 연장이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대한체육회장이 그 이번에 개정되는 선거 그 법에 따라서 한다면 한 40배 정도를 선거인을 늘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면
1: 네.
0: 지난 회장 선거 때 180명이 넘는 정도의 인원이 그때 선거 투표권을 가졌는데 축구 경기가 11대 12를 하는데 거기에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17개 시도
1: 네.
0: 협회장들한테 곱하기 2, 2표를 줬고 그리고 프로축구협회인 권호갑 현대중공업 총재가 이끌고 있는 그 또 카르텔이 있죠. 거기 12개 프로구단의 사장들하고
1: 네.
0: 그리고 임원들에게 또 곱하기 2를 줬습니다. 프로팀에 있는 또 감독들, 선수들 다 선거인들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180명 중에서 대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약 한 25% 30%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180명을 그냥 잡으면 30%가 된다면 3일은 3, 38에 24. 그게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거에 나갔던 거는요.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의 그 유승민 회장이 됐고 앞서 얘기했지만 27가지 비사실을 통해서 국민적인 비판적 여론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그 문체부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공정위를 통해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되면 회장을 출마하지는 못할 줄 알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피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1: 네.
0: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 질문에 나와 있듯이 아까 네. 이제 돈도 많이 냈을 것이다.
1: 네, 네.
0: 그리고 축구 발전에 기여했을 것이다라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애들 표현대로 좀 죄송합니다.
1: 네,
0: 빠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후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네.
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정몽 기장은 80%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너무 잘 알죠. 그때
1: 네.
0: 제가 선거 마지막 그 유세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축구는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목소리를 높였었어요. 재앙이 네. 오는 겁니다.
1: 네.
0: 지금 대한민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아까 오프닝 멘트 때 말씀하셨죠.
1: 네.
0: 그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이렇게 월드컵을 준비를 안 한 적이

0: 적이 없었습니다. 월드컵 티켓 땄을 때 동계훈련 했었습니다. 동계훈련은 안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출정식을 하는데 그 출정식도 안 했죠.
1: 네.
0: 뭐 지금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나빴는데 저는 그때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후배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못 본 친구가 어디 본 것을 잘 보느냐. 그렇지만 부모들은 모의고사를 못 보더라도 본 것은 그래도 잘 시험을 보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네.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팬들에게도. 이제 월드컵은 다가와 있고 우리가 이제는 선수들이 격려하고 그리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월드컵에 성과를 거두자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잘못 본 친구가 본 것을 잘 본다고 잘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그대로 사실대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1: 네. 자. 교수님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0: 네, 벌써
1: 자,
0: 다 됐습니까?
1: 예, 지금 30분이 이미 지났습니다.
0: 벌써요?
1: 자, 네. 구조개혁 인적쇄신 이걸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대한민국 축구의 밑동과 뿌리가 썩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0: 네.
1: 자, 이 한국 축구가 불량품 공장을 부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짜 축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0: 선거법이죠. 선거법이에요.
1: 선거법이요.
0: 얘기를 했지만 대한체육회의 그 선거 인수를 40%를 늘린다고 하면
1: 네.
0: 그 범죄에서 축구도 거기에 예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40배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1: 네.
0: 17개 시도 그다음에 그 밑에 프로축구연맹 그 밑에 축구의 연맹들이 있죠.
1: 네네.
0: 초중고 연맹 대학 어쩌고 저쩌고 풋살 다 있죠.
1: 네.
0: 심판위원장 KBS에서 보도했죠.
1: 네.
0: 부정선거.
1: 예예.
0: 그리고 심판위원장뿐입니까 경기위원장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하면 지금 180명에 40배로 만약에 잡으면 4 1 4 4 8 32
1: 네.
0: 7200명이라고 그러면
1: 네.
0: 지접서 카르텔로 작업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체육회하고는 달라요.
1: 네.
0: 축구협회는 바로 카르텔의 조직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구협회 이사들은 비상임위원회에게 급여 형식으로 돈을 줄 수가 없는데도
1: 네.
0: 28억이라는 돈을 퍼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은 만약에 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유소년 예산으로 쓰고 여자 축구 예산으로 쓰고 심판이 지금 얼마나 비판을 받습니까? 심판 교육비로 쓰고 지도자 교육비로 쓰고 그 돈은 그렇게 썼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카르텔의 가장 중심에
1: 네.
0: 축구인들이 있는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뿌리까지 썩은 밑둥을 네. 캐낼 수가 있을까?
1: 네.
0: 뭐 이런 반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답답합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첫 소식.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이후 결국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를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있었죠?
1: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그리고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네. 보고 지휘체계 확인을 위해서 각각 별도의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대상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네. 각 과장실 등입니다. 검찰이 먼저 도착을 해서 영장을 집행했고요. 네. 경찰은 복제 방식으로 동일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가 검경 양쪽에 강제수사를 받게 된 셈입니다.
0: 자, 결국 검찰과 경찰 특수단이 밝혀내려고 하는 핵심은 부실 수사 윗선이 과연 국수본이었는지 여부 이겁니까?
1: 예, 맞습니다. 그 봐주기 논란이 일었잖아요. 이 네.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수사에 참여했던 일선 경찰관들 다수가 단순 살인죄 적용도 사건 분리도 모두 국수본의 지시였다라고 증언하고 나선 겁니다. 네. 전국

0: 법적 중요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릴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무경정 측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부실수사를 규명하겠다고 특별수사단을 꾸린 국수본이 정작 부실수사의 지휘주체로 지목이 된 셈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 닫을 위기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 어떤 결정 내렸습니까?
0: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원래 법원이요 지난 3일에 홈플러스가 회사를 돌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 2천억 원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회생 절차를 끝내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1: 네.
0: 이대로면은 청산이 되는 수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돈 문제가 풀렸습니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2천억 원에 대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진다면서 연대 보증을 서기로 했고요. 그리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 돈을 긴급 대출해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이제 돈이 마련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고를 한 겁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도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이라면서 법원에 전향적인 결정을 요청한다고 공개 촉구를 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인데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모여서 빚을 이렇게 나눠 갚겠다라는 회생 계획안을 표결하는 관계인 집회가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열리고요. 법원이 정한 표결 시한이 9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은 가결이 되면은 홈플러스는 살아나게 되고 부결이 되면 다시 청산 위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1: 그래요. 자, 마침 오늘 국회 정무위 간담회에서도 홈플러스 관련 발언 나왔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0: 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요. 위법 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금감원은 이달 초에 MBK 파트너스의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이미 결정한 상태고요.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MBK 같은 경우에 2015년에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5조 원을 빚으로 충당을 했는데 그 빚 부담이 이번 사태의 뿌리라는 지적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율 강화에 동의한다면서 업계가 책임 의식을 갖지 않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 네, AI 기본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오늘 시행됐습니다. 어떤 게 달라져요?
0: 예,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AI 산출물이라는 표시 의무가 생기고요.
1: 네.
0: 또 의료, 금융, 채용처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는 별도 관리 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육성책도 함께 담겼는데요. 국가기관이 제품을 조달할 때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고요. 특히 정부의 AI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구직자처럼 AI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이용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다만 산업계에 혼선이 있는데요.
1: 네.
0: 생성형 AI를 어느 정도 활용해야 표시 의무가 생기는지 또 사람이 AI를 활용해서 만든 결과물을 편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규제에 대응하는 비용이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1: 네.
0: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구체할 계획입니다.
1: 네. 근데 이 와중에 경영계가 정부에 대규모 AI 규제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습니까?
0: 예, AI 학습 과정의 저작물 이용 규제 합리화가 대표적인데요.
1: 네.
0: 현재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서 특히 로봇 AI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학습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기술 고도화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을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를 마련할 것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1: 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전에 있었죠. 자. 이에 대한 보상안이 오늘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0: 예, 서울시설공단이 유출 피해자 462만 명에게 5천 원 상당의 30일 정기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 따릉이 앱으로 지급이 되고요. 3개월 안에 쓰면 됩니다. 이미 정기권이 있는 회원은 기존 이용권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공단은 경찰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별 유출 항목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피해자들에게 개별 문자 안내를 시작했는데요.
1: 네.
0: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체중 보호자 연락처까지 유출 항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문자는 하루에 120만 건씩 순차 발송이 되고요. 번호를 바꿨거나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콜센터나 이메일로 본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웹 취약점을 보완하고 정기 보안 진단과 모의

0: 침투 테스트를 정례화하겠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퇴근길 날씨 알아봅니다. 오전까지 수도권에 꽤 많은 비 내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0: 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가 됐었는데요.
1: 네.
0: 오후 들어서 비구름이 약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속속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내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에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예보돼 있어서 밤사이 다시 빗줄기가 굵어질 수 있고요. 모레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이 임진강 유역입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네. 경기 연천의 필승교 수위가 오늘 오전 7.69m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1m도 안 되던 수위가 하루도 안 돼서 7m 가까이 치솟은 건데요. 여기에 경기 북부에 내린 비까지 더해지면 수위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자연재해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북측의 책임 있는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는 재난 안내에 귀 기울이시고 하천 주변 접근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정반대인데요. 비 대신 폭염특보 속에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남부지방 35도 무더위.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정해주신 이슈는 어떤 겁니까?
1: 네. 요즘에 하도는 AI죠. AI와 그 우리 법정의 내용 그러니까 네. 변호사 업무 로이어들은 이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인공지능이 법조계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정해봤고요. 사실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1: AI를 선점하는 로펌이 앞으로는 발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시점에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0: 그래요. AI로 인한 로펌 법조계 변화 나아가서 일자리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정혜 변호사님은 이럴 때 AI 사용하세요?
1: 사용합니다. 사실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버전인 어플들이 좀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변호사 등록번호를 넣어야 가입이 됩니다. 인증이 되고요. 그건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실제로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을 한다거나 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를 통해서 법률 업무로 수익을 받는 것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워낙에 챗GPT나 다른 뭐 제미나이나 워낙 훌륭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런 어플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AI 자문 또는 네. 법률 어떤 그 문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직 변호사 중에 아마 젊은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한두 개의 AI 관련한 이 검색 서비스를 갖고 있을 것 같고요.
0: 법률 검색 서비스. 네.
1: 원래는 판례를 검색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런 판례를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어플들이 이런 AI를 접목해서 이제 서면을 검토해주고 계약서를 검토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 상당 부분 AI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렇다면 AI가 가장 크게 변호사 업무에서 바꾼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AI 쓰기 전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뭐 줄어든 부분의 일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1: 단연컨대 리서치입니다.
0: 리서치.
1: 우리가 이 AI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엘박스나 슈퍼로이어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0: 네.
1: 그 전에는 그 그냥 판례만 검색할 수 있는 변호사만 또 가입할 수 있거나 그런
0: 네.
1: 사이트들 또는 변호사만 아니더라도 유료 버전으로 일반인들도 검색할 수 있는 각종의 그런 어플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0: 네.
1: 리서치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 분쟁을 해결하고 이 사건을 해결할 때 중요한 법령과 중요한 판례나 또는 해석례, 행정심판례
0: 네.
1: 그런 유권 해석례를 찾아내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보통 구글링을 과거에 많이 했었죠.
0: 네.
1: 그런데 지금은 이 구글링 플러스 판례 검색 서비스 업무 사례부터 인터넷, 구글, 뭐 네이버 검색창의 모든 검색이 한 AI 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리서치하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줄었다.
0: 많이 수월해진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리서치를 시키면 판례도 인용이 되니까 판례까지 같이 검색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해서
0: 네.
1: 일부 기사들의 제목은 이렇더라고요. 변호사 1년 차 내지 3년 차의 업무 실력과 AI들이 맞먹고 있다. 그러니까 리서치 분야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리서치 분야의 업무량이나 그 업무 효율성은 아주 좋아졌는데 매우 좋아졌는데 반대로 AI로 인해서 업무가 오히려 늘어난 부분 이런 것도 있어요?
1: 일단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0: 네네.
1: 요즘 AI 쓰시는 분들이 AI가 거짓말을 해요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럼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0: 네.
1: 이런 현상이 이런 변호사들
0: 네.
1: 리걸 서비스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허위 판례나 허위 사례들을 주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네네.
1: 실제 과거에 있었던 사례처럼 정말 현혹시키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례는 부존재하거나 이런 판례는 부존재했는데 마치 사건 번호까지 교묘하게 거짓말로 나오다가 그걸 그대로 긁어서 법원에 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0: 법원에서도 그걸 인용해서 판결한 적도 있다면서요.
1: 일단 2023년 미국 뉴욕 연방법이 있습니다.
0: 네네.
1: 이 사건은요. 이 한인 변호사가 이제 이런 판례들을 제출했는데 상대방 변호사에 의해서 이건 허위 판례다가 이제 확인이 돼서 네. 이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징계 개시가 이루어진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법원 행정처의 지금 현재의 스탠스는 가짜 판례를 제시하는 경우 네.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소송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판사를 현혹시키고 이 소송 절차에 업무 방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AI를 징계할 순 없으니 이것을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네. 변호사를 징계 개시하도록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런 만큼 AI가 많은 리서치를 방대한 양을 해주더라도 허위나 오점이 많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담 오실 때 AI로 싹 긁어서 일단 검토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똑똑해지긴 했는데 이상하게 똑똑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은 여기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럴듯하지만 이런 판례가 없고 이런 사실을 넣으면 이건 완전히 다른 판례가 되는데 이걸 모르시고 이대로 서면을 내달라. 이게 진실이냐 이제 착각하시면 그걸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이게 왜 틀린지를 알려드려야 되는 게 이제 상담 업무에서 더 발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AI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0: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I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변호사들이 좀 이게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는 있는데 반면에 이 검증 문제, 그러니까 환각 문제라든지 허위 판례 문제를 걸러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면 좀 그걸 걸러내는 노하우랄까 그런 게 있으세요? 베테랑 변호사로서?
1: 일단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이 AI 서비스에만 검색하지 않고 다른 데도 검색해보고 공식적인 어떤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검색해보고 더 검색해보고 싶으면 대법원을 통해서 판결 공개 신청해서 받아보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판례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바빠가지고 그냥 막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변호사로서의 어떤 검증,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안 하고 AI한테 의존한 서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누구라도 걸러야 되는데 문제는 법원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을 것이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는 아까 말한 제가 대표적으로 변호사들이 많이 쓰는 그런 서비스를 못 쓰거든요. 변호사가 아닌 자라서. 판사님들은 그 코트넷을 이용해서 판례를 검색하거든요. 사실 변호사보다 훨씬 많은 방대한 양이 그 법원 내부 사이트에 있습니다. 변호사도 검색은 할 수 있는데 대법원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예약해서 줄 서서 들어가야 법원 내부 비슷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여전히 판례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AI에서는 조금 늦어지니까 이걸 판사가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판사가 소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요. 인공지능 도입된 이후에 로펌이 신규 변호사 채용을 줄여서 초임 변호사들 구직난이 심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1: 워낙 구직난이 심했고요. 왜냐하면 변호사님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이미 그렇군요. 제가 변호사가 된 18년 전부터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우리 때도 구직난이 있었고요.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사상으로는 신규 변호사 3명 중 1명이 구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팩트에 가깝고요. 제가 볼 땐 저연차 변호사들이 가진 한계는 우리 그 좀 시니어들이나 파트너들이 좀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충분한 경험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괜찮은 변호사, 베테랑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일이 바쁜데 다른 변호사들을 가르치고 학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이 전연차 변호사들이 해줬던 보조 역할들 있잖아요. 초안을 만들어 오고 리서치를 해오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손을 대서 완벽한 뭔가를 만들고 근데 그걸 AI가 한다면 전연차 변호사님들이 역할이 줄고 그리고
0: 안 그래도
1: 비용도 줄고.
0: 채용을 적게 하고 있는데.
1: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투입해야 되는 우리가 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연차 낮은 변호사들 초년생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구직만 성공하시면 AI를 통해서 학습 능력 빠르게 일을 또 처리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겠죠.
0: 그래요. 자. 이건 약간 우리가 하던 얘기에서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라 그러는 건데 뭐냐 하면 자, 지금 뭐 AI로 인한 변호사 구직 뭐 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일자리 뭐가 있다고 보세요?
1: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우리 같은 예를 들면 기계적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무직종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를 들면 회계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인공지능 서비스나 어플들이 나오면 사실 상당 부분 사라질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네네.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AI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만 생각해보면 여기에 손해사정사들이 있고요.
0: 네네.
1: 보험사들 직원이 있고요. 변호사들이 있고요. 이 직종들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0: 그래요.
1: 창의력이나 지능이나 뭔가 인간의 영향력이 특별히 필요한 업무가 아닌 단순 기계적인 계산을 한다거나
0: 네.
1: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AI가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0: 그래요. AI 잘 쓰는 변호사와 잘못 쓰는 변호사의 차이.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검증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1: 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AI가 기여하는 바는 10에서 20%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0: 네네.
1: 거기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과 사건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론을 하는데
0: 네.
1: 이게 만약에 이게 역전한다고 한다면 AI한테 매몰되는 거고 AI는
0: 네.
1: 모든 변호사가 접근 가능한데 그 서면은 사실은 창의력 있거나 실력 좋은 서면이 되지 않겠죠.
0: 네.
1: 궁극적으로 AI가 리서치하고 기본 소재를 제공하더라도 변호사가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 네.
1: 또 이 로펌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지금 대형 로펌들은 자기들 자본으로 지금 AI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0: 네네.
1: 노력들 하거든요. 거기에 속도전에 누군가는 승하고 누군가는 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AI와 관련 없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변호사의 업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1: 증인신문과 협상이죠.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변론할 때도 이게
0: 네.
1: 뭐 서면 재판을 많이 하지만 눈치 게임이 되게 많습니다.
0: 아,
1: 판사의
0: 그렇군요.
1: 얼굴 표정
0: 네.
1: 발언 상대방이 대하는 태도 협상에 있어서의 그 밀당
0: 네.
1: 그 제압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증인신문도 같습니다. AI가
0: 네네.
1: 증인신문을 만들어줘도 우발적인 상황에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 질의를 수정하거나 질의를
0: 네.
1: 강도 높게 변화시키는 것들은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이고요. 변론의 전략도 A와 A-B-B- 중에 선택은 결국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이건 역시 인간의 영역 같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비 내리는 오늘 저녁 끝곡으로는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오는 곳이 많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부터 인천 및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내륙으로 80에서 13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왔고요. 수도권 등 그 밖에 중부와 경북으로도 최대 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화의 강우량 183.5mm, 파주 154, 연천 126mm 등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밤에도 비 오는 곳이 많겠고 소강 상태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 제주에 비에 이어서 오후부터 호남과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예상 강우량을 보면 서울 및 중부와 경북 20에서 80mm, 경기 충청 많은 곳은 80mm 이상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이 더 무덥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에 최대 80mm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에 폭염특보 내려진 곳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 열대야 이어지겠고요. 오늘 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경상권 해안으로 바람이 강하겠고 내일 새벽에도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4도, 낮 최고 33도, 또 포항은 37도로 오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당해 외교관 실명과 이메일 주소 등 만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최대 6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화재의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관과 해외 파견 중인 다른 정부 부처 주재관 등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해킹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만 건이 넘는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2: 해킹을 받은 사이트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여기엔 외교관을 비롯해 해외 파견 가기 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받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또 회원 아이디와 실명, 이메일 주소와

0: 암호화 등 비밀번호, 그리고 직책과 소속 부서 정보 등 약 만 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습니다. 해킹 공격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이어졌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는데 외교부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등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올해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통보받은 후에야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시스템을 차단하고 보안 점검을 진행했지만 지금도 정확한 유출 범위나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어제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해킹 피해 사실을 일반에 공개했고 직원들에겐 개별 통보가 아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1: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내일도 최대 80mm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론 장맛비 대신 폭염특보 속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부지방의 비구름은 오후 들어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오전 한때 연천 지역에는 호우 경보까지 내려지며 시간당 53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인천 강화와 부평에서도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린 데다 황강댐 방류 영향까지 더해져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한때 10m를 넘어섰습니다. 수위가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를 넘어서자 정부는 주민 대피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내일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등지에 최대 8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곳곳에 밤사이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도 예고됐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남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더위에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는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부지방은 장맛비, 남부지방은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의 비룡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후 3시 40분에 임진강 유역 경기 파주시 비룡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강 통수통제소는 연천군 파주시에서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현재 파주시 비룡대교 지점의 수위는 10.54m이며 수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길이 발생 6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불길이 잦아들면서 국가 소방 동원령은 일부 해제됐고 인근 주민 대피령도 풀렸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3: 지난 주말 시작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방당국은 어젯밤 8시를 기해 큰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마쳤습니다. 화재 발생 61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잦아짐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다만 아직 잔불이 있는 만큼 대응 2단계 경보령은 유지한 채 건물 내부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 현장은 엿새 만에 불이 꺼졌던 2021년 이천 물류센터보다 규모가 2배 이상 넓습니다. 이 때문에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인천 서해구도 어젯밤 11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대피령 해제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 200여 명은 속속 귀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21명이 대피했고 2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0: 진압 과정에서 단지 인근 도로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펑 하는 소리가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광주경찰을 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경정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경정은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죄한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 지휘라인에 있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 보고와 지휘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경은 장윤기가 옛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던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이 여고생 살인사건과 병합되지 않은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사건과 연관 짓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김모 경무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을 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조세 제도 역시 국민 상식의 기초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모레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2: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제도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어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 요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3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책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재해 대책에 특별히 집중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들을 상대로 17억 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출을 조여놓고 본인은 편법 꼼수를 썼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그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 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유보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편법 꼼수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은 틀어막더니 대통령은 집 팔면서 본인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를 야당이 폄훼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비난은 이제 그만하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방식을 조율한

0: 이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부동산 안정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거래 방식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에서 3명씩 추천해 6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중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내일은 이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2: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현직 감사위원으로선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봐주기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업체 21g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자격이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도맡았는데 감사원이 이를 알고도 인테리어 공사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특검팀 시각. 이 배경에 유 의원의 비호가 있었던 겁니다. 특검팀은 유 의원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고 나서 21g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게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문 발송도 대면 조사 요청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고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 평가하는 등 편향된 채 감사를 지휘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21g에 줄 관저 이전 예산이 모자라자 이를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이미 구속된 상황. 이제 남은 건 대통령실 윗선 수사입니다. 당장 내일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통과로 수사기간 30일을 더 확보하게 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 정부가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훈 취소 대상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을 비롯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소관의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도 현재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재 시각 20일 X에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이란이 공격을 지속하는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의 군사지휘소, 해상전력, 미사일 및 드론 발사기지, 방공시스템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등 중동국가 간의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에 나섰으며 현재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현재 시각 20일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선언으로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직후 발생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난투극에 대해 정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3: 국제축구연맹은 결승전이 끝난 뒤 발생한 집단 충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윤리 전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0: 1대0으로 패한 뒤 우승을 자축하던 스페인 선수단을 향해 시비를 걸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두 팀 충돌의 발단은 스페인의 로드리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달려가던 중 아르헨티나 수비수 몰리나가 로드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로드리가 항의하자 몰리나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돌진했고 곧바로 벤치 클리어링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피파가 자체 조사 수준을 넘어 윤리전담 검사까지 임명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관련 선수들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황인범이 포르투갈 명문구단 FC 포르투로 이적했습니다. 포르투 구단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황인범이 이적료 450만 유로로 3년 계약에 1년 옵션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북중미 월드컵 부진 여파로 오늘 발표된 FIFA 랭킹에서 7계단 추락한 32위로 밀려났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인 17위에 올랐고 우승팀 스페인은 1위로 복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코스피가 3% 넘게 상승해 6,700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31.68포인트, 3.56% 오른 6,747.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15%, 4.08%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3.70포인트, 0.49% 오른 753.34로 마감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어제보다 5원 내린 1473원 4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등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여러 의문점들을 규명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정상화돼 우리나라 축구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체위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5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20에서 60mm, 최대 80mm가량이며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30, 많은 곳은 60mm가량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극적으로 회생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2천억 원의 긴급 운용 자금을 지원받게 된 건데요. 어제 홈플러스가 낸 즉시 항고에 법원이 빠르게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며 회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회생 절차 재개와 영업의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홈플러스가 확보한 자금 2천억 원의 의미와 회생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안수영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이정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전지점이 임시 휴업에 돌입했던 홈플러스가죠. 이제 가까스로 회생의 불씨 살려내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6: 홈플러스 많이 갔었지. 테레비 뉴스 볼까 좀 안 좋더라고. 마음이 아프대. 아니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들 상인들이 다 힘들잖아요. 저 마음이 좀 아프지. 홈플러스를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죠. 그럼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기업 하시는 분들과 상인들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7: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자본 논리에 의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좌우된다는 게 뭐 경영이 잘못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잖아요. 경영층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많으신 분들의 뭐 실생활에 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깝죠. 그런 거 봤을 때는.
8: 잘 힘들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모두가 이제 불합리한 거를 받지 않고 다시 운영될 수 있게. 좀 반반일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이슈가 계속 됐잖아요. 쉽게 그 큰 돈을 주고 살 회사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나타날까요? 망하면 됐으면 좋겠는데 있을까 약간 이런
9: 그런 사모펀드에서 지금 이거 약간 돈놀이 하고 있다가 지금 망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왜 사기업이 하고 있는 걸 왜 자꾸 나라에서 책임지라고 하는지 나라에서 너무 많은 걸 해줬나 싶기도 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 건도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나라에서 이건 뭐 회생 절차 그거지만 어떻게든 자기네는 회생 절차에서 이만큼 어느 정도까지만 빚을 갖고 그냥 손 떼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0: 지금 2천억은 그냥 단순 약간 인지반편이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뭔가 자구책을 좀 많이 마련해서 서로 원만하게 협상해가지고 좀 정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1: 네,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면서 회생의 불씨를 살렸는데요. 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요. 오늘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천억 확보가 홈플러스 사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분씩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2천억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1: 네, 일단 뭐 2천억 원이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영업이 일단 중단됐잖아요. 네네. 중단되면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긴급 운영 자금 2천억이 이게 이제 공급이 이제 되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이제 그 김병주 회장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이 연대 보증을 이제 원래 계속 요구를 받았는데 그걸 네. 안 하고 있다가 일단 이제 이걸 받아들여 됐기 때문에
1: 마지막에 수락을
11: 예,
1: 했죠.
11: 그렇죠. 네.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 이제 고, 지급이 되게 된 거죠. 된 건데 아마 여기 또 우리 노조 또 위원님 나오고 계시지만은 노조에서도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단 정상화를 해야 되니까 네. 아마 여러 가지 양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긴급 운영 자금이 일단은 이제 지금 지급이 되고 이제 문제는 이 2천억이 정상화의 길로 가려면 아직은 좀 험난한 길이 사실은 많습니다.
1: 네네.
11: 많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매장들이 상품들이 지금 이제 다 지금 비어 있다 매대들이 상품 비어 있지 않습니까?
1: 거의 없죠 상품이.
11: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채워지려면은 납품업체한테 이것을 뭐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이걸 아마 지금 뭐 납품을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1: 네네.
11: 이제 그런데 아마 이제 쓰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정상화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 단계에 2천억 원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게 많지만 네. 일단은 정상화를 가기 위한 기회.
1: 기회다.
11: 물론 여기 2천억 플러스 알파에 많은 또 앞으로의

0: 어떻게 보면 이제 6, 7주 남았는데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그러니까 뭐 정부, 국민, 홈플러스 이해관계자 모두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그런 차트 잡았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저희가 주목할 점은 과연 MBK 파트너스가 2천억 원을 왜 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스탠스의 좀 전환이 진 것 같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사모펀드가 얼마나 또 이 계산적이고 또 함정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1: 냉정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0: 근데 전격적으로 2천억을 내놨습니다. 그 지금 MBK 파트너스가 지금까지 이어온 길을 보면은 대부분 다 법적으로 대응했어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아도 월급도 안 주고요. 그죠? 그리고 임대업체 분들한테도 와서 매장도 안 여는데 영업하라고 그러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공부를 많이 쌌는데, 근데 지금 또 상황을 보시면은 정부도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얼마 전에 이제 수사가 또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고,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압박을 받다 보니까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이렇게 결국에 청산하면은 나중에 경제적 피해 또 법적 피해 그리고 나중에 또 그 국민들의 맹 비난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1: 알겠습니다. 결국 노조의 입장이 궁금해요. 안수용 지부장님은 이 2천억이 해결의 불씨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2: 네, 당연히 살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2: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상황인데 파산으로 가던 그 열차를 잠시 멈춰 세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7개 점포에 어쨌든 상품을 넣어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요 시기에 모두 다가 힘을 모아야 된다. 여기에는 정부도 국회도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홈플러스를 살리지 않으면 사실은 10만 명 이상의 어떤 생존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결국 MBK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그리고 노조까지 한 발씩 양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극적으로 이제 자금 마련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노조는 어떤 부분을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 지금 현재 뭐 앞서부터 지금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벌써부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2천억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홈플러스 그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37개 앞서 37개 점포가 폐점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받는 위로금이 있습니다. 그
1: 네네.
2: 위로금이라든지 곧 9월이 되면 그 상여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돈들이 꽤 큽니다. 근데 이 돈들을 지금 현재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6개월에 걸쳐서 분납해서 받겠다. 그리고 또는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취하하겠다라고 하는 양보들을 내놓았습니다.
1: 두 분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국에 다 한 발씩 물러나야 성공이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먼저 이종훈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기업들도 어떤 양보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0: 저는 우선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 홈플러스를 회생하겠다는 마음의 모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년 4개월을 좀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좀 있었잖아요.
1: 네.
0: 여러 가지 좀 서로 좀 대화도 좀 안 됐고. 근데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2천억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시 살리기 위한 매출, 고객들의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살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 지금은 한마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1: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마음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0: 네.
1: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종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결국에는 이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일단은 좀 책임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1: 그동안 강하게 법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태도를 바꾼 것.
3: 근데 뭐 있죠? 사실 이번에 2천억이 이게 보증이거든요. 근데 보증을 쓴 거란 말입니다.
1: 네.
3: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그게 2천억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이제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2: 네.
3: 일단은.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좀 더 일찍 그런 자세를 좀 더
2: 네.
3: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이런 파행적인 부분들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피해가 사실은 더 커졌던 거거든요. 네.
1: 그렇죠.
3: 이렇게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진작 어떤 책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 문제가 생겨서 이걸 이제 좀 뭐 합의를 본다든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 그러면은

0: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서로 양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문제를 야기했던 주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주체에는 특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1: 네.
0: 그래야만이 거기에 피해를 본 뭐 입점업체나 협력업체나 거기 근로자들도 내 피해를 좀 더 그러면 내가 좀 감수하고 좀 양보하겠다는 이런 협력적인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고
1: 네네네.
0: 그 협력적인 모습이 만들어져야 이게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1: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상당히 늦어졌죠.
1: 상당히 늦어졌다. 네.
0: 그런데 네. 좀 더 빨랐더라면은 네. 이런 피해가 조금 더 줄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국에는 이 사태를 사실 야기했던 결국에는 주체는 MBK 파트너스의 경영진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신뢰감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야 나도 동참을 하면서 나도 피해를 좀 안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거기 피해를
1: 그쵸?
0: 내가
1: 예, 맞습니다.
0: 안겠다고 하겠습니까?
1: 서로 강대강으로 네, 맞지 않으면 뭐 네. 합의불 상황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노조도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2: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고 앞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홈플러스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하고 합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점주들조차도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2천억이 우리에게 밀린 대금을 안 줘도 된다.
1: 아.
2: 예, 차라리 이거는 홈플러스 정상화하는데 다 써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1: 네.
2: 실제 그 안에 계신 많은 구성원들은 많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끝까지 어쨌든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버텨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MBK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내몰라라 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MBK가 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들을 내놓고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다행입니다. 어쨌든 받아들였고 2천억 지원이 나왔고 일단 마트에 물건이 있어야죠.
2: 네, 맞습니다.
1: 그 물건이 있어야 손님이 갈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문제부터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법원도 다행히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빠르게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빠른 결단의 배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법원 입장에서는 회생이 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1: 네.
0: 당연히 파산으로
1: 그래야죠.
0: 가는 것을
1: 예.
0: 또 원하지도 않을 거고.
1: 네네.
0: 왜냐면 파산으로 가면 워낙 피해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회생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게 회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계속 좀 파국적인 상황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아마 법원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다.
1: 네네.
0: 아마 법원도 회생 절차를 중단한 것도 이건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뭐 이 방법과 기회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나마
1: 네.
0: 기사회생을 사실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법원도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0: 그렇습니다.
1: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0: 왜냐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네. 법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만 이 법적 정리와 또 우리 국민 정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해결하면 끝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1: 아유, 그럼요. 그 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사람이고 그런데
2: 맞습니다.
1: 다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면은 예. 네,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2: 네.
1: 이제 이종훈 교수님,
3: 네네.
1: 그 법원이 즉시한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회생의 길이 바로 열리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회생 절차가 9월 4일까지 연장되지만 해결할 과제가 뭐 산 넘어 산인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 어떤 걸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1: 네.
3: 해결을 위해서는 무조건 투자를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1: 아, 매각을
3: 그렇죠?
1: 우선 시해야 된다.
3: 우선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1: 네.
3: 지금 MBK 파트너스는 여기를 운영할 여력도 안 되고 2024년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적자가 5천억이 났어요.
1: 네, 네.
3: 제가 보기엔 운영할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본인 의지도 없고요. 거기는 좋은 그 실력이 있고 자금 있는 회사가 매각을 하는 게.
1: 근데 그 회사를 네. 그 사모펀드
3: 네.
1: 회사가.
3: 네.
1: 마음에 드는 가격이 나와야 뭐 팔 거 아닙니까?
3: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할 때는 매입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3: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홈플러스의 브랜드를 최대한 지키자. 그러면은 점포를 줄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 몇 개지만 안 되면 30, 40개라도 줄여서 최대한 묶어서 패키지로 가야지 여기 있는 직원들 그리고 뭐 협력사들도 다 같이 보고 받을 수 있고.
1: 그렇죠.
3: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또 고용 성장도 당연히 되겠고요. 근데 이런 또 그 홈플러스를 원하는 기업들은 대형마트는 못 사요. 왜냐면 카니발리제이션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못 사고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익스프레스 구매한 이제 하림이라든가 새로운 기업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
1: 매각.
3: 네, 매각인데 브랜드를 지키는 매각.
1: 네.
3: 두 번째는 그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있는 거죠. 이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죠.
1: 네.
3: 이런 데는 사실은 유통 대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에요. 여기는 겹치지 않은 점포들의 분명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흡수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1: 근데 요즘 분위기가 사실 네.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뭐 네. 새벽에 뭐 배송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3: 그렇죠. 그 말씀이 맞는 게 네. 만약에 이 사회적 그런 합의로 어려운 홈플러스 그걸 지금 살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나선다.
1: 네.
3: 그러면은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유통반출법의 재개정에 대한 논의도 뭐 좀 뭐 풀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특히 이제 이 홈플러스가 지방에 많아요. 지방에 홈플러스 없어지면요. 물건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럼 지자체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지원해 주지.
1: 없어지는군요.
3: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큰 공론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1: 네.
3: 그 공론화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2천 원을 어떻게 써야 되냐. 보통 이제 수도권 점포가 매출이 한, 그러니까 재고가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60개 점 채우려면 100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오로지 거기다 넣고
1: 네.
3: 나머지 1000억은 직원분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점포를 운영하는 그런 그 시설팀들이 없대요. 다 그만두셨대요.
1: 네.
3: 그러니까 직원이 있어도 점포를 못 연대요. 뭐 시설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 업체를 빨리 다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2천억을 오로지 매각을 위한 그리고 매입자를 위한 자금으로 써라. 딴 생각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1: 이건 노조에서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2: 아 노조에서도 그게 1번이 어쨌든 무조건 매각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1: 그러니까 좀 구조가 탄탄한 회사로 매각이 되는 게
2: 네.
1: 직원분들도 원하는
2: 거죠.
1: 부분이고
2: 네네.
1: 예,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3: 그게 명분이 되잖아요. 만약에 매입 회사가 어쨌든 우리 국가 경제나 이런 국민들 또는 우린 이런 직원들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에서 국민들도 저는 동의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1: 알겠습니다. 현재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공익 채권만 9,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으로 수혈돼 2,000억으로든 뭐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공익 채권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이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0: 네, 공익 채권은 뭐 당장 밀린 이제 임금도 있을 거고요. 근로자들 왜냐하면 임금이 안 나오면은 근로자들은 생계가 어렵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협력업체의 미정산된 부분이라든가
1: 납부대금이죠. 물품.
0: 그렇죠.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익채권에 들어갑니다. 공익채권에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조 가까운 공익채권이 있다. 뭐 만약에 이 공익채권이 사실은 우선 변제돼야 되는데
1: 네.
0: 만약에 그렇게 되면 2천억은 사실 흔적 없이 또 사라지겠죠.
1: 그거 갚고 끝나겠네요. 그거 갚고.
0: 네.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매각도 물론 매각이 돼야 되지만 이 매각이라는 거는
1: 네.
0: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정상의 기미가 있다든가 해야 누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1: 네.
0: 그래서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아무래도 매수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1: 그렇죠. 9,300억을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요.
0: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2,000억으로 이걸로 회생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에 이런 투자를 이제 정상화 시키겠다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되고
2: 네.
0: 이렇게 돼야 누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지금 이 상태로 이걸 누군가가 이걸 매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마
1: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보시는군요.
0: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다.
1: 어려운 일이다.
0: 지금도
1: 예.
0: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 누군가가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이걸 정상화라는 것은 당장 이제 매장에 물건을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게 어떤 이 어떻게 그러면 이 홈플러스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 구조조정을 어떻게 통해서 이걸 어떻게 살리겠다? 그럼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이 뭐 투자 투입을 얼마나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1: 그게 그러면 좀, 예. 교수님 이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 2천억 자금을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좀 정해보는 게 좋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당장 2천억은
1: 네.
0: 일단 매장을 다시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물건이 있어야
1: 물건 사죠.
0: 고객이 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마 우리 아까 지부장님께서도 당장 매장에 채울 물건 납품 대금 이 부분들이 좀 거기에 쓰여져야 된다. 그 필요하죠.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물건만 채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좀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2천억이라는 것과는 턱없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MK 파트너스가 그러면 내가 이걸 무조건 매각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다시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정상화를 좀 만들겠다. 어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그게 아마 제대로 된 정상화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1: 일단 회사의 정상화가 먼저 된 후에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0: 그렇죠.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로 만약에 매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수자는 네.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헐값에 그냥 요구하겠죠.
2: 네. 근데 교수님 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살아 있어야지 어쨌든 매각도 되는 네. 거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이제 온플러스가 운영되는 것들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회생 계획안이 결국은 9월 4일이 마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전에 인수자가 나타날리는 만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BK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회사를 그대로 운영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더 키울 마음도 없기 때문에 유앙코라고 하는 저희가 늘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유앙코라고 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구조조정 회사가 홈플러스를 실질적으로 내부를 쳐다보고 이 내부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예쁘게 만들면 매각을 할 수 있겠는지를 찾는 과정 이 중간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이거 없이는 제가 볼 때는 MBK 손에서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쭉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청산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아까 이재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좀 추가를 좀 하면은 아까 드린 대로 매입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1: 매입 기업. 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사는 사람 네. 입장에서.
3: 그러면은 그 브랜드를 통째로 사겠다는 입장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좋겠죠.
1: 네.
3: 근데 반대로 흡수 매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형마트 시스템 넣으면 되니까요.
1: 네.
3: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지부장님 말씀대로 MBK가 어디랑 접촉을 하고 있고 어디가 되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오면 전략을 짜러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가 흡수 매각을 하고 싶어해. 한 8, 9개씩 가져간대. 그러면은 굳이 지금 그 비용을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넘기면 그들이 더 잘하니까.
1: 네네.
3: 아니면은 어떤 모 기업이 한 30개라도 브랜드 살리겠대. 그런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불투명한 게 더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1: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사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예. 네. 예. 그러니까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 맞아요. 매각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네. 물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 그냥 답답할 뿐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당장도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니까 불신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협력 네네. 업체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 재개까지 어떤 부분들을 좀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2: 실제 지금 이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직원들이 오픈을 하면서 직원들 오픈한다라고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야 되겠죠. 출근을 네. 해야 되는 거고
1: 네.
2: 그리고 이제 매장이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면 실제 미화라든지 카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1: 네.
2: 고객들이 오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전기를 켜야 되니까 시설 팀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협력업체 팀들이 아니 그 미화라고 하는 팀들이 들어와서 화장실이든 어디든 매장이 깨끗해야지 고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1: 그럼요.
2: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상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함께 들어오면서 어쨌든 매장이 새롭게 재오픈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3000님이 홈플러스 살려야죠. 유통업계도 경쟁자 없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새벽 배송도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방안도 좀 마련하면서 회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해야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한샘님께서 동네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며칠째 다쳐서 마음이 아프네요. 닫기 전에도 물건이 적어서 발길이 줄긴 했는데 아예 닫힌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김홍태님은요. 근데 오프라인 마트가 이제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돈은 많고 매출은 없고 이거 인건비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2775님 홈플러스 단골이었는데 뭔가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힘이 납니다.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 이런 질문도 있으십니다. 라이언킴님은 뭐 당사자도 지금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만 한데 그런데 왜 홈플러스를 회생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원론적인 질문에는 어떻게들 답변해 주시는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합니다.
2: 네, 저는 사실은 홈플러스가 어떤 기업의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홈플러스는 그 2015년도인가요? 이때 IMB

0: SK가 우리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때 그 전부터 토종 사모펀드를 키워야 된다고 국가 정책으로 사실은 LBO 방식이라든지 차입 매수 방식을 확대해서 400%까지 열어놨고 이 결과물이 홈플러스에게 맡겨진 겁니다. 홈플러스 1조 지금 인수할 때 7조 2천억에 인수했는데 그 중에 5조가 사실은 빚이었습니다. 그것을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담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그 빚 갚는 데 다 사용하고 자산들 그리고 우리 부동산들 다 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장에 자가 매장으로 있다가 임대 매장으로 전환되면서 높은 임대료를 냈습니다. 한 매장에요. 월 10억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용 높아지고 갖다는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많은 적자를 나타내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고 국가가 사실은 이 정책을 열어주고 규제하지 않고 풀어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도 이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이준희 교수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아마 참 이게 이제 공적 자금에 이제 그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의 논란인 문제 같아요.
1: 네네.
2: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제조 분야에서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었죠. 뭐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회생이 되는 것이 나중에 매각이 잘 됐잖아요.
1: 네.
2: 되고 그러는데 서비스 분야 쪽에서 이 공적 자금이 드러나는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어쪽에 이제 하나의 경쟁 구도에 있거든요.
0: 네.
2: 이마트나 롯데마트 다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쟁이 있는데 이 업체가 무너지면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피해가 얼마나 될 거냐. 예를 들면은 마트가 없어서 장 볼 데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또 경쟁자가 있다.
1: 대안이 있죠.
2: 그렇죠.
1: 네.
2: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금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아마 논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아까 2015년도에 인수를 할 때 MBK 파트너 인수할 때 거의 차입 매수 방식을 쓰면서 60% 정도가 결국은 그 빚으로 담보 자산 담보를 통해서 빚을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내 돈은 사실 한 30, 40%밖에 들지 않은 거잖아요.
1: 네네네.
2: 그다음에 이제 당장 이자가 많고 하니까 원금도 그렇지만 당장 이자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매각에 들어갔거든요. 네. 일부 점포들이. 근데 저는 그 점포들이 매각 대금이 어디로 갔을까? 저는 이 캐션입니다. 매각 대금이. 그 매각 대금들이
1: 그러면 점포들을 매각해서 나온 돈들이
2: 그렇죠. 그 돈들이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 과연 어디로 갔냐?
2: 빌린 돈을 이제 뭐 차입한 것을 이제 갚고 이자를 낸 거 하지만은
1: 네.
2: 상당한 금액들이 그때 매각이 됐거든요.
0: 네, 맞습니다.
2: 매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매각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리스로 내가 거기에 이제 원래 주인이 이제 그 저거 임대 임차인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0: 네,
2: 지금
0: 네,
2: 매장들을
0: 맞습니다.
2: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런 부담을 많이 덜어냈어요. 홈플러스가.
1: 네네.
2: 그런데 그러면은 상당히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각 대금을 예를 들어서 물론 이자 때문에 빚을 갚는 데 썼겠지만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었어야 된다.
0: 맞습니다.
2: 근데 그 투자가 저는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전혀 다른 곳에 투자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보시는군요.
2: 그래서
1: 예.
2: 사실 홈플러스가 우리나라에서 2위 우리 마트에서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이 기업이었는데 이게 갈수록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마트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던 분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모펀드가 사모펀드 이 때문에 그랬나 재투자를 안 하고
1: 네.
2: 왜냐하면 이게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과연 사업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네네.
2: 아까 과연 이것을 살리는 길에서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네. 되는데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김병주 회장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들어와야 되고
0: 네.
2: 납품업체.
0: 네.
2: 왜냐하면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투명하게 또 MBK 파트너스가 이렇게 회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매각도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흔들리는 많은 납품업체.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덜 흔들리고 좀 더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렇게

0: 두분 다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운영이 미숙했다라는 지점들을 두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팔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매각이 된 거에 그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문을 제기하시고 아까도 지부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나라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운영보다는 제가 네. 볼 때는 나라에서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모펀드가 그렇게 기업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 투기 자본에 대한 그 규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
0: 나라에서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방만하게 맞습니다. 운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1: 네네. 네네. 그리고 어쨌든 MBK가 사실은 이제 홈플러스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김병주 회장이 처음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1조를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2018년 19년도부터는 탑에 해당되는 1위에서 5위 되는 매출이 있는 곳들을 다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주상복합 빌딩들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운영하겠다고 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투기 자본으로서 돈을 투입한 돈을 언제든지 빠르게 빼나가는 형태 요거에만 몰입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종훈 교수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게 기업의 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저는 어쨌든 경영학자가 시장주의자인데 네네. 저는 이 홈플러스를 지금 언제든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맞게 살 수가 있는데 못 살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0: 굉장히 현실주의자시잖아요.
2: 예, 예. 저는 예.
0: 그렇죠. 그렇죠.
2: 예. 이미 뭐 유통업에도
0: 아니 그 그렇죠. 시선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2: 결국에는 지금 이 작년에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합니다. 매각을 하는 회사로 기업 회생을 왜 신청해요? 제대로 된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이런 매각 과정이 좀 저는 좀 미숙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엊그저께 지금 겨우 살아났지만 파산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0: 네네.
2: 그래서 저는 살릴 수 있는 점포는 살리자. 그래야 우리 여기 홈플러스의 생태계를 통해서 같이 일하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0: 네.
2: 두 번째로 앞서 얘기했지만 지방에 많아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그거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거기 상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지방에 그 점포가 없어지면은 식구 살 데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억지로 정부 돈을 투입해서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거를 시장 논리에 맞게 살리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시장 논리에 맞게 살리는 게 맞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곳곳에서 홈플러스 매각 소식 들리긴 했잖아요.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이 이제 나온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점포 매각 외에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 대책 뭐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이기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지점들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MBK 파트너스에서는 네. 소위 구조조정을 해서 그리고 슬림화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슬림화를 하더라도 운영을 잘 해야지 대형마트 시스템에 관심 있는 살 수 있는 기업들이 그걸 사잖아요. 근데 매장이 재고를 다 비워놓고 결국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매입한 금액을 팔아가지고 돈을 매출 올려서 내가 부가치 올린 거예요.
0: 네.
2: 그럼 되게 재밌는 거죠. 매장을 채워야지 나중에 또 팔아서 되는데 이들은 계속 재고를 떤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홈플러스에 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1년 4개월을 법원이 지켜본 결과가 참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0: 알겠습니다. 자, 켄신님께서 이미 시장에서 경영이 어려운 업체로 브랜드 자체가 낙인이 찍혔는데 이게 이미지 부분에서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사실 많은 타격을 받았죠.
0: 네.
3: 우리가 시장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 분야를 보면은 경쟁인 상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평가가 이제 뭐 소비자의 평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0: 네네.
3: 상당한 노력을 뭐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해야 이렇게 살아날 텐데 이미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많은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뭐 소비자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피해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상품권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0: 그렇죠.
3: 예. 살 게 없으니까 또 문을 네. 닫았으니까 이를 전전긍긍하는 소비자들부터 뭐 납품업체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이 분들의 지금 뭐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야기시켰던 문제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국엔 다시 살아나려면은 이게 경영자가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매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좀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왜냐.

0: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MBK 파트너스가 이걸 구조조정을 하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고비용 구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네. 과정이지만은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거기에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투자 없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매각 점포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1: 네.
0: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투자가 추가적인 투자가 없는데
1: 앞날을 위한 발전적인 투자가 없고
0: 그렇죠.
1: 지금 현재만 그냥 어떻게든 유지해서 매각하려는 모습만 보였으니
0: 맞습니다.
1: 이게 잘 될 리가 있냐 뭐
0: 그렇습니다.
1: 이 말씀이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0: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점진적으로 되어 왔다.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이 사태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의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이렇게까지 사케타가 악화되고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이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질문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 안수용 지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 저는 아직 그래도 홈플러스를 사랑하는 이 고객들이 많이 계시고 충성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익스프레스를 매각을 했잖아요. 하림이 그 매각해 갔는데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상품을 집어넣고 그 당시도 계속 홈플러스 라는 명의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이 한 달 만에 40%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홈플러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물건을 넣고 정상화하면 운영을 정상화하면 충분히 저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종훈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죠. 이 정상화라는 단어에 어떻게 대응 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이 지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3: 단계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첫 번째는 매입 기업을 만들어서 우선은 정상화라는 게 매장을 채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이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이 새로운 차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3: 네. 그러면 네. 지금 대형마트가 다 같이 지금 이커머스의 공격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차별성을 못 이겨서 가격과 빠른 배송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1: 네네네.
3: 그러면은 과연 이 다음에 다음 스텝, 2단계는 홈플러스가 어떤 전략이나 차별성으로 고객들을 설득시킬 건가. 그게 있어야지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죠. 근데 당장 정상화 한다고 해서 이 다음 스텝을 가는 거는 또 다른 또 숙제라고 봅니다.
1: 정상화를 했는데 뭐 옆에 있는 이마트와 같고 롯데마트와 같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3: 맞습니다.
1: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3: 예.
1: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뭔가 발전적인 뭔가가 나와야 된다.
3: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소비자한테 그만한 부가치를 줘야 된다.
1: 소비자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내놔야 네. 정상화가 더 가까워질 것이다 예. 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것
3: 같습니다. 회생 이후에 지속 가능이 되는 거죠.
1: 네. 회생 이후에 지속도 가능할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상화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홈플러스 2천억 자금 수혈의 의미와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호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안수영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문자가 계속 와 있습니다. 3439님, 내 산책 메이트 열린 토론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줬습니다. 같이 산책해 보시죠. 대화로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4239님, 홈플러스가 다시 문 열면 고객들이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으면 결국에는 다시 우뚝 서겠죠. 국민이 국민을 살려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좀 희망적인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서령민 님께서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지만 코스트코는 잘 되잖아요. 가격적 메리트, 푸드코트의 활성화 등등 전략이 있다면 한번 이런 쪽을 생각해 볼 만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이 매장을 가긴 가는데 사람이 많아요.
2: 네.
1: 주차할 곳을 주말에 찾기가 힘들
2: 맞습니다.
1: 정도로 이 마트는 잘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문자 굉장히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문자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7404님 애청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보죠. 그러니까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좀 들여다볼 텐데 한때 대형마트 스마트 업계 2위였어요. 홈플러스가. 그만큼 잘 됐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1박 2일 팀이 네. KBS 1박 2일 팀이 홈플러스 버스 가격이 착해. 이건 막 광고 막 그때 1박 2일 팀은요. 최고의 주가를 올렸을 네. 때 그때 당시의 광고란 말이죠. 그럼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가장 큰 책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죠. 가장 큰 책임. 자, 세 분에게 다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노조 입장 한번 들어보죠.
2: 네, 당연히 MBK에게 있다고.
1: MBK가 네, 가장 큰 책임이다.
2: 제일 큰 책임입니다.
1: 네, 왜 그럴까요?
2: 뭐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수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수했을 때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이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투자가 아닌 점포 매각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을 매각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 점포 매각이 문제였다.
2: 예, 예. 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여기 계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약 1만여 명이 그 이 구조조정 당하는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볼 때는 전혀 투자에 대한 의미가 없이 이런 상태로 만들어 오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결국 사업적인 발전을 위한 회사가 네.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 네, 이정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네. 큰 책임.
0: 네. 뭐 저도 우리 지부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네. 아, MBK 당연하게 MBK 파트너스의 네. 경영 측의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사실 이게 터진 거죠. 터진 건데 2015년도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할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은 그 당시 아까 7조 2천억 이 매입 자금이 이제 있다고 봤는데 그게 그 당시는 상당히 이제 MBK 파트너스가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저걸 매입을 해야 되나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때 그 당시에
1: 저걸 왜 샀지?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0: 이 홈플러스의 사실. 그 당시에 주인은 누구였냐면 영국의 테스코였습니다. 네. 예, 영국이 테스코한테 사실 우리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될 때인데 철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MBK 파트너스였습니다.
1: 네네네. 예.
0: 그러니까 사실 벌써 매입 대금 자체가 높았죠. 높게 인수를 그러니까 많이 좀 의아했던 거고 그전에 홈플러스가 여러 가지로 우리 뭐 유통업계에 새로운 어떤 신조어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런다면은 자기들은 가치점을 밸류를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이런 어떤 뭐 저것도 홍보하고 점포도 상당히 좀 특색 있게 점포를 지었죠.
2: 네,
0: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좀 독특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1: 네.
0: 있었고 여기 지금 익스프레스가 이번에 하림에 매각이 됐지만은 익스프레스도 그 당시에 대형마트에서 이제 SSM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계기에서 홈플러스가 일찌감치 규모를 작게 해서 그쪽으로 좀 빨리 치고 나간 이런 사업 형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매입을 했는데
1: 네.
0: 근데 그다음 이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요 점포, 핵심 점포들을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조조정인데 상당히 그게 또 의아했죠. 왜냐하면 우리 구조조정할 때는 잘 안 되는 점포를 매각하는데 왜 잘 되는 점포를부터 먼저 매각을 해요.
1: 왜 팔았냐.
0: 그렇죠. 그거는 네. 뭐냐면은 그만큼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 대금 그러니까 어디 간 것이냐.
0: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뭐 한 점포당 몇 천억씩 있었을 거란 네.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게 다 차익금을 되게 그냥 갚는 데 썼느냐 아니면 또 재투자를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1: 아니 이런 부분은 공개가 안 됩니까? 공개가 안
2: 되는
1: 건
2: 많이
0: 그건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1: 아, 공개 의무는 없는 겁니까?
0: 왜냐하면 이게 공시 상장된 기업도
2: 아닙니다.
0: 아니고
2: 예.
0: 아시다시피 사모펀드는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1: 네네네.
0: 이미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를 조건으로 인수를 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해서 상장 폐지된 업체들이 뭐 이런 예를 들면 맘스터치 같은 거 오스틴 임플란트 다 이런 게 상장돼 있던 업체들이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는 점포를 팔아서 이익이 그해 많이 나왔다라는 걸로 가정을 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이신
2: 네.
1: 거예요.
2: 네.
1: 지금.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홈플러스에 대한 배당을 가져간 거죠.
1: 홈플러스에 대한 배당을 그의 네. 수익으로 책정이 돼서 가져갔다라는 네. 거잖아요.
0: 이제 그런 이제
1: 회사의 재투자가 아니라.
0: 그렇죠. 그런 의문이 있는 건데.
1: 네네.
0: 아마 홈플러스는 유통업 홈플러스가 MBK 파트너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었던 것은 부동산이었을 겁니다.
1: 네네네.
0: 부동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유통업체는 대부분이 자가 점포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렇죠. 불황 이런 문제가 생긴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리스 같은 아니면 부동산을 임차해서 20년 뭐 사용을 하고 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아 부동산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차입 매수 방식에서도 일단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자산이네. 그러니까 그 담보로 내가 돈을 더 빌릴 수가 있었던 거고.
1: 네네네.
0: 이게 아마 상당히 사모펀드한테는 매력적이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기업의 어떤 미래의 어떤 희망 경쟁력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네. 것이었죠.
1: 알겠습니다. 이종훈 교수님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3: 뭐 두 분의 의견에 뭐 동의하고 있고요.
1: 가장 큰 책임. 네.
3: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유통시장 흐름이 사실은 그 소비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이동했잖아요.
1: 매출의 감소.
3: 네. 네. 이건 어쨌든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1: 네.
3: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점은 그 이커머스의 공격이 오프라인 유통 전체에 다 영향을 줬다는 거죠.
1: 그럼요.
3: 그런데 네. 백화점 유통은 매출 지금 우리나라 오프라인 1등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대형마트는 어떻게 됐냐. 결국엔 대형마트가 장점이 뭐였냐면요. 주말에 우리 가족들이 손잡고 놀러가서 쇼핑하고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아. 미용하고 이런 데가 대형마트였던 거예요.
1: 요즘 못 가죠.
3: 아니 주말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집에서 아니,
1: 주말에 대형마트 2주에 한 번씩만 갈 수 있게 되잖아요.
3: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쇼핑이 되고요.
1: 그쵸.
3: 주말에는 복합 쇼핑몰 가지 백화점 가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경쟁력을 잃은 건데 그럼 아까 이야기 드린 이커머스 공격에 어떻게 백화점 살아남았냐. 백화점은 철저하게 쇼핑해서 경험 체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맛집을 들어오고요. 휴게 공간 늘리고요. 팝업 스토어 하고요.
1: 네.
3: 겨울 시즌 되면은 조명 축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말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그 신세계 강남점이 전 세계 3위가 됐습니다. 또 잘 되는 데 어디예요? 편의점이죠. 편의점도 이커머스가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점포가 5만 개의 점포를 가지고 근거리에 가지고 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저도 이제 그 아까 그 문자 주신 분 얘기처럼 대형마트가 갈 길이 뭐였냐? 저는 이제 창고형 할인점이라고 보거든요.
1: 네네.
3: 이제 보통의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상품 마진을 30% 전후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매장 운영하고 직원분들 월급 주거든요. 근데 창고형 할인점만큼은 10%에서 20%만 보게 세팅이 돼 있어요. 포맷이.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 이야기하는 코스코나 이마트 테이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데 과연 홈플러스가 투자를 했냐?
2: 네.
3: 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1: 그렇죠. 결국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네. 그런 이윤 추구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서 안 되니까 사업성도 거기에서 발전적으로 뭔가 투자한 것도 없고
3: 그렇죠.
1: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힘들어진 것이다라고. 그렇죠. 아, 역시 또 운영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깊이 들어가면 특히 7조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회사가 2천억을 구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게 된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2015년대 MBK라는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부터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수 대금이 7조 2천억 중에 4조 원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충당하는 이른바 차입 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 인수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BO라고 불리는 차입 매수가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이제 기업이 어떤 상대를 이제 인수할 때
1: 네.
0: 내가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 일단 인수를 해서 인수하는 기업이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인수 대금을 이제 지불하는 겁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내 돈이 그러니까 지금 MBK 파트너스도 7조 2천억이면 인수 대금을 자기 자원으로 다 쓰지 않고 그 중에서 그 60% 정도 4조 2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1: 네.
0: 그걸 이제 차입 매수 방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부동산이 많으니까
1: 부동산을 담보로 그렇죠. 산 거죠. 그러니까
0: 은행권에서는 그 부동산 담보가 있으니까
1: 대출을 해준
0: 그러니까
1: 거죠.
0: 대출을 해준 거죠.
1: 네.
0: 그러니까 한 60% 매입 대금의 60% 정도를 결국엔 차입 매수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차입 매수 방식을 사용하면 그 4조 2천억이라는 돈을 이제 어쨌든 원금도 갚아야 되지 이자가 이게 만만치 하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근데 그럼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자 갚고 원금을 갚는 그러니까 이 투자 여력이 없는 거죠. 그 빚 갚기 바쁜 상황이 발생했는데
1: 네네네,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차입 매수 방식이 사실 정부가 차입 매수 방식을 이렇게 뭐 400% 이렇게 열어줬던 거는 이게 인수 이 매각 인수 이 시장이 좀 활발하게 해서 좀 대출 창구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사모펀드가 이제 이 방식을 뭐 활용을 풀리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추가적인 투자라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비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나중에 매각을 해서 또 거기에 차익을 얻어가는
1: 네.
0: 이런 방식에 너무 의존하는 문제가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입 매수 방식은 오히려 기업 체질 개선 통해서 가치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홈플러스의 경우에 오히려 경영에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같잖아요. MBK의 자금 운용 방식이 좀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뭐 이제 이정현 교수님이 오늘 앞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1: 네.
3: 뭐 지금 저는 이 자금 운용 방식이 패착이 된 거죠. 첫 번째가 차입 매수죠. 그 유통업의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게 유통업은요. 물건을 매입해서요. 재판매를 해야 돼요.
1: 그렇죠.
3: 마진이 많지 않아요.
1: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3: 네,
1: 거죠.
3: 팔아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이마트 다닐 때 신라면 10원짜리 가지고 10원 단위 가지고도 막 싸웠어요. 홈플러스랑. 그 정도로 예민하단 말이에요.
1: 맞아요.
3: 근데 네. 경비 싸움에서 대출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뭐 60% 이상의 대출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대출 이자 내기도 바쁘다 보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경쟁력이 낮아지죠. 그러면 네. 아무래도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다른 마트랑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1: 네.
3: 그 이정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 중에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지금 이 홈플러스가 매각이 안 되는 것도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결국에는 알짜 점포를
1: 매각했죠.
3: 매각했잖아요.
1: 네. 결국 부동산으로 담보를 받아서
3: 근데 잘 보세요.
1: 했는데
3: 부동산을 매각을 했잖아요. 내 점포를 가지고서는 대출 받아서 사서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 안 되고 대출금 내는 거랑 임대료를 내면 당연히 임대료가 더 많이 들겠죠.
1: 네.
3: 그리고 또 참 이거는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동산 가치가 또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렇죠. 예.
3: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알짜 점포 20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었어 봐요. 그럼 홈플러스 가치가 지금 3조 얼마가 아니라 처음에 그 매각해서 7조 6조 얼마 될지 몰라요 저는. 이건 제가 저는 그쪽 전문가 아닌데.
1: 그러네요.
3: 그러면은 이 세렌 리스백 방식을 안 했다라면 지금 매각할 때도 저는 달랐을 거다.
1: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내 땅에다가 내 건물에다 커피숍 그렇죠. 파는 사람과
3: 그렇죠.
1: 다른 사람한테 월세 내면서 커피숍 네. 파는 사람과의 매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3: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자산이 지금 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또 굉장히
1: 폭등했죠.
3: 또 폭등했잖아요.
1: 네네.
3: 더 잘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1: 네.
3: 매입을 하는 회사 입장이에요.
1: 네네네.
3: 그러면 알짜 회사의 땅 가진 건물 사겠어요? 아니면 지금 리스백 안 하고 남은 지금 외곽에 있는 사람을 사겠어요?
1: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매각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3: 제가
1: 봐야겠네요. 그게 시작이었네요.
3: 그게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부동산이.
1: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그거를 예측하고 사업을 해야지 그게 예측할 줄 몰랐다고 하면 그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2: 근데 사실은 2000 그 매각하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그 MBK에서는 사실 부동산을 묶어가지고 리스 매각을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홈플러스 청산되기 때문에 막아 나섰고 이것이 실패하자 각계 점포를 그렇게 매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1: 더 매각을 했군요.
2: 네.
1: 오히려.
2: 네.
1: 이게 뭐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메꾸려고 다른 구멍을 또 파놓는 그런 형국이 됐네요.
2: 그거보다는 어쨌든 네. 먹튀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동산 전체를 묶어서 리스 매각을 먼저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가 되니 낱개로 매각을 하게 시작한
0: 점포별로 이렇게 됐군요.
2: 네.
1: 아 그러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 거군요.
2: 네네.
1: 어떠셨어요? 이거 미리 아셨어요? 이런 사업 방향 자체를?
2: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들은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청산 먹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1: 네.
2: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정부를 향해서도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10년간의 MBK와의 투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것밖에 없고 또 사회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보니까 또 눈 감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를 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으로 어쨌든 홈플러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동산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하고 있는 모습들, 뭐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도 분명히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일단 국회에 다녀오셨죠?
2: 네, 맞습니다.
1: 현안 질문 다녀오셨죠? 네네. 국회에서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자본총액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일단 발의했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종희 교수님. 제2의 홈플러스 사태 이거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워낙 400%는 높았던 거였죠.
1: 그렇죠.
0: 높았던 예. 거이고 지금 200%로 물론 이제 낮추긴 낮췄지만은 여전히 물론 그 정도의 어떤

0: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차입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에 맡겨둘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 문제들이 이미 벌써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사실은 아쉬운 거는 규제라는 부분들이 우리 규제개혁이라는 부분들에서 규제를 개혁을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은 정말 필요한 어떤 규제를 이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그다음에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하면 엄청난 이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1: 네네.
0: 뭐 그동안 우리가 규제를 좀 더 적절히 했더라면 하여튼 아쉬움이 있는 게 플랫폼 규제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사모펀드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참 뒤늦은 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1: 네네네.
0: 이 사모펀드의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들이 이미 많이 제기됐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좀 제도를 좀 고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사모펀드의 이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게 차입 매수의 어떤 그 이 그 정도를 좀 낮춘다는 데 끝일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이 부분들은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를 줄이는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1: 네.
0: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모펀드는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어떤 그런 이 시장 참여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질서가 건강한 질서가 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생깁니다.
1: 네.
0: 왜냐하면 내가 이걸 평생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자세가 돼야 그다음에 그래야 여기에 많은 책임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경영에 임하는데 뭐 한 5년 10년 정도 하고 내가 이게 가치를 좀 높인 다음에 나는 내가 그래서 차익을 누리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럴 때는 아마 거기에 근로자들이라든가 납품업체를 얼마나 존중하면서 그 배려를 얼마나 할까 사실은 그게 참 의문입니다.
1: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도 필요하다라고
0: 당연합니다.
1: 예,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할 기업이 나타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정책금융공급 홈플러스 사태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종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이제 사실
1: 부정적이십니까?
2: 네. 정부가 좀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일관적으로 이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했는데요.
1: 네네. 아니, 괜찮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예.
2: 그래서
1: 뭐. 예, 예. 지금 안수용 지부장이 표정이 안 좋으시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2: 많이 하셨겠는데. 어쨌든, MBK 파트너스 이제 사모펀드잖아요.
1: 네.
2: 사모펀드가 경영을 잘못해서 좀 안 된 기업을 사실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네.
2: 또 여러 어려운 기업들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 지원의 대상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기업을 지원할 게 아니라
1: 네.
2: 직원들을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거래하는 협력사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하는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정부가 4,400억 지원에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그 TF팀 그리고 아예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지금 생계에 문제 없게 그리고 피해 안 보게 하는 법적 대응 또는 자금 대출이든 뭐든지 좀 다 해준 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지부장님 그냥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사가 다시 그냥 회사에게 도움을 줘서 회사가 정상화되길 바라십니까?
3: 저는 회사가 살아야지
1: 네.
3: 기업도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1: 네네네.
3: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뭐 그 홈플러스가 망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뭔가 지원을 더 한다라고 한들 저도 아직 54세거든요. 예, 아직까지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10년 1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10년 20년을 몸 바쳐가지고 일한 회사가 망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1: 네네.
3: 그리고 지금 제 나이대에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요. 50세가 넘으면 홀에도 두질 않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보조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4: 네.
3: 이런 상황이 지금 IMF 이후에 최대 실업이라고 하는데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로 다 나앉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들도 국민이고요. 저희들도 세금을 다 냈고요. 물론 MBK가 나쁜 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4: 회사가 사실은 살아야 된다.
3: 예, 네. 회사가 살아야 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 아까 4,400억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어느 정도만 투입하면 사실은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는 특히나 정부가 어떤 손길 하나에 어떤 공적 자금을 일정 정도 투입을 하면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입점업주들도 그렇고요. 정부가 나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결국은 정상화로 가는데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저는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두고 4,400억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장례식을 잘 치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4: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네, 계신 맞습니다. 국민들도 계세요. 왜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3: 근데 실제 유통업이어서 그렇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아시아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기관 산업들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업 대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좀 살려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4: 네.
2: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줘서
3: 네, 맞습니다.
2: 결국에는 매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3: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러면 이 매각을 할 회사에 고용을 숨겨준다 그러면 고용 승계에 대한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유통발전법을 빨리 재개정해서 분위기를 바꿔준다거나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점포에 뭐 연계가 된다 그러면 그 지방에서 지원해 줘서 매각을 잘할 수 있는 회사에 초점 맞춰달라.
4: 네. 그럼 그 얘기해 보죠. 네. 교수님 네. 매각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각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0: 뭐 제 생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4: 네.
0: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4: 네.
0: 됩니다.
4: 네.
0: 생각이 됐고 아까 이제 공적 자금 말씀하셨는데 공적 자금 지원이 상당히 이제 신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 세금이니까.
3: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공적 자금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건이 있어요.
3: 네,
0: 그 조건이 뭐냐면은 MBK 파트너스가 여기에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그게 다른 공적 자금이 돼야지. 만약에 MBK 파트너스는 우리는 법적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적 자금이 국민들이 아마 공감하기가 네. 어려울 거다 이렇게
4: 그렇죠.
0: 보이고요.
4: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점을 찾아야겠죠.
0: 네. 네.
4: 예, 예.
0: 네.
4: 결국 돌고 돌아 매각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매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글쎄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올해 이제 홈플러스에 일하시면서
3: 네.
4: 직원의 입장에서 홈플러스와 MBK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3: 네. 어쨌든 MBK에게 바라는 거는 사실은 홈플러스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지금 먹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네.
3: 아무리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자로서 홈플러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도 요청 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공적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홈플러스 망하고 4,400억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전제 조건들 또는 매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두더라도 홈플러스 정상화하는데 저는 정부가 굳이 공적 자금 아니어도 나서면은 저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코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을 거쳐가지고 구조조정을 통한 매각 단계를 거치는 매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홈플러스에 정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저 또한 그렇고요.
4: 맞아요.
3: 그래서
4: 네.
3: 이 홈플러스가 국민들의 추억 속에서 그리고 지역의 거점 매장으로서 생활 어떤 거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려주시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종윤 교수님께 짧게 좀 부탁드려요.
2: 네.
4: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
2: 네.
4: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 사회 파장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네.
4: 어떤 제도라고 보십니까?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 저는 우선은 앞서 얘기 드린 차입 매수 어쨌든 이번에 제가 너무 저는 MBK 때문에 사모펀드 전체를 저는 다 같이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실제 사모펀드가 외식업 쪽에서도 많이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4: 네네.
2: 그 앞서 이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 매수만큼은 그 보완을 해서 자격이 없는 소위 내 돈이 없는 회사가 소위 기업을 매각해서 이익을 낼게 이렇게 만드는 일은 앞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호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안수영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세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홈플러스는 가까스로 시간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다고 문제 해결된 거 아니죠.

0: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연패에 빠지면서 3위까지 밀려난 LG의 경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장현식 선발로 NC와의 3연전을 시작했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았던 LG지만 오늘 선취 득점은 LG에서 나왔습니다. 1회만 먼저 2점을 선취한 LG. 하지만 5회 초 NC가 무려 넉점을 득점하면서 경기 역전에 성공했고요. 5회 말 LG가 한 점도 쫓아갔습니다. 현재 6회 초 경기가 진행 중이고요. NC가 5대4로 1점 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LG와의 4연전을 모두 다 이기고 7연승을 달린 KT는 두산을 상대합니다. 오원석 선발로 8연승에 나섰는데요. 이에 맞서는 두산 선발은 벤자민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6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KT가 2대1로 한 점차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삼성은 고척으로 왔습니다. 키움과의 원정 3연전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경기는 6회 말에 진행 중입니다. 1회 초에 넉점으로 크게 앞서 나갔던 삼성, 5회 초에 2점을 더했는데요. 하지만 고척에서의 키움은 또 다릅니다. 5회 말 넉점을 추격하면서 6회 말 현재 6대4 2점 차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연승의 4위 기아의 경기도 보죠. 3연패 설상가상으로 강백호까지 빠진 한화를 만났습니다. 이 경기 강력한 타선을 가진 두 팀이 만난 대결에서 눈길을 모았는데요. 기아가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6회 초 현재 6대1 5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G의 롯데와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초 경기가 진행 중이고요. 6회 초 SSG가 먼저 선취점 1점을 얻었는데요. 바로 이어가는 이닝 롯데가 넉점 득점에 성공하면서 8회 초 현재 4대1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외국인 우완 투수 악셀 리오스를 방출했습니다. LG 구단 관계자는 새 외국인 투수와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이 포르투갈의 명문구단인 FC 포르투로 이적했습니다. 포르투 구단은 황인범이 3년 계약에 1년 옵션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이적료는 450만 유로이고 등번호는 16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행에 실패한 한국 축구가 7월 피파랭킹에서 월드컵 전보다 7계단 떨어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일본이 한 계단 올라간 17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오른 스페인이 6개월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직후 발생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난투극에 대해 FIFA가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전 승리 후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 땅이라는 현수막을 들어올려 정치적 문구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별건의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에서 초등학생 탁구 신동으로 주목받는 강시혁이 4학년으로는 처음으로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시혁은 4학년 동갑인 서일애와 짝을 이뤄 출전한 남자 복식에서도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0: Sports, sports.
1: Shout out to them people.
2: You can catch me.
3: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3인 완전체가 이루어지겠죠?
4: 뭐 기대를 하고 있는데.
3: 네. 네.
4: 이름이 뭐였죠?
3: 아,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박씨였는데. 네, 박씨 맞아요.
4: 네. 네.
3: 키 크고.
4: 네. 네.
3: 남자였죠.
5: 그런 네. 것 같습니다.
3: 네. 네.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도 농구계가 지금 사실 비시즌 동안 여러 가지 소식 물밑에서 뭐 분주합니다만 딱히 큰 소식은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켜주신 두 분 덕분에 아주 신선한 농구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구 이야기 아무래도 이현중 선수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그 일정이 이제 끝이 났죠?
4: 그렇습니다. 이제 NBA 서머리그도 마무리를 됐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현중 선수의 소속팀이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지난 일요일에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86대 81로 이겼는데 뭐 중요한 건 승패를 떠나서 우리 이현중 선수
3: 네.

0: 이제 주전으로 출전했거든요. 이제 9득점과 7리바운드, 특히나 1쿼터에는 뭐 3점이 정말 미친 듯이 들어가면서 네. 또 분위기 확 잘 띄워줬습니다.
1: 네. 뭐 서머리그 전체로 본다면은 눈에 띄는 활약도 있었고 또 뭐 부진한 모습도 있었고 뭐 전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 서머리그였던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첫 두 경기에서는 존재감이 좀 부족했었죠. 첫 두 경기에서는 3득점에 그쳤고 세 번째 경기 미러키 벅스전에서 12점을 올렸는데 아쉽게도 장기인 3점 5개는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폭발했죠. 3점 4개 포함해서 22점을 몰아쳤고 또 마지막 날에는 전반에만 3점 3개를 100% 확률로 넣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또 리바운드와 스틸로 팀승에 힘을 보탰고요. 특히나 뭐 이 서머리그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 네. 뭐 사실 서머리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두 분의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사실 지난주 이맘때쯤 여쭤보셨을 때 약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1: 그렇죠.
0: 했는데
1: 예.
0: 뭐 여전히 뭐 쉽지 않은 도전인 건 맞지만 그래도 지난 두 경기 동안에 평가를 좀 많이 뒤집은 것 같아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네. 야후에서도 이현중 선수의 라이프 스토리를 좀 비중 있게 다룰 정도로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공식 홈페이지도 이현중 선수를 메인으로 노출시킬 정도로 네.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뭐 그런 만큼 지난 두 경기의 평가 확실히 활약 덕분에 좀 평가 많이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1: 다행입니다. 조현희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결국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현중 선수가 국내에서 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또 외신에서도 많이 다뤘고
1: 네.
2: 또 뭐 공식 썸네일이나 그리고 또 뭐 칼럼까지 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분명히 구단이 또 현지 매체가 이현중 선수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충분히 뭐 희망을 걸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두 분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0: 맞죠.
1: 현지 매체 사실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현지에서는 확실히 우리는 애정을 갖고 아무래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현지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을 텐데 현지 매체에서 나온 이현중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0: 네, 일단 뭐 공신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인 CBS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현중 선수가 샌안토니오의 트레이닝 캠프 초청을 위한 강력한 명분을 만들어냈다라고 밝혔고 또 NBA 레전드인 케빈 가넷
1: 네.
0: 지난 한국 방한 당시에 이현중 선수와 또 친분이 생겼는데 SNS를 통해서 이현중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1: 네.
0: 또 좋은 평가를 내렸고요. 또 현지에서 트위터라든지 보면은 우리에게도 슈터가 필요하다 혹은 뭐 스텝 코리아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 대신 스테프 코리아라고 부를 정도로 뭐 이현중 선수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분위기 자체는 계약할 만한데라는 좀 분위기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1: 다행입니다. 확실히 좀 그 말씀하셨던 대로 평가가 어느 정도는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중 선수의 NBA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였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스턴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고 드래프트 신청서를 냈지만 아쉽게도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을 좀 크게 다쳤습니다. 결국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NBA 하부리그인 G리그 산타크루즈 워리어스에서 뛰었는데 아쉽게도 네, 또 NBA의 콜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NBA 서머리그를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참가했었고 또 이후에도 NBA 서머리그에 나섰지만 역시나 또 존재감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리그에서 기량을 갈고 닦았고 또 일본 B리그로 눈길을 돌려서 올해 한국인 최초로 B리그 플레이오프 MVP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1: 네.
2: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NBA 서머리그에 나섰는데 그동안 서머리그 총 3번 나서는 것 가운데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1: 확실히 무언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지난 서머리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은 것도 사실이죠.
0: 네. 특히나 제가 이제 2023년에는 이현중 선수를 직접 보려고 서머리그 그냥 갔었는데
1: 네.
0: 그때만 해도 거의 경기에 나서질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5경기 동안에 평균 17.1분을 뛰면서 9.2득점, 리바운드 3.6개, 뭐 스틸 1.2개, 블록 0.8개 등 뭐 한정된 시간에도 슈팅뿐만 아니라 뭐 허슬 플레이라든지 여러 장점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뭐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는 경기 끝나고 또 리포터와의 공식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 정도로 경기 내내 출전 시간만큼의 임팩트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이현중 선수가 또 한 번의 도전을 일단은 마쳤습니다. 결과를 기다려야 할 텐데요. 어떤 마음이 현재 들고 있을까 궁금하다 싶을 때 SNS에 심정을 직접 올렸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피드로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사치일 수 있지만 나는 계속 도전하겠다. 본인만의 길을 가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고요. 좌절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더 단단해진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 실패로 인한 좌절은 뭐 이현중 선수의 플레이를 봐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내내 아무도 걷지 못했던 그런 지속적인 도전을 또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더욱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일단 이현중 선수는 뭐 NBA 계약 여부를 떠났을 때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일단 당장 8월 달에 일본 원정 평가전이 있고 또 8월 말에는 이제 월드컵 아시아 예선 윈도우 4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대표팀에 바로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이현중 선수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현재는 투웨이 계약 자리가 없어요. 다만 희망이 있다면 투웨이 계약 자리는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현중 선수가 투웨이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현 선수가 스퍼스에 가지 않더라도 뭐 다른 구단의 러브콜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아직도 치열한 경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그 트레이닝 캠프에 초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서머리그보다 NBA 개막에 가까운 일정이 트레이닝 캠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캠프에 일단 초대를 받고 또 빅터 웬반야마 같은 1군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NBA 30개 구단은 트레이닝 캠프에 최대 21명을 초대합니다. 15명이 정규 선수고요. 또 투웨이 계약자가 3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의 자리를 노리거나 아니면 또 투웨이 계약자를 아까 말씀대로 무르고 그 자리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 투웨이 계약 최대치인 3명을 모두 또 채우긴 했습니다만 또 투웨이 계약자 가운데 또 유럽을 또 가고 싶어하는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손대범 위원의 말씀대로 투웨이 계약자가 취소가 되고 또 그 자리를 꿰찰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닝 캠프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이현중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셨던 대로 대표팀에 바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도착하네요.
0: 그렇습니다. 뭐 조금도 쉬지도 않고 바로 22일 새벽에 귀국해서 이제 약간 재정비를 거치고 25일에 진천 선수촌에 입촌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겨운 여정. B리그 결승 치르고 국가대표 갔다가 NBA 서머리그 각 치르고 또 국가대표인데 한 일주일만 쉬면 안 되냐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선수 굉장히 열정이 대단한 것 같고요.
1: 네.
0: 바로 대표팀 합류해서 농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1: 대단합니다. 자, 먼저 정해 16명이 소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수들이 대표팀 자리에 위치해 있나요?
2: 네, 이현준 선수가 합류하게 되고요. 또 기존의 시애틀 대학의 여준석 선수, 또 고향 선호의 이정현, 그리고 국군체육부대 이우석 선수를 비롯해서 최준영, 또 이승현, 안영준, 또 현재 일본 오사카와 계약을 맺은 송규창 선수까지 신구 조화가 또 잘 어우러진 16명이 정해 라인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또 참가를 했었던 문정현, 박지훈 선수는 빠졌습니다.
1: 네. 8월에 있을 농구 월드컵 예선 2라운드 더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시아에 배정된 월드컵 본선 티켓이 7장인데 그 7장 중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예선 2라운드는 1라운드를 통과한 12개국이 2개조로 나눠서 본선 진출권을 다투게 되는데 이 한국은 이제 일본, 레바논, 중국,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F조에 속해 있습니다. 레바논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상대로 뭐 최소 4승 2패는 거둬야지 월드컵 본선을 좀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장 8월 말에 열리는 이제 이번 윈도우 4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2라운드는 1라운드 성적이 합산된다면서요. 사실 1라운드 때 그렇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한국은 1라운드 조별리그 성적이 3승 3패였습니다. 턱걸이를 했기 때문에 1라운드 성적이 합산되는 2라운드에 또 가시밭길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B조 2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F조에서 한국의 출발 순위는 5위입니다. 또 F조의 카타르는 개최국 자격으로 이미 본선 자동 진출권을 얻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 카타르가 조 4위 밖으로 밀려날 경우에는 2조 4위 그리고 F조 4위 중에 성적이 더 좋은 한 팀만 본선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매 경기 승리가 간절하고 거의 전경기 이겨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8월 15일과 16일에 있을 한일전이 모의고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매년 일본과 이제 평가전을 치러 왔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안양에서 열렸거든요. 올해는 우리가 도쿄로 갑니다. 8월 15일과 16일에 이제 일본과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일본이 지난 윈도우 3 경기 패배 이후에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 만큼 이번 평가전은 이 평가전이나 타이틀 이상으로 좀 진중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평가전 이후에는 이제 8월 27일 날 레바논으로 건너가서 예선 2라운드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 네.
0: 8월 31일에는 또 안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방 팬들 앞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홈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1: 2라운드에서는 어떤 경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2: 우선은 뭐 홈 경기는 무조건 또 잡아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또 출발 자체가 조 5위이기 때문에 정말 매 경기 특히나 홈에서 지면 뭐 그 길로 2라운드 미끄러진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이 와중에 또 이현준 선수가 합류했기 때문에 이현준 선수가 나이가 젊지만 뭐 보컬 리더 역할까지 또 해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기존 선수들도 계속 선발을 맞추면서 현재 진천에서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또 조직력을 잘 또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마질수호가 3연패 이후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또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또 게임 플랜을 또 잘 가져간다면 충분히 또 2라운드도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1: 네. 그 일본과의 평가전은 여자 대표팀도 일정이 있던데요.
0: 그렇습니다. 남자 대표팀이 경기하기 이틀 전부터 8월 13일과 14일에는 여자 대표팀이 일본과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뭐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열리게 되는 여자농구 월드컵 그리고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기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경기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3대3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경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 네. 최혜수 선수가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이 3대3은 5대5보다 훨씬 몸싸움이 치열하고 네 그리고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파워도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감독의 적극적인 개입이 5대5보다는 없기 때문에 선수 간의 케미스트리가 중요한데 또 최혜슬 선수는 우리가 일단 성격이 굉장히 잘 맞는다. 네, 그러면서 조직력을 기대해도 좋다는 얘기를 또 했었고요. 또 트리플 잼, 또 네이션스 리그 치르고 또 아시안 게임까지 가는 이런 무대가 남아있는데 또 전병준 3대3 여자 대표팀 감독 역시도 우선은 서로 재밌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국내 농구 소식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L과 WKBL 소식도 궁금한데요. 드디어 정말 말 많고 수많은 후보가 있었던 서울 삼성의 감독이 결정이 됐습니다.
0: 마침내죠. 네. 지난주 방송 앞두고도 조현일 위원과 이제 누가 될 것 같냐. 네네네. 서로 후보가 다 계속 잘랐거든요. 근데 마침내 삼성이 새사령탑에 김상식 전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뭐 정관장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상식 감독인데 일단은 화려한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일단 5년 연속 최하위 탈출을 강조했고요. 뭐 좀 늦게 취임했기 때문에 외국 선수 선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빠듯한데 일단은 잘 정비해서 나가겠다고 또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1: 네. 그리고 WKBL은 퓨처스 리그도 곧 시작을 합니다.
2: 그렇습니다. 퓨처스 리그가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또 부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뭐 이 대회 명칭대로 연건들이 아주 많이 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여자농구의 미래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8월 19일에는 WKBL 신인 드래프트가 열립니다. 9월은 굵직한 뭐 행사는 없지만 10월에 박신자컵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곧바로 시즌 개막이기 때문에 네. 여자 프로농구 팬들도 이제 7월 29일부터는 또 바쁜 일정을 보내겠습니다.
1: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NBA 소식은 주간 르브론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을까요?
2: 네,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소식은 안 나왔는데 6개 팀으로 압축됐다는 소문도 있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아직까지는 뭐 언제 발표할지 또 그것도 알 수 없는 상기인데 ESPN 보도에 따르면은 거의 결정 단계에 있고 리그와 팀 관계자들도 르브론 제임스의 결정이 이번 주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 구단들과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했다고 하고요. 본인의 챔피언십 마인드를 공유하고 또 성공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신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보통 선택지가 압축됐다 그러면 한 두 개, 세 개 말할 텐데 르브론은 여섯 개입니다. 그만큼 르브론을 원하는 구단이 많고 또 이제 어디로 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얘기인데 뭐 아마도 이제 마지막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불꽃을 태울 생각으로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3: 네. 뭐 우승만 놓고 보면 제일런 브라운 영입한 필라델피아 그리고 야니스를 데려온 또 친정인 마이애미 히트, 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또 미네소타 팀볼브즈 이 정도가 꼽히게 되겠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있긴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냉정히 우승 전력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다만 골든스테이트 드레이먼드 그린과 르브론 제임스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를 드레이먼드 그린이 데려오면 드레이먼드 그린이 나는 다음 시즌 거의 무료로 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현지에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행선지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최근 들어서 마이애미 히트가 네. 배당률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골든스테이트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될까요?
2: 그렇죠. 이적을 발표한 초기에는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꼽혔고 또 스테픈 커리나 드레이먼드 그린 등이 또 르브론을 원하는 듯한 말도 했고요. 또 실제로 스티브 커 감독도 팬들에게 뭐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약간 화제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새로운 팀보다는 옛 소속팀이 마이애미 히트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가 르브론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르브론이 이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르브론 영입에 실패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봐야 할 텐데요.
3: 네, 그런데 뭐 플랜 B가 딱히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1: 네.
3: 일단 커리가 은퇴하고 나서 지명권을 계속 쟁여두는 게 골든스테이트의 목표다 보니까 살짝 좀 변주 굴리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더마 드로잔 영입설은 뭐 작년부터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트레이 머피 3세, 현재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뭐 2옵션 선수인데 이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지만 실제로 골든스테이트는 이런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명권 쓰는 걸 굉장히 꺼리는 구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아니라면 딱히 대안 없이 네, 플랜 B 없이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만약에 골스로 간다면 르브론 커리와 함께 뛰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가능성이 높아진 마이애미로 가게 된다면 아데토쿤보를 만납니다. 이 조합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2: 네, 최근에 야니스 아데토쿤보 선수가 마이애미 히트 있다는 식에서도 르브론 제임스가 뛰고 싶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조합 뱀 아데바요까지 뛰면 국가대표 트리오거든요. 네, 이 트리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또 크리스 보시,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와 마이애미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레전드인 크리스 보시도 르브론과 야니스가 같이 뛰면 상대에게 좀 악몽일 것 같다면서 르브론 네. 제임스에게 마이애미 복귀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까지는 이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1: 진짜 40대 은퇴를 앞둔 선수가 이 정도의 주목을 받고 모두가 원한다는 게 정말 르브론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르브론이 어느 팀을 가느냐에 따라서 NBA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판도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일정도 빨리 정해줘야 되는데
1: 네.
3: 이제 보통 NBA 일정이 8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매치나 또 개막전 같은 좀 빅게임 위주로 짜게 되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총재도 이례적으로 빨리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약간 볼멘 소리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 정도로 르브론 제임스가 코트 안팎에서 끼치는 영향이 이제 다음 시즌이면 24년 차인데 참 대단합니다.
1: 네. 만약에 두 분이 르브론 제임스의 에이전트입니다.
2: 네.
1: 그렇다면은 이제 내 선수에게 어느 팀을 가라고 권유를 하고 싶으세요?
2: 저는 전 세계 농구 유튜버들과
1: 네.
2: 언론사의 안녕을 위해서 골든스테이트로 가라.
1: 아.
2: 네, 스티픈 커리 선수와 함께 사이좋게 네, 서로 골프스테이트로 만들면서
1: 아.
2: 네, 농구도 하고 골프도 치면서 우승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거기 있는 동안 모든 크리에이터들은 밥 먹고 살겠네요.
2: 네, 그렇죠. 네.
3: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로 한번 돌아갔기 때문에 또 4년을 뛰긴 했지만 친정이 마이애미로 가서 네, 야니스, 뭐 뱀 아데바요 같은 또 이런 선수들과 호흡도 맞추고 또 약간의 서사도 있거든요.
1: 네네.
3: 마이애미 나올 때 그 구단 회장과 좀 사이가 살짝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구단 회장이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있거든요. 또 르브론 제임스가 뒤늦게 또 골프에 빠졌는데 또 플로리다는 또 골프 천국이잖아요.
1: 네네.
3: 제가 에이전트라면 또 선수의 행복도 빌어야 되기 때문에 손대범 위원의 저런 비즈니스적 마인드 말고 네, 저는 선수의 안녕을 위해서
1: 네.
3: 네, 마이애미로 갔으면 합니다.
1: 네. 빠르면은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겠죠.
2: 네.
1: 네, 정말 또 빅뉴스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르브론을 떠나보낸 레이커스는 새 판을 짜고 있다는 중인데 뭐 쿠밍가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2: 네, LA 레이커스가 이제 올여름 르브론을 떠나보내고 또 워커 캐슬러를 필두로 여러 선수를 영입했지만 싹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특히 윙 자원의 에너지, 뭐 수비 사이즈 등에 대해서 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나단 쿠밍가 선수를 좀 영입해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하지만 애틀란타에서 뛰었던 쿠밍가의 협상은 약간 교착 상태입니다. 계약 조건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고 또 영입하려면 사인 앤 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뭐 미래 자산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넘겨주는 것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쿠밍가 영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이와 반대로 한때는 리그 정상급 수비수였던 마티스 타이블 선수와 레이커스가 영입하면서 일단은 수비 쪽은 약간 조금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오프시즌 오클라호마 시티의 행보도 눈길을 끕니다. 2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을 무려 7개를 쓸어 담았네요.
3: 네. 뭐 대신에 대가도 있었습니다. 우승의 주역이었던 에런 위긴스, 아이지아조, 루돌트 3명을 한꺼번에 포기했는데 이 선수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NBA는 셀러리 캡을 넘어서게 되면 그 징벌적 사치세가 어마어마합니다.
1: 네네네. 네,
3: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반드시 내보냈어야 됐거든요. 자, 이 3명을 그냥 걸어나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드를 하면서 지명권 7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치세는 절감하고 미래 자산은 또 늘리면서 이 팀을 이끄는 단장이 샘 프레스티인데
1: 네.
3: 왜 갓 프레스티로 불리는지를 그대로 또 보여줬던 오프시즌의 아주 화끈한 행보였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모로 모든 걸 챙겼네요.
3: 그렇죠. 네. 예. 3천억 원을 절감했거든요.
1: 와.
3: 네, 그게 이제 누진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과도하게 넘어설수록 금액이 더 커집니다.
1: 네.
3: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내렸고 그 과정에서 3명은 떠났지만 또 대안은 있습니다. 또 벤치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3명의 빈자리를 아주 잘 채우면서 3천억 원을 아꼈고 또 드래프트 픽은 뭐 정말 요새 금값이거든요. 2라운드 픽이긴 하지만 7장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프시즌에 눈길을 모으는 팀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2: 글쎄요. 저는 일단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계속 눈길이 가는데 뭐 일단 이현중 선수를 떠나서 뭐 웬반야말 중심으로 팀을 정말 잘 꾸리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렇게 돌아온 시즌에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고요. 뭐 디에런 팍스와 또 하퍼 그리고 캐슬 이 세 선수 간의 출전 시간 경쟁도 그렇고 이 오프시즌을 좀 어떻게 정리할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NBA 팬들의 관심을 모았는지 조현일 위원이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죠.
3: 네. 얼마 전에 그 싸움이 났었잖아요. 네, 타일러 히러와 뱀 아데바요가
1: 예.
3: 네, 서로 주목을 주고받았는데 역시나 NBA 사무국은 이럴 때 아주 관대합니다. 네, 따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영상도 있는데 마이미트 구단은 또 풀지 않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미러키의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4년에 6,400만 달러 약 948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이게 좀 수상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NBA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지에서는 딱히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지만 중부지방에 더 집중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더 추가로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소강 상태인 곳도 많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일 최고 체감 온도 33도 안팎, 특히 전남과 경상, 제주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전국에 내리게 될 비의 양입니다. 이틀 동안 서울 및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으로는 20에서 80mm, 경기 충청 많은 곳은 80mm 이상도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레도 중부지방 위주로 최대 80mm 안팎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안개 짙은 곳이 다소 있겠습니다. 인천 및 경기도 그리고 강원, 충북, 전남 지역으로 가시거리가 많이 좁혀지겠고요.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30도, 전주 32, 포항은 무려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우리 외교관 전원의 신상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전현직 외교관과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 등의 정보가 최대 만 건이나 세뇌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런 초유의 해킹을 외교부는 10달 동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달이 지나서야 해킹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이혜린 기자입니다.
2: 해킹을 당한 사이트는

0: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2022년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외교관, 해외 파견을 앞둔 공무원 등이 이용해왔습니다. 이 시스템 서버가 미상의 공격자에 장악된 건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2월까지 10개월에 걸친 해킹 공격에 데이터 1만여 건 중 상당수가 무단 유출됐습니다. 전현직 외교관, 재외공관 주재관, 타부처 파견 공무원들의 실명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와 소속 부서 등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1: 얘가 지금 접수된 건 없습니다만
2: 박일 외교부 대변인
1: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는데 외교부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괄하여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0: 외교부는 해킹 피해 사실을 10개월간 모르고 있다. 관계기관을 통해 지난 2월에서야 인지했습니다. 이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내부 인터넷망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외교부는 개별 통보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3: 이번 해킹 사건은 우리 외교관 등 공직자들의 정보를 빼갔다는 점에서 정보 요원 노출 등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북한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4: 우리 외교관을 포함한 해외 파견 공무원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며 타국 외교관 등을 상대합니다. 이번에 유출된 이메일 주소가 도용돼 우리 외교관 명의로 타국 외교관에게 피싱 메일을 전할 경우 큰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재외공관엔 외교관뿐 아니라 국정원 요원과 국방무관도 있어 이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외교부가 이번 해킹 사실을 알리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5: 국정원이라든지 국방 쪽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6: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5: 적대적인 국가에 넘어간다고 하면 안보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4: 외교부는 이번 공격의 배후가 국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공공 분야를 겨냥한 해킹의 80%가 북한 소행으로 분석되는 만큼 재작년 법원 전산망 해킹처럼 라자루스나 김숙희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는 중국 해킹 조직이 한국 등 각국 외교부 이메일을 해킹했다며 기소했습니다.
7: 대상이 외교관들이고
6: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입니다.
7: 뚫은 것도 북한이나 중국 등의 소행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도 유사할 확률이 높죠.
4: 외교부는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정부의 대응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 어젯밤 큰 불을 잡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선 아직도 잔불 정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 조사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8: 바람이 불 때마다 검게 그을린 구조물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리며 마지막 불씨를 잡습니다. 발생 61시간 만인 어제 저녁 불길이 잡힌 인천 쿠팡 물류센터.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진까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9: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불이 꺼지는 대로 안전관리상 과실 등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당시 방제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6차례 끄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진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이후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소방시설을 대폭 보강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에도 같은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됐는지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 건물은 최근 수년간 종합점검에서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이 반복적으로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25건 지적 중 불이 시작된 6층에서도 3건이 포함됐지만 이번 화재와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리남물류센터는 3년 전에도 지하에서 냉동창고 화재가 있었는데 쿠팡이 입주하기 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3: 이렇게 불 끄기가 어려운 이유로 빽빽하게 쌓인 물건들과 좁고 복잡한 내부 구조가 꼽힙니다. 실제 쿠팡 직원들은 불이 나면 대피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61시간 만에 불이 잡힌 쿠팡 물류센터. 빽빽하게 쌓인 가연물이 불을 키운 6층은 미로 같았습니다.
11: 아파트 보면 뭐 100일, 100일, 103일 막 쭉 있잖아요. 물건이 거기에 꽉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 쿠팡의 다른 물류센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단에 따라 올라가는 복층 구조에 선반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통로도 좁아 대피가 쉽지 않다는 게 직원들 설명입니다.
11: 출입문까지 이제 나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진짜 끝에서 끝으로 가다 보니까 계단 타고 내려와서 좀 약간 무서운 느낌? 어떻게 나가지? 막 이런 입구도 좁고.
10: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른바 메자닌 구조에 불이 났을 때 취약점 드립니다. 진화까지 엿새 걸린 2천 물류센터. 이번에 불이 난 물류센터 모두 이 같은 구조였습니다.
11: 비용 아끼려고 더 많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거든요.
10: 쿠팡이 밝힌 물류센터는 전국 30여 지역에 100곳이 넘습니다.
12: 화재를 만나면 이게 또 무너져 내려요. 피난을
6: 백승주 저해시키고 한국 열린 사이버대 소방방재 안전학과 교수입니다.
12: 구조 소화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10: 2024년 창고 시설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됐지만 전국 물류 창고 5,900여 곳 중 불이 난 인천 쿠팡 물류센터를 포함한 70%는 시행 이전 허가를 받아 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윤아리입니다.
3: 장윤기 사건 수사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윤기를 수사했던 형사과장은 장윤기의 스토킹과 성범죄 또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지침을 국수본이 줬다고 밝혔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13: 검찰과 경찰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국수본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 형사과장은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면서도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침을 시인했습니다.
14: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13: 특히 장윤기가 옛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 그리고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광주경찰청에 세 차례나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5: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3: 국수본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은 분리수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지휘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리수사를 지휘한 윗선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장윤기가 검거 당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고교 시절 친구와 나눈 SNS를 복원해 차량으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세 번째 공판에서 고교 동창을 증인으로 불러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6: 북한이 어젯밤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방류에다 집중호우까지 더해져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한때 10m까지 치솟았고 임진강 유역으론 홍수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 장마 막바지 정체전선은 이일대로 북상했습니다. 중부지방뿐 아니라 북한 황해도 일대에도 이번 주 들어서만 20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18: 개성시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7: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젯밤부터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후부는 접경지역 위성사진 분석 결과 어젯밤부터 오늘 낮까지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9년 한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진 사고 이후 사전 통보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9: 방류 여부가 확인이 되면 최북단에 있는 수위관 측소가 있습니다. 12m 수위에 이르게 되면은 주민 대피 여부를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함께 검토를 하게 되는데
17: 이에 따라 최북단 필승교부터 수위가 치솟았습니다. 새벽부터 물살이 거세지더니 순식간에 차오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오후엔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를 뛰어넘어 10.24m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어 하류 군남댐 방류량이 늘면서 임진강 유역 임진교와 비룡대교엔 홍수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을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구름이 강해져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북한 지역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방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6: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 쉽지 않았지만 결국 인간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세계 바둑 1위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카타고를 상대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강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최종 3국에 들어선 신진서 9단의 표정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카타고는 1, 2국에선 보여주지 않은 좌상기 포석으로 대국을 열었고 신9단은 장고 끝에 우하기로 맞섰습니다.
21: 이거는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20: 신9단은 복잡한 전투를 피하며 조금씩 집을 쌓아갔습니다. 80숫째, 상변에서 중앙까지 이어지는 흑진이 만들어지며 승부의 추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국과 2국에선 중반 이후 승률이 흔들렸지만 오늘은 끝까지 승률 99%를 지켜냈습니다.
21: 이렇게 쉽게 이겨도 되나요?
22: 승리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20: 신9단은 3시간 20여분 221수 만에 11집 반 차이로 승리하며 카타고를 상대로 2승 1패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비록 18집 정도 유리한 2점 접바둑이지만 10년 전 1승 4패를 달성한 이세돌 9단을 넘어서며 인공지능을 이긴 최초의 바둑기사가 됐습니다.
23: 2점 바둑은 약간
6: 신진서 프로바둑 9단입니다.
23: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 오늘 대국은 단순히 인간이 승리했다는 것을 넘어 지난 10년간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능성을 확장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16: 오늘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로봇 청소기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24: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소방관들은 연신 물줄기를 쏘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25: 계속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 안쪽에서 불꽃이 계속 튀어가지고 전자제품이 터졌나?
24: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 주민 20여 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7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마셔 현장 처치를 받았고 이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동에 머무르고 있던 입주민 3명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25: 불 났을 때 그 북대문 안에
26: 없었어요.
25: 없었어요. 네, 출근했었고 그 동이가 뛰쳐 내려오고 내가 뛰쳐 올라가다 계단에서 만났어요.
24: 화재 당시 평화는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들 증언이 나왔는데 소방당국은 가전제품 발화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세대 거주자는 KBS에 불이 났을 당시 집에 있던 가사도우미가 로봇 청소기에서 불이 시작한 걸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6: 부산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8층 창밖으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불을 찢어 만든 줄을 타고 탈출을 시도한 건데 당시 객실 출입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서정윤 기자입니다.
27: 경찰이 한 남성에게 객실 문을 열도록 지시합니다.
0: 문이 열리자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잇따라 밖으로 나옵니다. 외국인 선원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다 추락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1: 외국인들이 묵었던 객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불을 묶어 만든 줄을 타고 밖으로 탈출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밖에서 잠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남아있던 선원들을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모텔에는 외국인 선원 20명이 방 두 개에 10명씩 나눠 머물고 있었습니다. 해외 선원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해 임시로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객실 출입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긴 상태였는데 경찰은 선원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중개업체가 객실을 잠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 그래서 이따가 그 앉아갖고 남아있다. 나오나 앉아가. 증거만도 모르겠다. 앉아있겠지.
0: 모텔에 남아있던 나머지 외국인 선원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선원들의 무단 이탈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개업체의 감금 여부 등 위법성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
16: 외국인 유학생들이 치르는 한국어 능력 시험. 이 시험을 대신 쳐주는 대가가 얼마일까요? 최대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부정시험을 치러 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2: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서 무언가를 건네봤습니다. 여성은 중국인 유학생, 받은 건 송수신 장비입니다. 이튿날 여성이 정답을 들을 수 있는 장비를 차고 응시한 시험은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입니다. 토픽은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유학생들의 졸업이나 취업 요건으로 쓰입니다.
4: 저한테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필요해요.
2: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유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부정시험을 치러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수험생에게 스피커 등 장비를 건네고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하거나 아예 대리 응시자를 섭외해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습니다. 감독관을 속이기 위해 유학생과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의 가짜 신분증까지 동원됐습니다.
25: 위조한 거는 알 수가 없는데 사진을 보고서는 확인을 하는 거니까.
2: 대리시험 한 차례 비용은 최대 800만 원. 유학생에게서 챙긴 이 돈을 총책과 브로커가 나눠 가졌는데 수익은 7억 원에 달할 거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브로커를 구속하고 대리응시자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유학생 등 101명도 검거됐습니다.
5: 무자격 상태로 체류 자격을 얻거나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까지.
2: 교육부는 수사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학위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3: 모레 부동산 정책 토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조세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선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수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26: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7: 속도감 있는 공급, 현실에 맞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세 제도 또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기준이 포함된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이 제시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26: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7: 중시 급락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거론했습니다.
26: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27: 5월 27일 날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고점은 6월 22일 날
28: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 유출이 줄었습니다.
26: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7: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안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3: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17억대 근저당을 설정해 판 걸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꼼수로 규제를 피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채무자는 매수인들,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잔금을 나중에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던 건데 집을 살 수 있게 거액을 빌려준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치면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일종의 외상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편법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막아 원칙대로라면 현금 20억 이상이 있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사적 대출로 규제를 피해 집을 팔았던 겁니다.
9: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8: 민주당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 뭐가 문제냐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나중에 잔금을 받는 불리한 거래를 한 거고 무주택자가 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했습니다.
10: 사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6: 전영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는
10: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8: 청와대는 이번 매매가 통상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 기대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한 거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3: 여야는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특검엔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도 철회해 국회 정상화 물꼬가 트였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선관위 특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제3자 추천이나 야당 추천 대신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여야 3명씩 추천으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변호사 단체, 학계에서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국민추천위가 여야 합의로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선정해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접기로 했습니다.
9: 반드시 추천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9: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는
11: 당장 야당목 7개 상임위원장을 모레 선출하는 등 원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선거관리부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선관위 서버 수사 주장까지 나오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12: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6: 강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12: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11: 여야는 일단 7월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수사 범위 등은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3: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입구를 혼자서 끝까지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란 별명이 붙은 여성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위 참가자 4명도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13: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그려진 브로치를 달고 법원에 들어서는 여성.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14: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15: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14: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지난달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과의 합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A씨가 성조기를 두른 채 문을 막아섰고 출입문을 앞에 두고 설득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경기장 진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이어왔고 A씨는 결국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심사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에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의문이 남는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법원에선 A씨뿐만 아니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선수들의 수색 상황을 생중계하고 양말을 벗겨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위 참가자 3명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16: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충돌했습니다. 양측의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노와 곤봉을 휘두른 겁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 현지 시각 20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 필리핀 해군 고무보트들이 중국 해안경비대 고속정을 에워쌉니다. 서로 떠나라며 구성이 오갑니다.
17: 필리핀 보트는 즉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권리다. 이리 와.
15: 흥분한 양측은 결국 노와 군봉 등을 서로에게 휘두르며 충돌합니다. 필리핀 해군은 중국 해경의 불법 촬영에 대응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병사 한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7: 병사 한 명이 다쳤는데 해군의 필수 인력입니다. 머리 부상 길이가 거의 2인치에 달합니다.
15: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합법적인 순찰 활동에 대해 필리핀군이 도발해 왔다며 주중 필리핀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17: 필리핀군이 중국의 법 집행 요원을 폭력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중국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15: 양측이 충돌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1999년 필리핀이 군함을 좌초시켜 실효 지배를 시작한 뒤 물대포 공격 등 여러 차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2년 만에 만날 예정인 가운데 곤봉 폭행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17: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

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의 확답을 요구하면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불참을 시사했다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달 내용을 신뢰한다며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재소환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예비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피습돼 파손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피혐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녹화 중계됩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구학자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보건대학원 조용태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조용태 교수는 인구야말로 가장 정직한 데이터로 미래를 읽는 가장 강력한 지도라고 하는데요. 인구를 늘리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구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인구 전략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 국방, 행정, 정치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용태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용태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인구 지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지표구나 그런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방 소멸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뭐 시그널이 있는 거죠?
1: 사실 이 지역 우리 예전서부터 이촌 향도 현상이라는 이야기는 60년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0: 뭐 사람은 태어나면 뭐 서울로 보내라 이런 그렇죠. 말도 있었잖아요.
1: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서부터 언제나 있어왔던 거였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가 사람이 없어지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결국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 그 행정구역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사교육 시장이 유지가 됩니다. 사교육은 규모의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이 빠지기 시작해요.
0: 네.
1: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밑에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아니면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는 우리 애 여기서 못 키우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0: 예.
1: 그럼 이제 거기를 또 떠나겠죠.
0: 예. 그러니까 학생이 줄어드니까 사교육이 줄어들고 사교육이 줄어드니까 또 떠나는 학생들.
1: 더 떨어지고 그렇죠.
0: 이게 완전히 뭐 악순환이네요. 예.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제 이거를 나쁜 거로만 봐야 하느냐. 그 행정구역에 아마 뭐 예를 들어 군수님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싫겠죠. 왜냐하면 기반이 거기 사는 인구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태학적인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인구 크기가 우리 동네의 인구 크기가 똑같이 유지되는 그런 곳은 없어요.
0: 네.
1: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이고요.
0: 네.
1: 게다가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만 유지하겠어요? 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서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의 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군구가 똑같은 기능들을 다 각각 갖고 있는데.
0: 그러니까 광주 전남 통합한 것처럼.
1: 그렇죠. 이제는 기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여기는 이런 기능을 갖고 지금 이제 움직여 다니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0: 그렇게 통합했을 때 어떤 순기능들이 있나요?
1: 순기능은 행정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고요.
0: 네.
1: 왜냐하면은 지금은 각 지자체들이 모든 기능을 다 가져야 되는데 인구는 작아지는데 그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0: 네.
1: 그리고 도로가 잘 뚫려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졌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쪽 군에서는 A라는 기능을 더 집중을 하고 B군에서는

0: B라는 다른 기능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1: 네.
0: 대신에 사람들의 이동은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로 인프라, 그다음에 모빌리티 산업 이런 걸 더 키워야겠죠.
1: 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대도시 서울에서 사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서울로 갈 것이고 나 여기서 사는 게 지역에서 사는 게 더 좋다. 난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지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1: 예. 네,
0: 그게 사실 제 친구랑 저랑 이제 어느 날 같이 이야기를 한, 제 친구는 지방 방송국의 기자인데 이 친구랑 같이 소주 한 잔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야 이게 너랑 나랑 대학 때 같이 공부했는데 너는 서울에 있고 나는 이 친구 전주에 있거든요. 전주에 있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다. 근데 특히 자산이 너는 서울에 있다라는 걸로 해서 자산이 더 크고
1: 일단 집값이
0: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그럴 거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워낙 여기 서울은 전세 보증금 뭐 열세 보증금 자체가 많으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냐. 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보다 이 친구가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에도 자주 다니고 훨씬 더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왜 그런지를 봤더니 서울에 있는 저와 제 친구들은 가처분 소득에서 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한번 그거를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이 가처분 소득에서 내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나가는 돈들. 그거 매몰 비용을 빼고 매일매일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매몰 비용이라고 저희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빼고 나서 남은 여유율을 봤거든요.
1: 네.
0: 그거는 지방에 살고 있는 45에서 55세가 서울에 살고 있는 45에서 55세보다 높습니다.
1: 아.
0: 여유율은. 그러니까 자산의 총량은 서울이 높은데.
1: 깔고 있는 게 높으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만일에 요즘처럼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화랑인 경우에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으로 따져보면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그 친구들이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잘 넣어놨으면은 자산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1: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뭐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뭐가 부족한 겁니까?
0: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혁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셨을 때 혁신도시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 혹은 이제 공공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을 내려보냈잖아요.
1: 네.
0: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걸리는 시간이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 10에서 15년 뒤에 여기서 활동해야 할 청년 인구의 숫자는 지금 태어났거나 지금 10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1: 네.
0: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혁신도시 이야기할 때 그게 2005년, 6년, 7년 이때 이야기니까 그때 한 10대까지 태어난 친구들은 19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이고 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한 3만에서 72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은 나머지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져봐도 한 25만에서 30만, 한 27, 8만 명에서 32만 명 정도인데 요 사람들이 전국에 몇 군데로 흩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보면 10군데가 맞았을까? 하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인구가 한 100만 명씩 태어났었을 때는 전국에 10군데로 흩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 너무 작은 단위로 찢어지는
0: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게 왜 찢어졌냐면은 일단은 가장 낙후된 데 제일 많이 주자.
1: 네.
0: 그리고 그럼 거기 준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전라도의 그 나주 지역이었는데 그랬더니 경상도에서 우리는요. 뭐 부산 지역에서 경상남도에서 우리는요. 강원도에서 우리는요. 이러면서 이게 열 군데로 쪼개집니다.
1: 그러니까 여기저기 형평을 따지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니게 된
0: 그렇죠.
1: 셈이네요.
0: 그렇죠. 예. 만일에 저는 바람이 뭐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혁신도시를 다 묶어서 쪼개지 말고 한 군데에다만 놨었으면 그것도 가장 낙후된 데가 아니라 가장 청년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곳.
1: 네.
0: 그 주변에다 놨었다면.
1: 그럼 지역 차별이라고 난리 났을
0: 거예요. 난리 났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안 떨어졌을 겁니다.
1: 아, 그렇네요.
0: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갈 것이 특히 중요한 건 여성 청년인데요.
1: 네. 여성들은 특히 지역에 가는 것을 꺼립니다.
0: 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치안도 있고.
0: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우리가 여성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1: 네.
0: 이 잘 키운 우리 딸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직장들의 대부분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1: 네.
0: 여기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실제로 네. 20대의 성비, 남녀 성비를 보면 여성 100명당 남자가 몇 명 있나. 뭐 울산, 포항, 창원, 목포, 광양 이런 제, 예. 대, 지역들을 보면요. 여기는 대부분 다 130이 넘어요.
1: 아, 그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0: 그렇죠. 대구도 111명이고요.
1: 예.
0: 광주도 109명이고요.
1: 아니 비슷비슷해야지 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0: 그럼요.
1: 이럴 텐데. 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을 다 제조업 중심으로만 해와서 남성 중심의 일자리들은 열심히 채워놨는데
1: 네.
0: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있으면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주부를 한다. 그랬으니 여성들이 같이 들어갔지만 우리 잘 키운 딸들을 가정주부로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딸이 둘인데 저도 그럴 네.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20대의 성비가 88명이에요.
1: 아.
0: 여성 100명에 아니 남, 예. 여성 100명에 남자가 88명밖에 없어요.
1: 여자가 더 여초군요. 서울은.
0: 네. 그러니 서울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울에서는 경쟁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1: 네.
0: 느끼는 경쟁은 남성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 또래 집단이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존해야지가 더 중요해요.
1: 네.
0: 이게 초저출산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1: 그러네요. 그 지역 간의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큰 역할을 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지방에다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크게 유치를 하려고 할 때 반도체 클러스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산업들이 유치되어야 되냐면 여성들을 위한 그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1: 예.
0: 여성용. 근데 이게 여성이 그런 뭐 저 어셈블리 라인에 들어간 그런 잡을 원하는
1: 물론
0: 게 아니에요.
1: 물론 이게 저희가 뭐 라인에 여긴 남자만 이래야 되고 여자만 이래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0: 예.
1: 어떤 선호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0: 분명히 있습니다.
1: 분명히 있는 거죠.
0: 예. 예.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이 수도권 아니 서울에 제일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낮에 어디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제일 많이 일하고 있는 데가 강남구. 두 번째로 많이 일하는 데가 서초구. 세 번째가 영등포구, 여의도.
1: 네.
0: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금천구.
1: 가산
0: 디지털단지죠.
1: 예. 네.
0: 그다음이 저 마곡. 강서.
1: 아, 다 그러네요.
0: 네. 예. 아, 그리고 저걸 뺐습니다. 중국.
1: 네네. 예. 명동 쪽에.
0: 예, 명동. 예. 그럼 이제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구들의 특징, 낮의 특징을 보면 여기는 다 과학기술 기반이나 아니면 정보통신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파이낸스 관련된 산업이거나 이런 데 여성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1: 네네. 네.
0: 우리는 여성들을 그런 산업에서 일하도록 키워왔고
1: 예.
0: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방에다가 우리가 뭘 놓을 테니 거기 가세요 하면 이들이 원하는 직장들이 아니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반도체만 딱 보냈다고 해서 거기가 뭐 이렇게 완전히 예. 바뀌기 쉽지 않다는 거네요.
0: 그렇죠.
1: 제반도 예. 따라 가야 하는 것들이.
0: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 말씀은 누군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평택도 그다음에 요 저기 그 용인도 용인에 이제 하이닉스가
1: 예.
0: 들어오고 그다음에 평택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니 여기는 바뀌었잖아요.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수도권이기 때문입니다.
1: 아.
0: 서울과의 근접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지금 내려가면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을 더 활성화하자라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하자고 할 때 기성세대 중심으로의 그 마음으로 이 저 계획을 짜지 말고 청년 특히 여성 중심으로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청년 여성이 가기 싫어하는 곳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1: 청년 여성이 많이 가려면 어떤 게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나요? 일단은 네. 뭐 청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 그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기술 기반,
1: 네.
0: 그다음에 정보통신업, 아. 그다음에 그 저 파이낸스 관련된.
1: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0: 그렇죠. 네. 그런 거 중심으로 먼저 놔줘야 한다는 거죠.
1: 네네. 지금 사실은 뭐 인구 감소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는 뭐 고령층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분들은 없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는 거 뭐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 한 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0: 네.
1: 정말 이렇게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게 가장 지금 큰 문제인가요?
0: 사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구 개개인의 역량이 또 되게 중요해서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제도와 정책이 미래의 인구 크기에 맞춰서 잘 바뀌고 개개인의 역량이 커간다면
1: 네.
0: 그러면 이 인구의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거에 그 파급 효과, 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1: 네.
0: 그래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네.
0: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인구에서는 인구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구 배당금은 첫 번째 배당금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특히
1: 네.
0: 이제 노인들의 부양비가 낮을 때가 인구 배당금이 아주 커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게 1차 배당인데 2차 배당은 언제 나오냐면은 인구의 크기만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생산성. 인구는 작아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으면 그 부양비가 또 낮아질 수 있어요.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그쪽이 맞다고
1: 네.
0: 보여지는 거죠.
1: 그러네요. 부양 인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생산성을 높이는 걸로
0: 그렇죠.
1: 가야 하는 것이다.
0: 네.
1: 외국을 한번 볼게요. 교수님께서는 베트남 정부 인구 정책 자문을 하셨더라고요.
0: 그랬죠.
1: 예. 그 베트남의 인구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0: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트남의 인구 크기는 우리의 두 배이지만
1: 네.
0: 우리와 조금 다르게 이 나라는 뭐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1인당 GDP로 보면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나라의 젊은 인구가 많은데 여기가 지금 교육 투자를 국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교육 투자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교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라서 부모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아이들 교육입니다. 지금.
1: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모습이네요.
0: 똑같아요. 지금 사교육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고요.
1: 예.
0: 영어 캠프가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고 영어 캠프에 보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인구도 지금 우리 베트남 하면 많은 분들이 아기 많이 태어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성 한 명당 1.9명을 낳고 있고
1: 네.
0: 하노이하고 호치민은 1.3을 낳고 있어요. 그러면 1.3밖에 안 난다는 얘기는 하나는 낳잖아요. 그런데
1: 네.
0: 아기가 못 사는 집에서 아기가 3명, 4명 있으면 아기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게 중요하지 아기 교육에 신경 못 씁니다. 그런데
1: 네.
0: 나는 지금 못 살지만 완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좀 생기려고 하는데 아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집은 아기의 교육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하고 싶겠죠. 게다가
1: 예전에 뭐 중국의 뭐 소황제 이런
0: 그렇습니다.
1: 것처럼
0: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뒀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빼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의 이 제조 공장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1: 많이 갔죠. 값싼 노동력이 있었으니까.
0: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대 자녀를 둔 가정이 아기는 하나예요. 그런 하나 혹은 둘이에요. 근데 아이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우리 아이가 자라고 나면 한국 기업이 만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이 만든 관리직이나 엔지니어 잡을 원할까요?
1: 당연히 후자죠.
0: 당연히 후자죠.
1: 예.
0: 그러면 베트남은 지난 10년 정도까지는 10년 15년 정도까지는 여기는 제조 공장으로서의 그런 매력이 더 컸다면 앞으로의 베트남은 제조 공장이기보다는 소비력과
1: 네.
0: 그다음에 인적 자원으로서의 네.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 됩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예. 이런 변화들도 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1: 지금
0: 거죠.
1: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진출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0: 네.
1: 어떻게 그 활로를 찾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0: 그럼요, 그럼요.
1: 시점이네요.
0: 예.
1: 예. 인구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해요.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짐이 되는 건가. 네. 이 세대 자체가. 이 고령층을 어떻게 교수님은 인구학자로서 바라보십니까?
0: 지금 베이비 부모는 오늘의 70대보다 인구가 한 380만 명 정도가 더 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대, 즉 전쟁 전후에 태어난 45에서 54년생까지는 지금 현재 한 400여만 명이 계십니다.
1: 네.
0: 그런데 그 뒤에 10년 동안 따라오는 55에서 64년생은 78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80만 명이 더 많아요.
1: 네.
0: 1인당 의료비를 똑같이 쓰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쓸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죠. 베이비 부머가 70대가 되면 오늘의 70대처럼 건강 수준이 될까? 아니면 훨씬 더 건강하게 나이가 들을까?
1: 건강할 것 같네요.
0: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1: 관리도 많이.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0: 그럼요. 저는 예. 더 건강할 거예요. 아마 예. 지금 60대에 계신 분들보다. 그 이야기는 1인당 의료비를 덜 쓰게 될 겁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서 박사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작년 초에 저희 박사 논문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44년까지 베이비 부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나이가 들 거라는 가정과 아니에요. 이미 지금 70대에 있는 분들처럼 1인당 의료비를 쓸 거예요. 그 차이가 600조가 나와요.
1: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군요. 네.
0: 그러면 예. 그 600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600조를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1: 네.
0: 물론 저희가 80대가 되면 분명히 의료비는 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때 되면 갑자기 의료비가 확 늘어나겠죠. 하지만 최소한 2030에서 2040년까지 기간 중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베이비 네. 부모들이 사회적인 짐이 될 거다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1: 네. 국가도 국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0: 더 신경 써야죠.
1: 물론 이제 개인들도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많이 관리들을 하시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0: 네.
1: 청년 일자리랑 충돌한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한데.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정말 인구학적으로만 보면.
1: 네.
0: 이 노동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파이프가 되어 있는데 물론 파이프가 위가 더 좁고 밑이 넓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밑이 네. 많아요. 그 위는 빨리 나가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밑이 많으니까 밑이 네. 파이프에 들어가려면 밑은 경쟁해야 되잖아요. 위가 네. 나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인구가 역삼각형이 됐다. 위가 나가지 않아도 밑이 너무 작아.
1: 네.
0: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위를 더 남아있게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 시점이 지금 오고 있어요.
1: 근데 문제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대졸자들의 일자리라고만 생각을 해본다면 베이비 부머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한 100만 명씩 태어났다고 보면은 저희들 중에 대학 그 당시에 대학 그 진학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35% 정도 였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72년생에 제가 91년에 대학 들어갔는데 이때가 35%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해서 한 40%, 45% 정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졸자인데 대졸자들의 그러니까 100만 명의 45%만 해도 한 45만 명 정도 있잖아요.
1: 네.
0: 45만 명 혹은 50만 명 정도가 매년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나중에도 대학을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2005년생들이 태어나기를 한 43만 명이 태어났어요.
1: 네.
0: 이들 중에 이 사람들이 한 30살이 되면 한 80%는 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48에 32, 32만 명, 35만 명만 노동시장에 들어옵니다.
1: 네.
0: 대학 일자리에.
1: 네.
0: 위는 45에서 50만 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이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대졸자 일자리의 규모로만 봤을 때 나가는 사람이 나가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데 영향을 안 주는 때는 2030년에서 35년 고경이에요.
1: 근데 그건 또 일자리의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고 지금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인구 감소의 해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를 잡아먹을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1: 예.
0: 근데 일자리를 AI가 등장하면서 확실히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AI가 확실히 많은 일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나의 일자리라는 거는 나는 왜 꼭 남의 만들어 놓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냐. 과거에는 그래야만 했어요.

0: 창업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1: 네.
0: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나의 창업도 쉬워집니다. 특히 행정과 관련된 비용을 확 낮춰줍니다.
1: 이제 창업도 쉬워지고 많아지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자리를 대기업의 일자리, 이런 일자리의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는 기업의 창업, 그러니까 창업되는 기업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 중심에 AI가 들어있어요.
1: 네.
0: 그러니 대학 교육도 저는 이제 좀 바뀌어야만 한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도 남의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그 잘 일해주는 일잘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이제는 안트라프레니어라 그럴까요? 이제 내가 기업인이 되는.
1: 아, 스스로 기업인이.
0: 스스로 기업인이 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1: 아, 네. 바뀌는 인구에 대비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0: 네.
1: 또 국방도 달라질 수밖에
0: 없죠. 국방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1: 예.
0: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연평도에 가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될 것 같다.
1: 네.
0: 저는 그 이야기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은 결국 청년 인구 숫자가 너무나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방 제도를 유지를 하는 그 중심에 우리는 징집이 있잖아요.
1: 네.
0: 징집제도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의 와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아 모병제를 더 키워서
1: 네.
0: 직업군을 늘려야 되는구나. 그 아마 배경에서 나왔을 거예요. 방향 자체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일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과거에는 아기가 한 명씩 그러니까 두 명씩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뭐 체육인이 될 수도 있고 뭐를 이렇게 할 텐데 아기가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군인이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 선택이 될 거예요. 기업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인구가 줄면 줄수록 모병제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 소위 말하는 셀러리를
1: 예.
0: 월급을 아마 저는 다른 방송에 나서 이 얘기까지 했는데 삼성전자가 30세부터 59세까지 주는 연봉을
1: 네.
0: 연봉의 총량을 모병제로 데려간다 그러면 30세부터 49세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1: 획기적인 제안이신데요.
0: 네. 네. 49세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게 있으니까
1: 그래서 그렇죠.
0: 49세까지 다 줘야만 좋은 인재를 튼튼한 인재가 거기에 갈 수 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1: 아무튼 국방도 바뀔 수밖에 없네요. 네. 인구가 바뀌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인구 변화 우리가 한 군데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0: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인구 글로벌 인구에 관심을 더 쏟자라는
1: 네.
0: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뭐 내수시장으로 살아갈 나라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성장하고 있는 예컨대 반도체도
1: 네.
0: 국내용이 아니잖아요. 다 글로벌용으로 가는 거고 젠슨 황이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나라의 SK와 그다음에 삼성과 현대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다 결국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은 글로벌에서 어디에 인재가 있는지 어디에 그 우리의 물건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인구 집단이 있는지 그들의 특성은 무언지 이거를 알려면 인구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제 세계로 더 눈을 돌려야 될 네. 때라는 말씀이시군요. 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인구학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와 우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얘기 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고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에서는 고립될 위험도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산사태와 낙석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가 미끄럽고 침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6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7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9.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10m를 넘어서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북한 황강댐 방류와 집중호우로 경기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10m를 넘자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40분을 기준으로 필승교 수위는 10.15m로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수위 7.5m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남해와 제주 연안의 수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정부가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고수온 재난 예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계 단계의 발령은 지난해보다 12일이 늦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장윤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부실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씨는 조사과정에서 국수본이 장 씨의 베트남 여성 감금 및 성폭력 사건과 고교생 살인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별도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는 국수본이 장 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에서 일반 살인으로 변경하는데 개입했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해서 만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상징후를 통보받은 후에야 해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제서야 당사자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당한 시스템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행정직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의 약 10%는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적인 구조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60명 가운데 15명의 사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내부장기 손상, 앞괴 증후군 등으로 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보이콧을 중단하고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몫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만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은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미자 의원이 각각 맡기로 내부 조율을 마쳤습니다.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재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1년씩 번갈아가며 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예비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피혐의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정 전 대표의 차량을 공격한 신원미상의 피혐의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피혐의자는 어제 저녁 7시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정 후보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서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0: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모든 선박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통신 등은 후티가 지난 20일 해운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는 해당 메일에서 선박들은 모든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20에서 60mm, 최대 80mm가량이고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30, 많은 곳은 60mm가량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7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에 큰 불길이 잡히고 지금은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나흘째인 오늘까지 동원된 소방인력은 800명이 넘는데요. 이들의 급식이나 휴식 환경이 열악해 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과 최첨단 인공지능 AI 간의 바둑 결전이 있었는데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인간이 승리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화제의 뉴스는 잠시 후 밤참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증시의 변동성의 원인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한덤의 경제친구 고란지규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7월 2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1: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다면서도 원복귀에 대해선 일단 추인했다고 의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정원회 대표는 7개 위원장직을 그대로 받는 것인지 숫자의 변동 은 없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변동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 네.
1: 국민의힘은 이후 보건복지위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회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미자 의원, 정보위원회 이양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의원 등 자당목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0: 네. 또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검사 도입에도 합의를 봤다고요.
1: 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과 합의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도 의총에서 추인했습니다. 이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과 합의한 특검 법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에 대해서 여전히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고 오늘 합의한 것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선관위 특검법 합의안을 놓고 이 정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는데요.
0: 예.
1: 장동혁 대표는 여당과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검법 추인 자체를 뒤로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원회 대표는 이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 만큼 이제는 원내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그 부분은 추후 좀 더 명확하게 협상을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0: 이어서 의총에서는 특검법 합의안이 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아니라 정 원내대표의 의견이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1: 예.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법안, 범여권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0: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예.
0: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 24시간 동안 진행됐던 무제한 토론을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이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어제부터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16분께 이 무제한 토론 약 24시간 만에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처리에 빨리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1: 예.
0: 결국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끝에 종결 표결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1: 네. 이 정부가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 167명에게 주어졌던 정부 보호사항을 취소하기로 했다고요?
0: 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또 계엄 업무와 간첩 조작 사건 등의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 198건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31일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구체적으로는 1980년부터 81년까지의 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또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76건 또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122건입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과 함께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사자 사전 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소관 36건, 국정원 소관 86건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취소가 처분된 정부 포상 중에는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 홍조 근조훈장 각 한 건과 대통령 표창 두 건 등 네 건의 포상이 포함됐고요. 또 올해 3월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의 국무총리 표창 한 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 예. 그 외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떤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여파와 관련해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은 노사 협상 대상이라며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그렇게 따지면 관련 없는 게 없다면서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1: 네.
0: 한국노총은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도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개정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데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쟁의 대상이냐 나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온 사업장이 논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환율 안정이란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건 아니다 하면서 내면서 추가적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정책상의 비효율과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이니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또 목요일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요?
0: 네.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오늘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1: 네.
0: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6시 15분부터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특별수사단도 이 45분 후인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1: 예.
0: 이 검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1: 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내용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가 이제 내일 열립니다. 법원이 중계를 허가했다고요?
0: 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됩니다.
1: 예.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녹화 중계라는 건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이후에 공개하는 방식인데요.
1: 생중계는 아니군요.
0: 예,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과 그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 예.
0: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오 시장이 내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받을 경우에는 예.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 네. 내일은 일단 1심 선고가 되는 거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국립외교원에서 이제 해킹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다면서요.
0: 네, 뭐 황당한 사건이라고
1: 그렇죠.
0: 할 수 있겠네요.
1: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0: 맞습니다. 예. 예,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제외 공간으로 파견된 직원들의 정보까지 더해서 최대 1만 건의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를 작년 4월에서 5월 이 사이에 장악한 뒤에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해당 시스템에 약 1만 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민간 개인정보는 없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부연했는데요. 이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과 제외공간 공무원 및 행정직원과 주재관 등에 대한 관련 이 내용들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예.
0: 이 저장 정보는 직원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었고 직책이나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됐다고 하는데요.
1: 예.
0: 이 제외 공간에는 이런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뭐 정보, 보안, 국방 분야 타부처 직원들 뭐 이를테면 주재 무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렇죠. 직원들도 근무하는 만큼 국정원 요원이나 이 군인들의 그 현역 군인들의 정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0: 않습니까?
1: 네. 다만 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교육 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는 어렵고 예. 1만 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면서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지난해 4, 5월이면 1년이 남았는데 그런데 뒤늦게 이제 알게 됐다는 거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자, 뉴스픽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최신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한밤의 경제 친구 고란지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주식 시장 변동성이 오늘도 컸습니다. 사실은 그죠?
1: 예. 네, 이렇게 변동성이
0: 뭐 올랐긴 했지만
1: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예. 좋죠.
0: 사실 이제 많이 오른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요. 네, 과거에 비하면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도 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이제는 뭐 4% 5%는 그렇게 뭐 적당히 그냥 올랐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가 됐습니다.
1: 생각해보시면 2% 지수가 그렇죠. 오르면 폭등이라고 그랬어요.
0: 1년에 4, 5% 오르는 경우도 글쎄요.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걸요.
1: 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오늘 이제 뭐 한 2%? 1% 네. 움직이면 그냥 뭐 보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가
0: 그러니까요.
1: 됐으니까.
0: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많이 또 무덤덤해졌다.
1: 맞습니다.
0: 약간 무감각해졌다. 네. 이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1: 그 일중 예. 변동성을 보자면 올 들어서 이제 그 보자면 이달 들어서가 외환위기, 네. 금융위기를 누르고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이러진 않았다는 건데 이 정도까지
1: 더하다는 거죠.
0: 더할 정도의 지금 변동성이 네. 오고 있다. 사실 맞아요. 그렇게 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는 더
1: 그러니까
0: 좋은데.
1: 맞아요. 시장이 지금 네.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시스템적 위기가 나면 주가 변동성 있는 거는 이해해요.
0: 예.
1: 그만큼 약간 불안하고 그렇게 이제 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럼 위기 상황이
0: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1: 라고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0: 예. 그런데도 반도체 불구하고. 기업들 너무 좋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경제 성장률도 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좀 좋게 나올 거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1: 예.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러니까 다들 이제 당황스러우신 거죠.
0: 그렇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 문제를 또 언급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레버리지 규제를 좀 더 좀 강하게 신속하게 좀 더 해야 된다는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 네네.
0: 예. 일단은 기본적인 바탕은 나왔는데 핵심은 신규 투자자를 좀 막겠다.
1: 그렇다고 볼 수 있죠.
0: 그게 가장 크다고 네네. 봐야겠죠.
1: 네. 예. 일단 진입 문턱을 이제 올린 거잖아요. 예. 기본 예탁금이 기존에 1,000만 원이었어요. 게다가 1,000만 원은 현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 담보금 같은 거 있어도 그냥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0: 예.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담보로
1: 네,
0: 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1: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지금은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허들을. 그리고 그 3,000만 원의 구성은 온리 현금.
0: 그러니까 현금으로 무조건 네. 우리가 이른바 현금 박치기라는 표현도 썼는데 네, 현금이 네.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는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삼성전자 주식이 10억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나 삼성전자 레버리지 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네. 지금 무조건 3,000만 원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진입은 일단 현금 3,000만 원.
0: 대부분의 개인은 어려울걸요. 그렇죠?
1: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걸 두고서 또 그냥 결과적으로는 개인들만 잡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신규 진입을 조금 어렵게 막은 거고요. 이게 또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기존 투자자가 지금 제가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있어요.
0: 예, 그 궁금한 게 기존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1: 지금 투자하는 건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고 싶잖아요.
0: 예.
1: 그러면 계좌에 3,000만 원 있어야 돼요.
0: 아, 추가로 사려면은
1: 네.
0: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괜찮고.
1: 그거는 뭐 네.
0: 어쩔 수 없는 네네. 거고. 아, 내가 더 사고 싶으면은 3,000만 원 내야 된다.
1: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있어야 돼요.
0: 있어야 된다.
1: 네네. 계좌에.
0: 아, 계좌에 있어야
1: 네네.
0: 된다. 아하, 그렇군요.
1: 네.
0: 아무튼 이제 신규를 일단 막겠다는 게
1: 네,
0: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레버리지 상품이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꼭 이것 때문인 건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조금씩
1: 네,
0: 갈리는
1: 그렇죠.
0: 것 같기도 해요. 뭐.
1: 사실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어떤 주가에

0: 방향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혹은 기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시켜라 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의 뒤에 숨은 건 뭐냐면 요게 없어져야지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런데 레버리지 ETF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 원주의 움직임에 따른 거고요.
1: 폭을 결정할 수는 있다.
0: 변동폭을 결정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레버리지 ETF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떨어지는 주가를 받쳐 올리는 이런 건 아니고요. 혹은 레버리지 ETF를 폐지한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떨어졌던 주가가 바닥 찍고 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변동폭을 줄인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레버리지 ETF가 이제 조금 뭐가 이렇게 규모가 좀 작아지면 왜 변동폭이 줄어드냐라고 봤을 때 레버리지 ETF는 이게 구조상 기계적으로 오를 때는 더 사고 떨어질 때는 더 팔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 구조상 그렇습니다.
1: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두 배가 더 오르고 네네. 떨어질 때는 두 배가 더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원리로 해서 누가 돈을 대주는 겁니까?
0: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펀드라고 했을 때 ETF라고 했을 때 순자산 가치라고 있어요. 그 순자산 가치가 100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두 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펀드가 가진 순자산 가치는 100억인데 포지션을 200억으로 갖고 갑니다. 자, 200억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순자산 가치는 10% 올랐으니까 110억이 되죠. 그럼 포지션은 20%가 올랐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1: 120억.
0: 120억. 아니죠. 이제 200억 포지션이라니까요.
1: 200억.
0: 네. 어.
1: 그러니까 200억에서 10%가 올랐다고요?
0: 네네.
1: 그러면 200억의 10%는 20억이 더 오르는 건데.
0: 220억이 오르는 거죠.
1: 220억이 되는 거죠.
0: 네. 예. 그 포지션을 100억에서 110억이 됐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 200억에서 20%가 오른 거잖아요.
1: 예.
0: 레버리지니까.
1: 예.
0: 240억이 됐죠.
1: 예.
0: 그럼 제가 아까 순자산 가치가 두 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럼 110억이 순자산이잖아요. 그럼 이거 일중 변동성의 두 배로 맞춰야 되는 거죠. 하루 수익률에.
1: 그렇죠.
0: 자, 제가 처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00억이 있는데 순자산 가치가 100억이에요. 그런데 두 배로 맞추기 위해서 포지션은 200억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가 올랐어요. 그럼 순자산 가치는 110억이 됐어요. 그럼 포지션을 내가 갖고 간 200억은 얼마가 됐나요?
1: 220억이 됐겠죠.
0: 아, 240억이 되죠. 왜냐하면 20%가 오르는 거니까.
1: 아,
0: 10% 두 배로 오른 거잖아요.
1: 10% 두 배 올라야 네. 되니까 240억이 된다.
0: 네. 240억이 되죠.
1: 예.
0: 그러면 순자산 가치 두 배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근데 포지션은 240억이죠.
1: 예.
0: 순자산은 110억이에요.
1: 예.
0: 그러면 순자산의 두 배는 얼마예요? 220억이죠.
1: 220억.
0: 포지션은 240억을 갖고 가고 있죠.
1: 예.
0: 올라가 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자산 가치를 이거의 절반으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10억어치 더 사야 되는 거예요.
1: 예. 조금 어렵긴 하네요.
0: 네네.
1: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러면 그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마셨는데
0: 네네.
1: 포지션을 갖고 가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게 이제 운용사들이 네. 하는 건데
1: 네.
0: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용사들의 기계적 매매라는 거예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지션하고 순자산 가치하고 맞추기 위해서 오를 때는 순자산 가치보다 포지션을 더 많이 갖고 가니까 순자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게 되는 거죠. 떨어질 때는 순자산 가치보다 이 포지션 갖고 있는 게 더 떨어지니까 두 배로 떨어지니까 순자산 가치를 맞춰야 되니까 순자산을 팔아야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걸 언제 하냐?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그 운용사들의 기계적인 매매, 리밸런싱 매매가 나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날에는 더 밀어버리고 주가가 오르는 날에는 더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1: 아, 그게 3시 이후에 한다는 거군요.
0: 네,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주로 해서
1: 예.
0: 나중에 이제 추가 대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운용사들이 그 리밸런싱 하는 그 시간을 조금 좀 운용사별로 좀 다르게 하거나 해보자라는 건데
1: 예.
0: 운용사 입장에서는 왜 그 시간대 할 수밖에 없냐면
1: 네.
0: 하루 그 변동폭의 두 배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내가 그걸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가가 또 많이 달라지면 또 맞춰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마감 즈음 해가지고 이제 두 배 자산 가치를 맞추는 그런 운용사들의 매매 행태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매물이 이제 쏟아져서 나오니까 오를 땐 더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제 기계적인 문제인데 이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는 뭐 나오진 않았고요. 어쨌든 그런 구조 때문에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을 더 키운다.
1: 이게 아무튼

0: 돈이 많이 쏠렸으니까 또
1: 그래서
0: 사람들이
1: 더
0: 많이
1: 거죠.
0: 그쪽을 네, 샀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정부에도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환율의 안정의 목적도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예, 해외에는 이런 세배 레버리지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단일 종목에.
1: 그 레버리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처음에 ETF가 나온 게 93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였어요. 그리고 그때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 뭐랄까 이름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주식처럼 거래하기 편하게 만든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실 코스피 200에 분산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아 이거를 ETF로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 상품이 점점 발달하면서 2006년에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한국인 분이 외국 회사의 프로시어즈라는 회사에 계시면서 레버리지 ETF 상품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0: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1: 한국 사람이요.
0: 아, 이 레버리지와 한국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군요.
1: 그래서 그런 아하. 그런 짤들이 막 돌고 있어요. 이분 이제 미래에셋 운용 사장을 하셨던 분인데 예. 그분이 이제 미래 레버리지 상품을 처음 만들었고
0: 미국에서 만드신 거예요.
1: 네,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상장시킨 겁니다.
0: 예.
1: 2006년에 나왔고요. 근데 예. 이것도 지수형 레버리지예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된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처음 나온 건 영국에서 2019년. 나왔어요.
0: 그 영국에서 나왔습니까?
1: 네, 영국에서. 영국이 조금 더 금융 규제가 조금 더 뭐랄까 더 유연하달까? 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SEC 규제가 좀 세게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SEC의 승인 하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나온 게 2000
0: 몇 년입니까?
1: 22년입니다.
0: 얼마 안 됐네요.
1: 얼마 안 됐어요.
0: 그러네.
1: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게 사실. 그 레버리지 ETF의 그 효용성이나 문제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몇십 년간 이게 검증된 상품은 아니에요.
0: 그러네요.
1: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 시장이 워낙 커요.
0: 예.
1: 그리고 약간 종 그 업종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하나의 그 종목이 전체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투자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돼 있고요.
0: 예.
1: 그런데 우리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니 뭐 외국엔 있고 막 이렇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운용사들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일단 참고로 3배짜리 있다라고 하는데 3배는 단일 종목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형에는 3배짜리가 있고요. 단일 종목은 이제 2배까지 있어요.
0: 2배까지 네. 있고.
1: 이게 봤는데 홍콩에서 한 운용사가 홍콩 증시에다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를 상장을 시켰어요. 지난해 10월에.
0: 홍콩에서.
1: 네. 홍콩에서.
0: 예.
1: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자산 규모가 점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0: 예.
1: 그런데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구체적으로 뜯어보진 않은데 우리 사람들이
0: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걸 봤는데 순자산 규모가 이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전 세계에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가운데 제일 순자산 규모가 커요. 한때는 16조까지 갔었어요.
0: 예.
1: 지금 한 뭐 10조 조금 넘나 이런데 그 정도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초자산이 우리 하이닉스 주식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거 두 배 하겠다고 달러를 사들고 홍콩으로 가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상품인데 이거를 달러를 두고 나가니까 이른바 이제 환율 약세 요인도 되는 거고 게다가 아니 그 수수료나 이런 각종 파생되는 비용 같은 게 다 누구의 몫인가요? 다 홍콩 애들이 먹는
0: 네, 그렇죠.
1: 거잖아요. 네.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두 눈 뜨고 봐야 되느냐.
0: 네, 우리 상품인데.
1: 맞아요. 우리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홍콩 증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리 시장 안에 만들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 뭐 지금과 같은 조치겠죠. 뭐 이런 걸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사실 환율 목적이었습니다. 환율 방어 목적. 그 서학개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요 레버리 서학개미들 봤더니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하더라. 그러면 그 레버리지 상품을 그냥 차라리 국내에 만들자. 그런데 국내 증시에다가 테슬라 두 배 레버리지 이거는 못 만들잖아요.
0: 예.
1: 네. 구조 굉장히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만들기가 우리
0: 예.
1: 주식이니까.
0: 뭐 우리 주식이니까.
1: 아. 그래서 이제 내놓은 거고요. 저는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출시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0: 급등할 때 나온.
1: 네. 맞아요. 5월 예. 27일에 나왔어요.
0: 그렇죠.
1: 급등할 때도 아니고 급등에 거의 어깨까지.

0: 지 왔을 때 예. 거의 내놨어요.
1: 그럼 시기가 안 좋았나요?
0: 네, 시기가 조금 약간 나오네 마네 막 이러고 있다가 5월 27일에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깨라고 제가 표현을 들었는데 어깨에서 머리까지 왔다가 그다음부터는 쭉 떨어져서 그렇죠. 지금 뭐 무릎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1: 지금 아무튼 처음에 들어왔던 예를 들어서 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중간에 뭐 사고 팔기 하진 않았다면 다 손해를 본 상황이 된 거죠 지금.
0: 지금 현재 그 어떤 이제 증권사 앱을 보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 그다음 수익을 본 사람 이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앱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방금 전에 그 앱을 봤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 상품의 경우 수익을 본 분의 퍼센트가 예. 1%가 안 돼요. 다 손실이에요.
1: 다 99% 넘게.
0: 네, 다 손실입니다. 예. 네.
1: 좀 심각하긴 하네요. 진짜.
0: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예. 봤을 때요. 그게 얘기면 상장 이후보다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 조금 올라왔겠다. 예. 예.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저가를 기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레버리 상품이 음해 복리 효과라는 말씀을 굉장히 출시 때부터 많이들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 100만 원이 있어요. 예. 10%가 오르면 110만 원이죠. 다음 날 10%가 떨어져요. 그러면
1: 그 110에 10%니까 10일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0: 그럼 100만 원 될 것 같은데 99만 원이 되거든요.
1: 그렇죠. 만 원 까먹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만 원 까먹어요. 네. 그런데 레버리 상품은 100만 원이었잖아요. 네. 20%가 오르죠? 120만 120. 원이에요. 그다음에 20%가 떨어져요.
1: 120에 20이니까 24네.
0: 96만 원이 됩니다.
1: 그래, 4만 원 손해보는
0: 맞아요.
1: 거네요.
0: 맞아요. 네. 이게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버리지 ETF 경우 본주가 10% 떨어졌으면 레버리지 상품은 20%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수익률 까보니까 마이너스 30. 예. 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투자한 분들이 더 손실을 보게 돼 있고 사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얘기하진 않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자체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그때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오를 거 두 배로 먹자라고 하면서
1: 그리고 그때는 뭐 많은 증권사들이나 투자 회사에서 뭐 500만 원을 간다느니 네. 뭐 지금도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또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진짜 불나방처럼 뛰어든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아무튼 결론은 좀 이렇게 됐는데.
0: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출시 시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거고 두 번째는 너무 다 열어줬어요.
1: 예.
0: 처음부터 아니 예탁금 기준을 좀 세게 갖고 가든지 저는 약간 생각에 이게 뭔가 좀 안정성이 좀 확인될 때까지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열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지금 CFD 계좌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레버리지를 쓰는 그 상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예. 전문 투자자 자격증이 있어야만 자격이 돼야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0: 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만 좀 열어주고
1: 좀 단계적으로 조직을 네, 했었어야
0: 이게
1: 되지
0: 좀,
1: 않느냐.
0: 이게 좀 문제가 없고 좀 괜찮네. 예. 이러면 좀 더 예. 열어주고 하는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1: 예. 근데 거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 대문을 두 개를 동시에 다 열어버리니까 맞아요. 하나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좀 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다 열리니까 지금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0: 너무
1: 70%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요?
0: 한 60% 가까이 60% 되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0: 너무 시장의 영향을
1: 전체가
0: 너무 많이
1: 다 흔들려버리는. 네. 네. 어쨌든 뭐 지나간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네네. 대책이 이렇게 나왔고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좀 네.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0: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대책 발표 다음 날 보자면 거래량이 줄지가 않았어요. 지금 거래량을 지금 4조에서 5조로 줄이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2조 나오거든요. 13조씩. 그런데 이제 이튿날에도 줄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책이 효과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예탁금 규정 있잖아요. 그게 8월 4일인가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1: 아직 좀 시간이 남았네요.
0: 네, 맞아요. 단주 매매 안 되고 이제 20주씩 묶어서 거래하라는 규정은 한 11월부터 시행이 돼요.
1: 또 그 묶어서 하는
0: 네네.
1: 거.
0: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직까지.
1: 그럼 몇 달, 두 달, 석 달 있다가 한다는 건데.
0: 네. 맞습니다. 예.
1: 그게 뭐 전산 시스템을
0: 네,
1: 만들려면 시간이
0: 네,
1: 걸린다는 거죠.
0: 네네.
1: 당장도 시행하기 어려운 거네요.
0: 네. 예탁금도 아까 말한 대로 현금이 있어야지만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또 걸러내려고 하면 증권사 예.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1: 그게
0: 하더라고요.
1: 시간이 걸리고.
0: 네. 예. 그래서 그게 아직 진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준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1: 예.
0: 또 하나의 의견은 어차피 효과 없는 대책이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요.
1: 네. 좀 더 강력한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상장 폐지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0: 뭐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김용범 전세실장의 얘기처럼
1: 예.
0: 지금 현재 ETF가 상장 폐지를 하면 ETF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1: 그럼 자기가 팔고.

0: 10조 안 돼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1: 게다가 그 10조 되는.
0: 손해보신 분들은 어떡하고.
1: 네. 네. 10조 되는 물량이 그냥 시장에 쏟아지는 거예요.
0: 그러면은 우리 증시 얼마나.
1: 그러니까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겠죠.
0: 그냥 뭐. 네네. 하락이 올 수도
1: 그래서 실질적으로
0: 거고.
1: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상장 폐지 규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시키는 게 뭐 순자산 규모가 얼마 이하거나 괴리율이 얼마 벌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나중에 여러 가지 선례가 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우리 금융시장이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뢰성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그냥 대책을 딱 시행해버리면 이거는 그 나는 이렇게 예상하고 갔는데 이게 아닌 거잖아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금융시장 이거 못 믿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0: 그나마 요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랄까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1: 그것도 어떻게 예. 보자면 주가가 떨어져서.
0: 떨어져서 들어오는 건가요?
1: 왜냐하면 그간에는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우리 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기계적으로 팔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리밸런싱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국면까지 왔잖아요.
0: 예.
1: 최근에 보니까 연기금이 SK하이닉스를 샀대요.
0: 예.
1: 그 왜 샀냐를 보자면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비중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0: 그 전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살 수 있는 상황이요. 비중을 초과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는
1: 네네네.
0: 거죠.
1: 네. 예.
0: 환율도 요즘은 좀
1: 네,
0: 떨어진 것 같은데요.
1: 조금 이제 우리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예. SK하이닉스 ADR로 인해서 약간 그 뭐 300조 되나요? 뭐 그 돈이 이제 들어올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니까
0: 예.
1: 기업들도 들고 있던 달러를 좀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약간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환율이
0: 예.
1: 앞으로 달러 공급이 많아지겠네? 그러면 환율이 좀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0: 경제라는 거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환율 그렇게 오를 때 이걸 어떻게 잡나 뭐 어떻게 해도 안 잡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 네.
0: 물론 지금도 꽤 낮은 환율은 아니긴 합니다만
1: 네,
0: 1470원이니까 거의 지금 100원 가까이 떨어진 거네 최고점 대비해서 그게 좀 수르륵 떨어지니까
1: 네.
0: 이게 또 이렇게 쉽게 떨어지나 싶기도 하고
1: 근데 뭐 또 사실 이게 또 지켜봐야 되는 게 또 이거 미국의 금리와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율은
0: 네.
1: 또 미국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0: 예. 참 모든 게 이게 참 예상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예.
0: 또 요즘 같이 또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제 큰 불길이 이제 어젯밤에 잡혔고 지금 이제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진이 공개 좀 됐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애쓰시는 소방관들이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거의 뭐 비가 쏟아지니까 그 식사에 거의 뭐 물이 또 막 빗물이 떨어질 거잖아요.
1: 네.
0: 아, 그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화재 현장 인근 가게 주차장인데
0: 예.
1: 바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도시락으로 이제 끼니를 해결하는 영상이 담긴 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제보를 예. 하신 분이 소방관들이 밥을 먹거나 쉴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가게 주차장이라도 이용하도록 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대원분들이 곧바로 이제 방화복을 입고 다시 현장에 투입된 모습이었는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불길은 61시간여 만에 잡히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진화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뭐 불타는 물건도 너무 많고 이제 면적 너무 넓기 때문인데 날씨가 덥고 비가 오면서 소방관들이 탈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봐도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가족분들이 보시면 어떠셨을까 싶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아, 좀 위험한 현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0: 좀 대우받지 못하는. 네. 그래서 좀 휴게 공간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소방청에서도 어떤 뭐 개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1: 네. 입장을 냈어요. 네. 지금 화재 현장에 휴게 공간 2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소방관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영상이 촬영된 주차장에도 휴식 텐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치가 돼 있었는데 네. 일부 대원분들이 이제 바닥에 앉아 식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휴식 텐트와 회복 지원 차량도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식사용 탁자와 의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하면 휴게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가지고 지난해 3월에 경북 산불 났을 때도 현장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이 보도가 되면서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사선을 넘나드는 일을 하시는데 최소한 식사와 휴식만큼이라도 편안하게 그렇죠.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인공지능 카타고를 상대로 한 인간과의 바둑 대결.
1: 네. 네.
0: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1승 1패였는데 이제 마지막 예, 세 번째 경기.
1: 네.
0: 신진서 구단이 이겼다면서요.
1: 네. 오늘 열린 최종 3국에서 카타고를 221수 만에 예. 11지 반차로 꺾었습니다.
0: 꽤 큰 차네요. 11지 네. 반이면.
1: 그러니까 첫 대국에서 초반에 예상하지 못한 수에 흔들리면서 70수 만에 크게 패했는데 예. 2국에서 어려운 승부를 뒤집고 3국까지 잡아내면서 최종 2승 1패로 승리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접바둑이어서 신진서 구단이 두 점을 먼저 놓고 예. 18집 반을 유리하게 출발한 접바둑이긴 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애초에 예상은 뭐냐면 대회 전에 카타고의 연산 능력과 수익기가 원체 강해서 신진서 구단이 한 판만 이겨도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0: 예.
1: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이 예전의 경기가 10년 전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10년 전에 1승 4패를 달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1승 4패였는데 인공지능을 이긴 최초의 바둑기사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람의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AI가 막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진서 구단이 평소에 자기가 주는 바둑 대신에
0: 예.
1: 최대한 이렇게 방어적으로 바둑을 경기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힘들었다고 해요.
0: 예.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 구단이 기존에 했던 자기 바둑의 어떤 그 방식을 조금 내려놓고
1: 네.
0: 예. 좀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본인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버리고 승리를 위해서 수비형 바둑을 두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완벽하게 AI가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해도 승률이 떨어지는 과감한 승부를 AI는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될 수 있고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뭐 승부수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수라는 말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의 승리가 인간이 AI보다 바둑을 더 잘 둔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0: 예.
1: 어쨌든 AI의 특성을 분석하고 전략을 바꾸면 인간도 충분히 이런 단어가 적절할까요?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번 이기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길이 뭔가 보였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예. 그러니까 준비 기간 동안에 자신감이 생겼던 게 이길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비슷한 바둑으로 가고 싶지 않고 모르는 길로 갔다. 자신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0: 예.
1: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그렇죠. 다음번에는 이제 한 점만 두고 한번 이기고 나중에는 이제 맞바둑으로 해서 이기면 되겠죠. 요즘 물가가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1: 네.
0: 그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도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걸 신조어로 프렌드플레이션.
1: 네.
0: 예. 프렌드 친구, 플레이션 인플레이션.
1: 그죠.
0: 합성어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생일하고 기념일 챙기는 이런 비용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횟수를 청년들이 이제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인데요.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모임이 세 번 있다. 그럼 한 번만 가거나
0: 예.
1: 선물을 주고받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SNS에 생일 알림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생일을 모르고 있어도 메신저로 이렇게 알림이 뜨는데 이걸 꺼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한 그 플랫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MZ세대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비용을 좀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예. 해요. 그리고 Z세대의 71.2%는 최근 1년 사이에 친구와 관련된 비용을 줄였고 10명에서 6명 넘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친구를 안 만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0: 예. 예전에는 일단 뭐 소개팅을 한다. 그럼 한 2만 원 정도 있으면은 웬만큼 그래도 해결이 됐던 것 같은 기억이 전 있는데
1: 예.
0: 요즘은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만남 자체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돈이 예. 없어서.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사람도 못 만나고.
1: 그 위축이 되잖아요.
0: 돈이
1: 기본적으로.
0: 있으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도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러니까 친구 한번 만날 때 쓰는 돈의 그 범위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데.
0: 예.
1: 그러니까 5만 원을 넘으면 이 여러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식사비, 커피, 디저트, 술값, 생일, 기념일 비용이 그 뒤를 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오르죠. 문화 여가비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취업난도 길어지고 취업이 쉽지 않은 청년들의 입장에선 지출 여력이 좁아지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대학 친구들은 진행자님 그런 적 없으셨어요? 돈 한 개도 없어도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0: 예.
1: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던 추억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가 사실은 내가 주머니가 얇아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안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은 이제
0: 예.
1: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좁아지는 거죠.
0: 옛날에도 어려운 친구들이 진짜 있었죠.
1: 예. 야, 그리고 다 같이 예. 어려울 때도 있었고.
0: 예. 진짜 뭐 돈이 없어서 학생 식당에서 뭐 1,000원짜리 밥 먹기도 힘든 친구도 있고.
1: 네. 근데
0: 그때는 또 뭐 이렇게 돈 모아서 같이.
1: 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0: 같이
1: 먹고.
0: 뭐 그런 친 했었어요. 맞아요.
1: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친구랑 관계를 피하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소득순에 따라서 나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청년기에는 정서적인 안정이나 서로 이렇게 만나는 교류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0: 그렇죠.
1: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예. 있는데 그게 이제 단절되기 쉽고 한번 단절 되면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속을 좀 줄인다, 만남을 덜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관계까지 좁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걱정스러운 네. 시선이 있습니다.
0: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힘들었던 하루를 보낸 20대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내릴 때 돈 5천 원을 줬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20대 여성의 부산에서 택시를 이용하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지하철 탈 기운조차 없어 택시를 탔는데 가족하고 통화하면서 참다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내리려고 하니까 택시기사분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라도 사 먹고 들어가라면서 5천 원을 건네셨대요.
0: 그러니까
1: 좁은 골목이고 뒤에 차가우니까 뭐 인사도 못하고 얼떨결에 받아서 내린 거예요. 이승객분이.
0: 예, 예. 받으셨군요.
1: 예.
0: 근데 그걸 쓰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이분의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던데
0: 예.
1: 돈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차갑고 냉혹하다고 느꼈던 날이었는데 낯선 사람의 그 배려가 그날을 따뜻하게 바꿔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 못 쓰고 책 사이에 끼워두셨대요. 앞으로 힘든 날이 또 오더라도 그때 그 기억으로 하루를 버틸 수
0: 그렇죠.
1: 있을 것 같다면서 다음에 같은 택시를 타면 시원한 커피 한잔 대접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만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0: 예.
1: 그래서 자신이 받은 다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줄 아는 어른이 되겠다 이런 소감을 밝히셨더라고요.
0: 네, 5천 원 이제 보면서
1: 네.
0: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보면 또 더 힘이 날 거잖아요.
1: 네.
0: 예. 자, 비가 지금도 약간 소강 상태긴 합니다만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고 지금
1: 네.
0: 문제가 임진강 수위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1: 호우경보가 한때 내려졌었는데 그 여기가 오후 6시 40분 기준 필승교 수위가 10.15m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0: 예.
1: 접경 지역의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가 크게 웃도는 일이 벌어졌는데 연천이 시간당 53mm의 강한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0: 예.
1: 한강댐을 방류했습니다.
0: 북한에서 그러면, 방류를 한 거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임진간 최북단의 필승교 수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m를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접경 지역의 위기 대응 수준이 이제 관심 단계가 되면서 주민 대 대피 상황과 하천 주변 안전 점검에 정부는 나선 상황이고요. 하천변 출입을 피하시고 재난 문자와 대피 안내를 임진강과 한탄강 인근에 사신 주민분들

0: 분들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예,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남부지방에는 또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0: 예, 밤사이에 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최대 80mm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비가 오고 난 다음 또 너무 덥다고 합니다. 지금 경남 남부와 경남 제주는 폭염경보 예. 대전과 충북 남부 그리고 호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1: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고요. 포코의 Sea of Heartbreak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고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에서는 고립될 위험도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산사태와 낙석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가 미끄럽고 침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6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7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9.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삶은 어디로 간 걸까? 매일 거울을 보며 똑같은 질문을 건네보지만 답은 언제나 소나기를 스르르 빠져나간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를 응시하는 낯선 이의 얼굴일 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마이어스의 장편 소설 수평선 너머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를 이어 광부가 될 운명이었던 16살 소년이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자, 편집자의 방 오늘은 여름에 읽어보면 좋을 소설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가수 메이비의 에세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메이비가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을 때 알게 되는 마음들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오늘은 다산북스의 김보람 편집자 그리고 한겨레 출판의 김준서 편집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김준서 편집자님의 그 국제도서전에서의 활약을 건너 소문으로 들었어요.
2: 아, 네, 제
0: 얼굴이 좀 이렇게 야위신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때 에너지를 쏟아부으셨나 봐요.
2: 그렇죠. 네, 동료들이랑 네, 5일 동안 네. 열심히 네, 책을 소개하고 팔다 왔습니다.
0: 맹활약을 하셨다는.
1: 맞아요. 네.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게 막 그 넓은 그 공간에서 김준서 편집자님 목소리만 들렸다면.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분들 같아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내 일이다. 뭔가 너무너무 좋다 할 때 그 뿜어내는 에너지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오늘 좀 그렇게 좀 뿜어주시면 안 될까요?
2: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뭐죠?
1: 여름이었다.
0: 여름이었다. 네, 주제가 여름입니다, 여러분.
1: 네.
0: 사실 저는 사계절 중에서 확실히 여름이 가장 독서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또 책도 제일 많이 팔린다면서요. 좀 여건이 아무래도 밖에 나가기 좀 힘드니까 시원한 실내에서
1: 네.
0: 시원한 음료 한잔하면서 책을 보면 딱 좋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름이었다. 자, 두 분이 어떤 책을 골라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그럼 먼저 김보람 편집자님 책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오늘 골라온 책은 그 마쓰이의 마사시의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장편 소설을 골라왔습니다.
0: 아, 그냥 아예 책에 여름이 딱 있군요.
1: 네.
0: 왜 골라오셨죠?
1: 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인생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소설이라서 네. 휴가철에 가면 항상 휴가를 갔을 때 이 책을 한 번씩 더 읽기도 하고
0: 네.
1: 사실 표지만 봐도 그 녹음이 짙은 이제 그게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라서 오늘 되게 기쁜 마음으로 골라왔습니다.
0: 네. 뭐 몇 번씩 읽었던 책인 거예요?
1: 네, 그럼? 네, 맞아요.
0: 아니 여름이면 찾아있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다고는 이제 알고 있는데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자, 그럼 책 내용 좀 살펴볼까요?
1: 네네. 일단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0: 귀는 닫지 마시고
1: 네, 귀는 활짝 열어주세요.
0: 눈을 잠깐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이곳은 표곡 1000m가 넘는 고요한 숲속의 어느 여름 별장입니다. 인적은 드물고 밤이 되면 하늘은 별로 가득히 붐비죠. 실내는 어둡고 가라앉은 나무 냄새가 나요. 사각사각 연필 깎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유리창을 열고 얼굴을 내밀고 숨을 들이쉬면 안개 냄새가 훅 끼쳐오죠. 근데 숲이 너무 짙어서 안개에도 색깔이 있다면 하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는 바로 이 여름 별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0: 네, 여름 별장이 어떤 네. 그 지금 풍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군요.
1: 네, 맞아요. 이 소설 안에서 그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무라이 슌스케가 이끄는 설계사무소에는 네. 조금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모두 도쿄를 떠나서 이 별장에서 합숙을 하죠. 그 여름에 그 몇 년 동안 이 사무소에서는 신입을 뽑지 않았는데 건축학과를 갓 졸업한 청년을 채용합니다. 그 대형 프로젝트인 국립현대도서관 설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인데요.
0: 네.
1: 원래는 이 사무소가 규모가 너무 큰 일이나 어떤 경합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떤 최고의 건축을 향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이 주인공이 그 청년이거든요. 네. 건축학과 졸업생. 그 친구가 그 무라이 슌스케라는 거장 건축가와 선배들 곁에서 건축을 배우고 또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0: 그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작가가 건축 전공자인가요?
1: 그렇죠. 근데 이 책이 되게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있어서 아마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작가는 그 58년생 도쿄 출신의 일본 출판계를 대표하는 베테랑 편집자였다고 합니다.
0: 아, 출판계의 편집자예요?
1: 네. 네. 그 이제 와세다 대학을 재학 할 때 처음 쓴 소설이 신인상 가작에 입선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작품을 계속 쓰지 못하고 그 신초사에 입사해서 편집사 생활을 시작했고 무려 한 28년 동안 편집자 아,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28년 편집자. 네. 오, 정말 베테랑 편집자였겠군요.
1: 회사를 다니면서는 근데 소설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51세 때 다시 소설 한번 써보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이 소설을 써서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늦깎이 거물 신인이 나타난 건데요.
0: 네.
1: 근데 이 작가가 건축에는 늘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을 쓸 때도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딱 하나였대요. 네. 건축가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겠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작가님이 어렸을 때 학교를 정말 정말 싫어해서 네. 유일하게 자신에게 안식처가 되었던 공간이 도서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1: 이 소설에서 왜 국립현대도서관 설계 공모를 하는지가 바로 이해가 됐죠.
0: 뭔가 본인이 많이 투영된 그런 소설이군요. 근데 편집자 출신이 쓴 소설이다. 우리 김보람 편집자님, 김준선 편집자님, 이 편집자들 그 시선에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이 책을 읽으셨겠네요. 어땠어요?
2: 네, 저는 편집자 출신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처음에 읽었는데 너무나 문장이 아름다워서 네.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 읽기도 했고.
0: 네. 네. 아니, 편집자가 쓰면 이렇게 문장이 안 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편집자 출신이라서 이랬구나 하는 그런 어떤 단서들이 좀 있었어요? 티가 좀 나요?
2: 티가 나진 않는데 왜 이렇게 문장이 아름다웠을까를 추측해 보면
0: 네.
2: 작가들의
0: 맞아요.
2: 문장을 고치고 고치다
0: 네.
2: 이걸 얻게 되지 않았을까.
0: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도 펜을 들면 소설가 못지않은 아름다운 문장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1: 전 안 될 것 같아요.
0: 끝에 지금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직전 아니에요? 지금 두 분?
1: 전 아닙니다.
0: 그러실 것 같은데. 자, 다시 좀 책 얘기로 들어가 보면요. 작가의 이력을 좀 이렇게 또 알고 나서 작품을 읽으면 굉장히 또 흥미롭게 다가갈 것 같은데 소설 속에 좀 대조적인 두 거장 주인공의 스승인 무라이와 또 경쟁 건축가 후나야마가 등장을 합니다. 혹시 이 두 인물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쓰여진 캐릭터인가요?
1: 네, 맞아요. 그 일단 이 건축사무소의 그 무라이 선생님은 그 일본 현대 건축의 거장인 요시무라 준조를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가님 말씀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실존 인물을 아주 그대로 그린 건 아니고 그냥 좀 모델로 삼았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소설의 그 여름 별장이 네. 이 요시무라 준조가 가루이자와에 지은 숲속의 집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죠.
0: 네.
1: 근데 굉장히 울창한 숲에 있고 생각보다 더 소박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0: 네.
1: 그리고 반면에 이 소설 속에서 그 무라이 선생님과 정반대 스타일로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그 라이벌 후나야마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 건축가인 단계 긴조를 모델로 삼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분은 그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이나 요요기 국립경기장 같은 어떤 국가적 프로젝트나 대형 공공건축을 이끌었던 건축가예요.
0: 네.
1: 그래서 뭐 누가 더 좋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스타일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0: 네. 아니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항상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본 건축에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데 왜 네. 우리도 뭐 제주도 여행 가고 이러면 이 건물 와 진짜 멋있다 하면 뭐 안도 다다오 건물이야.
1: 맞아요.
0: 이타미 준코야. 뭐 이타미 준은 제일 교포긴 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좀 일본 건축가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소설이 되겠군요.
1: 맞아요. 그게 또 네.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지금 무라이와 후나야마 이 두 쟁쟁한 인물이 지금 나오는데 혹시 뭐 더 김보람 편집자님은 더 마음이 가는 인물이 있어요?
1: 네.
0: 뭐 취향이 좀 있으세요?
1: 네네. 네. 제가 이 소설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 안에서 그 무라이 선생의 캐릭터가 정말 정말 매력적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0: 네.
1: 이 소설이 이렇게까지 꾸준히 읽히고 사랑받는 데는 이 무라이라는 인물의 성정이나 어떤 삶을 대하는 철학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과는 좀 정반대로 역행하는 사람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0: 네.
1: 이 소설 속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건축가가 만든 것에는 크고 윤기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듯한 느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선생님 건축은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할 정도의 소리랄까? 작은 소리를 감싸는 작은 것이라고 할까? 라는 문장이 나와요.
0: 네.
1: 저는 이게 이 무라이 선생을 되게 잘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요즘 시대에는 되게 모두가 좀 공작새처럼 자신을 좀 뽐내고 과시하기 바쁜 시대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0: 네.
1: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좀 드러내기보다는 좀 소박하고 오히려 건축가로서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삶을 더 생각하는 게 되게 사려 깊은 장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서 역설적으로 그 깊이와 어떤 네. 진정성이 전해지는 그 강단이 저한테는 되게 큰 가르침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 어떤 건축가의 또 철학에 또 이렇게 빠지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우리 일본 소설들 보면요. 그 은근히 한 분야에 좀 천착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저희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1: 맞아요. 예,
0: 일본 작가들의 좀 특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드는데, 네.
1: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그쵸, 했던 것
0: 네,
1: 같아요.
0: 네.
1: 그 미우라 시온의 배를 네. 엮다도 사전을 편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온다리쿠의 꿀벌과 천둥도 피아니스트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진짜 일본 소설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분야의 정통에서 그걸 소설로 풀어낸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런 추세들도 사실 뭐 우리 작가들도 좀 요즘 많이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일본이 좀 유독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죠. 오늘.
2: 역시 장인 정신.
0: 그러니까요. 네, 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뭔가 육수를 오랫동안 뿜어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이 지금 막 건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 건축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 소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나요?
1: 네, 네, 네. 이 소설은 건축의 조예가 깊지 않은 독자도 아주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에요.
0: 네.
1: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한편의 건축 다큐를 감상한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면은 작가가 되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물들과 그 공간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묘사를 잘 하고, 읽다 보면은 내가 좀 그 공간에 서 있는 듯한 현장감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약간 지적 충만감도 선사를 한다, 이 책은.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어떤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0: 아, 네.
1: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때 주실 때 여기 나오는 건축사무소 같은 출판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읽고 나서 그 의미를 비로소 이해를 했는데 그 네. 이유는 이 소설이 업과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일 자체가 저는 출판과도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건축이 출판과 닮아있다.
1: 네네.
0: 흥미로운 예, 얘긴데요.
1: 어떻게 보면 건축도 어떤 세계를 하나를 짓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근데 소설도 그렇고 출판도 그렇고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에서 건축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삶으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다고 느낄 만큼 저는 공감되는 문장이 많았어요.
0: 네.
1: 예를 들면은 무라이 선생이 주인공한테 설계는 혼자 할 수 없어 없다 신뢰가 없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장면도 사실 건축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일에 대한 책으로도 읽었던 것 같아요.
0: 아, 동의하세요? 건축이라는 일이 좀 출판과도 닮아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게 좀 느껴지셨나요? 김준서 편집자님.
2: 그 책을 만드는 과정이 건축이랑 좀 흡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네. 네,
2: 저희도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종이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책의 형태도 네, 이렇게 짓고 이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종이도 이 질에 민감하게 어떤 종이를 쓸까 그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2: 네, 맞습니다. 네, 네.
0: 매번 바뀌어요?
2: 매번 바뀌죠.
1: 아, 네. 맞아요.
0: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책 내용이나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네. 종이 소재를
2: 맞습니다.
0: 바꿔요.
2: 네, 네.
0: 이렇게 예민하게들 책을 만드시는 분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저는 요즘 이북을 많이 보는데 직접 사서 그걸 느껴야 이게 작가와 편집자님들의 어떤 그 어떤 노고와 철학과 숨겨진 걸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군요. 아, 그러면 이 소설 안에서는 계속 그 이제 좋은 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분은 편집자님이시니까 좋은 책, 좋은 출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좋다. 네.
1: 어렵지만.
0: 네.
1: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좀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좀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도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좋은 책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애 주기마다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이
0: 생애
1: 있고
0: 주기마다.
1: 두 번째는 독자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김준석 편집자님.
2: 저는 좀 심플한데요.
0: 네.
2: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자랐는데 그 시장 상인 아저씨 아줌마들이 읽어도 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0: 네.
2: 뭐 저희 부모님이 읽어도 어렵지 않게 읽는다거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대중적이고 그렇죠.
2: 네, 네.
0: 너무 현학적이지 않더라도
2: 네,
0: 누구 건축도 사실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화려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또 책 속에 한없이 결곡한 문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리 결곡하단 말 잘 안 쓰잖아요.
1: 맞아요.
0: 진짜 너무나 좋은 단어더라고요.
1: 아름다운.
0: 네. 빈틈없다.
1: 네.
0: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많고 뭔가 좀 그 어떤 완결성이 보이는 그런 문장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김보람 편집자님께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문장들 그중에 뭐 하나 좀 읽어주시죠.
1: 네. 네. 네. 그 무라이 선생님이 그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내는 건축을 이제 추구하시고 어떤 소박한 건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 그 선생님의 내면은 그 무라이 선생의 내면은 누구보다 단단한 철학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낭독할 문장들이 그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그 어떤 깊이랑 내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문장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남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런 것이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 때 건축가로서의 신념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는 평상시 어떻게 해왔느냐의 연장선상에 있어. 여차하면 저력을 발휘할 생각으로 있어도 평상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으면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편집자인 저를 좀 되돌아보거든요.
0: 네.
1: 어떻게 보면은 네.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 결국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떤 걸 고민했는지 연장선상이 있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좀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나를 좀 채워가고
0: 네.
1: 좋은 책 그래야지 좋은 책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구나를
0: 네.
1: 이 문장을 읽으면서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읽으면서 딱 한 곡이 떠올랐는데요.
0: 네.
1: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잔나비의 잭 케루악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어떤 청춘의 불안정함 같달까?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곡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인지 이 소설의 주인공이 생각나기도 했고 이 노래를 그 양희은 선생님이랑 같이 불렀더라고요. 그 무라이와 그 주인공의 관계가 뭔가 잔나비님과 양희은 선생님의 관계 같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0: 네.
1: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어떤 여름 별장이 생각나는 노래라 추천을 합니다.
0: 네. 책도 사실 한여름밤의 꿈 같은 막 추억과 사색이 느껴지는데 네. 이 노래도 좀 그런 의미에서 어울릴 것 같네요. 자, 잔나비와 양희은 선생님이 함께한 잭 케루악 네, 네.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잭 케루와 잔나비의 양희은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편집자의 방 스페셜 김보람, 김준섭 두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1: 여름이었다.
0: 네, 여름이란 주제로 두 분의 추천책 만나보고 있는데요. 김준섭 편집자님, 어떤 책 읽어야 될까요? 여름에는요.
2: 아, 네. 제가 네. 소개할 네. 책은 벤자민 마이어스의 장편소설 수평선 너머입니다.
0: 수평선 너머를 쓴 벤자민 마이어스. 사실 우리한테 막 익숙한 유명한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2: 네. 네네. 국내에서 처음 번역 출간되는 작가고 사실 저도 처음 읽은 작가예요.
0: 아, 그래요?
2: 네네. 네,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무게감을 가진 작가라고 합니다. 네, 역사 소설계의 부커상이라 불리는 월터 스콧상, 그리고 소설의 장르적 한계를 넓힌 작품에 주는 골드 스미스상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영국 왕립문학회 펠로우로도 선출이 됐는데 놀랍게도 가즈오이식으로 이언 맥큐언, 줄리언 반스랑 나란히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네. 수평선 너머는 해리포터 영화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네. 벨라트릭스 역을 맡았던 헬레나 보넴 카터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영화로까지 이제 뭔가 제작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책으로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재밌다는 거죠.
2: 네, 무조건 재밌다.
0: 재밌어요, 김보람 편집.
1: 네, 정말 너무 재밌죠.
0: 또 이제 뭐 이렇게 영화로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영화로 보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2: 그렇죠,
0: 우리가 있어요.
2: 그렇죠.
0: 네. 그럼 소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946년입니다. 네, 전쟁이 막 끝난 잉글랜드 북부 탄광촌이 배경인데요. 네. 16살 소년 로버트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광부였고 당연히 그 뒤를 이을 운명이었죠. 그런데 졸업을 앞둔 마지막 여름, 소년은 배낭 하나를 메고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석탄이 더 나쁘게는 전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다른 세상을 한 번이라도 보아야 했다라고 말하면서요. 네. 그렇게 며칠을 걷다가 요크셔 해안가의 초원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오두막 앞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죠.
0: 네.
2: 로버트는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그때 오두막 안에서 한 여성이 나오더니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2: 차 한잔 할래? 네.
0: 지금 주인공은 그 으르렁거리는 개 앞에서 너무나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따뜻한 말투로 나온 건가요? 차 마실래가 어떤 말투에서 너무 궁금한데
2: 약간 시크한 말투로
0: 차 마실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오두막에서 이 나온 여성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2: 네, 진짜 심상치가 않은 네. 여성이에요. 네, 이분의 이름이 덜시 파이퍼입니다. 네.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종교도 관습도 사회가 정해놓은 위계도 거침없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인물입니다. 쾌락은 범죄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타고난 권리지. 근데 그러면서도 낯선 소년에게 매일 밥을 해먹이고 잘 곳을 내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0: 이방인인데요.
2: 그렇죠. 처음 보는 소년인데도. 네. 로버트는 받은 걸 갚기 위해 정원 한구석에 방치된 낡은 작업실을 고쳐주겠다고 이 덜시 파이퍼에게 제안을 하고 네. 그 대가로 매일 저녁 덜시가 건네는 책들을 읽으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시와 문학을 알아갑니다.
0: 그냥 약간 낯선 은인이 나타나서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덜시가 약간 뭐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될까요?
2: 네. 저도 읽으면서 사실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설이 흥미로운 건 네. 사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0: 네.
2: 우리가 아는 키다리 아저씨 서사는 보통 은인의 선의만 비추고 그 사람이 내면은 잘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덜시라는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0: 네.
2: 파고들면 들어갈수록 그녀 역시

0: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근데 그런 영향력이 이전 세 편을 통해서 기반으로 지금 가져졌는데
1: 네.
0: 이전 세 편과 완전히 전혀 다른 영화를 만들어놨으니까요. 뭐 이제 이 관객들의 반응이 이제 시작인 것 같고
1: 네.
0: 한편 어떤 관객들은 또 이전 영화들과의 연관성을 또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관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어떤 추격자 황의 곡성이 전부 한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어떤 악한 존재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집요하게 따져물었던 영화들이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악의 없이 남 탓하고 서로 미루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들이 영화 전반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나홍진 감독의 어떤 집요한 뭔가 어떤 인간적인 본질에 대한 탐구를 또 이번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
2: 나홍진 감독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감독님 정말 신기하거든요.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이 감독 이름만 보고도 간다고 했잖아요.
1: 네.
2: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 그리고 나홍진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내용이 그렇게 다수가 좋아할 만한 영화도 아닙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1: 맞아요.
2: 실제로 이렇게 뭐 영화에 대한 소개를 보고 간 것보다 훨씬 잔인해요. 대체로. 네. 그 이상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번에 뭐 만들었는지 그래도 한 번은 봐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거는 굉장한 것 같고. 그리고 깐영화제에서도 그렇게 정말 그 깐영화제에서 나왔던 혹평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1: 네.
2: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0개국 선판매를 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맞아요.
2: 이거는 어쨌든 이 사람 영화는 한번 우리도 틀고 싶어라고.
1: 다른 나라 관객들도 움직인다는 거죠.
2: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이 감독의 힘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저는 나홍진 감독님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폭력에 대한 굉장한 애착. 네, 이 폭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고
1: 네.
2: 호프라고 하는 영화는 외계인을 끌고 들어와서 그 폭력을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왜냐면 이제 인간들만 가지고는 이 스케일의 폭력신을 만들 수가 없단
1: 그렇죠.
2: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키운 폭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SF라고 느낀
0: 네.
2: 거예요. SF가 먼저가 아닌 거죠.
0: 맞아요.
2: 외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화는 외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좀 신기하다.
1: 네.
2: 그리고 참 이 감독님에게는 어떤 자기 세계에 확실한 인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까요?
2: 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 골랐어요. 네.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겠습니다.
1: 네.

0: 나홍진 감독의 호프 줄거리 살펴볼게요.
1: 네, 호포항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곰인지 호랑인지 모를 어떤 짐승이 마을의 소를 잔인하게 죽여서 경찰 소장 범석이라는 인물과 그의 육촌 조카인 성기가 청년들을 대동해서 이 수색 작업을 벌여요.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범석과 성기 두 사람이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네. 범석은 마을을 수색하고 성기는 숲을 수색하다 보니까 이 마을이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사람이 벌인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건물이 다 망가져 있다거나 혹은 뭐 사람이 잔인하게 죽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을 범석이 이제 맞닥뜨리면서 충격에 빠지고 성기 또한 숲속에서 이 동료 청년들하고 굉장히 이상한 외계인 같은 존재를 맞닥뜨리고 이제 혼비백산해서 서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0: 네.
1: 이 범석도 마을에서 이 마을을 다 부수고 다니는 거대한 괴물 같은 존재와 또 맞부닥치게 되고 이 그러면서 양쪽에서 이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범석이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마을 청년 하나가 어린 외계인으로 보이는 존재를 사살을 했고 자식을 잃은 그 외계 존재들이 인간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어떤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건을 서로 수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도망치기 위해서 필사의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0: 네. 일단 캐스팅을 보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배우들 연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2: 배우들 저는 다 너무 좋았고요. 네. 정말 다 좋았어요.
0: 네.
2: 뭐 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배우에 따라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네. 네, 그런 아쉬움 없이 봤고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아, 이 영화 호프? 각본집 내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각본집에 나오면 배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기한 것인지 모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이

0: 각본만 봐서는 사실은 이 완성된 영화가 좀 연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게 되고 욕설 많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1: 네.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말도. 아, 네.
0: 네, 정말 욕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감탄사도 놀랄 때도 뭐 황당할 때도 다 이제 욕설이 나오고 그 이후의 대사가 따로 따라붙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의 배우들도 참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영화의 유머가 꽤 있습니다.
1: 네.
0: 농담 같은 상황들이 꽤 펼쳐져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또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안 웃겨 열반받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극장에서 실제로 이제 웃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 유머라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좀 숨쉴 틈 없이 뭔가가 계속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좀 뭐라고 할까 입맛이 안 좋은 유머가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머가 속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였으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연기들을 통해서 이 유머도 성립시키고 대사라고 할 게 마땅치 않은 이 인물들도 성립시키는 게 배우들의 연기라고 생각을 했고
1: 네.
0: 또 한 가지는 이 나홍진 감독이 배우들에게 굉장히 애착이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특히나 주연급 배우들
1: 네.
0: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씬들이 있습니다.
1: 아, 시그니처가 있어요.
0: 네, 정말 시그니처가 네. 있어요. 정호연 배우는 처음 딱 등장할 때 있잖아요.
1: 네. 너무 멋있죠.
0: 너무 멋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로 나오던 사람이 실제로 나올 때 그 빛과 예, 그 잡은 앵글과
1: 네.
0: 이런 게 다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이후에도 예, 저는 좋은 장면들 되게 많았고 뭐 조인성 배우는 말을 뭐 하겠어요. 말 타는 장면들 다 좋거든요.
1: 서부 영화를 예, 정말 만들어줬어요.
0: 예, 서부 영화처럼 예.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제공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황정민 배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1: 다들 이제 호평을 쏟는 사람들도 황정민에 대해서는 또 네. 황정민이다.
0: 이론이 없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참 이 배우들의 연기만큼은 흠잡을 네.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또 이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조연 배우들
0: 진짜.
2: 중에서도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하거든요.
1: 그렇죠.
2: 정말 한두 컷 잠깐 나오고 스쳐 지나가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 마을 사람들, 어르신들을 연기한 이제 나이 드신 배우들 중에는
1: 네.
2: 정말 조연 연기로 탄탄하게 연기 역을 인정받았던 배우분들이
1: 맞아요.
2: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고
1: 네.
2: 그리고 또 황석정 배우가 이 극 중에 약간 뭐 의사 같은 느낌으로
1: 네.
2: 나와서
1: 네.
2: 뭐 시체를 해부하는 장면이 아주 아이코닉하게 등장하고요.
1: 멋있더라고요.
2: 네. 네.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었다.
1: 임현식 배우도 진짜 오랜만에.
0: 그 장면도 너무 재밌죠. 네. 그 장면이 네. 사실은 영화에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1: 네.
0: 그런 대목을 굉장히 가볍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볍다는 게 무슨 경솔하다 이런 뜻에서 가벼운 게 아니라 유머러스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농담들의 연장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임현식 배우가 약간 웃음기 싹 빼고 나오는데도 웃음기가 있어요.
2: 네.
0: 그 굉장히 오묘하게.
1: 나오면은 원래 웃을 준비가
0: 그렇죠.
1: 돼 있는 배우잖아요.
2: 네. 목소리가 독보적이잖아요. 네.
0: 그렇죠.
1: 네. 순돌이 아빠.
0: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되게 안 웃긴 것 같지만 굉장히 웃기게. 하지만 이 영화의 이제 분위기와 장소, 주 무대를 확 바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그 길게 하는 대사들도 그냥 솔깃하게 듣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 참 좋다. 근데 어쨌든 긴 거죠. 전반적으로.
1: 박연규 배우 것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또 삭제가 됐네요.
2: 그러니까요. 박연규 배우도
0: 기대하게 되죠.
2: 아마도 이 이제 추정컨대 임현식 배우가 등장을 했던 그 씬의 분위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마 활용이 됐을 것이다. 들어갔으면. 그런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1: 그렇군요.
2: 같아요.
1: 그렇군요. 외계 생명체들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외계 생명체 연기한 배우들은 다 헐리우드 배우들이더라고요.
2: 네. 그 처음 등장한 생명체를 연기한 배우가 이제 카메론 브리튼이라는 배우고
1: 네.
2: 미키 세븐틴 스윗진에도 출연을 했던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테일러 로셀, 알리시아 비칸데르, 마이클 패스벤더.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는 실제로 부부 사이이기도 해서 거의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런 할리우드의 정말 이제 탑스타 배우들이 나와서는
0: 얼굴을 알아볼 수
2: 없는 상태로
1: 그러니까요. 예. 네,
2: 등장을 해서 아 근데 이 마이클 패스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 눈매라든지 얼굴 형상을 그 모션 캡처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그런지 배우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네.
0: 그 상상하면.
2: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설정 자체가 외계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간형이다라는 전제가 이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객도 충분히 그런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1: 네, 외계 생명체로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 보아왔던 모든 것들의 총합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네. 그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보통 크리처 영화라고 하면 네. 많은 경우에 뭐 이것도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크리처 영화는 감독이 크리처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 그렇죠. 어릴 때부터 봐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크리처 장르 자체를 다 좋아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크리처의 어떤 상이 있어. 그럼 내가 거기에 독창성을 조금 부여해서, 그렇죠. 어떤 크리처의 계보가 있고 거기에 내가 조금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처 영화들은 사실은 그 크리처를 분석하는 재미도 굉장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저는 이제 호프를 보면서는 이분은 아닌 것 같다. 이분은 그 계열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폭력의 미학의 스케일을 키우는데 외계인이 필요했지만 정작 외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크리처 디자인을 보면서 했고 뭐 어떤 작품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저도 이제 그렇게 연상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크리처가 나올 때는 이 전체 크리처의 어떤 컨셉 이 얘네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데서 시작해서 이 크리처의 디자인의 특징이 나오는 거거든요. 입속 에서 입이 하나 더 나와 이것도 이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크리처들을 보면서 이들이 원래 어떻게 살았을까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인간의 연장이라는 그쵸. 느낌이 훨씬 더 강한 네. 거예요.
1: 맞아요. 약간 좀 신분이 있는 느낌?
2: 네.
1: 네. 네.
0: 그래서 그 특히나 이 모든 사건의 원인으로 이제 예상되는 외계인의 그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하고 똑같거든요.
1: 네.
2: 색깔, 비슷하게 생겼어요.
0: 네. 색깔 같은 것만 다르고 사실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저는 오히려 이 크리처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떤 뭐 크리처를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거나 크리처를 어떻게 만들지 그렇게까지 많은 어떤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막연하게 네, 추측을 해보았답니다.
2: 네. 그런 존재의 디자인 자체가 네. 그 폭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이지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크리처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 이 인간과 다른 뭔가 이 존재에 대한 탐구를 집요하게 하는 감독들의 영화와는
0: 그렇죠. 달라요.
2: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보신 분들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던데 왜 제목이 호프야? 네. 네. 호프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2: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영화는 절망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홍진 감독이 다른 인터뷰나 그런 관객과에 대한 시간에 이야기한 건데 자신의 기획 의도 자체가 정말 대재앙 같은 어떤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나한테 어떤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런 사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말의 희망조차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보니까 정말 반어법적으로 이 영화에는 호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호프를 만들어낸
1: 제목이라도 호프로
2: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0: 네, 뭐 어쨌든 호프라고 하는 동네가 뭐 무대가 되고 원래는 뭐 미국 여행하다가 발견한 마을 이름이 호프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름 좋은데라고 생각.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호프라는 말이 그냥 단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럼 호프는 언제 나오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진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를테면은 양쪽의 이야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이 지구인들 쪽의 이야기가 있고. 외계인들 쪽에 이야기가 있고 그럼 어느 쪽이 호프인가? 그걸 또 알기가 어렵고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촉발된 계기가 그 외계인 아기. 아기가 죽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가 끝까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왜 지구에 왔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해결돼야 나머지 얘기를 네.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1: 그런데 네, 이제 애초에 3편까지 기획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속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0: 아, 근데
1: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면
0: 이제 원래 네. 모든 건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만 1편밖에 못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되는
1: 스케일이면.
0: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이 이른바 떡밥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는 있지만 1편은 1편으로 완결된 영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왜 왔는가 같은 것 들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속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은 받아들이기 어렵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뒷이야기가 나와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화가 펼쳐질 것은 분명해 보여요.
1: 네. 네. 자, 김현수 기자 추천곡 들어볼게요.
2: 저는 뭐 영화에 삽입된 곡은 아닌데 요새 SNS에 밈처럼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1: 네.
2: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라는 곡입니다.
1: 네.

0: 영화 호프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음침하고 무분별한 우주적 절망. 네, 정말 절망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여주는 온갖 장르의 클리셰들을 조합해서 네. 감독의 비전이 관객을 혼란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저는 기술적으로 훌륭하고 기술적으로 아쉬운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촬영이나 연기는 참 좋고 그런데 CG는 또 아쉽고 근데 또 그게 그것만 문제는 아닌 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0: 쿠키 영상 꼭 봐야 된다고요?
1: 아무래도 끝까지 이 영화는 관객의 기대를 배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쿠키 영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0: 네. 자, 오늘 나홍준 감독의 영화 호프 이다혜 기자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31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재즈 부문 그래미상을 7번 수상한 연주자입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별이 밤마다 반짝이는 것은 박인혜. 별이 밤마다 반짝이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별이 어둠 속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은 별과 별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별빛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홀로 걷는 나그네의 어깨 위에 내려앉기 때문이다. 별이 혼자서는 빛날 수 없겠죠. 어둠이 있기에 가능한 걸 거예요. 박인혜 시인의 별이 밤마다 반짝이는 것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극적으로 회생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2천억 원의 긴급 운용 자금을 지원받게 된 건데요. 어제 홈플러스가 낸 즉시 항고에 법원이 빠르게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며 회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회생 절차 재개와 영업의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홈플러스가 확보한 자금 2천억 원의 의미와 회생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0: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안수용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정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전지점이 임시 휴업에 돌입했던 홈플러스가죠. 이제 가까스로 회생의 불씨 살려내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5: 홈플러스 많이 갔었지. 텔레비에 뉴스 볼까 좀 안 좋더라고. 마음이 아프대. 아니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들 상인들이 다 힘들잖아요. 저 마음이 좀 아프지. 홈플러스를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죠. 그럼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기업 하시는 분들과 상인들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6: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자본 논리에 의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좌우된다는 게 뭐 경영이 잘못되었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잖아요. 경영층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많으신 분들의 뭐 실생활에 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깝죠. 그런 거 봤을 때는.
7: 잘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모두가 이제 불합리한 거를 받지 않고 다시 운영될 수 있게. 좀 반반일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이슈가 계속 됐잖아요. 쉽게 그 큰 돈을 주고 살 회사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나타날까요? 망하면 됐으면 좋겠는데 있을까? 약간 이런.
8: 그런 사모펀드에서 지금 이거 약간 돈놀이 하고 있다가 지금 망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왜 사기업이 하고 있는 걸 왜 자꾸 나라에서 책임지라고 하는지 나라에서 너무 많은 걸 해줬나 싶기도 하고 너무 주궁합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 건도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나라에서 이건 뭐 회생 절차 그거지만 어떻게든 자기네는 회생 절차에서 이만큼 어느 정도까지만 빚을 갖고 그냥 손 떼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9: 지금 2천억은 그냥 단순 약간 인지방편이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뭔가 자구책을 좀 많이 마련해서 서로 원만하게 협상해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0: 네,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면서 회생의 불씨를 살렸는데요. 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요. 오늘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천억 확보가 홈플러스 사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분씩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2천억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0: 네, 일단 뭐 2천억 원이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영업이 일단 중단됐잖아요. 네네. 중단되면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긴급 운영 자금 2천억이 이게 이제 공급이 이제 되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이제 그 김병주 회장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이 연대 보증을 이제 원래 계속 요구를 받았는데 그걸 네. 안 하고 있다가 일단 이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0: 마지막에 수락을
10: 네.
0: 했죠.
1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지급이 되게 된 거죠. 된 건데 아마 여기 또 우리 노조도 연진 나오고 계시지만은 노조에서도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단 정상화를 해야 되니까 네. 아마 여러 가지 양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긴급 운영 자금이 일단은 이제 지금 지급이 되고 이제 문제는 이 2천억이 정상화의 길로 가려면 아직은 좀 험난한 길이 사실은 많습니다.
0: 네네.
10: 많고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매장들이 상품들이 지금 이제 다 지금 비어 있다 매대들이 상품 비어 있지 않습니까?
0: 거의 없죠 상품이.
10: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채워지려면은 납품업체한테 이것을 뭐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이걸 아마 뭐 납품을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0: 네네.
10: 이제 그런데 아마 이제 쓰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정상화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 단계에 2천억 원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네. 일단은 정상화를 가기 위한 기회.
0: 기회다.
10: 물론 여기 아마 2천억 플러스 알파에 많은 또 앞으로의 지금 9월 4일까지 이제 법원 회생 이 절차를 아마 밟고 그때 이제 아마 그 판단이 나올 텐데
0: 네.
10: 그때까지 뭐 MBK 파트너스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양보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충분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이런 어떤 자세를 보여줘야 그래야 뭐 피해자들도 양보를 좀 하면서 힘을 합쳐야 정상화가 그나마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종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천억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까요? 정상화를 위한?
2: 뭐 2천억 건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다 걱정하시잖아요. 2천억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하는데 저는
0: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전 이 사실은 이걸 만약에 안 했다고 보면은
0: 아예 희생이 안 되는
2: 파산이에요,
0: 거죠.
2: 파산이에요, 파산.
0: 네네네.
2: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6, 7주 남았는데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그러니까 뭐 정부, 국민, 홈플러스 이해관계자 모두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그런 차트 잡았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저희가 주목할 점은 과연 MBK 파트너스가 2천억 원을 왜 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스탠스의 좀 전환이 진 것 같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사모펀드가 얼마나 또 이 계산적이고 또 함정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0: 냉정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 근데 전격적으로 2천억을 내놨습니다. 그 지금 MBK 파트너스가 지금까지 이어온 길을 보면은 대부분 다 법적으로 대응했어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아도 월급도 안 주고요. 그죠? 그리고 임대업체 분들한테도 와서 매장도 안 여는데 영업하라고 그러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공분을 많이 쌌는데, 근데 지금 또 상황을 보시면은 정부도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2: 얼마 전에 이제 수사가 또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고,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압박을 받다 보니까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이렇게 결국에 청산하면은 나중에 경제적 피해 또 법적 피해 그리고 나중에 또 그 국민들의 맹 비난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0: 알겠습니다. 결국 노조의 입장이 궁금해요. 안수용 지부장님은 이 2천억이 해결의 불씨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3: 네, 당연히 살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3: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상황인데 파산으로 가던 그 열차를 잠시 멈춰 세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7개 점포에 어쨌든 상품을 넣어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요 시기에 모두 다가 힘을 모아야 된다. 여기에는 정부도 국회도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홈플러스를 살리지 않으면 사실은 10만 명 이상의 어떤 생존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결국 MBK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그리고 노조까지 한 발씩 양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극적으로 이제 자금 마련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노조는 어떤 부분을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 지금 현재 뭐 앞서부터 지금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벌써부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2천억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홈플러스 그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37개 앞서 37개 점포가 폐점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받는 위로금이 있습니다. 그
0: 네네.
3: 위로금이라든지 곧 9월이 되면 그 상여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돈들이 꽤 큽니다. 근데 이 돈들을 지금 현재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6개월에 걸쳐서 분납해서 받겠다. 그리고 또는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취하하겠다라고 하는 양보들을 내놓았습니다.
0: 두 분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국에 다 한 발씩 물러나야 성공이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먼저 이종훈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기업들도 어떤 양보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우선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 홈플러스를 회생하겠다는 마음의 모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년 4개월 좀 돌아보면 좀 아쉬움이 좀 있었잖아요.
0: 네.
2: 여러 가지 좀 서로 좀 대화도 좀 안 됐고. 근데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2천억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시 살리기 위한 매출, 고객들의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살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 지금은 한마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0: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마음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네.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10: 네, 결국에는 이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일단은 좀 책임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0: 그동안 강하게 법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태도를 바꾼 것.
10: 근데 뭐 있죠? 사실 이번에 2천억이 이게 보증이거든요. 근데 보증을 쓴 거란 말입니다.
0: 네.
10: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그게 2천억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이제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좀 더 일찍 그런 자세를 좀 더 보셔야 네.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이런 파행적인 부분들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피해가 사실은 더 커졌던 거거든요.
0: 네. 그렇죠.
10: 이렇게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진작 어떤 그 책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 문제가 생겨서 이걸 이제 좀 뭐 합의를 본다든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서로 양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0: 네.
10: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 문제를 야기했던 주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주체에는 특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0: 네.
10: 그래야만이 거기에 피해를 본 뭐 입점 업체나 협력 업체나 거기 근로자들도 내 피해를 좀 더 그러면 내가 좀 감수하고 좀 양보하겠다는 이런 협력적인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0: 네네네.
10: 그 협력적인 모습이 만들어져야 이게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0: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 상당히 늦어졌죠.
0: 상당히 늦어졌다. 예. 네.
10: 근데 좀 더 빨랐더라면은 네. 이런 피해가 좀 더 줄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0: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국에는 이 사태를 사실 야기했던 결국에는 주체는 MBK 파트너스의 경영진이거든요.
0: 네.
10: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신뢰감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야 나도 동참을 하면서 나도 피해를 좀 안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거기 피해를
0: 그쵸?
10: 내가
0: 예, 맞습니다.
10: 안겠다고 하겠습니다.
0: 서로 강대강으로 네, 맞지 않으면 뭐 네. 합의불 상황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노조도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3: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고 앞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홈플러스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하고 합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점주들조차도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2천억이 우리에게 밀린 대금을 안 줘도 된다.
0: 아.
3: 예, 차라리 이거는 홈플러스 정상화하는데 다 써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0: 네.
3: 실제 그 안에 계신 많은 구성원들은 많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끝까지 어쨌든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버텨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MBK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내몰라라 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MBK가 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들을 내놓고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다행입니다. 어쨌든 받아들였고 2천억 지원이 나왔고 일단 마트에 물건이 있어야죠.
3: 네, 맞습니다.
0: 그 물건이 있어야 손님이 갈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문제부터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법원도 다행히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빠르게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빠른 결단의 배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 법원 입장에서는 회생이 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0: 네.
10: 당연히 파산으로 가는 것을 예. 또 원하지도 않을 거고 왜냐하면
0: 네네.
10: 파산으로 가면 워낙 피해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회생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게 회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계속 좀 파국적인 상황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아마 법원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다.
0: 네네.
10: 아마 법원도 회생 절차를 중단한 것도 이건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뭐 이 방법과 기회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나마
0: 네.
10: 기사회생을 사실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 법원도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10: 그렇습니다.
0: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10: 왜냐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네. 법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만 이 법적 정리와 또 우리 국민 정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0: 그러니까 야, 이게 법적으로 해결하면 끝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0: 아이, 그럼요. 그 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사람이고 그런데
3: 맞습니다.
0: 다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면은 네,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3: 네.
0: 근데 이제 이종훈 교수님, 네네. 그 법원이 즉시한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회생의 길이 바로 열리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회생 절차가 9월 4일까지 연장되지만 해결할 과제가 뭐 산 넘어 산인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 어떤 걸 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0: 네.
2: 해결을 위해서는 무조건 투자를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0: 아, 매각을 그렇죠. 우선시해야 된다.
2: 우선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네. 지금 MBK 파트너스는 여기를 운영할 여력도 안 되고 2024년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적자가 5천억이 났어요.
0: 네, 네.
2: 제가 보기엔 운영할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본인 의지도 없고요. 거기에는 좋은 그 실력이 있고 자금 있는 회사가 매각을 하는 게.
0: 근데 그 회사를 네. MB, 그 회사 그 사모펀드 네. 회사가 네. 마음에 드는 가격이 나와야 뭐 팔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할 때는 매입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0: 네네네.
2: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홈플러스의 브랜드를 최대한 지키자. 그러면은 점포를 줄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0 몇 개지만 안 되면 30, 40개라도 줄여서 최대한 묶어서 패키지로 가야지 여기 있는 직원들 그리고 뭐 협력사들도 다 같이 보고 받을 수 있고.
0: 그렇죠.
2: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또 고용성장도 당연히 되겠고요. 근데 이런 또 그 홈플러스를 원하는 기업들은 대형마트는 못 사요. 왜냐면 카니발리션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못 사고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익스프레스 구매한 이제 하림이라든가 새로운 기업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
0: 매각.
2: 네, 매각인데 브랜드를 지키는 매각.
0: 네.
2: 두 번째는 그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있는 거죠. 이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죠.
0: 네.
2: 이런 데는 사실은 유통 대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에요. 여기는 겹치지 않은 점포들의 분명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흡수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0: 근데 요즘 분위기가 사실 네.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네. 뭐 새벽에 뭐 배송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 네. 만약에 이 사회적 그런 합의로 어려운 홈플러스 그걸 직원 살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나선다.
0: 네.
2: 그러면은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유성발주법의 재개정에 대한 논의도 뭐 좀 뭐 풀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특히 이제 이 홈플러스가 지방에 많아요. 지방에 홈플러스 없어지면요 물건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럼 지자체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지원해줘야
0: 없어지는군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큰 공론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0: 네.
2: 그 공론화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2천억을 어떻게 써야 되냐? 보통 이제 수도권 점포가 매출이 한, 그러니까 재고가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60개 점 채우려면 100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오로지 거기다 넣고
0: 네.
2: 나머지 1000억은 직원분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점포를 운영하는 그런 그 시설팀들이 없대요. 다 그만두셨대요.
0: 네.
2: 그러니까 직원이 있어도 점포를 못 연대요. 뭐 시설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 업체를 빨리 다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2천억을 오로지 매각을 위한 그리고 매입자를 위한 자금으로 써라. 딴 생각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이건 노조에서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3: 아, 노조에서도 그게 1번이 어쨌든 무조건 매각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0: 그러니까 좀 구조가 탄탄한 회사로 매각이 되는 게
3: 네,
0: 직원분들도 원하는
3: 거죠.
0: 부분이고
3: 네네.
0: 예,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2: 그게 명분이 되잖아요. 만약에 매입 회사가 어쨌든 우리 국가 경제나 이런 국민들 또는 우리 이런 직원들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에서 국민들도 저는 동의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0: 알겠습니다. 현재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공익채권만 9,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으로 수혈돼 2,000억으로는 뭐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공익채권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이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10: 네, 공익채권은 뭐 당장 밀린 이제 임금도 있을 거고요. 근로자들. 왜냐하면 임금이 안 나오면은 근로자들은 생계가 어렵거든요.
0: 네.
10: 그다음에 협력업체의 미정산된 부분이라든가
0: 납부대금이죠. 물품.
10: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익채권에 들어갑니다. 공익채권에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조 가까운 공익채권이 있다. 뭐 만약에 이 공익채권이 사실은 우선 변제돼야 되는데
0: 네.
10: 만약에 그렇게 되면 2천억은 사실 흔적 없이 또 사라지겠죠.
0: 그거 갚고 끝나겠네요. 그거 갚고.
10: 네.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매각도 물론 매각이 돼야 되지만 이 매각이라는 거는
0: 네.
10: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정상의 기미가 있다든가 해야 누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0: 네.
10: 그래서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아무래도 매수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0: 그렇죠. 9,300억을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요.
10: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2,000억으로 이걸로 회생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에 이런 투자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0: 네.
10: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되고 네. 이렇게 돼야 누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지금 이 상태로 이걸 누군가가 이걸 매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마
0: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보시는군요.
10: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다.
0: 어려운 일이다.
10: 지금도 예.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 누군가가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0: 그래서 저는 이걸 정상화라는 것은 당장 이제 매장에 물건을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게 어떤 이 어떻게 그러면 이 홈플러스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 구조조정을 어떻게 통해서 이걸 어떻게 살리겠다. 그럼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이뭐 투자 투입을 얼마나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0: 그게 그러면 좀, 예. 교수님 이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 2천억 자금을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좀 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10: 그러니까 지금 당장 2천억은 네. 일단 매장을 다시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0: 그럼 물건이 있어야
0: 물건 사야죠.
10: 고객이 오니까.
0: 네네.
10: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마 우리 아까 지부장님께서도 당장 매장에 채울 물건 납품 대금 이 부분들이 좀 거기에 쓰여져야 된다. 그 필요하죠.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물건만 채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좀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2천억이라는 것과는 턱없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0: 네.
10: 그러면은 결국에는 MK 파트너스가 그러면 내가 이걸 무조건 매각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다시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정상화를 좀 만들겠다. 어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그게 아마 제대로 된 정상화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0: 일단 회사의 정상화가 먼저 된 후에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10: 그렇죠.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로 만약에 매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수자는
0: 네.
10: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헐값에 그냥 요구하겠죠.
3: 네. 근데 교수님 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살아 있어야지 어쨌든 매각도 되는 네. 거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이제 온플러스가 운영되는 것들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고
0: 네.
3: 근데 이제 이렇게 우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회생 계획안이 결국은 9월 4일이 마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전에 인수자가 나타날 리는 만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BK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회사를 그대로 운영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더 키울 마음도 없기 때문에 유한코라고 하는 저희가 늘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유한코라고 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구조조정 회사가 홈플러스를 실질적으로 내부를 쳐다보고 이 내부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예쁘게 만들면 매각을 할 수 있겠는지를 찾는 과정 이 중간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이거 없이는 제가 볼 때는 MBK 손에서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쭉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청산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아까 이재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좀 추가를 좀 하면은 아까 드린 대로 매입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0: 매입 기업. 그러니까 네. 이 회사를 사는 사람 네. 입장에서.
2: 그러면은 그 브랜드를 통째로 사겠다는 입장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좋겠죠.
0: 네.
2: 근데 반대로 흡수 매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형마트 시스템 넣으면 되니까요.
0: 네.
2: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지부장님 말씀대로 MBK가 어디랑 접촉을 하고 있고 어디가 되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오면 전략을 짜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가 흡수 매각을 하고 싶어해. 한 여섯 개씩 가져간대. 그러면은 굳이 지금 그 비용을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넘기면 그들이 더 잘하니까.
0: 네네.
2: 아니면은 어떤 모 기업이 한 30개라도 브랜드 살리겠대. 그런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불투명한 게 더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0: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사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예. 네. 예. 그러니까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 맞아요. 매각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네. 물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 그냥 답답할 뿐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당장도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3: 네,
0: 그러니까 불신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협력 네네. 업체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 재개까지 어떤 부분들을 좀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3: 실제 지금 이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직원들이 오픈을 하면서 직원들 오픈한다라고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야 되겠죠. 출근을
0: 네.
3: 해야 되는 거고
0: 네.
3: 그리고 이제 매장이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면 실제 미화라든지 카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0: 네.
3: 근데 고객들이 오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전기를 켜야 되니까 시설 팀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협력업체 팀들이 아니 그 미화라고 하는 팀들이 들어와서 화장실이든 어디든 매장이 깨끗해야지 고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상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함께 들어오면서 어쨌든 매장이 새롭게 재오픈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3000님이 홈플러스 살려야죠. 유통업계도 경쟁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새벽 배송도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방안도 좀 마련하면서 회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해야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한샘님께서 동네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며칠째 다쳐서 마음이 아프네요. 닫기 전에도 물건이 적어서 발길이 줄긴 했는데 아예 다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김홍태님은요. 근데 오프라인 마트가 이제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돈은 많고 매출은 없고 이거 인건비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2775님 홈플러스 단골이었는데 뭔가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힘이 납니다.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 이런 질문도 있으십니다. 라이언 킴님은 뭐 당사자도 좀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만 한데 그런데 왜 홈플러스를 회생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원론적인 질문에는 어떻게들 답변해 주시는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합니다.
3: 네. 저는 사실은 홈플러스가 어떤 기업의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홈플러스는 그 2015년도인가요? 이때 IMBK가 우리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때 그전부터 토종사모펀드를 키워야 된다고 국가정책으로 사실은 LBO 방식이라든지 차입매수 방식을 확대해서 400%까지 열어놨고 이 결과물이 홈플러스에게 맡겨진 겁니다. 홈플러스 1조 지금 인수할 때 7조 2천억에 인수했는데 그중에 5조가 사실은 빚이었습니다. 그것을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담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그 빚 갚는 데 다 사용하고 자산들 그리고 우리 부동산들 다 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장에 자가 매장으로 있다가 임대 매장으로 전환되면서 높은 임대료를 냈습니다. 한 매장에요. 월 10억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용 높아지고 간단한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많은 적자를 나타내 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고 국가가 사실은 이 정책을 열어주고 규제하지 않고 풀어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도 이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이준희 교수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네, 아마 참 이게 이제 공적 자금에 이제 그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의 논란인 문제 같아요.
0: 네네.
10: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제조 분야에서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었죠. 뭐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회생이 되는 것이 나중에 매각이 잘 됐잖아요.
0: 네.
10: 되고 그러는데 서비스 분야 쪽에서 이 공적 자금이 드는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어쪽에 이제 하나의 경쟁 구도에 있거든요.
3: 네.
10: 이마트나 롯데마트 다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쟁이 있는데 이 업체가 무너지면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피해가 얼마나 될 거냐. 예를 들면은 마트가 없어서 장 볼 데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또 경쟁자가 있다.
0: 대안이 있죠.
10: 그렇죠.
0: 네.
10: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금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참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아마 논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아까 2015년도에 인수를 할 때 MBK 파트너 인수할 때 거의 차입 매수 방식을 쓰면서 60% 정도가 결국은 그 빚으로 담보 자산 담보를 통해서 빚을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내 돈은 사실 한 3, 40%밖에 들지 않은 거잖아요.
0: 네네네.
10: 그다음에 이제 당장 이자가 많고 하니까 원금도 그렇지만 당장 이자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매각에 들어갔거든요. 네. 일부 점포들이. 근데 저는 그 점포들이 매각 대금이 어디로 갔을까? 저는 이 캐션입니다. 매각 대금이. 그 매각 대금들이
0: 그러면 점포들을 매각해서 나온 돈들이
10: 그렇죠. 그 돈들이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0: 과연 어디로 갔냐?
10: 빌린 돈을 이제 뭐 차입한 것을 이제 갚고 이자를 낸고 하지만은
0: 네.
10: 상당한 금액들이 그때 매각이 됐거든요.
3: 네, 맞습니다.
10: 매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매각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리스로 내가 거기에 이제 원래 주인이 이제 그 저거 임차인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지금 네, 매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런 부담을 많이 덜어냈어요. 홈플러스가.
0: 네네.
10: 그런데 그러면은 상당히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각 대금을 예를 들어서 물론 이자 때문에 빚을 갚는 데 썼겠지만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었어야 된다.
3: 맞습니다.
10: 근데 그 투자가 저는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전혀 다른 곳에 투자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보시는군요.
10: 그래서 예. 사실 홈플러스가 우리나라에서 2위 우리 마트에서 2위를 차지.

0: 때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김병주 회장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들어와야 되고 네. 납품업체. 네. 왜냐하면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투명하게 또 MBK 파트너스가 이게 회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매각도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흔들리는 많은 납품업체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덜 흔들리고 좀 더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그게 바로 정상화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두 분 다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운영이 미숙했다라는 지점들을 두 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팔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매각이 된 거에 그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의문을 제기하시고 아까도 지부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나라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2: 운영보다는 제가 네. 볼 때는 나라에서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모펀드가 그렇게 기업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 투기 자본에 대한 그 규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
1: 나라에서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생긴 저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방만하게 맞습니다. 운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2: 네네. 네네. 그리고 어쨌든 MBK가 사실은 이제 홈플러스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김병주 회장이 처음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1조를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2018년 19년도부터는 탑에 해당되는 1위에서 5위 되는 매출이 있는 곳들을 다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주상복합 빌딩들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운영하겠다고 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투기 자본으로서 돈을 투입한 돈을 언제든지 빠르게 빼나가는 형태 요거에만 몰입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종훈 교수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게 기업의 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저는 네. 경영학자가 시장주의자인데 네네. 저는 이 홈플러스를 지금 언제든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맞게 살 수가 있는데 못 살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1: 굉장히 현실주의자시잖아요. 예, 예.
3: 저는 예.
1: 그렇죠. 그렇죠.
3: 예. 이미 뭐 유통업에도
1: 아니 그 시선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3: 결국에는 지금 이 작년에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합니다. 매각을 하는 회사로 기업 회생을 왜 신청해요? 제대로 된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이런 매각 과정이 좀 저는 좀 미숙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엊그저께 지금 겨우 살아났지만 파산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1: 네네.
3: 그래서 저는 살릴 수 있는 점포는 살리자. 그래야 우리 여기 홈플러스의 생태계를 통해서 같이 일하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1: 네.
3: 두 번째로 앞서 얘기했지만 지방이 많아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그거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거기 상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지방에 그 점포가 없어지면은 식품 살 데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억지로 정부 돈을 투입해서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거를 시장 논리에 맞게 살리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1: 시장 논리에 맞게 살리는 게 맞는 네.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곳곳에서 홈플러스 매각 소식 들리긴 했잖아요.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이 이제 나온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점포 매각 외에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 대책 뭐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이기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지점들이 있어요?
3: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MBK 파트너스에서는 네. 소위 구조조정을 해서 그리고 슬림화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슬림화를 하더라도 운영을 잘 해야지 대형마트 시스템에 관심 있는 살 수 있는 기업들이 그걸 사잖아요. 근데 매장이 재고를 다 비워놓고 결국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매입한 금액을 팔아가지고 돈을 매출 올려서 내가 부가치 올린 거예요.
1: 네.
3: 그럼 되게 재밌는 거죠. 매장을 채워야지 나중에 또 팔아서 되는데 이들은 계속 재고를 떤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홈플러스에 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1년 4개월을 법원이 지켜본 결과가 참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1: 알겠습니다. 자, 켄신 님께서 이미 시장에서 경영이 어려운 업체로 브랜드 자체가 낙인이 찍혔는데 이게 이미지 부분에서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사실 많은 타격을 받았죠.
1: 네.
0: 우리가 시장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 분야를 보면은 경쟁 있는 상태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평가가 이제 뭐 소유자의 평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 네네.
0: 상당한 노력을 뭐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해야 이렇게 살아날 텐데 이미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많은 신뢰감을 잃어버렸고 뭐 소비자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피해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0: 그러면 소비자들이 상품권 갖고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살 게 없으니까 또 문을 네. 닫았으니까 이를 전전긍긍하는 소비자들부터 뭐 납품업체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이 분들의 지금 뭐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야기시켰던 문제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엔 다시 살아나려면은. 이게 경영자가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매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좀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MBK 파트너스가 이걸 구조조정을 하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고비용 구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네. 과정이지만은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거기에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투자 없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매각, 점포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1: 네.
0: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투자가 추가적인 투자가 없는데
1: 앞날을 위한 발전적인 투자가 없고
0: 그렇죠.
1: 지금 현재만 그냥 어떻게든 유지해서 매각하려는 모습만 보였으니
0: 맞습니다.
1: 이게 잘 될 리가 있냐 뭐 이 말씀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점진적으로 되어 왔다.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이 사태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의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거 이렇게까지 사케트가 악화되고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이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네. 많으세요. 질문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 안수용 지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 저는 아직 그래도 홈플러스를 사랑하는 이 고객들이 많이 계시고 충성
1: 네.
2: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익스프레스를 매각을 했잖아요. 하림이 그 매각해갔는데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상품을 집어넣고 그 당시도 계속 홈플러스라는 명의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이 한 달 만에 40%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홈플러스에 대한 애정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물건을 넣고 정상화하면 운영을 정상화하면 충분히 저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종훈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 이 정상화라는 단어에 어떻게 대응 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이 지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3: 단계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첫 번째는 매입 기업을 만들어서 우선은 정상화라는 게 매장을 채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이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이 새로운 차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3: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대형마트가 다 같이 지금 이커머스의 공격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차별성을 못 이겨서 가격과 빠른 배송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1: 네네네.
3: 그러면은 과연 이 다음에 다음 스텝, 2단계는 홈플러스가 어떤 전략이나 차별성으로 고객들을 설득시킬 건가? 그게 있어야지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죠. 근데 당장 정상화 한다고 해서 이 다음 스텝을 가는 거는 또 다른 또 숙제라고 봅니다.
1: 정상화를 했는데 뭐 옆에 있는 이마트와 같고 롯데마트와 같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3: 맞습니다.
1: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3: 예.
1: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뭔가 발전적인 뭔가가 나와야 된다.
3: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소비자한테 그만한 부가가치를 줘야 된다.
1: 소비자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내놔야 네. 정상화가 더 가까워질 것이다 예. 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것
3: 같습니다. 회생 이후에 지속 가능이 되는 거죠.
1: 네. 회생 이후에 지속도 가능할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상화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홈플러스 2천억 자금 수혈의 의미와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호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안수영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문자가 계속 와 있습니다. 3439님, 내 산책 메이트 열린 토론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줬습니다. 같이 산책해 보시죠. 대화로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4239님, 홈플러스가 다시 문 열면 고객들이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으면 결국에는 다시 우뚝 서겠죠. 국민이 국민을 살려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좀 희망적인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서령민 님께서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지만 코스트코는 잘 되잖아요. 가격적 메리트, 푸드코트의 활성화 등등 전략이 있다면 한번 이런 쪽을 생각해 볼 만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이 매장을 가긴 가는데 사람이 많아요. 네. 주차할 곳을 주말에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 마트는 잘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문자. 굉장히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문자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7404님 애청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좀 들여다볼 텐데 한때 대형 마트 업계 2위였어요. 홈플러스가. 그만큼 잘 됐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1박 2일 팀이 네. KBS 1박 2일 팀이 홈플러스 버스 가격이 착해. 이건 막 광고 막 그때 1박 2일 팀은요. 최고의 주가를 올렸을 네. 때 그때 당시의 광고란 말이죠. 그럼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가장 큰 책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죠. 가장 큰 책임. 자, 세 분에게 다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노조 입장 한번 들어보죠.
2: 네, 당연히 MBK에게 있다고.
1: MBK가 네, 가장 큰 책임이다.
2: 제일 큰 책임입니다.
1: 네, 왜 그럴까요?
2: 뭐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수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수했을 때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이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투자가 아닌 점포 매각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을 매각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 점포 매각이 문제였다.
2: 예, 예. 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여기 계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약 1만여 명이 그 이 구조조정 당하는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볼 때는 전혀 투자에 대한 의미가 없이 이런 상태로 만들어 오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결국 사업적인 발전을 위한 회사가 네.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 네, 이정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0: 네.
1: 큰 책임.
0: 네. 뭐 저도 우리 지부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네. 아, MBK 당연하게 MBK 파트너스의 네. 경영 측의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사실 이게 터진 거죠. 터진 건데 2015년도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할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은 그 당시 아까 7조 2천억 이 매입 자금이 이제 있다고 봤는데 그게 그 당시는 상당히 이제 MBK 파트너스가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저걸 매입을 해야 되나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때 그 당시에
1: 저걸 왜 샀지?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0: 이 홈플러스의 사실. 그 당시에 주인은 누구였냐면 영국의 테스코였습니다. 네. 예, 영국이 테스코한테 사실을 우리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될 때인데 철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MBK 파트너스였습니다.
1: 네네네. 예.
0: 그러니까 사실 벌써 이미 벌써 매입 대금 자체가 높았죠. 높게 인수를 그러니까 많이 좀 의아했던 거고 그전에 홈플러스가 여러 가지로 우리 뭐 유통업계에 새로운 어떤 신조어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런다면은 자기들은 가치점을 밸류를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이런 어떤 뭐 저것도 홍보하고 점포도 상당히 좀 특색 있게 점포를 지었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좀 독특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1: 네.
0: 있었고 여기 지금 익스프레스가 이번에 하림에 매각이 됐지만은 익스프레스도 그 당시에 대형마트에서 이제 SSM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계기에서 홈플러스가 일찌감치 규모를 작게 해서 그쪽으로 좀 빨리 치고 나간 이런 사업 형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매입을 했는데
1: 네.
0: 근데 그다음 이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요 점포, 핵심 점포들을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조조정인데 상당히 그게 또 의아했죠. 왜냐하면 우리 구조조정할 때는 잘 안 되는 점포를 매각하는데 왜 잘 되는 점포를부터 먼저 매각을 해요.
1: 왜 팔았냐.
0: 그렇죠. 그거는 네. 뭐냐면은 그만큼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 대금 그러니까 어디 간 것이냐.
0: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뭐 한 점포당 몇 천억씩 있었을 거란 네.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게 다 차익금을 어떻게 그냥 갚는 데 썼느냐 아니면 또 재투자를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1: 아니 이런 부분은 공개가 안 됩니까? 공개가 안
2: 되는
1: 건
2: 많이
0: 그건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1: 아, 공개 의무는 없는 겁니까?
0: 왜냐하면 이게 공시 상장돼 있는 기업도
2: 아닙니다.
0: 아니고
2: 예.
0: 아시다시피 사모펀드는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1: 네네네.
0: 이미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를 조건으로 인수를 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해서 상장 폐지된 업체들이 뭐 이런 예를 들면 맘스터치 같은 거 오스틴 임플란트 다 이런 게 상장돼 있던 업체들이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니니까 장사가 잘 되는 점포를 팔아서 이익이 그해 많이 나왔다라는 걸로 가정을 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이신 네. 거예요.
2: 네.
1: 지금?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홈플러스에 대한 배당을 가져간 거죠.
1: 홈플러스에 대한 배당을 그의 네. 수익으로 책정이 돼서 가져갔다라는 네. 거잖아요.
0: 네. 그런 이제
1: 회사의 재투자가 아니라.
0: 그렇죠. 그런 의문이 있는 건데. 네. 네. 아마 홈플러스는 유통업 홈플러스가 MBK 파트너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었던 것은 부동산이었을 겁니다.
2: 네네네.
0: 부동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부동 유통업체는 대부분이 자가 점포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렇죠. 불황 이런 문제가 생기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리스 같은 아니면 부동산을 임차해서 20년 뭐 사용을 하고 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차입 매수 방식에서도 일단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자산이네. 그러니까 그 담보로 내가 돈을 더 빌릴 수가 있었던 거고
1: 네네네.
0: 이게 아마 상당히 사모펀드한테는 매력적이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기업의 어떤 미래의 어떤 희망 경쟁력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네. 것이었죠.
1: 알겠습니다. 네. 이종훈 교수님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3: 뭐 두 분의 의견에 뭐 동의하고 있고요.
1: 가장 큰 책임. 네.
3: 그런데
1: 네.
3: 이제 저는 이제 유통 시장 흐름이 사실은 그 소비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이동했잖아요.
1: 매출의 감소.
3: 네. 네. 이건 어쨌든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1: 네.
3: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점은 그 이커머스의 공격이 오프라인 유통 전체에 다 영향을 줬다는 거죠.
1: 그럼요.
3: 그런데 네. 백화점 유통은 매출 지금 우리나라 오프라인 1등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대형마트는 어떻게 됐냐? 결국엔 대형마트가 장점이 뭐였냐면요. 주말에 우리 가족들이 손잡고 놀러가서 쇼핑하고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미용하고 이런 데가 대형마트였던 거예요.
1: 요즘 못 가죠.
3: 아니 주말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집에서
1: 아니, 주말에 대형마트 2주에 한 번씩만 갈 수 있게 되잖아요.
3: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쇼핑이 되고요.
1: 그쵸.
3: 주말에는 복합 쇼핑몰 가지 백화점 가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경쟁력을 잃은 건데 그럼 아까 이야기 드린 이커머스 공격에 어떻게 백화점 살아남았냐. 백화점은 철저하게 쇼핑해서 경험 체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맛집을 들어오고요. 휴게 공간 늘리고요. 팝업스토어 하고요.
1: 네.
3: 겨울 시즌 되면은 조명 축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말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그 신세계 강남점이 전 세계 3위가 됐습니다. 또 잘 되는 데 어디예요? 편의점이죠. 편의점도 이커머스가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점포가 5만 개의 점포를 가지고 근거리에 가지고 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저도 이제 그 아까 그 문자 주신 분 얘기처럼 대형마트가 갈 길이 뭐였냐. 저는 이제 창고형 할인점이라고 보거든요.
1: 네네.
3: 이제 보통의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상품 마진을 30% 전후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매장 운영하고 직원분들 월급 주거든요. 근데 창고형 할인점만큼은 10%에서 20%만 보게 세팅이 돼 있어요. 포맷이.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 이야기하는 코스코나 이마트 테이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데 과연 홈플러스가 투자를 했냐.
2: 네.
3: 저는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1: 그렇죠. 결국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네. 그런 이윤 추구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서 안 되니까 사업성도 거기에서 발전적으로 뭔가 투자한 것도 없고
3: 그렇죠.
1: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힘들어진 것이다라고 그렇죠. 역시 또 운영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깊이 들어가면 특히 7조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회사가 2천억을 구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게 된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2015년대 MBK라는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부터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수 대금이 7조 2천억 중에 4조 원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충당하는 이른바 차입 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 인수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BO라고 불리는 차입 매수가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이제 기업이 어떤 상대를 이제 인수할 때
1: 네.
0: 내가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 일단 인수를 해서 인수하는 기업이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인수 대금을 이제 지불하는 겁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내 돈이 그러니까 지금 MBK 파트너스도 7조 2천억이면 인수 대금을 자기 자본으로 다 쓰지 않고 그중에서 그 60% 정도 4조 2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1: 네.
0: 그걸 이제 차입 매수 방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부동산이 많으니까
1: 부동산을 담보로 그렇죠. 산 거죠. 그러니까
0: 은행권에서는 그 부동산 담보가 있으니까
1: 대출을 해준 거죠.
0: 대출을 해준 거죠.
1: 네.
0: 그러니까 한 60% 매입 대금의 60% 정도를 결국엔 차입 매수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차입 매수 방식을 사용하면 그 4조 2천억이라는 돈을 이제 어쨌든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 이자가 이게 만만치 하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근데 그럼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자 갚고 원금을 갚는 그러니까 이 투자 여력이 없는 거죠.

0: 그 빚갚기 바쁜 상황이 발생했는데
1: 네, 네,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차입 매수 방식이 사실 정부가 차입 매수 방식을 이렇게 뭐 400% 이렇게 열어줬던 거는 이게 인수 이 매각 인수 이 시장이 좀 활발하게 해서 좀 대출 창구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사모펀드가 이제 이 방식을 뭐 활용을 풀이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추가적인 투자라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비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나중에 매각을 해서 또 거기에 차익을 얻어가는
1: 네.
0: 이런 방식에 너무 의존하는 문제가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입 매수 방식은 오히려 기업 체질 개선 통해서 가치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홈플러스의 경우에 오히려 경영에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같잖아요. MBK의 자금 운용 방식이 좀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뭐 이제 이정현 교수님이 오늘 앞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1: 네.
2: 뭐 지금 저는 이 자금 운용 방식이 패착이 된 거죠. 첫 번째가 차입 매수죠. 그 유통업의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게 유통업은요. 물건을 매입해서요. 재판매해야 돼요.
1: 그렇죠.
2: 마진이 많지 않아요.
1: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2: 네,
1: 거죠.
2: 팔아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이마트 다닐 때 신라면 10원짜리 가지고 10원 단위 가지고도 막 싸웠어요. 홈플러스랑. 그 정도로 예민하단 말이에요.
1: 맞아요.
2: 근데 네. 경비 싸움에서 대출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뭐 60% 이상의 대출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대출 이자 내기도 바쁘다 보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경쟁력이 낮아지죠. 그러면 네. 아무래도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다른 마찬가지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1: 네.
2: 그 이정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 중에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지금 이 홈플러스가 매각이 안 되는 것도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결국에는 알짜 점포를
1: 매각했죠.
2: 매각했잖아요.
1: 네. 결국 부동산으로 담보를 받아서
2: 근데 잘 보세요.
1: 했는데
2: 부동산을 매각을 했잖아요. 내 점포를 가지고서는 대출 받아서 사서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 안 되고 대출금 내는 거랑 임대료를 내면 당연히 임대료가 더 많이 들겠죠.
1: 네.
2: 그리고 또 참 이거는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동산 가치가 또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렇죠. 예.
2: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알짜 점포 20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었어 봐요. 그럼 홈플러스 가치가 지금 3조 얼마가 아니라 처음에 그 매각해서 7조 6조 얼마 될지 몰라요 저는. 이건 제가 저는 그쪽 전문가 아닌데.
1: 그러네요.
2: 그러면은 이 셀앤 리스백 방식을 안 했다라면 지금 매각할 때도 저는 달랐을 거다.
1: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내 땅에다가 내 건물에다 커피숍 그렇죠. 파는 사람과
2: 그렇죠.
1: 다른 사람한테 월세 내면서 커피숍 네. 파는 사람과의 매출 차이가 있다라는
2: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자산이 지금 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이 또 굉장히
1: 폭등했죠.
2: 더 폭등했잖아요.
1: 네네.
2: 더 잘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1: 네.
2: 매입을 하는 회사 입장이에요.
1: 네네네.
2: 그러면 알짜 회사의 땅 가진 건물 사겠어요? 아니면 지금 리스백 안 하고 남은 지금 외곽에는 사는 거 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매각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2: 제가
1: 봐야겠네요.
2: 네.
1: 그게 시작이었네요.
2: 그게 지금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부동산이.
1: 아니 말씀... 사업하시는 분이 그거를 예측하고 사업을 해야지 그게 예측할 줄 몰랐다고 하면 그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3: 근데 사실은 2000 그 매각하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그 MBK에서는 사실 부동산을 묶어가지고 리스 매각을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홈플러스 청산되기 때문에 막아 나섰고 이것 실패하자 각계 점포를 그렇게 매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1: 더 매각을 했군요.
3: 네.
1: 오히려.
3: 네.
1: 이게 뭐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메꾸려고 다른 구멍을 또 파놓는 그런 형국이 됐네요.
3: 그거보다는 어쨌든 네. 먹튀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동산 전체를 묶어서 리스 매각을 먼저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가 되니 낱개로 매각을 하기 시작한
0: 점포별로 이렇게 했군요.
3: 네.
1: 아 그러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 거군요.
3: 네.
1: 어떠셨어요? 이거 미리 아셨어요? 이런 사업 방향 자체를?
3: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들은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청산 먹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1: 네.
3: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정부를 향해서도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10년간의 MBK와의 투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것밖에 없고 또 사회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보니까 또 눈 감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를 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으로 어쨌든 홈플러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동산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하고 있는 모습들, 뭐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도 분명히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0: 네. 오늘 일단 국회 다녀오셨죠?
1: 네, 맞습니다.
0: 현안 질문 다녀오셨죠? 네네. 국회에서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사모펀드 차입한도를 자본총액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일단 발의했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종희 교수님, 제2의 홈플러스 사태 이거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네, 워낙 400%는 높았던 거였죠.
0: 그렇죠.
2: 높았던
0: 예.
2: 거이고 지금 200%로 물론 이제 낮추긴 낮췄지만은 여전히 물론 그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차입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0: 네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에 맡겨둘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 문제들이 이미 벌써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사실은 아쉬운 거는 이 규제라는 부분들이 우리 규제개혁이라는 부분들에서 규제를 개혁을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은 정말 필요한 어떤 규제를 이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그다음에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하면 엄청난 이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0: 네네.
2: 뭐 그동안 우리가 규제를 좀 더 적절히 했더라면 하여튼 아쉬움이 있는 게 플랫폼 규제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사모펀드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참 뒤늦은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0: 네네네.
2: 이 사모펀드의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들이 이미 많이 제기됐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좀 제도를 좀 고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사모펀드의 이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게 차입 매수의 어떤 그 정도를 좀 낮춘다는 데 끝일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이 부분들은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를 줄이는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0: 네.
2: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모펀드는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어떤 그런 이 시장 참여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질서가 건강한 질서가 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생깁니다.
0: 네.
2: 왜냐하면 내가 이걸 평생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자세가 돼야 그다음에 그래야 여기에 많은 책임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경영에 임하는데 뭐 한 5년 10년 정도 하고 내가 이게 가치를 좀 높인 다음에 나는 매각을 해서 차익을 누리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럴 때는 아마 거기에 근로자들이라든가 납품업체를 얼마나 존중하면서 그 배려를 얼마나 할까 사실은 그게 참 의문입니다.
0: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도 필요하다라고
2: 당연합니다.
0: 예,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할 기업이 나타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정책금융공급 홈플러스 사태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종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이제 사실
0: 부정적이십니까?
3: 네. 정부가 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일관적으로 이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했는데요.
0: 네네. 아니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예.
3: 그래서
0: 예, 예. 지금 안수용 지부장이 표정이 안 좋으시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3: 많이 하셨겠는데 어쨌든 MBK 파트너스 이제 사모펀드잖아요.
0: 네.
3: 사모펀드가 경영을 잘못해서 좀 안 된 기업을 사실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 네.
3: 또 여러 어려운 기업들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 지원의 대상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기업을 지원할 게 아니라
0: 네.
3: 직원들을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거래하는 협력사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하는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0: 네.
3: 그래서 지금 정부가 4,400억 지원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그 TF팀 그리고 아예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지금 생계에 문제 없게 그리고 피해 안 보게 하는 법적 대응 또는 자금 대출이든 뭐든지 좀 다 해준 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지부장님 그냥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사가 다시 그냥 회사에게 도움을 줘서 회사가 정상화되길 바라십니까?
1: 저는 회사가 살아야지
0: 네.
1: 기업도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0: 네네네.
1: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뭐 그 홈플러스가 망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뭔가 지원을 더 한다라고 한들 저희 저도 아직 54세거든요. 예, 아직까지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10년 1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10년 20년을 몸 바쳐가지고 일한 회사가 망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0: 네네.
1: 그리고 지금 제 나이대에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요. 50세가 넘으면 홀에도 두질 않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보조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이런 상황이 지금 IMF 이후에 최대 실업이라고 하는데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로 다 나앉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들도 국민이고요. 저희들도 세금을 다 냈고요. 물론 MBK가 나쁜 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0: 회사가 살아야 된다.
1: 예, 네. 회사가 살아야 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 아까 4,400억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어느 정도만 투입하면 사실은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는 특히나 정부가 어떤 손길 하나에 어떤 공적 자금을 일정 정도 투입을 하면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입점업주들도 그렇고요. 정부가 나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결국은 정상화로 가는데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저는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두고 4,400억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장례식을 잘 치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네, 계신 맞습니다. 국민들도 계세요. 왜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1: 근데 실제 유통업이어서 그렇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아시아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기관 산업들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업 대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좀 살려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0: 네.
3: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줘서
1: 네, 맞습니다.
3: 결국에는 매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러면 이 매각을 할 회사에 고용을 숨겨준다 그러면 고용 승계에 대한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유통발전법을 빨리 재개정해서 분위기를 바꿔준다거나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점포에 뭐 연계가 된다 그러면 그 지방에서 지원해 줘서 매각을 잘할 수 있는 회사에 초점 맞춰달라.
0: 네. 그럼 그 얘기해 보죠. 네. 교수님 네. 매각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각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2: 뭐 제 생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0: 네.
2: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0: 네.
2: 됩니다.
0: 네.
2: 생각이 됐고 아까 이제 공적 자금 말씀하셨는데 공적 자금 지원이 상당히 이제 신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 세금이니까.
1: 그렇죠.
2: 그런데 이제 공적 자금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건이 있어요.
1: 네,
2: 그 조건이 뭐냐면은 MBK 파트너스가 여기에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거기에 따른 공적 자금이 돼야지. 만약에 MBK 파트너스는 우리는 법적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적 자금이 국민들이 아마 공감하기가 네. 어려울 거다 이렇게
0: 그렇죠.
2: 보이고요.
0: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점을 찾아야겠죠.
2: 네. 네.
0: 예, 예. 결국 돌고 돌아 매각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매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글쎄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올해 이제 홈플러스에 일하시면서
1: 네.
0: 직원의 입장에서 홈플러스와 MBK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1: 네. 어쨌든 MBK에게 바라는 거는 사실은 홈플러스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지금 먹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아무리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자로서 홈플러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도 요청 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공적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홈플러스 망하고 4,400억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전제 조건들 또는 매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두더라도 홈플러스 정상화하는데 저는 정부가 굳이 공적 자금 아니어도 나서면은 저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코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을 거쳐가지고 구조조정을 통한 매각 단계를 거치는 매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홈플러스에 정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저 또한 그렇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네.
1: 이 홈플러스가 국민들의 추억 속에서 그리고 지역의 거점 매장으로서 생활 기업의 어떤 거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려주시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종윤 교수님께 짧게 좀 부탁드려요. 네.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 네.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 사회 파장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제도라고 보십니까?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3: 저는 우선은 앞서 얘기드린 차입 매수. 어쨌든 이번에 제가 너무 저는 MBK 때문에 사모펀드 전체를 저는 다 같이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실제 사모펀드가 외식업 쪽에서도 많이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네. 그 앞서 이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 매수만큼은

0: 그 보완을 해서 자격이 없는 소위 내 돈이 없는 회사가 소위 기업을 매각해서 이익을 낼게 이렇게 만드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호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안수영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세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홈플러스는 가까스로 시간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다고 문제 해결된 거 아니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희생은 점포의 문을 다시 여는 데서 끝나지 않죠. 무너진 신뢰와 거래, 일자리를 다시 세워야 비로소 정상화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하루 한 잔의 커피, 급할 때마다 타는 택시, 퇴근길 편의점에서 집어드는 간식까지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일상의 소비가 신용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주화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20만여 개의 실결제 소비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운동, 건강관리처럼 미래를 위한 소비가 많은 사람은 신용 위험이 낮았지만 편의점이나 택시, 카페처럼 즉각적인 편의를 위한 소비가 잦을수록 신용 위험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비 패턴이 소득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자기 통제력과 시간 관리,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까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라는 설명인데요.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이 당장의 신용 등급을 좌우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나의 금융 습관에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소비 패턴을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김범용의 카페와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논의 내용 계속 들어볼까요?
2: 예, 남북은 이 신변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서 열차 차량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2년 12월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4년 4월에는 남북 사이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을 했고요. 2005년 8월에 이거를 발효시키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1: 네.
2: 그 결과 2004년 10월에 동해선 도로 연결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2004년 12월 1일부터 남북 간 정상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동해선 철도는 200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죠. 남북 간 군사당국은 5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열차 시범 운행에 관한 잠정 합의서를 채택했고 이후 남북은 남북 철도 연결 구간 열차 시범 운행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2007년 5월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범 운행에 합의하고 경의선은 문산에서 개성역 동해선

0: 는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 시범 운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라산에서 판문역까지 남북 간의 화물 열차를 정기 운행한 경의선과는 달리 동해선은 운행되지는 못했었죠.
1: 이후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 내용이 좀 더 진전이 됐죠.
0: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정상이 1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고요. 1차적으로는 동해선, 경해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서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철도도로 분야에 회담을 진행하고 후속 조치로 경해선, 동해선 이 도로 현지 공동조사 그리고 경해선,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죠. 또한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2018년 내에 동해선, 서해선 철도 그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실제로 2018년 12월 26일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을 세 번째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2018년 6월에 철도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철도 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의 가능성도 확대된 바가 있죠.
1: 대북 제재 국면에서는 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0: 맞습니다. 이 대북 제재는 특정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이전하거나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이전받거나 판매받거나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기계류나 전자기기, 운송기기, 금속류를 북한으로 이전하거나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만 배럴,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로 대북 공급 상한선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재 국면에서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환경입니다. 2018년 11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한 북측 구간의 공동조사사업 당시에는 네. 미국과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철도도로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는 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재 면제 조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1: 2018년에는 이제 남북 공동 도로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어떤 긍정적인 결실이 있었습니까?
0: 2018년에 진행됐던 경의선 동해선의 이 철도도로 남북 공동조사는 시설물 일부에 대한 유관조사로 진행이 됐어요. 조사 분야는 이 터널이나 교량, 노반이나 궤도, 전력, 통신, 신호, 건물 등이 이 주요 분야였지만 네. 기본 계획이나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특히나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된 교량이나 터널은 안전성 공사를 위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 남북 간의 시스템이 다른 전력이나 통신, 신호 부문 역시 심층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에 진행된 남북 공동조사는 개성에서 평양, 금강산에서 원산, 개성에서 북측 출입경 시설과 네, 세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검사와 관련된 기자재 반출입이 불가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현장 유관조사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본 계획이나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확보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특히나 이 기존 노선에 대한 현대화가 아니라 우회나 신설에 필요한 구간의 경우에는 지형이나 지질에 대한 심층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해선의 경우에는 금강산에서 원산 간의 고속도로 구간은 철도 노선과 굉장히 인접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철도조사 결과와 병렬적으로 검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이 강력한 대북 제재 시스템화에서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 역시 별도의 제재 면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도와 같은 경우에도 2004년 4월에 합의된 남북 사이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 그리고 2007년 11월에 합의된 남북 사이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의 부속서에 기초해서 남북 간 철도 운행을 위한 법제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남북 간 철도 관련 전문 용어를 비교 분석하고 표준화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남북 간 전문 용어의 차이는 이 경협 현장에서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애 요인이기도 하죠. 네. 철도 용어의 현대화는 남북 철도 법제의 통합의 사전 작업이기도 하고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전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의 철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철도 인력 고도화를 도모하고 남북 간 철도 협력을 본격화한다면 북한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또 유도할 수도 있겠죠.
1: 철도 부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도로 부문은 어떤가요?
0: 도로 부문 역시 2002년 12월에 체결된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 운행에 관한 기본

0: 본 합의서에 기초해서 법제 정비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도로의 통행 방법이나 도로 표시 등을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이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겠죠. 도로의 등급 지정과 등급별 포장이나 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도로의 운영이나 유지 보수를 포함한 남북의 도로망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철도도로 전문가와의 교류 그리고 교통 관련 종사자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교통 전문 인력을 고도화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북한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또 유도를 해보는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 끝으로 이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뭐 도로나 철도 등의 교통망 연계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철도도로 연결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은 이 접경 지역의 낙후성이나 인구 소멸의 요인을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될 수 있을 테고 접경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해 주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남북 접경 지역 간의 인프라 구축은 남북 협력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접경 지역의 거점 개발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은 크게 경의선과 동해선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경의선을 연장해서 중국의 횡단 철도들과 이어나가면 아시아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경의선은 2004년에 연결돼서 2007년, 2008년에 문산에서 개선 구간으로 이 화물 열차가 운행된 사례들도 있죠. 그렇지만 남북 경색 국면 속에서 북한은 2024년 10월에 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남북 국경 요새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DMZ 접경 지역의 이 남북 협력의 거점 역할을 위한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교통망 연계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추후에 남북 간의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는 도로나 철도망을 보수하고 현대화해서 물류 운송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남한의 주요 항만과 북한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건설과 현대화들도 함께 고민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평화경제특구를 고민한다면
1: 네.
0: 이 평화경제특구를 통해서 남북이 협력하는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남북 간 철도도로 교통망 연계를 회복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하나 되기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희가 이제 오늘은 예금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예금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2: 그러니까 뭐 예금 토큰, 토큰화 예금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금도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상에서 쓸 수가 있는 게 있고 네. 또 우리 가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온라인 상으로 하는 그런 예금, 디지털 예금이라고 비교를 해보면
1: 네.
2: 좀 이제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그 보통 우리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PC상에서 쓸 수 있잖아요.
1: 그쵸.
2: 디지털에서. 그런데
1: 네.
2: 이건 블록체인 상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 블록체인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1: 네.
2: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인프라 위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그 블록체인에서 토큰이 쓰이니까 토큰 형태로 바꾼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있는 돈을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긴 돈하고 일대일로 연결은 되고
1: 아.
2: 그렇고 또 은행 예금 토큰이니까 은행이 책임을 지고 상환 책임도
1: 네.
2: 그렇게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통장에 있는 100만 원 갖다 예금 토큰으로 전환을 하면 100만 원 상당의 은행에 대한 청구권이 블록체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블록체인 원장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담보로 이제 그 디지털 토큰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코인 한번 다뤘었는데 스테이블코인하고 비슷한 거죠.
1: 네.
2: 그렇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은행이 발행하는 거고
1: 아.
2: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 예금 토큰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2: 예금 토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로 많이 편입이 됐잖아요.
1: 우리가 네.
2: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거래소도 블록체인 인프라로 채택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블록체인은 이제 그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위변조를 이게 위변조가 된 거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내 계좌냐? 당신 계좌로 제대로 간 거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또 트레이싱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1: 그쵸.
2: 예컨대 뭐 한 너댓 번 거쳐야 되는 과정을 갖다가 서너 번을 줄이니까.
1: 늘 말씀하시지만.
2: 그리고 또 수수료도 절감되죠.
1: 네.
2: 과정을 줄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쪽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결국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게 많아지니까 야 이거 그 예금 은행 쪽에 이제 그런 사용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블록체인 선상에서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뭐 거래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토크나 뭐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토크나 시켜서 거래될 수가 있고 펀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제를 하려면 여전히 이제 은행에서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은행은 뭐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0: 하다 보니까 국경 간 거래할 때도 은행이 그러면 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금 토큰 이용이 되겠다.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1: 또 이제 뭐 토큰화된 채권이랄지 부동산 같은 자산을 거래하려면 이 예금 토큰이 필요한 건가요?
0: 그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뭐 채권 엄청나게 이제 토큰화돼서 많이 거래되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 네.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도 이제 토큰에서 많이 거래되는데 은행망 통해서 하게 되면 제한이 많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시간 제한이 있고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게 은행은 폐쇄망이에요. 그래서 은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연결된 사람 그 기관 또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은행 뭐 계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1: 그렇죠.
0: 그런 식으로
1: 그래서 그렇죠.
0: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연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뭐 좀 널리 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금 토큰이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당장 뭐 우리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그래 필요 뭐 불편을 못 느끼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 예.
1: 말씀하신 예금 토큰은 언제 처음 나온 거고 또 지금 얼마나 확대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까?
0: 나온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처음 나온 건 2019년, 그러니까 한 7년 전이죠. JP 물건이 이제 그 JPM, JPM 코인이라는 것 같다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예요.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예금 토큰은 이제 은행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뭐 이래가지고 나온 거고 특히 이제 국경 간 뭐 송금 결제할 때 워낙 가성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효율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얕돕당 큰일 나겠다 전부 저쪽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뭐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티는 이제 2023년 그래서 이제 시티 토큰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고 DBS 있어요. 싱가포르에 그 DBS라는 또 은행이 있는데 여기도 네. 이제 싱가포르도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24시간 실시간 결제하고 특히 예금 토큰은 이제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요. 블록체인 선상에 있으면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1: 네.
0: 어떤 조건이 달성하면 줘라. 뭐 또는 달성하지 않으면 못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정교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강 프로젝트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진을 해서 뭐 7개 은행하고 10만 명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한번 1차 테스트 했고요. 지금 이제 7월 달에 2단계 테스트 시작했다고 합니다.
1: 뭐 이미 좀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예금 토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0: 네. 지금 사실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은행 그럼 우리가 뭐죠? 다른 그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떤 일반 민간 기업 대비 믿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금자 네. 보호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거 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너무 지금 디지털로 빨리 가면서 토크나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제 개방성이에요. 은행 같은 경우 폐쇄망이잖아요.
1: 네.
0: 블록체인은 사실은 개방망이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돼. 그러니까 인터넷 그냥 전 세계 연결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금 토큰은 결국 은행의 어떤 신뢰 그리고 블록체인의 개방성 이거를 함께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은 이제 24시간 365일 다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하겠다. 은행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신뢰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 블록체인 그 뭐 스테이블코인과 가지 말고 신뢰도 있고 개방도 하려고 하는 우리 쪽으로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조건부 거래예요. 조건부
1: 네.
0: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면 뭐 어떻게 해라, B면 어떻게 해라 이거 갖다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그냥 무조건 뭐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그냥 매번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때 체크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조건 성사 여부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점이 이제 상당히 장점이고 예를 들면 이제 중고차 거래한다. 뭐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하면은 사실 모르잖아요. 상대방 이게
1: 잘
0: 또
1: 모르죠.
0: 사기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돈을 먼저 보내야 되는 거야. 뭐 차 명의를 먼저 보내야 되는 거야. 그냥 불안할 수 있는데 이런 예금 토큰 이용을 하면은 이제 if 체크해 가지고 정확하면 보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블록체인은 아까 투명하기도 하고
1: 네.
0: 트레이싱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뻥치지 못하는 거지. 만약에 사기 쳤다. 그러면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이런 거 하면은 신뢰도 우리 원래 신뢰도 있는데 뭐 이런 그 조건부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많이

0: 쓰세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1: 그럼 이런 예금 토큰을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 지원금이나 재난 지원금 뭐 이런 바우처에도 쓸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나라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가능하죠. 왜냐하면
1: 그래요?
0: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정부가 예산 지급할 때 뭐 이렇게 지출할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밑단에 가면 이게 도대체 정말 그런 사람한테 가는 건지.
1: 아.
0: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해라. 그리고 나중에 추적 가능하니까. 어무지 못하는 거죠.
1: 혹시라도.
0: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의 효율성 같은 데 높일 수 있고
1: 예.
0: 프로세스도 줄일 수 있으니까 수수료도 줄일 수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1: 예금 토큰을 이용한 결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0: 뭐 이제 그래 그럼 예금 토큰도 설명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고객이 은행 예금 돈을 갖다 예금 토큰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은
1: 일단 바꾸고
0: 예, 은행이 은행해 주는 거예요. 같은 금액의 토큰을 고객의 그 디지털 지갑 전자지갑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발행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1: 네.
0: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고객이 그 예금 토큰으로 토큰화된 뭐 예컨대 아까 뭐 중고차면에 살 수 있는데 토큰화된 채권을 산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이게 스마트 계기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갖고 야, 그 토큰화된 채권하고 예금 토큰이 모두 준비된 거야? 딱 확인한 다음에 얘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확인한 다음에 블록체인 선상에서 그리고 이제 두 자산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죠. 저는 돈을 보내고 토큰화된 채권화도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렇게 결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1: 예금 토큰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러면 막 예금 토큰 뭐 다 좋은 거 아니니까 네.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폐쇄망에 여전히 은행은 폐쇄망이기 때문에 은행에 폐쇄망하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개방망을. 그러니까 근데 그냥 야 개방망이니까 다 나 연결해 줄게. 그건 아니거든. 결국 은행이 기본적으로 은행이 폐쇄망이니까 은행 폐쇄망과 개방망 붙였지만 은행 폐쇄망 있는 애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1: 결국은.
0: 그러니까 폐쇄망 플러스 개방망은 뭘까요?
1: 폐쇄망이다.
0: 그래서 이제 원래 블록체인은 상호 연결 운용성인데 그게 좀 제약이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킹인데 은행은 폐쇄망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킹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뭐 은행에서 막 해킹당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1: 네.
0: 예, 블록체인은 사실은 연결하는 순간 거기 브릿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연결고리가 약점이에요. 우리서 디지털 자산에서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1: 네.
0: 그 브릿지 연결고리가 약점이어서 해킹 나올 수 있었는지 그런 이때까지 그런 거 안 당했었기 때문에 좀 준비나 이런 거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1: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가는군요.
0: 예, 예.
1: 그러면 이 예금 토큰이란 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하게 되는 건가요?
0: 그렇진 않을 거라고
1: 아니에요.
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폐쇄망이기 때문에 뭐 좋긴 한데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단점을 보완하려고 이걸 붙였는데 여전히 폐쇄망 플러스 개방망은 폐쇄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확장성이 아무래도 약하다.
1: 아.
0: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제 결국은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부도 위험이 있는 거죠. 민간 기업이 뭐 잘 처음에 받을 때는 인가를 받을 때는 뭐 요건을 다 충족해서 했지만
1: 네.
0: 모르잖아요. 하다 보면 나빠질 수도 있고 재무구조. 그래서 그 부도 날 위험이 있지만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예금 토큰은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신뢰가 필요한 거, 뭐 기업 큰 거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예금 토큰 갖다 쓰게 되고 아니면 좀 이렇게 뭐 일반 개인들 쓰는 거,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이커머스에서 쓰는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스테이블코인 갖다 많이 쓰게 될 걸로 그래서 좀 양분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예금 토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범준이 부릅니다. 노래방에서.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월트 디즈니가 만들어낸 꿈의 공간 디즈니랜드 이야기 예. 막 시작했는데 디즈니랜드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에 앞서서 이제 월트 디즈니가 관심을 가졌던 게 철도였다고요?
2: 예, 맞습니다. 그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라는 정말 그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놀이공원을 만들 때 그 전 네. 단계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두 가지예요.
1: 두 가지요?
2: 하나는 모형 기차. 그러니까 그 동료 중에 기차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실물 모형의 기차를 보고서 푹 빠지게 됩니다.
1: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2: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그 자신의 전동 모형 기차를 구입을 했고 그러니까 틈 나은 대로 가지고 놀 생각으로 사무실 옆방에 터널과 마을이 딸린 기차 선로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이제 기차를 다니게 한 거죠.
1: 와.
2: 그럼 뭐 월트 디즈니 성격 자체가 한번 빠지면 꽂히면 끝까지 가야 되는 성격이니까
1: 되는구나.
2: 나중에는 아예 기차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와. 이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 제작을 위해서 그 자신의 열정을 다 쏟아붓게 되고 기차도 설계하고 또 기차를 좋아하는 이런 또 동호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밤낮 없이 완벽한 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계기가 됐던 게 1948년도에 시카고에서 철도 박람회가 열렸는데 여기를 또 가요. 그리고 또 박람회 근처에 놀이공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가서 보게 되면서 드디어 확실히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0: 기차역이 있는 놀이공원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1: 만들겠다.
0: 그러면서 그 기획안을 그 디즈니 스튜디오에 네. 그 설계하는 사람한테 기획안을 만들어 보라고 자기 아이디어를 주죠.
1: 네. 그러면 그 기획한 기차역이 있는 작은 마을이 디즈니랜드의 단초가 되었다는 얘기겠네요.
0: 예, 맞습니다. 그 어릴 적 살았던 마을을 본딴 역, 소방서,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극장도 놓고 아. 그다음에 디즈니의 캐릭터들 상품을 파는 상점도 놓고 그다음 레스토랑도 놓고 놀이공원도 놓고 이런 것들을 배치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더 그 생각을 진일보하게 나가게 되면서 그 디즈니 스튜디오에다가 대형 강당이 있었는데 90m짜리 트랙을 깔아요. 기차 트랙을. 그 90m면 굉장히 길잖아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기차를 만들고 와. 이때 또 이 시기에 그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가 이사를 가는데 집에다가 6개월간에 걸쳐서 750m짜리 트랙을 깔아요. 뭐 돈이 많이 걸렸으니까.
1: 집에요?
0: 네, 집에다가 750m짜리 트랙을 깔고 회사에다가는 900m짜리 기차 트랙을 깐 거예요. 그다음에 그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집에다가 아예 그냥 놀이시설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차에 태우고서 제가 직접 몰고서 그 집 안에서 기차 모형을 같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쓰면서 자기가 20대 초에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강한 열망과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의 내적인 기쁨, 희열 같은 걸 느꼈었는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차를 만들면서 이걸 통해서 기차역이 있는 마을에 디즈니의 여러 주인공들이 함께 있는 이런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이 사람이 다 내적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1: 오랜만에 행복감을 좀 느꼈을 것 그쵸. 같네요. 그 디즈니랜드 건설하기 이전에 두 가지에 푹 빠졌다고 예. 하셨었는데 하나는 모형 기차, 하나는 예. 뭐예요?
0: 미니어처.
1: 아.
0: 예. 처음에 이제 작은 가구부터 시작해서 점차 종류와 가구수를 늘려가다가 아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요. 아, 이런 미니어처로 내가 어릴 적 살던 마을 전체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보여야 되겠다.
1: 아, 스케일이 커요.
0: 그러면서 그 마을의 이름도 지어요. 디즈니랜드야. 비슷하죠? 네. 아자만 빠지면 이제 그러네요. 끝에 디즈니랜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도록 하고 마을 안팎을 기차를 포함해서 움직이는 모형. 모형도 그냥 모형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모형들로 꾸미러 가닥을 잡고 그래서 이제 기차와 미니어처 결합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뭘 이렇게 한번 하면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물 크기의 모형 기차 그리고 미니어처들로 예. 만들어진 디즈니랜드야가 어떻게 보면 디즈니랜드의 초기 버전이다 이렇게
0: 예,
1: 볼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단순하게 설계도 하지만 뭐 기계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모형을 만들어야
1: 그걸
0: 되니까.
1: 그걸 원했죠.
0: 기계공도 다시 그
1: 영입을 했어요.
0: 네, 영입을 하죠. 영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연기자를 불러서 춤을 추게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지금이야 뭐 흔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뭐 50년대 60년대잖아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던 네. 거에서 나중에 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모형이 디즈니랜드의 굉장히 마스코트처럼 됩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 52년도 11월 달에 월트 디즈니는 LA에서 열린 캘리포니아의 삶이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초로 오디오 애니메트로닉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를 내는 움직이는 로봇인 거예요.
1: 아, 네.
0: 그 최초의 이 로봇이 뭐냐면 벽난로 앞에서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 로봇이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혁신이라는 게 뚝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자다가 꿈에서
1: 유레카
0: 계실 주거나 네. 아니면 목욕을 하다가 유레카 이런 네. 것이 아니라 누적의 결과예요. 혁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모형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미니어처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어린 시절 살던 마을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디즈니랜드라는 놀이공원의 혁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은 혁신은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혁신은 누적의 결과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삶도 그걸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1: 그러네요.
0: 거죠.
1: 그러네요. 디즈니랜디아에서 구체화된 아이디어가 디즈니랜드의 건설로 이어지는 네. 과정 좀 더 얘기해 주세요.
0: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예 놀이공원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근처에 앞에다가 땅을 한 또 구입을 하죠.
1: 부지를 사는구나. 네.
0: 그러고 나서 그 예산도 주고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놀이공원 이름도 이때 정해놨습니다. 디즈니랜드로 정해놨고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생각했던 것은 이미 이 당시에 디즈니는 뭐 세계적인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큰 조직이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혁신성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것이 보면은 현대 경영 용어 중에 실물 옵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실물 옵션이라는 것이 뭐냐면 옵션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향후 내가 딱 오를 거라고 베팅을 했는데 그런 걸 그런 옵션으로 샀는데 안 오르면 그냥 비용 처리해 버리면 끝나는 거죠. 조금 손해 보고. 그걸 이제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전체 조직을 통해서 하면 어려우니까 주식 시장의 선물 옵션처럼 하나의 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게 잘 되면 계속 가고 안 되면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 실물 옵션 기법이라는 게 네. 있는데 디즈니는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존의 조직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이 새로운 그 프로젝트에 대한 혁신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회사를 만들어요.
1: 따로요?
0: 아예 부서를 따로 만듭니다.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 이름이 월트 엘리아스 디즈니의 첫 글자를 딴 WED.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2026년 7월 22일 2시 50분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내 이름을 빌려준 거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 돈으로 그 운영을 했기 때문에 디즈니랜드 프로젝트는 디즈니의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월트 디즈니의 개인의 프로젝트였던 거죠. 시작 자체가.
1: 참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영리한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서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와 월트 디즈니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전인권과 허성욱이 함께 부른 사랑한 후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2013년에 개봉했던 런치박스라는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싸서 남편 직장으로 보낸 점심 도시락이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배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연한 배달 실수 덕분에 전혀 모르고 살던 두 사람이 빈 도시락통을 이용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다독여주는 특별한 인연이 되어가지요. 이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데려다준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들어선 낯선 길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를 꼭 필요한 자리로 이끌어준 경험 말이지요. 혹시나 요즘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조바심이 나더라도 주어진 길을 충실히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근사한 풍경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대 먼 곳에 마음과 마음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성북동 비둘기로 유명한 김광섭 시인의 1969년도 작품 저녁에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뇌졸중으로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시인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발표한 작품이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네, 마지막 구절 귀에 익숙하시죠? 시인의 오랜 벗이었던 김환희 화백은 타국에서 이 시를 읽고 영감을 얻어서 1970년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형제 듀오 유심초가 이 시의 멜로디를 붙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유심초의 노래입니다.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2026년 7월 22일 3시 5분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네, 우리에게 어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기분 좋은 노래가 흘러나올 때 흥겹게 들썩거리기 위해 어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있는 이유는 경쾌한 박자에 맞춰 리듬을 타라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 어깨와 무릎을 들썩일 만한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춤 잘 추시나요? 아니면 못 춰도 좀 좋아하시나요?
1: 보는 걸 좋아합니다.
0: 남 춤추는 거?
1: 예.
0: 아니, 공연장 많이 가시니까, 물론 네. 댄스 공연은 아니지만 뭐 하도라 공연 가도 네. 절로 몸이 막 들썩거리잖아요.
1: 그렇죠. 그건 춤이 아니고 몸부림 같은 거죠.
0: 아, 춤이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오, 리액션.
1: 그렇죠.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0: 네.
1: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춤일 수도 있겠고요.
0: 그렇게 시작됐겠죠. 춤이라는 게.
1: 예, 그런 거니까요. 뭐 예.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게 정말 춤이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자, 오늘도 리듬 타기 좋은 노래들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지난 시간에 조금 맛보기로 들려드렸었는데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레게를 가요에 접목시킨 노래들을 골라봤고요.
0: 네.
1: 오늘 준비한 곡들은 시기적으로 90년대 음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음악치고는 네. 굉장히
0: 젊은.
1: 젊은 그런 곡들이라고
0: 싱싱한 노래들이죠.
1: 예.
0: 예,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해서는 아주 그냥 듣기 힘든 싱싱한 곡들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근데 90년대에 정말 레게가 열풍이었어요.
1: 네, 우리나라의 레게 얘기하려면 네. 요 시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0: 그럼요. 예. 모든 아티스트가 다 도전을 해봤던
1: 그렇습니다.
0: 예. 어떤 곡을 먼저 준비하셨나요?
1: 우선 임종원 씨의 그냥 걸었어 그리고 임지훈 씨의 꿈꾸는

0: 하루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네, 임종환, 임지훈.
0: 네.
1: 그냥 걸어서는 이게 전주에 나오는 전화 통화 소리부터 아주 인상적이었잖아요.
0: 그렇죠. 1994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김준기 씨가 만든 곡이에요. 이 노래는요.
1: 던님들 멤버였던.
0: 그래서 퍼커션 담당했던 멤버라고 말씀드렸죠.
1: 좋은 곡들 많이 만드셨네요.
0: 그렇습니다.
1: 참고로 이분이 그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도 만드셨다고.
0: 예, 레게는 아닌데 예. 박강성 씨의 대표곡을 또 만든 작곡가기도 합니다.
1: 예.
0: 임종환 씨는 장덕 씨 추모 음반을 통해서 음반 데뷔를 한 뒤에 정규 앨범을 발표했지만 데뷔 앨범은 큰 반향을 얻지 못했고
1: 네.
0: 오늘 준비한 그냥 걸어 가 담긴 두 번째 앨범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1: 네. 당시 이 방송에 나올 때 전주나 그 독특한 곡 구성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까 그 전화 통화 소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화하는 음성이 삽입된 곡 때문에
1: 네.
0: 방송에 나올 때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1: 예, 맞아요.
0: 무대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1: 했죠.
0: 했었고요.
1: 맞아요.
0: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은 전화가 혼선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1: 예.
0: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전화하는 장면 노래할 때는 이렇게 비도 이렇게 오는 장면도 방송국 화면에서 많이 나왔었죠.
1: 맞아요. 그 비가 나오니까.
0: 네.
1: 정말 라디오 듣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라디오에서 전화가 혼선돼서 들려요 막 그러면서.
0: 그렇죠.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동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강원 남부 내륙 중심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겠으니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있으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전형적인 레게 리듬을 들을 수가 있어요.
1: 네.
0: 이 곡이 당시에 LP 시대였으니까 A면의 첫 번째 곡이긴 했는데 수록곡 가운데는 동물원의 김창기 씨가 작곡한 그대도 나처럼 외로운지가 사랑을 받았고요.
1: 예.
0: 김준기 씨는 사랑했던 너의 모습에 역시 작곡을 했습니다.
1: 네, 좋은 곡들 많이 만드셨네요.
0: 네.
1: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임지훈의 꿈꾸는 하루.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2026년 7월 22일 3시 20분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네, 오늘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레게풍의 가요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 들으셨는데요.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그리고 임지훈의 꿈꾸는 하루였습니다. 그냥 걸었어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옛날에 이런 추억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송명화 씨도 혹시 학창시절에
1: 네.
0: 좋아하는 여성의 집에 용기를 내서 전화 걸었다가
1: 네.
0: 혹시 그 부모님이 전화를 받아서 당황했던 기억, 이런 거 없습니까?
1: 그때는 부모님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0: 그래요. 네. 자식들은 다 방에 있고.
1: 그렇죠.
0: 거실은 주로 이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전화기가 거실에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범 답안을 먼저 생각하고 전화를 했죠.
0: 받을 걸 예상하고.
1: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예. 누구누구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 드렸고.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0: 상당히 예의 바른 청년이네. 네. 학생이네. 했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0: 네.
1: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갑자기 하게 되잖아요.
0: 네네네.
1: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받아도.
0: 그럼 그쪽에서 좋아하셨겠는데요?
1: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0: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인사도 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1: 도망가야죠. 직접 찾아가야되는.
0: 아, 그 여자분하고는 이렇게 그래서 교제가 잘 된 겁니까?
1: 교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뭐 커피 한잔 마시고 뭐 그런
0: 잠깐의 썸.
1: 예.
0: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곡이죠?
1: 이번에는 역시 레게 리듬의 곡들인데요.
0: 네.
1: 015B의 수필과 자동차 그리고 오석준 씨의 웃어요. 이렇게 좀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오석준 씨도 빼놓을 수 없죠.
1: 네.
0: 두 곡 모두 사랑받은 곡들인데 015B 노래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015B의 1992년에 발표된 세 번째 앨범은 1990년대 초에서 인기를 모았던 여러 가지 리듬을 시도했던 그런 음반이었어요.
0: 네.
1: 그 가운데 수필과 자동차는 레게 음악을 적극 수용한 곡이었고 같은 앨범에 담긴 아주 오래된 연인들과 함께 앨범을 대표하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0: 네, 아주 오래된 연인들 정말 좋아했는데요.
1: 전주가 굉장히 길죠.
0: 그렇죠. 라디오 PD들이 싫어했을걸요.
1: 그리고 노래방에서도 싫어하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자기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015B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죠. 객원 보컬 시스템.
1: 네.
0: 그때만 해도 참 드문 형태였는데.
1: 그렇죠. 이 노래는 015B 멤버들인 장호일, 조형곤, 네. 정석원 씨가 모두 참여를 했었고요.
0: 아, 예.
1: 윤종신, 이장우, 김태우 뭐 이렇게 그 015B에서 객원 보컬을 하던 보컬들이 다 함께 돌아가면서 불렀던 그런 곡이에요.
0: 수필과 자동차는.
1: 네.
0: 친구들끼리 약간 신나게 떠들며 부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다음은 오석준 씨의 웃어요.
1: 네. 91년에 발표된 세 번째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0: 네.
1: 앨범 타이틀이 변화예요.
0: 변화.
1: 예, 그래서 앨범 타이틀처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한 음악을 수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웃어요는 레게 리듬을 수용하면서 이 앨범의 대표적인 곡이 됐습니다.
0: 네.
1: 특히 이 노래는 쉬운 가사 그리고 경쾌한 멜로디로 웃음과 희망을 주는 노래로 인식이 되면서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유리상자의 리메이크로도 잘 알려져 있죠.
0: 네.
1: 서영은 씨도 리메이크한 적이 있었고요.
0: 네. 자, 015B의 수필과 자동차 그리고 오석준의 웃어요 두 곡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네, 오석준의 웃어요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015B의 수필과 자동차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 레게풍의 가요들 만나보고 있어요. 레게 하면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1: 네.
0: 뭐 반말리도 그렇지만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이제 촘촘하게 따서 늘어뜨린 스타일인데 왠지 그 송명아 씨가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제가요?
0: 네.
1: 저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0: 늘 좀 밤송이 스타일이시지만 네. 왠지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길러서.
1: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머리를 감지를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쪽이고.
0: 아, 예. 한번 감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 예, 감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걸 하면.
0: 아, 그래요?
1: 안 감으려고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한다고 하던데요.
0: 그거 어떻게 견뎌요?
1: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욕하려나요?
0: 간지럽고 냄새나서 어떻게 견딥니까? 자, 송명아 씨는 레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1: 저는 패션이에요.
0: 패션.
1: 헐렁한 옷하고.
0: 레게 패션.
1: 그 홀치기염이라고 하죠.
0: 홀치기염.
1: 염색된 그런 의상들. 그리고 네네. 자메이카 국기의 세 가지 색깔로 표현된.
0: 초록색과 노란색과 노란색. 하나 뭐였죠?
1: 붉은색이죠.
0: 아, 그랬나요?
1: 예. 뭐 어떤 가방이라든지 같은 의상이라든지 다.
0: 한때 유행했던 것
1: 예,
0: 같아요.
1: 예, 그 색으로 돼 있잖아요.
0: 예.
1: 예전에 인천에서 페스티벌 할 때 그 페스티벌 끝나고 어떤 레게 밤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디제잉 행사를 레게로 밤새도록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거기서 춤추고. 그때 행사할 때 파우치를 하나 샀는데 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색깔. 색깔.
0: 색조합이.
1: 예, 삼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0: 아유,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시네. 이번에 들을 곡은 김건모군요.
1: 네, 김건모 씨의 핑계.
0: 네.
1: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역시 90년대로 화려하게 장식한 노래들이죠.
1: 네. 1993년과 1994년은 국내 대중음악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레게 음악이 히트했던 시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중심에 있었던 곡이 바로 김건모 씨의 핑계였습니다.
0: 그렇죠. 이 노래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1: 네. 이 노래 1993년에 발표됐는데요. 두 번째 앨범에 담긴 곡이었었는데 원래 김건모 씨가 취입을 꺼려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0: 아, 왜요?
1: 원래 김건모 씨는 R&B하고 소울 스타일의 음악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런데 레게 음악을 들고 와가지고 아 이거 나한테 안 맞는다 하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로듀서였던 김창환 씨가 네. 우겨가지고 앨범에 넣게 됐다고 합니다.
0: 아, 잘 우기셨네요. 이어서 들어볼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도 뭐 인기가 대단했죠.
1: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1994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마로니의 3집 앨범에 담긴 곡인데 역시 가요톱텐 골든컵을 수상했고 마로니에는 오선과 한음의 그 김선민 씨가 결성한 그룹인데요.
0: 네.
1: 권인하 씨, 신윤미 씨, 김정은 씨 이런 가수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0: 네, 자, 두 곡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모의 핑계,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0: 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어봤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김건모의 핑계였습니다. 자, 오늘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레게 풍노래들 아주 실컷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름부터 역시 네. 레게군요.
1: 닥터레게 어려워 정말 그리고 김흥국 씨의 레게 파티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닥터레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어려워 정말은 어떤 노래였죠?
1: 이 노래는 1993년에 발표된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네. 닥터레게는 김장윤 씨와 최은창 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이고 이후에 독립해서 솔로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바비킴이 래퍼로 활동을 했습니다.
0: 바비킴 씨가. 네. 팀 이름을 닥터레게로 정한 이유가 있었겠죠?
1: 네. 아예 결성 당시부터 레게 음악 전문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전문적으로 레게 음악하는 박사가 되자라는 의미로 팀 이름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패션에서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레게 스타일의 유행을 몰고 온 바가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김흥국 씨. 네. 김흥국 씨가 레게를 했다는 게 좀 생소하네요.
1: 그렇죠. 94년에 발표된 라스트 레게라는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김건모 씨의 핑계가 있지 한 다음에 성인들을 위한 레게 음악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나온 음반이었지만 어쩐지 좀 인기에 편승하려고 했던 모습이 엿보입니다.
0: 라스트 레게라는 앨범 제목이 이제 끝장이다. 네. 끝판이다 이거 아닐까요?
1: 그런 것 같죠. 예. 음반 재킷을 보면 자메이카의 음악인데 레게라는 음악이 터번을 쓴 이슬람계 의상으로 춤을 추고 있는 김흥국 씨의 모습. 그리고 앞에 축구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0: 축구광이시니까
1: 국적 불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김흥국 씨 같은 엉뚱함이 잘 녹아있네요.
1: 그렇죠.
0: 여기에 또 룰라 이상민 씨 목소리도 들어있다고요?
1: 네. 랩을 룰라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 이상민 씨가 담당을 했는데 네. 당시에는 룰라가 또 히트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크레딧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0: 무명이었군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닥터레게의 어려워 정말, 김은국의 레게 파티.

0: 네, 닥터 레게의 어려워 정말, 그리고 김은국의 레게 파티 전해드렸습니다. 옛노래 이야기, 오늘 레게풍의 가요들 만나보고 있는데 노래 듣다 보니까 정말 90년대가 그리워집니다. 그때 있었던 뭐 네. 지금은 없는 것들, 삐삐라든가 카세트 테이프 팔던 리어카라든가. 송명아 씨는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90년대 하면은?
1: 바로 이런 풍경이 떠오르는데 네.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것들도 추억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때 듣던 음악들을 야, 이런 음악들도 우리 아버지들이 추억의 음악으로 음악을 듣는 것 같이 나도 나중에 되면 이런 걸 추억의 음악으로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그때 그 생각을 했군요.
1: 예.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0: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야. 음악은 네, 언제나 추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곡인데 앞에 살짝 레게 파티 김국 씨의 노래에서 랩을 담당했던
1: 네.
0: 이상민 씨가 몸담았던 그룹 룰라.
1: 예. 아. 룰라의 100일째 만남 준비했고요.
0: 예.
1: 94년에 발표된 룰라의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죠. 룰라는 팀 이름이 루트 오브 레게의 준말인 만큼.
0: 아, 그래요.
1: 예. 룰라는 뭐 본격적인 레게 음악을 했던 팀이고요.
0: 네.
1: 소위 디기립 춤으로 불리는 독특한 춤도 노래와 함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0: 그렇죠.
1: 같은 앨범에 담긴 비밀은 없어 가요 톱10 골든컵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0: 5주 연속 1등.
1: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93년부터 국내 가요에 레게 음악이 유행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무 씨 노래도 있었지만
0: 네.
1: 세계적인 레게 밴드 UB40가
0: 아,
1: Can I Falling in Love를 리메이크해서 히트를 시켰잖아요.
0: 예. 네.
1: 그 히트시킨 여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전 세계적으로 레게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0: 맞아요.
1: 세계적으로. 예.
0: 아, 레게의 대중화에 엄청 기여한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자, 룰라의 100일째 만남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이런 연휴로 대학 4학년 10월 하순 나는 가루이자와의 숲으로 돌아갔다. 마침 새들이 혼종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번 연구는 졸업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졸업연구라는 것은 대학 4학년 때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 논문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다. 대학 4학년 가을 정도 되면 강의나 실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정신은 온통 이 연구를 향해 있었다. 졸업 논문 제출 시기는 2월 상순이다. 데이터 수집은 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해보는 연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숲에 머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3개월 동안 혼자 가루이자와에 있기로 했다. 관광지인 가루이자와에 3개월이나 있다니 비용은 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걱정은 접길 바란다. 사실 당시 1박에 500엔으로 숙박이 가능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장이 있었다. 1박에 500엔이므로 한 달에 15,000엔, 3개월이라 해도 45,000엔, 파격가도 이런 파격가가 없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목조 단층집, 욕조 없음, 샤워기 없음, 물론 인터넷도 없음, 들쥐들이 자유롭게 들락이는 쥐구멍 투성이인 산장이 내 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우선은 지난번 관찰한 것이 옳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숲속에 적당한 구루터기에 해바라기 씨를 담은 접시를 놓아둔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녹음기도 챙겼다. 구루터기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팅을 하고 거기서 7, 8m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먹이 접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는 10m. 이 정도 거리라면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혼종무리가 다가왔다. 8개월 만에 재회다. 과연 먹이 접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접시를 향해 날아왔다. 북방새 박새다. 해바라기 씨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먹이 접시를 바라보며 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1, 2분 동안 계속 울어대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 두 마리와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제야 처음 발견자인 북방새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씨앗 하나를 물었다. 순간 전에 봤던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았다. 분출하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관찰을 했다. 다른 새들도 하나둘 모여들면서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곤졸박이와 동고비까지 날아와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며 차례차례 먹이 접시에서 씨앗을 물어간다. 유심히 보니 그 자리에서 씨앗을 먹는 새도 있거니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꺼내 나뭇가지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겨두는 녀석도 있다. 남은 씨앗을 보존, 저장하는 것이다. 나는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강원 남부 내륙 중심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4: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1: 약 2개월 동안 이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자 몇몇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는 새의 종류마다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관찰한 대로 북방새 박새는 지지하고 울고 박새는 치지지지하고 운다. 그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다른 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실험을 거듭하면서 곤줄박이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니니 하고 울면서 무리를 먹이가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대부분 한 마리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다. 이미 먹이 장소에 다른 새가 모여 있을 때나 우연히 다른 새들과 동시에 먹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런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즉, 새들은 무리가 아직 해바라기 씨의 존재를 모를 때에만 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먹이 접시 근처로 모여들면 울음소리를 멈추고 그제야 해바라기 씨를 쪼기 시작한다. 역시 그 소리는 동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울음소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방새 박새의 지지나 박새의 치지지지는 모여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발견한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바로 떠올랐다.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스피커로 내보내고 이 소리를 들은 새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만약 모여라라는 의미라면 울음소리를 들은 새들은 스피커로 접근할 것이다. 한편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라면 당장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녹음한 소리를 편집해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등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연스러운 빈도로 반복한 60초짜리 음성 파일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숲속에 적당한 나무에 설치하고 음성들을 내보냈다. 해바라기 씨 없이 스피커로 울음소리만 내보내기로 했다.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새들이 모여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성을 내보내자 곧장 새들이 모여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소리를 내보냈을 때는 북방새 박새뿐 아니라 박새와 곤줄박이까지 모여들었다. 박새와 곤줄박이 소리에도 동종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까지 모여들었다. 한편 울음소리 없이 진행한 실험이나 혼종무리에 속하지 않는 새, 메스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전혀 모여들지 않았다.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로 모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실험을 반복해서 통계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 나는 각종 녹음 파일을 각각 20회씩 재생해서 총 100회의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는 모두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박스의 치지지지를 경계음으로 소개한 도감도 있었는데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실제로는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나만 박스류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째서 박스류는 어렵게 찾아낸 귀중한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친절하게도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까? 힌트는 해바라기 씨를 먹는 새들의 머리의 움직임에 있었다. 작은 새들은 씨를 쪼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씨를 콕콕 쪼고 머리를 들고 다시 콕콕 쪼고는 바로 하늘을 확인하는 식이다. 사실 이 움직임은 매 같은 천적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가을에서 겨울에는 천적인 맹금류의 눈에 띄기 쉽다. 늘상 하늘을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동종의 타 개체와 무리를 이룸으로써 이런 경계 시간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혼종 무리 가운데 박새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서 박새류가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박새도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혼자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는 1분당 70에서 80회 정도 하늘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종 무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횟수가 40에서 50회 정도까지 떨어진다. 경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바라기 씨를 먹을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어느 종류 등 이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새들은 혼종 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먹음으로써 서로 경계 행동을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천적의 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마리만 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채도 삐삐삐 신호를 보내 모두를 초목수풀로 도망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세류는 해바라기 씨를 발견하면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나는 이제야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르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이것은 모두 동료를 부르기 위한 울음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 무리 속에서 안심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특정한 새의 언어다.
5: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1: "새끼새의 대단한 힘" 2008년 6월 10일 나는 이날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 1년차 대학원생이었다. 석사과정까지 신세를 진 치바의 대학에 이별을 고하고 도쿄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새 행동학 전문가 우에다 케스케 교수님의 문화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구실은 바뀌었어도 연구 주제는 변함없었다. 언제나처럼 가루이자와의 숲에서 박새어를 연구했다. 그해 40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했는데 박새는 24개의 인공새집에서 알을 낳아주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새집들을 순회하며 부모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작업.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츠르르르르. 녹음기를 켜고 새집 쪽으로 다가가자 역시 예상대로였다. 소리의 주인공은 닭새. 날개를 펼치고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어 새집 쪽으로 시선을 주니 이런 커다란 뱀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렁이다. 짙은 녹색에 반짝이는 몸. 길이는 1.5m 정도일까? 구렁이는 작은 새들의 천적이다. 알이나 새끼 새는 물론이고 부모 새까지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 부모 박새는 이런 위험한 천적에게 바짝 다가가 필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엄마 새도 아빠 새도 뱀 근처에서 저리 가라고 날개를 퍼덕인다. 그리고 츠르르르 하고 운다. 놀라웠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박새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는 박새의 울음소리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 새가 까마귀를 위협하는 장면도 관찰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삐쯔삐 하고 울었다. 내가 새집에 접근할 때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만큼은 츠르르르르 하고 우는 것이다. 2, 3분쯤 관찰하고 있는데 부모 새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고 구렁이는 새집 입구까지 들이닥쳤다. 이대로 두면 새끼 새들이 위험하다. 나는 마이크를 땅에 내려두고 새집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녀석의 목을 꾹 눌러주고 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몸통을 천천히 떼어냈다. 한 손에는 구렁이를 든 채 새집 뚜껑을 열고 거울로 안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새끼의 수가 적었다. 1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마리밖에 없다. 이미 습격을 당한 걸까? 얼른 구렁이의 배를 확인했지만 전혀 불룩하지 않다. 당연하다. 침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새집에 있던 새끼는 부화한 지 15일째다. 박새 새끼의 경우 둥지를 떠날 때까지 18일은 걸릴 것이다. 독립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구렁이가 관련된 것만은 분명 확실하다. 나는 포획한 구렁이를 가지고 돌아가 다른 박새한테 보여주기로 했다. 자초지종을 관찰하려는 생각이었다. 새끼 새를 구출한 구세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호기심에 단번에 악역으로 돌아섰다. 21번 인공새집. 뚜껑을 여니 새끼들은 쑥쑥 자라있었다. 부화 후 17일째. 내일은 둥지를 떠날 것이다. 부모 새가 없는 틈을 타 구렁이를 넣은 플라스틱 통을 새집 아래에 두어보았다. 새집 습격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뱀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새끼 새도 부모 새도 안전하다. 15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한 손으로 쌍안경을 잡고 관찰했다. 물론 녹음기도 작동 중이다. 5분 정도 지나자 부모 새가 애벌레를 물고 돌아왔다.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함께였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생명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개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스무 번째

0: 차에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내리자 응급센터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왔다. 그때 승범의 앞에서도 의사가 달려왔다.
1: 비켜요! 비켜!
0: 의사가 요란을 떨며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한기로 저릿저릿한 어깨를 문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2: 아, 병원이라서 그런가. 의사도 죽은 귀신이네.
0: 그렇게 투덜대며 1층 로비로 가니 그를 발견한 소라 아버지가 달려왔다.
1: 선생님! 소라 누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0: 승범은 소라 아버지를 데리고 접수처로 갔다.
2: 다행히 병원장님께서 손수 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입원 수속 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말하며 그 옆을 보자 내내 그들을 뒤따르던 귀신인 소라 엄마의 얼굴도 밝아졌다. 소라 아버지는 울먹거렸다.
1: 이게 다 제가 어리석어서입니다. 어린 딸이 그렇게 아픈데 눈 막고 귀 막고 괜찮을 거라고, 금방 나을 거라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이제
2: 아직 울 때가 아닙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1: 네?
2: 네?
0: 잠시 승범과 소라 아버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2: 아, 소라 엄마가 옆에 있는지 소라 아버지는 모르시겠구나. 소라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 함께 힘을 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고사장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승범이 얼렁뚱땅 말하며 주제를 돌렸다.
1: 잠시 바람 좀 쐬신다고 저기 밖으로 가셨습니다.
2: 저도 그곳에 가겠으니 어서 접수하세요.
1: 예.
2: 그럼

0: 불안에 떠는 소라 아버지를 로비에 남겨두고 수정은 잠시 밖으로 나왔다. 작은 정원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수다를 떨었다. 비가 오려는지 흐린 하늘에 습기를 실은 미지근한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나무 벤치에 앉아 회색빛 빌딩 숲이 펼쳐진 도심을 바라봤다. 바로 앞도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고 공기마저 탁했다.
1: 김승범 선생 왔다며? 로비에서 부원장님이랑 한바탕 했다는 말 들었어?
2: 정말?
3: 저 김승범 선생이 누군데요?
0: 수정의 옆에서 세 명의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1: 아, 자기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 실력이 있는 한방 전문이었는데 얼마나 반질거리는지 명품 아니면 안 입었어. 아주 까칠해서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장난 아니었지. 근데 실력은 있어서 성격이 더러워도 환자들이 찾으니 자연히 자리도 오르고 콧대도 오르고 한도 끝도 없이 오르다가 지 주제도 모르고 뇌물로 부원장 자리 꿰차려다가 걸려서 잘렸대. 그 뉴스에도 났잖아.
3: 정말요? 어쩐지 부원장님이 그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시더라.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왜 왔대요?
1: 모르지. 병원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댔으니 병원장님이 부르셨나?
2: 설마 다시 여기 오는 건 아니겠지?
1: 에이, 뉴스에도 난 사람을 뭐가 아쉬워서.
0: 수정이 앞으로 승범이 달려왔다. 귀에 얼굴이 밝다.
4: 소라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요.
0: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떠들던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쳤다.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보자 승범이 그 시선을 쫓았다. 꽁지가 빠지라고 사라지는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5: 왜요? 쟤들이 시비 걸었어요?
6: 소라는?
5: 잘 됐어요. 병원장님이 직접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소라 아버지는 입원 수속 받고 있고 소라는 검사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 다행이구만.
0: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주먹으로 퍽퍽 가슴을 쳤다.
5: 갑자기 왜요? 목마르십니까? 저기 정수기 있는데.
0: 수정은 옆에서 수다를 떠는 승범을 두고 앞서 걸었다. 역시 서울의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았다. 툭툭 굳은 하늘에서 기어이 비가 쏟았다.

0: 10일 의사 조근우 서울제일병원 아직 진료 시작 전인데도 컴컴한 대기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새벽부터 준비하고 병원에 왔으리라.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에서 저마다 웅성거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으려니 접수대 안에서 직원들이 나왔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대기실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그들 위 숫자판에 자신의 숫자가 켜지길 기다렸다. 예약 환자들은 저마다의 증상에 따라 각과로 향했다.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신경과, 외상외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안과 등등 층마다 가서 그 앞에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화면에 이름들이 나열됐다. 딩동 소리에 이름이 깜빡이면 그 주인이 일어나 방 옆에 앉아있는 간호사 앞으로 갔다. 간호사의 안내로 열린 방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시간은 대중 없다. 빠르거나 늦거나 예약했어도 한참을 기다렸다. 그 사이 병원 안에는 많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아이의 울음소리, 기침소리.
1: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 2026년 7월 22일 4시 25분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지금 수술 없는 선생님이 누구 있지?
0: 의사가 간호사를 향해 물었다. 비쩍 마른 몸에 머리카락은 감지 못해 떡이 졌으며 안색은 병약해 보여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으면 그가 환자 같아 보일 지경이다. 간호사는 그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선생님을 불렀다. 간호사의 부름에 달려온 선생이 그를 지나쳐 환자 상태를 살폈다.
3: 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0: 그는 기계를 들여다보며 촉진을 하는 의사와 그 옆에서 보조하는 간호사를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그를 가볍게 무시했다. 몇 번 그 자리에서 붕괴하던 의사가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는 슬리퍼 신은 발을 질질 끌며 응급실을 나왔다. 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3: 들을 리가 없지.
0: 가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곧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들었다.
3: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살리지 못하는 의사.
0: 길고 울퉁불퉁한 손가락을 빤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3: 죽어라 공부했건만 급사라니! 자괴감 들어!
0: 의사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화들짝 놀란 의사가 뒤를 돌아봤다. 병원에 많은 귀신이 있었다.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목을 끌었나?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를 보며 싱긋 웃었다.
4: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조근우님?
0: 승범은 의사 가운 왼쪽 가슴팍에 달린 이름을 들여다봤다. 놀란 의사가 황급히 가슴을 가렸다.
3: 저승사자십니까? 봐주세요. 저는 아직 저승에 갈 마음의 준비가. 저는 억울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고 이 길만을 바라보며 놀지도 않고 죽어라 공부만 해서 겨우 외상외과에서 다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겨우 이국정 교수님의 뜻을 받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0: 그는 팔로 눈물을 닦았다. 눈물 대신 피가 팔에 묻어났다. 그의 앞에 있던 남자가 주위를 살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두리번거리더니 한 발자국 다가섰다. 고개를 숙여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줄였다.
5: 내가 당신의 한을 풀어주겠소.

0: 불꽃이 점차 커지고 매캐한 연기에 콧물을 훌쩍이며 승범은 준비한 상자에서 비닐에 쌓인 것들을 꺼냈다.
1: 정말 태우면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0: 승범 옆에 있던 의사 조근우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2: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0: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승범도 불안했다. 서울에서 귀신 의사 조근우와 스치듯 지나치고 돌아서니 문득 한 생각이 들었다. 한의사가 귀신을 치료해주는 건 한을 풀어주는 건데 귀신 의사가 진짜 귀신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둘은 비장한 각오로 불 앞에 섰다. 포장을 뜯지도 않은 수술용 실과 바늘인 봉합사를 불길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어 수술용 옷과 장갑, 그리고 마스크. 이건 조근우가 특별히 청한 물건이었다.
2: 아니, 응?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0: 귀신의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 의료용품을 태우는데 승범은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 감염될 일이 있을 리가 없잖은가.
1: 의사의 하얀 가운처럼 귀신들에게 보이는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하세요.
0: 승범의 불만에 조근우는 차분히 대꾸했다. 집어넣은 물건들이 검은 채가 되자 가만히 보고 있던 조근우가 탄성을 내뱉었다. 그가 불길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움켜쥐어 꺼냈다. 하나 둘씩 태웠던 물건들이 저 세상의 물건이 되어 나왔다. 승범은 숨을 들이켰다. 다시 봐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1: 첫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군요.
0: 조근우가 중얼거렸다. 그걸 본 승범이 상자에 있는 것들을 쏟았다. 불길 속에서 메스와 겸자, 가위, 솜, 헤드라이트 등이 타올랐다. 밤공기에 섞인 장작을 태운 냄새가 옅어졌다. 옥상 계단에서 내려온 승범은 2층 유리문을 밀었다. 한의원 문에 단 종이 울렸다. 조심히 문을 잠그고 스위치를 켜자 전류가 도는 소리와 함께 한의원에 불이 켜졌다. 승범은 복도를 지나 침구실로 향했다. 길게 쳐진 커튼을 젖히자 침대 위에서 배를 까고 누워있는 공실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있다. 승범의 뒤로 조근우가 나타났다. 불에 태워보낸 온갖 장비를 찬 의사 귀신이 수술복까지 갖춰입고 침구실 안으로 들어왔다. 공실의 옆에서 기도하던 조근우는 길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떴다. 그가 승범을 봤다. 마주보던 승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결연하게 조근우가 말하자 공실이 눈을 번쩍 뜨고 다리 밑에 선 승범을 봤다.
3: 다 죽어서 수술이 뭐야? 아, 이걸 꼭 해야 해?
2: 내가 아줌마 한 다 풀어줄게. 그러니 나만 믿고, 아니 이 의사 귀신 선생님까지 믿고 가만히 누워 있으세요.
0: 승범의 말에 조근우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래요, 공실 귀신 환자분, 저만 믿으세요. 자, 개복하겠습니다.
0: 공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미 째진 배를 뭘 또 개복한다는 건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으나 조근우는 공실의 이마를 눌러 눕게 했다. 그는 배를 열어 고정하고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기 시작했다.
1: 된다. 한의사님, 이걸로 두 번째 실험, 아니 성공!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의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2일 새벽 4시 발표 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서의 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해 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남서해 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남서해 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 부 앞바다. 남서해 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 부 서쪽 먼 바다.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 부 동쪽 먼 바다.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물은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규슈해. 남서에서 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서풍, 풍속 초속 1m, 기압은 1700헥토파스칼, 기온은 24.2도. 평양 바람 없습니다. 1700헥토파스칼, 23.2도. 백령도 남풍 1m, 1600헥토파스칼, 20.9도. 해주 남동풍 3m, 1700헥토파스칼, 23.2도.
서울 남서풍 1m, 전체렉터파스칼 24.1도. 인천 북서풍 0.5m, 전체렉터파스칼 23.2도. 서산 북동풍 1m, 전체렉터파스칼 24도. 군산 남동풍 1m, 전파렉터파스칼 26.6도. 목포 남서풍 3.5m, 전파렉터파스칼 27.1도. 여수 남서풍 4m, 1900헥터파스칼 26.2도. 제주 서풍 3m, 1800헥터파스칼 28.9도. 서귀포 남서풍 2m, 1900헥터파스칼 27.1도. 통영 서풍 2m, 1800헥터파스칼 26.2도. 부산 남서풍 3m, 1800헥터파스칼 26.7도. 포항 남서풍 4m, 1700헥터파스칼 28도. 울릉도 남서풍 5m, 1600헥터파스칼 28.4도. 울진 북서풍 0.5m, 1700헥터파스칼 24.3도. 동해 남서풍 1m, 1700헥터파스칼 23.9도. 강릉 남동풍 1m, 1700헥터파스칼 23.6도. 속초 서풍 1m, 1600헥터파스칼 22.8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선 남서풍 4.5m, 1900헥터파스칼 28.8도, 나하서풍 2.5m, 1010헥터파스칼 28.1도, 미나미다이토섬 남동풍 1m, 1010헥터파스칼 26.6도, 나세 남서풍 1.5m, 1010헥터파스칼 26.8도, 가고시마 북서풍 1.5m, 1010헥터파스칼 28.7도, 후쿠오카 남서풍 2m, 1010헥터파스칼 28.8도, 이즈하라 남서풍 4m, 1900헥터파스칼 28.6도, 사이고 서풍 2.5m, 1900헥터파스칼 27.9도, 마스에 남서풍 3m, 1900헥터파스칼 28.4도, 시미즈 북서풍 3m, 1010헥터파스칼 28.2도, 시오노미사키고 서풍 6.5m, 1900헥터파스칼 28.2도, 오사카 남서풍 1.5m, 1900헥터파스칼 29.1도, 와섬 남서풍 1.5m, 1800헥터파스칼 25.9도, 아오모리 남서풍 1m, 1700헥터파스칼 24.2도, 삿포로 북서풍 1.5m, 1700헥터파스칼 23도, 와카나이 북서풍 1m, 1600헥터파스칼 20.6도, 네무로 남서풍 2.5m, 1600헥터파스칼 19.2도, 센다이 서풍 1m, 1700헥터파스칼 26.9도, 도쿄 남동풍 1.5m, 1700헥터파스칼 28.2도, 하치오섬 남서풍 3m, 1900헥터파스칼 27.1도, 지치섬 동풍 2m, 1100헥터파스칼 28.2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바람 없습니다. 1400헥터파스칼 18.3도, 대치에 바람 없습니다. 1500헥터파스칼 19.8도, 블라디보스토크 남풍 1m, 1400헥터파스칼 21.2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 습도는 92%. 오늘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2026년 7월 22일 4시 45분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경정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 대해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간담회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종사자와 전문가, 관련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 공백을 메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매수인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림픽공원 투표함 공개와 재검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재검표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재검표 실시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해서 만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상징후를 통보받은 후에야 해킹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제서야 당사자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당한 시스템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행정직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격 주체에 대해서 국가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권의 힘을 나타내는 헨리 여권지수에서 한국이 2위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시민권 거주전문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가 이날 공개한 헨리 여권지수 20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8개국에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어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도 한국과 공동 2위입니다. 2006년 1위였던 미국은 올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현지 시각 21일 프랑스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20에서 60mm, 최대 80mm가량이고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30, 많은 곳은 60mm가량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간암은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간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간세포암은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을 의미합니다. 간암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히 면역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기존의 진료 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에서 당뇨병의 위험 신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이 2026년 올해 개정됐습니다. 국립암센터와 대한간암학회가 함께 완성했는데요. 새롭게 마련된 간암치료의 권고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해 개정된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내용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간세포암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간에 생기는 암을 간암

0: 암이라고 하고 암이 시작한 세포가 어디냐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1: 네.
0: 간에는 간세포도 있고 단관세포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간세포 자체에서 생긴 암을 간세포 암종이라고 하고
1: 네.
0: 우리나라 원발성 간암에서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간암입니다.
1: 그러니까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간세포 암종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네요.
0: 예, 그렇긴 한데요.
1: 네.
0: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대장이나 위 같은 다른 장기에 생긴 암이 간으로 옮겨온 것은 전이성 간암이라고 하고
1: 네.
0: 치료도 원래 생긴 장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간세포 암종은 간세포 자체에서 처음 시작된 원발성 간암입니다.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성 간암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지난 2022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라진 부분들이 많던데요. 교수님은 부위원장으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0: 네, 이번 개정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1: 네.
0: 그동안 이제 새로운 치료와 여러 연구 결과가 더해졌고 이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이제 지난 몇 년간의 발전을 우리 실정에 맞게 담아낸 새로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최신 연구들 뿐 아니라 임상에서의 경험도 개정한 내용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했을 텐데요. 간암 진료 전반에 변화가 또 있는 것 같던데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제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되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도 함께 반영합니다.
1: 네.
0: 이번 개정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와 국소 치료, 시술, 수술 등 간암 진료의 여러 영역에서 권고가 다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이전보다 네.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요즘 다학제 진료가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하신 거죠?
0: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간암은 이제 한 진료과만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도 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병리과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1: 네.
0: 실제 진료에서도 사실 치료 방향이 한 가지로 분명한 경우에는 곧바로 진행하게 되지만
1: 네.
0: 선택지가 여럿이거나 판단이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여러 과 전문의가 한 환자를 같이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를 활용합니다. 가이드라인도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로 우리나라 간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이 제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 전략인 것 같은데요.
0: 아, 네. 이번 개정에서 이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항암 치료,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1: 네.
0: 원래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세포는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이제 암이 면역 세포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그런 공격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제 그런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알아보고
1: 네.
0: 공격하게끔 하는 약입니다.
1: 네.
0: 최근 관련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수술이나 시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면역항암제를 근간으로 하는 치료가 1차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하는 게 면역항암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면역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용요법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 아, 병용요법은 이제 두 가지 약을 함께 쓰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1: 네.
0: 그래서 면역항암제에 이제 암에 영향을 주는 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표적치료제를 더하거나
1: 네.
0: 아니면 이제 작용 방식이 다른 또 하나의 면역 항암제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쓰면 한 가지만 쓸 때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면역 항암제 기반
1: 네.
0: 병용요법을 진행성 간암의 첫 치료로 권고합니다.
1: 그런 면역 항암제 조합이 1차 치료로 권고되는 건데요. 기존의 1차 치료에서 실패했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걸까요?
0: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병용요법들이 모두 1차 치료로 권고되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뭐 첫 치료가 듣지 않았을 때 쓰는 후속 치료 권고도 있었지만, 이제 이번 개정에서는 2차, 3차 뭐 약물치료까지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가 잘 듣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참고할 방향을 이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그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어요?
0: 아,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환자마다 이제 뭐 간 기능, 뭐 암의 진행 정도라든가 뭐 동반 질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한 분 한 분의 이제 상태에 좀 더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적절한 치료를 고를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 간암 치료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간 기능이라든지 암의 위치나 병기도 그렇고요.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텐데요. 국소 치료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던데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간암은 이제 같은 병기라도 간 기능과 뭐 종양 위치, 뭐 개수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간암에서 수술이 어려우면 이제 종양을 직접 없애는 국소 치료를 씁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어 왔고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종양에 바늘을 꽂아 열로 태우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술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전자파로 열을 내는 뭐 극초단파 열 치료술이라든지 종양을 이제 얼리는 냉동 치료술과 같은 것도 권고에 담겼습니다. 그만큼 선택지가 이제 더 해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고주파 열 치료술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같은 건가요?
0: 아니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치료술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늘에 이제 그 열을 내게끔 바늘을 꽂아서 열을 내게끔 해서 쉽게 말해 암을 이제 태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암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그 항암제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도 넣고 그 혈관을 막아서 암을 굶기는 치료입니다.
1: 그동안은 경동맥화학 색전술로 치료가 진행됐었나 봐요. 개정안에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 대체 치료로 고려된다고 하던데 이름은 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치료인 건가요?
0: 그 이전에도 사실 수술이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고주파 열치료술과 같은 그런 국소치료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혈관을 통해 시술하는 색전술을 이제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이게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하는 시술이고 그때까지 많이 이제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일부 환자에서 화학 색전술 대신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거는 같은 혈관 통로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항암제 대신에 방사성 물질이 든 아주 작은 알갱이를 넣어서 안에서부터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이제 혈관을 막아서 그런 이제 굶기는 영향을 막고 이런 굶겨서 이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혈관을 통해서 방사선 물질을 넣어서 방사선을 쪼이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더 장점이 있는 건가요?
0: 이제 이 방사선 색전술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사실 하고 나면 색전술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조금 시술 후에 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조금 더 다빈도로 생각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런 방사선 색전술은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종양의 크기가 크면 좀 더 색전술 후 증후군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좀 커도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 이런 거에 대한 염려 없이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럼 모두에게 해당한다기보다는 특정 환자군에서 가능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예, 모든 환자가 방사선색전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양의 이제 위치와 크기, 이거 뭐 간암 치료할 때 언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종양의 위치와 크기, 뭐 간 기능, 그리고 또 이제 시술 전 검사 결과를 따져 적합한 분에게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간암 환자에게는 간 기능을 뭐 어떤

0: 치료를 받던지 간에 간 기능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술 후에도 간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처럼 이 치료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1: 종양 크기에 따라서 방사선 분절 절제술도 적용이 될 수 있다면서요. 이름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치료인가요?
0: 이제 종양 부위를 직접 자르는 치료이고요. 다만 이제 이름과 달리 몸 밖에서 방사선을 쬐는 치료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 경동맥 방사선 택전술을 간의 한 구역에 굉장히 고설량으로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이제 그 부분을 수술로 도려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서 분절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종양이 하나이고 뭐 크기가 8cm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 시도하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크기가 작은 간암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양성자 치료와 같은 방사선 치료도 선택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0: 아, 네. 그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인데요. 양성자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암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시키고 이제 주변 정상 조직에 가는 방사선 양을 줄여서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양이 하나이고 3cm 이하이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정위 방사선 치료, SBRT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1: 네.
0: 또 방사선 치료의 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위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까요?
0: 아, 네, 말씀드렸듯이 작은 간암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이용되었던 고주파 열치료술, 뭐 이거 이외에도 그 종양 하나이고 3cm 이하인 경우,
1: 네. 그러니까
0: 위치나 간 기능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뭐 고주파 열치료술 말고도 양성자 치료나 정위방사선 치료와 같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간암의 재발도 걱정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0: 아, 네. 간암은 사실 재발이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진행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동맥 화학세전술을 반복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네.
0: 그럴 때 사실 같은 시술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전신치료, 즉 항암치료로 전환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그 전신치료로 전환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국소치료로 안 되는 분들에게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건가요?
0: 특히 이제 요 경우는 사실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의미하기는 하는데요.
1: 네.
0: 전신치료는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이제 온몸에, 그러니까 약물을 뭐 먹던지 뭐 복용하던지 아니면 주사로 맞던지 해서 온몸에 작용하는 그런 이제 약물치료를 의미합니다. 항암치료를
1: 네.
0: 의미를 하는데요.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간 기능이 너무 나빠지면 정작 이런 전신치료,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워져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항암치료, 전신치료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간 기능을 지키면서 다음 치료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간암의 수술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나요?
0: 아, 네. 수술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이제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이 기본이었다면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내고 진행하는 뭐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이러한 최소 침습 수술을 언제 우선 고려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1: 네. 최소 침습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의 기준은 암의 위치인가요?
0: 종양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접근이 좀 더 이제 쉬운 부위에 있는 종양은 최소 침습 수술을 우선 고려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위라도 이제 숙련된 외과의가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위치뿐 아니라
1: 네.
0: 종양의 뭐 크기, 개수, 간 기능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 네.
0: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 개복 수술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겠어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상처가 작다 보니 통증이 좀 덜하고
1: 네.
0: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고
1: 네.
0: 그래서 입원 기간이 따라서 좀 짧아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는 치료 성적도 사실 개복 수술에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적합한 환자에게 시행한다면 뭐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는 지킬 수 있는 셈입니다.
1: 그런 결과들은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를 근거로 정해진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이런 권고는 사실 뭐 누구 몇몇의 경험이나 느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이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뭐 시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과 뭐 개복 수술을 비교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검토해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확인한 후에 이제 그 권고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올해 개정된 간암치료의 가이드라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 이번 2026년 개정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에서 쌓인 최신 근거를 국내 진료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항암치료부터 국소치료, 뭐 방사선 치료 수술까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고
1: 네.
0: 각 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또 첫 치료가 듣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지까지 좀 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1: 네.
0: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치료가 맞을지는 개인 환자마다 다르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치료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건 다행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0: 가이드라인은 이제 발표와 함께 진료 현장에서 참고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다만 가이드라인은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고 실제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치료라도 그런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권고는 됐지만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 부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은 주치의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새롭게 제시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크시겠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제 좀 일관되고 수준 높은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권고가 이제 충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만큼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좀 더 이제 바라는 바인데요. 그래서 비용이나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별도의 이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그 발전을 빠르게 담아 이제 환자분들께 좀 더 이제 나은 치료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안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 여러 진료과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댄 함께 이제 생각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1: 네.
0: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럼 간암 진단을 받으시면 많이 이제 놀라고 두렵고 그러실 텐데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1: 네.
0: 선택지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료진을 믿고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시고 치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026년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주는 의미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립암센터 간담도 추장암센터 김보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워낙에 주변에서 흔히 이제 그 진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익숙한 용어이고 하다 보니까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가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인 것 같습니다. 소변에 당이 안 나오면은 그건 당뇨가 또 아니다. 또 뚱뚱하지 않은 사람은 당뇨에 안 걸린다. 그리고 약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평생 못 끊는다. 막 이런 오해들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치료의 시작 타임을 그 놓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조금씩 바로잡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아지는 상태가 당뇨병인 거죠?
0: 네, 정확한 진단이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고요. 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당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가 정확하게는 당뇨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흔히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말을 하지만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0: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당뇨를 바라보는 정확한 이제 시각인데요.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은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에 달달한 혈당물이 만성적으로 쭉 흐르는 상태와 같은데요. 이 끈적해진 혈액이 온몸의 미세한 혈관들을 이제 타고 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상처를 내는 게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는 이제 혈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밀려나온 하나의 결과이고 실제로는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 당뇨입니다.
1: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나오긴 하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게 문제인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내분비학적으로 당뇨병의 원인은 딱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자체가 가동이 이제 안 되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분비가 문제가 생기는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고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세포가 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혈당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못하는 것, 즉 이러한 작동장애가 두 번째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0: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슐린은 충분히 있거나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인슐린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내에만 누적이 되어서 혈당이 누르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결국은 과분비하고 있었던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또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0: 아무래도 이러한 인슐린 분비나 인슐린 저항의 가장 큰 원인은 일정 부분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러한 그 내장 비만,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내장에 지방이 많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이제 운동도 부족하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어서 자꾸 배 안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이 지방 세포에서 인슐린을 이제 작용에 반대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염증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1: 그런데요, 당뇨병은 비만인 분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지만 마른 몸에 당뇨병인 분들도 많다면서요. 이유가 뭘까요?
0: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극동아시아 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요.
1: 네.
0: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즉,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당뇨병

0: 굉장히 잘생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견상 비만하지 않은데 즉 체중이 정상이어도 당뇨병이 좀 잘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이제 분비하는 그런 그 세포의 양 자체가 좀 적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만이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배가 조금 나온 이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내장 비만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추가로 근육까지 부족하면은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병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1: 우리가 단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확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나요?
0: 예, 맞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되는데 단순당이 많은 음료나 아니면 이러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면 소위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췌장이 이 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을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이러한 그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한 그 현상에 둔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어쩌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닭이 먼저냐 아니면 이제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유전적인 소인이나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이제 몸에 깔려 있는 분들은 췌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인슐린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고 심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서 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이건 어떨까요?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0: 네, 임상적으로 당뇨와 췌장암의 그 이 두 질환의 연관성이 조금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암이 진단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췌장암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이제 췌장이 바로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이다 보니까 주변에 인슐린 분비를 이제 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암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인슐린의 저항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췌장암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췌장 건강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0: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당이 높은 것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췌장의 문제를 의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그리고 이제 식욕이 불진해지고 특히 이제 상복부나 아니면은 등 쪽으로의 통증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위를 먹어서 입맛이 없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식사량이 조금 줄어들고 체중도 빠지고 그러면서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 아무래도 췌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당뇨병 상태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 노년층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면 췌장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눈에 띄게

0: 폐장 검사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검사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1: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현명한 조치를 하신 건데요. 네. 보통 우리가 성인에 생기는 이제 제2형 당뇨병은 비만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평생 살도 안 찌고 집안에 당뇨 가족력도 없는 비교적 이제 한 뭐 60, 70대 어르신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확 높아져가지고 느닷없이 당뇨병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들도 한동안 오랫동안 잘 조절이 되는 분이 갑자기 약을 또 늘려도 혈당이 안 잡히고 거기다 추가로 체중이 빠지게 된다면 혹시 이런 경우에는 당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췌장암의 어떤 그 숨어있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췌장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0: 당뇨병인 분들은 흰쌀밥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1: 네, 무조건 이제 굶거나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흰쌀밥은 조금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흰쌀밥은 이제 도정 과정에서 이제 겉에 있는 식기 섬유가 다 깎여 나간 이런 정제형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혈당을 굉장히 높이는 현상을 유발하는데요. 현미나 또는 이제 잡곡 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식이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조금 이제 늦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적인 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흰쌀밥이나 아니면은 현미밥과의 차이는 어떤 탄수화물의 질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조금 바뀐다라는 점이 바로 이 두 음식의 조금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떡을 자제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떡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흰쌀밥보다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음식입니다. 특히 쌀을 아주 이제 미세하게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압축해서 쪄낸 형태가 떡이기 때문에 이 소화효소하고 만나는 접촉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쌀밥을 먹을 때보다 떡을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또 떡은 이렇게 꽉꽉 압축을 시켜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보여서 오히려 또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추가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절대 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도 영양소라서 고르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이제 특히 우리 몸의 뇌 그리고 근육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면은 우리 몸은 이제 모자라는 탄수화물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형태를 전환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물질들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큰 손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적정량의 하루 칼로리 약 5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비교적 잡곡이나 통곡물 같은 착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방법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0: 또 당뇨병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 전 단계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 단계를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1: 예,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조 증상을 우리가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혈당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전조 증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어떤 조기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 몸에 당 대사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로 인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혈당 검사도 신경을 쓰면 좋겠죠?
1: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당뇨 전 단계나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아마 이제 당뇨 전 단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년에 최소한 한번 또는 두

0: 100번 정도는 병원에서 공복혈당하고 함께 당뇨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면은 네. 당뇨로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상담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 네.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은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유지해야 하는 혈당 수치도 짚어주세요.
0: 네, 기본적으로 당뇨병은 이제 숫자로 진단을 내리는 이제 질환입니다. 이제 건강한 성인의 정상 혈당 기준은 공복의 경우는 100 미만이고요.
1: 네.
0: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의미를 하는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입니다. 만약에 공복혈당이 126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해서 당뇨병의 고위험군으로 한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미 당뇨가 만약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당화혈색소를 6.5% 아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당뇨가 좀 오래되고 동반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목표를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7% 미만으로 당화혈색소를 유지하고 목표로 삼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당뇨에 대한 오해로 꼭 짚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뇨병은 한번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되면은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좀 버리셨으면 하는데요.
1: 네.
0: 최근에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 조금 더 이런 시기에 약제를 시작하는 게 국제적인 지침의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위해서 운동 음식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1: 네.
0: 적극적으로 약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은 당뇨병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서인국의 사랑해 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2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는 5에서 40mm입니다.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는 20에서 60mm, 충청권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많은 곳은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에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시간당 30에서 50mm, 오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고 하천변산 측로와 지하차도에서는 고립될 위험도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산사태와 낙석 피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남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9도에서 37도입니다. 일부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타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5도에는 30에서 80mm,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도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파주 31도. 강원 영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27도, 춘천 31도, 원주 30도, 대관령 27도. 강원 영동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31도, 강릉 33도, 동해 34도. 충청 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 32도, 충주 30도, 대전 32도, 세종 31도, 전원 30도, 보령 29도. 전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3도, 군산 31도, 광주 33도, 목포 32도, 여수 31도, 순천 32도. 경상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5도, 포항 37도, 안동 32도, 부산 32도, 울산 34도, 진주 33도.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34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27도.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북한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평양 30도, 신해주 29도, 개성은 31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8도, 현재 습도는 94%. 오늘 서울 적했던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장윤기 수사 책임자였던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경은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 추정지역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항구 이용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 전현직 외교관 등 신상정보 만 건이 해킹돼 유출됐습니다. 한국은 다섯 달이 넘도록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동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검찰과 경찰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국수본 윗선에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 형사과장은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침을 시인했습니다. 특히 장윤기가 옛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 그리고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광주경찰청에 세 차례나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3: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 앞서 경찰은 당시 형사과장이 장윤기에 대해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어젯밤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습니다.
4: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2: 국수본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은 분리수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지휘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리수사를 지휘한 윗선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장윤기가 검거 당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고교 시절 친구와 나눈 SNS를 복원해 차량으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세 번째 공판에서 고교 동창을 증인으로 불러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0: 지난달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관계자들 출입을 막아 일부에서 올다르크로 불렸던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시위 참가자 한 명은 구속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5: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그려진 브로치를 달고 법원에 들어서는 여성.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6: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7: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6: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지난달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과의 합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A씨가 성조기를 두른 채 문을 막아섰고 출입문을 앞에 두고 설득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경기장 진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심사 끝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열렸는데 이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명태균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특검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선고는 녹화된 뒤 공개됩니다. 신현우 기자입니다.
7: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를 통해 총 10회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4차례 전화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을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싼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여사의 지시가 아닌 홍보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특검팀의 중개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오늘 선고 모든 과정은 녹화되어 공개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0: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건강 문제로 연기됐던 특검의 김건희 여사 피의자 조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8: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9: 가족의 감사 혐의 인정하시나요?
8: 현직 감사위원으로선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봐주기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업체 21g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자격이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도맡았는데 감사원이 이를 알고도 인테리어 공사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특검팀 시각. 이 배경에 유 의원의 비호가 있었던 겁니다. 특검팀은 유 의원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고 나서 21g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게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문 발송도 대면 조사 요청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고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 평가하는 등 편향된 채 감사를 지휘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21g에 줄 관저 이전 예산이 모자라자 이를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이미 구속된 상황. 이제 남은 건 대통령실 윗선 수사입니다. 당장 오늘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통과로 수사기간 30일을 더 확보하게 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지안입니다.
1: 정부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국민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수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11: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10: 속도감 있는 공급, 현실에 맞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세 제도 또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기준이 포함된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이 제시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11: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10: 중시 급락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거론했습니다.
11: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12: 5월 27일 날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고점은 6월 22일 날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11: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10: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완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주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배분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에 더 무게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노동법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며 노란 봉투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를 두고는 정치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매수자를 상대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게 논란이 됐는데요. 일종의 사금융 대출로 규제를 우회했다는 야당 비판에 여당은 통상 거래를 트집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채무자는 매수인들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잔금을 나중에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던 건데 집을 살 수 있게 거액을 빌려준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치면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일종의 외상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편법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막아 원칙대로라면 현금 20억 이상이 있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사적 대출로 규제를 피해 집을 팔았던 겁니다.
14: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13: 민주당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 뭐가 문제냐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나중에 잔금을 받는 불리한 거래를 한 거고 무주택자가 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했습니다.
15: 사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당리 당략의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13: 청와대는 이번 매매가 통상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 기대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한 거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여야가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특검 추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보이콧도 철회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도 트였는데요. 다만 특검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선관위 특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제3자 추천이나 야당 추천 대신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여야 3명씩 추천으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변호사 단체, 학계에서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국민추천위가 여야 합의로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선정해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접기로 했습니다.
17: 반드시 추천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는...

0: 당장 야당목 7개 상임위원장을 내일 선출하는 등 원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선관위 서버 수사 주장까지 나오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1: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0: 여야는 일단 7월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수사 범위 등은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도 한층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이번 주 24일 예정된 8차 석유 최고 가격제 연장 여부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식품 대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장바구니 부담도 커지고 있죠. 업계는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과 환율 상승에 더해 국제 유가 급등과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포장재 납품 단가가 함께 뛰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남은 동안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지만요. 이제 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는 생활 곳곳에서 체감하게 될 물가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어디서 얼마나 더 줄이고 현명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최근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경계 없는 지식 시간, 이제 단순한 기온보다 더 위험 지표로 통하는 습구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지난 16일이었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다면서 역점 과제를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그 내용과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1: 예, 기자님, 대통령 업무 보고 생방송으로 당시에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 됐나요?
3: 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해 보고했던 주요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과 또 하반기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7월과 8월로 나눠서 9회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16일 진행된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에서 송미정 장관은 하반기 주요 과제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첫째가 농민과 농

0: 농촌 주민을 위한 AI 적용 확대입니다. 수학 선별 로봇이라든가 이 불편한 농촌 교통 문제에 AI를 적용해 풀어나가겠다. 뭐 AI 판 및 데이터 센터 조성 같은 농업 첨단화 내용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문제인데요. 8월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가지 법안이 시행되는데 쌀값 안정 또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이 법안을 통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1: 아,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짧게 말해서 농안법이라고 하는데요.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도입되는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익을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게 기준 가격을 얼마로 정할 건지 또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될 건지 하는 문제인데요. 아직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면 이 세 번째는 농협개혁과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1: 네.
0: 이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6월부터 기본조사가 시작됐고요. 8월부터는 심층조사 시작됩니다. 농지 투기 문제를 바로잡고 이 농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하반기의 중요 과제로 보시면 됩니다. 농협개혁 역시 국회에서 이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2차 농협개혁의 핵심인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도 농식품부가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방소멸 문제도 설명했는데요. 영농용 태양광 도입이라든가 현재 1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통해서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 발표했습니다.
1: 예, 업무 보고 내용 짚어봤고요. 이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에게 질문을 하곤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묻고 답했을까요?
0: 네, 현재 정부가 신선계란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 네.
0: 계란의 이 하루 소비량이 4,900만 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1인당 하루에 한 개씩 소비하는 셈인데 가격이 높은 이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등 계란 얘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요.
1: 네.
0: 또한 이 수익 개방에 따른 농업의 희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FTA 농업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질문을 했는데 이 FTA 농업 상생협력기금이라는 것은 FTA 협상으로 이득을 본 기업들이 기금 1조 원을 조성해서 피해 분야인 농업에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문제는 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 탓에 이 상생협력기금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조 원의 기금 목표액 중에서 3천억 원만 현재 조성돼 있거든요.
1: 네.
0: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건데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기금액 중에서 부족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습니다.
1: 예, 기금 목표의 그러면 절반 이상이 공백인 건데 어떻게 메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짚어보는 질문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농정 공약이 농어촌 기본소득이거든요. 현재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난 지역도 있고 또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활기를 더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 예산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건데요.
1: 네.
0: 이번 업무 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최근 증시가 호황이라서 농어촌 특별세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가한 농특세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1: 이번 보고가 이제 정부가 그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걸 지켜본 농촌 현장의 반응은 다소 차갑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0: 네, 농민들이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게 소득 문제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제 화려한 정책 성과 또 하반기 정책 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작 농민들이 원하는 소득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고요. 현재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떤지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1: 좋은 얘기들은 오갔지만 현실이 당장 나아지긴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0: 네, 농민들에게 이 농산물의 추가소득이 추가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값이 조금 인상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평균 값이 인상된 것 뿐이고요. 품목별로 보면 이젠 더 이상 수확할 게 없는 상추 값이 좀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 영향일 뿐입니다. 다른 품목들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사진대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농산물 판매 소득은 줄어든 이중고 속에서 농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업무보고에서는 농업 각 분야에 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AI를 적용한다거나 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가격 정보 앱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이런 계획안만 나열됐습니다. 농민 살림살이를 도울 실질적인 정책은 없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농산물을 물가 관리 수단으로 삼는 계란 수입 얘기도 뭐 장관과 대통령이 꽤 오래 얘기를 했는데
1: 예.
0: 농촌 현장에서는 그 모습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 농식품부의 업무 보고니까 농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 그러니까 공용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값을 주제로 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태가 언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뭐 그래도 다행인 건 대통령이 농업에 관심이 많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농업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그렇군요. 이 대통령 업무 보고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 농식품부 발표와 또 농민들이 체감하는 그 간극이 좀 좁아져야 될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업무 보고가 끝나고 소셜 네트워크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송미정 장관이 농촌 정책의 성과를 얘기했는데 어느 농민분은 농민이 살아야 농촌도 산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현재 묵직한 수박 한 덩이가 이 산지에서는 한 통에 5천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1: 예.
0: 소비지에서는 뭐 수박 한 통에 3만 원에 육박하는 이 농산물 가격 문제를 바로잡는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평가는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이 농업이라는 산업의 발전이나 농촌 정책의 개선도 물론 중요한 과제인데요.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업무 보고였습니다. 농가 부채라든가 생산비 폭등, 이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와 같은 이 당장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통령의 관심 그리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1: 그렇군요. 농가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가워 보이는데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 문제도 앞으로의 정책에 잘 반영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귀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번 주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여름 폭염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숨이 턱 막힌다는 말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한 기온보다요. 습구 온도를 더 위험 지표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경계 없는 지식 시간에는 이 습구 온도의 경고와 우리 몸의 중요한 냉각 장치인 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1: 네, 기자님 정말 땀이 뭐 비 오듯 흐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3: 네.
1: 진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맘때 창피하고 또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느낄 일이 아니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여름에 땀이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1: 예, 그렇죠.
3: 우리가 이제 냉방이 너무나 잘 돼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냉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땀 냄새를 나는 걸 좀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땀을 흘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실제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뭐 그 다들 상식적으로 이제 조금씩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우리 몸의 주된 주성 성분이 단백질이잖아요.
1: 네.
3: 근데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취약해서 그 견딜 수 있는 열을 조금만 넘어서면은 변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37도 정도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백질은 다 36.5도에서 37도에서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도 열이 나가지고 1도 2도 오르며 몸이 막 진저리를 치면서 힘들고
1: 몸살이 나고 막
3: 네 그렇죠. 40도 이상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노약자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1: 예.
3: 자 그런데 이렇게 체온이 36.5도에서 37도가

0: 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몸의 핵심 기능이 다행스럽게도 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땀을 배출해서 우리 몸의 온도,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열들을 밖으로 배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의 체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땀이 나는 건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땀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식혀주는 냉각장치, 뭐 에어컨이라고 보면.
0: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는 우리 몸의 에어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궁금한 게 보통의 사람들이 땀을 하루에 얼마나 흘리는지 그 양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땀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1: 저도
0: 땀을 흘리시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매일 흘리는 땀의 양이 600에서 7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그러면은 우리가 이 편의점 같은 곳에서 사 먹는 생수 그 것들이 한 500ml잖아요.
0: 네.
1: 꽤 많네요. 그것보다
0: 네, 그렇습니다.
1: 많네요.
0: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땀이 좀 더 많이 나고 어떤 분들은 땀이 좀 더 적게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어떤 양상으로 땀이 나는지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루에 600에서 700ml 정도의 땀은 그냥 계속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1: 근데 실제로 보기엔 진짜 땀을 많이 흘리는 주변인들이 있긴 하거든요.
0: 근데 그건 어떤 부위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저분은 땀을 많이 흘린다.
1: 예.
0: 저분은 땀이 덜 나네라고 느끼는 것일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총량으로 따지면
0: 네, 총량으로 따지면 600에서 700ml의 땀을 흘리는 게 뭐 체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을 내보면은 다 비슷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땀을 흘리지 못하면 더워서 진짜 죽겠다고 하는데 진짜 요즘에는 근데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럴 수도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땀을 흘려도 땀이 열을 식히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을 때거든요.
1: 요즘 같은 때가 그렇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은 땀의 체열 제거 기능이 무력화가 돼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땀이 수증기로 증발하기 어렵고 수증기로 증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을 없애지 못해서 체열을 내리지 못해요. 자, 그러면 땀은 계속 나긴 하지만 그 땀이 증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열이 계속 쌓이는 상태가 되고요. 이런 상태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결국에는 더워 죽는 상태가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온열 질환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간혹 들려오는데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땀의 체열 제거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과학자들이 온도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1: 예.
0: 습구 온도라고 하는 새로운 계량 지표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습구 온도. 저는 처음 듣는데 이 습구 온도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기자님?
0: 그러니까 습구 온도는 사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을 때 체감 온도라는 표현으로
1: 예.
0: 말씀을 하시잖아요.
1: 예.
0: 그 체감 온도가 사실은 습구 온도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1: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0: 예. 그러니까 습구 온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온, 그걸 그냥 흔히 구별을 하자면 공구 온도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 기온에 더해서 습도까지 고려한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습도가 100% 상태라면은 습구 온도와 공구 온도는 같습니다.
1: 습도가 100%라는
0: 전제하에. 그런데 습도가 낮을수록 즉 건조할수록 습구 온도는 공구 온도와 비교할 때 낮아져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습구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공구 온도와 비교했을 때 습구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건 건조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이제 습구 온도가 공구 온도와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지금 습도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이 습구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작년 7월 7일에 최고 기온은 서울 기준 33.2도였거든요.
1: 네.
0: 그리고 7월 12일에 최고 기온은 서울 기준 36.5도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온만 놓고 보면은 7월 7일보다는 7월 12일이 훨씬 더 더운 날이었잖아요.
1: 그렇죠. 3.3도나 더 높네요.
0: 네. 하지만 사실은 7월 7일에 10일보다 모두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 했거든요.
1: 기온이 오히려 낮은 날 더 힘들어
0: 낮은 있다. 날 힘들어 있습니다. 왜 힘든지를 따져보려면 7일의 습도는 79%였어요.
1: 아, 진짜 찜통더위였구나.
0: 진짜 찜통더위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12일의 습도는 50% 미만이었어요. 47.5%였거든요.
1: 예.
0: 자, 그러니까 온도만 고려하면 이날이 힘든 날인지 힘들지 않은 날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습도까지 고려하면 기온이 좀 낮더라도 습도가 높으면 그날은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날이 되는 거고요. 기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습도가 낮으면 그날은 조금 더 활동하기 편한 날이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이 기온이 같다는 가정

0: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이 공기 중에 습도까지 고려한 습구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습구 온도가 왜 그러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지.
0: 네. 아까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습구 온도가 땀이 체온을 얼마나 식혀줄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온도가 같더라도 공기가 건조하면 습구 온도가 낮겠죠?
1: 예.
0: 그럼 몸을 잘 식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 같은 경우는 기온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땀이 배출이 되고 그 땀이 계속해서 건조한 대기로 증발이 되기 때문에 몸이 견딜 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외 활동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1: 맞아요.
0: 거고요.
1: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날.
0: 네, 맞습니다. 흔히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죠. 네,
1: 캘리포니아라든지. 네,
0: 햇빛은 쨍쨍 내리쪄가지고 막 따가울 정도인데 뭐 약간 그늘감에 시원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할 수도 있는. 근데 반면에 공기가 습할수록 습구 온도가 높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땀이 나더라도 그 땀이 증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얼을 식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 굉장히 심각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저희 친척 중에도
1: 네.
0: 그 캘리포니아 남부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 아, 예.
0: 고모님 댁 계신데 한국에 아주 가끔 오시면 특히 여름에 오시면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1: 온도는 오히려 캘리포니아가 더
0: 그렇죠.
1: 높은데.
0: 온도는 오히려 캘리포니아가 높을 때도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온화한 날씨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에 오면은 습한 날씨 때문에 네. 훨씬 더 덥게 느껴지고 아 이런 날씨에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푸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습도가 높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개념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습구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1: 그렇군요. 이 습구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요즘 기후변화로 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 현상인 건지도 궁금하네요.
0: 네, 사실은 기후 위기 때문에 점점 더 습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우리가 흔히 동남아 날씨처럼 변하고 있다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네, 다 기후 변화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비유를 드셨는데요. 이 콜린 레이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1: 네.
0: 전 세계 기상 관측소 4,000곳의 40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1: 예.
0: 1979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2017년에 전 세계에서 습구 온도 30도를 넘을 때가 약 1,000번 정도 관측이 되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것은 40년 전인 1979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는 습구 온도 30도를 넘은 곳이 500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40년 후인 2017년에는 무려 1,000번이나 되어서 두 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 그러면 우리 인간이 좀 버틸 만한 습구 온도는 몇 도 정도 될지가 궁금하네요.
0: 사실은 30도만 되어도 엄청 힘들거든요.
1: 예.
0: 30도만 되어도 엄청 힘들고 30도 넘어서 가지고 1도가 넘어 이제 올라가면은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1: 네.
0: 우리 둘처럼 평상시에 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조차도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심각한 일을 당할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온도가
1: 예.
0: 습구 온도 35도입니다.
1: 습구 온도 35도. 그냥 이 건구 온도 35도도 정말 힘든데 습구 온도 35도가 정말 되면 정말 상상하기가
0: 네.
1: 어려울 것 같아요.
0: 습구 온도 35도는 어떤 상태냐면은
1: 예.
0: 공구 온도가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상황에서
1: 네.
0: 습도가 70% 이상인 상황일 때가 습구 온도 35도를 넘어서는 상황에 되는 건데요. 그러면
1: 예.
0: 인간의 생존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지고요. 말 그대로 더워 죽는 날씨가 이제 계속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땀이 나긴 나는데 그냥 더우니까 땀이 날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땀을 식힐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계속 축적이 되고 그러면 마지노선 시간이 한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1: 예.
0: 그 6시간 정도 동안에 냉방이 되는 곳을 찾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가 되면은 건강한 사람도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에는 말 그대로 더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상태까지 가는 온도가 습구 온도 35도입니다.
1: 우리나라도 이 습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의 연구 결과를 들으니 이거는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0: 네.

0: 지금 위험 경고가 막 이렇게 막 울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1: 네.
0: 인도의 북부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유역, 인도 파키스탄의 북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중동의 페르시아만의 홍해 해안 지역,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남서부 해안 지역에 습고온도 35도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자들의 논문이라든가 연구 결과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본 작가도 있는데요. 2020년에 그 킴 스탠리 로빈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SF 작가가 기후위기를 소재로 미래부라고 하는 소설을 편했거든요. 그게 최근에 국내에도 번역이 나왔는데 그 소설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인도 북부를 습고온도 35도 이상의 열파가 덮쳐요.
1: 예.
0: 근데 하루 이틀 덮치는 게 아니라 2주간 계속됩니다.
1: 와.
0: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만 그 열파 때문에 2천만 명이 사망하는 재앙으로 그 기후위기를 소재로 한 소설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소설 속 상상력이 아니라
1: 예.
0: 충분히 지금의 습고온도가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그런 습고온도가 오르는 지역을 염두에 두면 그런 지역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는 재앙 사고라는 거죠.
1: 종종 지금 30도 이상의 온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 결과에서 말씀하셨고요.
0: 네.
1: 두려워집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습구 온도로 따지면?
0: 네.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관측 결과만 놓고 보면 한여름에 습구 온도가 35도를 넘는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이 습구 온도가 오르는 추위가 한국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서울 기준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습구 온도가 28도 이상인 경우.
1: 예.
0: 이 왜 28도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습구 온도 35도까지는 아니지만 28도, 29도, 30도 정도만 되어도 인체가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리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28도, 29도, 30도 정도인데 6월부터 8월까지 습구 온도가 28도 이상인 날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8.6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1년 내내 한여름에 한 9일 정도 엄청난 찜통더위.
1: 매일매일 뭐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닐 네, 수도
0: 네,
1: 있고.
0: 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는 연평균 16일 정도로 늘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것도 불과
1: 두 배
0: 가까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름이 찜통더위가 되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여기 동남아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 연구 결과만 있으니까 지금 2020년대부터 따지거나 올해만 따지면 습구 온도가 높게 관측되는 날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0: 생각도 들어요. 더
1: 많습니다.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거 온도랑 습구 온도를 평소에도 조금씩 계산을 해보거든요.
1: 네.
0: 이제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검색기라든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은 자 그러면 습구 온도가 28도를 넘어서는 날들은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고 고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특정 시점의 특정 날 같은 경우에는 습고 온도가 30도 이상 심지어는 35도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날씨 어플 봐도 오늘의 가장 더운 낮 시간에 습도가 70% 정도나 되더라고요.
0: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온까지 치솟게 되면은 예. 습고 온도가 확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특히나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이런 습고 온도가 높은 날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그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7월 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딱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 예.
0: 20대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사인을 따져봤더니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1: 네.
0: 그날 이제 날씨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날 경북의 날씨가 대구 기준으로 최고 기온 36.5도로 더웠어요.
1: 건구 온도 자체가 일단
0: 네.
1: 더웠고.
0: 그런데 건구 온도 36.5도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습도가 낮았더라면 그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1: 뭐 신체 건강한 20대니까.
0: 네. 근데 네. 그때 습도가 68.2%였어요.
1: 아이고.
0: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35도 정도 되고
1: 네.
0: 습도가 70% 정도가 되면은 땀이 나더라도 그 땀의 증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약자들이나 혹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날씨에 밖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작년에 그 먼 타국에서 목숨을 잃은 20대 베트남 노동자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왜 그 여름에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작업장을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습구 온도를 알고 나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또 땀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네요.
0: 네, 사실 땀을 흘리는 일은 멈출 수도 없고요. 그리고 멈춰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셨을 테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름에 사실 그 타인의 땀 냄새를 맡는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피하고 싶죠.
0: 네. 하지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좀 서로 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에어컨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면서 여름철에도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땀을 줄줄 흘리는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 작업 환경이 확 나눠지고 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위에 노출되어서 땀을 찔끔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땀을 줄줄 흘리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공기 중에 습도까지 고려한 습구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3253번 쓰는 분, 날씨도 그냥 온도보다 습구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문자 주셨고 강유진 님께서는 요즘 에어컨 냉방 기능보다 제습 기능으로 하는 게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이런 습도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0: 네, 하시고. 맞습니다. 실내 온도가 똑같다 그러면은 습도가 낮으면은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그런 원리 똑같은 거죠.
1: 그렇군요. 네. 방주영님께서는 베이징에서 또 저희 방송 듣고 있으신데 베이징 요즘엔 습도가 낮아서 그늘은 너무 쾌적하다고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땀 냄새를 이용한 파킨슨병 진단 도구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님?
0: 네, 이게 정말 이 과학자들의 상상력은 놀라운데요.
1: 예.
0: 그러니까 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다 다르고 활동하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1: 유독 땀 냄새가 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0: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땀 냄새가 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에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땀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의 형태로 다 배출이 되면서 그게 냄새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1: 땀을 분석해서도 참 다양한 걸 알 수 있군요.
0: 네, 정말 다양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처럼 특정한 병에 걸린 환자에게서는 미묘한 냄새가 난대요.
1: 예.
0: 왜 미묘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냐면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에게는 나오지 않는 분자 같은 물질들이 몸속에 나올 테고요. 그게 미세한 양이 땀에 섞여가지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땀 냄새를 이용해서 파킨슨병과 같은 새로운 병의 진단 도구를 발명할 수는 없을까?
1: 땀을 네, 그냥 뭐 리트머스제 적시면 뭐
0: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0: 땀을 이제 네. 분석을 땀에 어떤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파킨슨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는 걸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법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1: 네.
0: 또 땀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 땀으로요. 땀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0: 자, 땀, 네. 지금 또 땀에 주목하는 분들이 경찰들입니다.
1: 경찰들이요?
0: 네, 경찰들입니다. 자,
1: 증거로?
0: 증거로.
1: 범죄자의 증거?
0: 네.
1: 그러니까 추리소설 같다.
0: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
1: 네.
0: 땀의 성분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1: 네.
0: 당연히 우리가 뭐 손을 대거나 이러면은 뭐 지문도 남고 DNA도 남지만 요즘에는 네. 범죄자들도 똑똑해져가지고 지문도 지우고
1: 다 장갑으로 이렇게
0: 네,
1: 하고
0: 지문도 지우고 그리고 뭐 DNA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없애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미세한 땀이 어딘가에 묻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 땀 성분을 분석을 해서 땀 자국에서 찾아낸 약물이라든가 음식의 분자 성분을 찾아낸 다음에 용의자를 특정하고 나서 그 용의자의 땀 성분과 일치하다면 상당히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범죄 현장의 땀 자국을 지금 그 범인을 찾는 용도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땀 냄새로 질병까지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사건의 증거, 뭐 범죄 사건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땀 얘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사람의 호감을 높여준다는 이른바 페로몬 향수들이 광고에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0: 네,
1: 알고리즘에.
0: 있어요. 네, 있어요.
1: 이게
0: 네.
1: 근데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해서 과학적으로 좀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궁금하던데요.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실제로 이제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소통이나 교감에 도움을 주는 화학신호 역할을 하는 분자가 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거다 싶은 특별한 분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이제 냄새를 풍겨가지고 운명의 짝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이 페로몬 향수 같은 광고에 속아 넘어가셨던 분들은 현재까지는 이제 헛돈 쓰신 거고요.
1: 아니, 굉장히 막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쓰여 있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페로몬 향수에 포함되어 있는 안도로스테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그 안도로스테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땀에서도 발견이 되긴 하지만요. 주로 많이 발견되는 곳이 돼지의 페로몬이에요.
1: 그러니까 그럼 돼지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네요.
0: 네, 돼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돼지의 페로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향수를 지금 시중에서 페로몬 향수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게 인간 이성에게 호감도를 높여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 돼지 농장에 혹여나 잘못 뿌리고 가면 안 되겠네요.
0: 네, 안 됩니다. 네네.
1: 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또 떠오르는데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1: 땀 이렇게 쭉 흘리는 것들이 노폐물 빼는 데 도움이 되나요?
0: 그러니까 사실 사우나 자체는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나를 가시려는 목적이 만약에 몸의 독소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 예.
0: 사실은 그건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거예요. 땀을 흘린다고 해서 몸속에 노폐물이 제거되진 않거든요. 몸속의 독소는 콩팥, 신장에서 제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강을 위해서 사우나를 즐기시는 건 오케이. 하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을 땀을 통해서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우나를 찾는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 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우리 반려동물들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반려동물 관련한 이야기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동물들도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0: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1: 네.
0: 사실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는 땀샘이 없어요.
1: 네. 네,
0: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도움에 혀를 내놓잖아요. 혀를 내놓는 이유가 혀를 통해서 지금 몸속에 있는 체열을 밖으로 배출해 보려고 하는 안간힘입니다. 그러니까 땀샘이 있는 인간과 비교했을 때 고양이나 개 같은 반려동물은 훨씬 더 열에 취약하네요.
1: 네.
0: 훨씬 더 열에 취약합니다.
1: 습구 온도가 높으면 더 취약하겠어요?
0: 더 취약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정도로 느끼는 더위면은 그건 우리가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는 훨씬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의 건강에 에이주시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1: 그렇군요. 오늘 강양구 과학지식 큐레이터와 함께 공기 중에 습도까지 고려한 습구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습구 온도가 높아지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사실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양구 기자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상대방에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 반문하게 되죠. 이처럼 뜬금없이라는 표현은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또 뜬금없다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데요. 뜬금없는 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에게 뜬금없는 돈이 생겼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뜬금포라는 표현도 들을 수 있는데 야구나 농구 같은 경기에서 기대하지 않던 상황이나 선수로부터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얻는 점수를 뜻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일어난 상황이나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뜬금포를 날리다라든지 뜬금포로 갑작스레 시작된 우정이다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표준어로 인정된 표현은 아닙니다. 뜬금없다라는 표현과 전혀 다른 것으로 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정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말합니다. 물건의 값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시세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쓰고 뜬금으로 팔아넘기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뜬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일자리가 아닌 어쩌다 생긴 일자리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돈 따위를 버는 일을 말합니다. 기술도 없는데 그 사람 어디에서 뜬벌이라도 하며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일부 경기 남부나 충남 북부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된 상황인데요.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가 많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은 요란하게 지나기 때문에 돌풍 천둥 번개 주의하시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 대부분 그리고 제주지역 강원 동해안 쪽으로 내려 있는데요. 역시 열대야주의보도 이들 지역 중심으로 많이 내려져 있어서 밤새 25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나는 열대야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그대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29도에서 최고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도 포항의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37도 예보 있고요. 대구가 35도, 광주 33도, 서울은 오늘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지역으로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또 비도 이어질 텐데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고 역시 일요일까지 특히 중부지방 수도권 중심으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월과 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육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림픽공원 투표함 공개와 재검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재검표에 찬성한 반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검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간담회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종사자와 전문가, 관련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 공백을 메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가 정보 유출은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국 측 변호인인 SJKP 탈 허시버그 변호사는 쿠팡 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권 힘을 나타내는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2위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시민권 거주 자문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가 이날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 20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8개 나라에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어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도 한국과 공동 2위입니다. 2006년 1위였던 미국은 올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21일 국제 유가 상승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운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5.38포인트가 오른 52,224.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65.92포인트가 오른 7,509.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29.13포인트가 오른 25,837.2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는 최근 조정을 받았던 인공지능 및 반도체 종목의 이틀 연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호주에 이어서 프랑스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현지 시각 21일 프랑스 상하원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내일까지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20에서 60mm, 최대 80mm가량,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30, 많은 곳은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올라서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많겠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모든 곳에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여야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처리하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50여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오늘 당당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0: 양당 입장 알아보고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연일 신천지를 꺼내들자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은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친천계인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와 전격 인터뷰 1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 투표지 부적사태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전격 인터뷰 2부에서 국조특위 의원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관련 현안 인터뷰합니다. 7월 20일 수요일 전격시사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1: 예, 이 광주지방검찰청이 어제 그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12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0: 네.
1: 일단 그 장윤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어제 밤늦게 기각이 됐습니다.
0: 예.
1: 예,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일단 법원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성폭행 살인과 살인미수 스토킹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장윤기 검거 당시에 경찰은 살인 사건과 또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이제 분리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0: 예.
1: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이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데까지 나선 겁니다.
0: 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정면 반박하고 있어요.
1: 예, 국가수사본부는 이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서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그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그 경찰 국수본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좀 다시 직면하게 됐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최대 1만 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예, 외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당한 정황을 올해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버에는 국립외교원에서 교육받은 인원의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나 중국 당국이 해킹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해 있지만 이 아직 정확한 공격 주체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0: 제외 공간에서 근무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군 관계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 있죠?
1: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부 본부와 제외 공간에서 일하는 이 외교관 전체를 비롯해서 그 해외 파견 전에 교육을 받은 국가정보원 요원이나 국방부 무관 등의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예.
1: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이번 유출은 유례가 없는 경우이고 국가 안보와도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0: 네.
1: 외교부는 정확한 정보 유출 규모와 이 피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사 착수 5개월 만인 그제 지난 20일이죠. 그때서야 해킹 피해 사실을 보도자료로 처음 공개했고요.
0: 네.
1: 직원들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직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외교부 장관과 뭐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이 사이버 공격에 정부의 대응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해킹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가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예, 이 대통령이 어제 이어권 금융위원장에게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정책상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본다면서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 국내 투자자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하필이면 이 주가가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린 관계 당국의 기존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네.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행 시기가 오는 8월로 미뤄진 점을 짚으면서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는 게 시장 참여자의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0: 네. 자, 내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조세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사회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수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이 속도감 있는 공급, 현실에 맞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과 대책 마련과 함께 조세 제도 또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기준이 포함된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이 제시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0: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아파트의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서 17억 7천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보수 야권이 대출 규제 우회한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1: 예,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기상천외하다.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도 이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것이냐. 이거 뭐 지인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0: 네.
1: 이 대통령의 사례는 사인 간의 거액 채무가 이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된 것인 만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0: 예.
1: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1: 네. 모처럼 여야가 이제 마주 앉아서 합의문 작성을 했습니다.
0: 네.
1: 여야 원내대표는 이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입니다. 쟁점이 됐던 특검 추천 주체와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합니다.
0: 예.
1: 대한변호사협회와 또 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요.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0: 야당 추천 특검 주장했던 것하고 그 3자 추천 특검을 주장했던 거 요걸 좀 합성해서 예, 만들어낸 것 같네요. 예. 특검법 합의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특검 요구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을 일단 접기로 했습니다. 당장 야당목 7개 상임위원장을 이제 내일 선출하는 이제 그 이루어지는데요.
0: 예.
1: 이 원구성이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당내 선출을 마치면 오후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될 예정입니다.
0: 그런데 예.
1: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좀 부담은 덜게 됐는데 이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서는 좀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선관위 서버 수사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이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내관이고요. 일단 이 선관위 특검법을 하기로 했는데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0: 네.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 참 쉽지 않은 대결인데 결국 사람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세계 바둑 1위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카타고를 상대로 2대 1 짜릿하게 역전승 거뒀네요.
1: 예, 세계 최강 바둑기사죠. 신진서 9단이 현존하는 최고 성능 바둑 인공지능과의 이 두 점 접바둑에서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신 9단이 어제 카타고와의 이 센수학 한경 기신전에서 이 최종 3국이거든요. 221수 만에 11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0: 예.
1: 첫 대결 1국에서 사실 카타고의 변칙적 수법에 흔들려서 참패했거든요.
0: 예.
1: 근데 2국 두 번째 경기에서는 290수 만에 4집 반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어제 마지막 3국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카타고는 인간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수없이 대국을 벌이는 알파제로 방식으로 학습해서 다른 인공지능보다도 학습 효율이 최대 50배에 높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신구단이 먼저 두 점을 놓는 접바둑으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식 대국에서 카타고를 연이어 꺾은 것은 전 세계에서 신구단이 처음입니다.
0: 네. 신진서 구단 정말 대단하네요.
1: 네.
0: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결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정체는 그리 심한 편은 아닌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동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비봉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의 정체가 오늘따라 유난한데요. 성산대교 다리 위에서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고척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미국 증시는 모처럼 정말 모처럼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3: 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0: 네.
3: 최근에 좀 콜옵션 시장에서 거래가 좀 급증을 하면서 현물 매수세가 좀 확대되면서 결국 이제 상승 출발했고요. 물론 중간에 미국과 이란의 불안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국채 금리 상승까지 불안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0: 네.
3: 오히려 시장은 어떤 이러한 좀 이슈보다는 그동안 하락이 컸던 섹터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또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뭐 필수 소비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순환매가 좀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0: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는 흐름이었는데 SK하이닉스 ADR이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3: 네, 최근에 SK하이닉스 ADR은 살짝 시장에서 소외받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0: 그러게요.
3: 어제 같은 경우는 콜옵션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뭐 이에 따른 헤지용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최근에 뭐 높은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0% 이상 좀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한국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AI 투자의 확대 이런 기대감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긍정적으로 좀 미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 네.
3: 최근에 보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메모리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가장 확신의 최고의 매수 의견을 좀 제시했다는 점. 그 점이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0: 네.
3: 여기에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스토리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반발 매수세가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0: 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어요.
3: 네. 지금 엔비디아의 소식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는데
0: 예.
3: 이 베라루빈이 양산 단계에 진입했고 주요 고객사들과 공급 뭐 데이터 구축이 진행 중이라는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 예.
3: 엔비디아도 좀 반등을 했고 실제로 오픈 AI가 3분기부터 대규모 도입을 할 것이란 예정이 좀 언급이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올라온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AMD, 인텔, TSMC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축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단가를 5에서 10% 이상 인상할 것이다. 그만큼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많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또 자동차 섹터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어요.
3: 네. 지금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이 테슬라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0: 예?
3: 테슬라가 최근에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제 플로리다주 올랜도 그다음 템파 지역으로 운행 서비스가 확대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그룹이 음성 명령으로 뭐 전화 통화라든지 음악 재생, 실내 온도 조절 같은 이 다양한 기능을 지금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출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3: 여기에 또 GM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좀 상회한 실적 매출을 좀 발표했고 여기 또 가이던스 또한 예상치를 좀 넘는 부분이 나오자 상승을 하면서 이 자동차 섹터도 오랜만에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0: 예. 그런데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되니까 유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3: 네, 어제 마감한 이제 유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브렌트유는 종가상 이제 $90 다시 넘어갔습니다.
0: 예.
3: 그리고 WTI도 84.91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이 두 주유 모두 지금 전일 대비 2% 이상 올랐고요. 이 종가 기준으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6월 10일 이후 WTI는 6월 11일 이후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0: 예.
3: 이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커졌다는 부분들 좀 유가를 끌어올렸는데 사실 중동도 있겠습니다만 중동 밖에 공급밖에도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 남부의 이 가스피해 송유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3: 이 지금 터미널이 우크라이나에 좀 드론 공격을 받아서 카자흐스탄 원유 선적이 좀 중단되는 좀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장 원유 공급량이 줄어든 것보다는 지금 이제 홍해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불안, 여기에 또 사우디의 아시아 수출 불확실성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3: 네. 미국 증시와 약간 커플링되는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6,700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0: 예.
3: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등락을 거듭했습니다만 한 10시 30분 정도를 좀 기점으로 우상향을 좀 시작을 해서
0: 예.
3: 장중에 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는 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0: 예.
3: 그래서 매수 사이드카를 포함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사이드카는 39번째.
0: 네.
3: 특히 매수 사이드카는 19번이니까 이제 매도가 20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3: 결국 이제 이런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이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를 나서면서 지수의 반등을 좀 주도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750선을 좀 탈환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0: 네. 올해 상반기 주식 결제 대금이 지난해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3: 네. 지금 뭐 ETF뿐만 아니라 지금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0: 네.
3: 지금 상반기 주식 결제 대금이 993조 5천억이라고 좀 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314%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식 결제 대금이 어떻게 보면 200조 원대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0: 네.
3: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200조에서 300조로 늘어났던 부분들 그래도
0: 네.
3: 어느 정도는 이제 합리적인 어떤 상승이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장내 주식 채권부터 시작해서 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이 주식 결제 대금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또 눈에 띄는 게요. 최근 예금 금리가 3%대로 진입을 했더라고요. 재진입이죠. 증시 떠난 자금이 은행으로 돌아올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3: 네. 최근에 ETF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관심 있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0: 네.
3: 일단 기준금리는 결국 상승세를 계속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가 있죠.
0: 네.
3: 그래서 이 은행들도 예금 적금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이에 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뭐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예금 금리를 2%대에서 3%대로 올리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0: 예.
3: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금리 변동에 어느 정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 금리 상승이 실제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5대 은행이 지난 15일 정기기준 예금 잔액을 보면 965조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대비해서 15조 원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뭐 증시에 관련돼서도 예탁금이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은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금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이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금이 은행으로 일부 회귀한다는 어떤 그런 보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자, JP모건이 우리 증시를 두고 기업 기초 재력 펀더멘탈 악화보단 레버리지 투자 청산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핵심 요인이다. 그러면서 코스피의 중장기 전망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네요.
3: 네, JP모건이 한국 증시 디레버리징 과정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어제 좀 발표를 했는데 이 한국 시장의 기업 펀디멘탈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지금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효과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3: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가가 최근에 보면 6월 19일부터 지금 어제까지 코스피 전체를 봤을 때 2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지수 예. 자체가 좀 하락한 모습이고 한 달 만에 뭐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하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레버리지 ETF가 아무래도 핵심 요인으로서 이 변동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레버리지 ETF가 거의 75% 정도 청산됐다. 라는 얘기가 좀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 비롯해서 이 레버리지로 들어왔던 자금들의 75%가 청산이 된 상황. 하지만 이 펀디멘탈이라고 하는 이 AI를 중심으로 한 한국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3: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이 AI 투자라든지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여전히 견조하고 여기에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여기에 이제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도 12,500포인트를 유지한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비율을 좀 제시했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3: 일단 어제 우리나라 반등했고 미국도 반등했고 이제 오늘도 이 반등이 이어지는지를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0: 예.
3: 이번 주에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0: 예.
3: 이 실적 발표에서 캐펙스 투자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AI 모멘텀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은 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수급의 흐름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마치고요.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선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옷차림이 화사해서 제가 기대를 했는데
5: 네.
0: 지금 아직도 비가 오고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강한 비구름은 빠르게 북동 지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정체전선이 걸쳐있는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30mm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예. 자, 이번 장맛비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릴까요?
5: 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0: 예.
5: 오늘 더 내릴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과 전북 서부, 경북 중북부 내륙에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60mm 정도입니다. 이 정체전선상에서 폭이 좁은 비구름이 만들어져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난 지역에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겠습니다.
0: 네.
5: 이번 주는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며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모레 금요일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 글피 토요일은 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체전선 폭이 좁다 보니까요. 요새 보면 폭우하고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더라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이 비가 쉬어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열대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이 제주는 밤 최저기온 28.2도로 이 보름 동안이나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0: 네.
5: 이 남부지방은 밤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동해와 제주가 34, 대전 32, 광주가 34, 포항은 3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네. 여기에 습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요.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상도,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6: 예. 오늘의 날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6: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7: 정치,
8: 전격 시사,
7: 뉴스,
8: 전격 시사,
7: 인터뷰,
8: 전격 시사,
7: 주식,
8: 전격 시사,
7: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8: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7: 와, 전격적이네.
8: 전격 시사.

0: 수요일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신 이성윤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0: 예,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이제 예비 경선이 한창인데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예. 질문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 한번 돌리시고요. 14분이나 나오셔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예. 이렇게 많은 후보자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거는 처음이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일일이 기록을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1: 처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 소문으로 듣기는 20명이 넘게 나올 거다라는 소문이 들어왔는데요.
0: 예.
1: 일부 제가 아는 분도 출마를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최고위원 출마 인원이 제일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네.
1: 민주당이 그만큼 건강하고 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자기 분야의 최고위원이 돼서 꼭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인재들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네. 건강한 경쟁이니까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긴장되실 것 같아요.
1: 엄청 긴장되죠. 제가 새벽에도 이 새벽에 달려왔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0: 네.
1: 현장에 가서 당원들을 만나고
0: 예.
1: 또 이번 예비경선이 오늘 내일 사이에 있는데 또 중앙위원들께 전화도 드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0: 네.
1: 그렇게 하느라고 지금 바쁜데요.
0: 네.
1: 긴장됩니다.
0: 네.
1: 우리 제가 꼭 검찰개혁을 캐치프레이즈 걸고 나왔는데
0: 예.
1: 우리 당원들께서 예비경선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예. 자 사실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대를 하셔서 최고위원을 예. 사퇴를 하셨잖아요.
1: 그런데 예, 예.
0: 다시 나오셨단 말이죠.
1: 예, 예.
0: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결정적으로 다시 재도전해야겠다 영향을 미치신 건가요?
1: 저는 그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법치주의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민주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민주당도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당헌이 있고요. 그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규입니다. 그런데
0: 네.
1: 우리 민주당은 500만 당원을 가진 공당이죠. 이 공당의 최고 규범이 바로 당헌이고요. 전 최고위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선호투표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당헌에 맞지 않다. 전준이 결정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회의하다 보니까 선호투표제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당헌 위반이 아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모여서 당헌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도 계속 당규를 개정안을 가져오길래
0: 네.
1: 이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전준위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확정이 되는 건데 전대 룰이요.
0: 네.
1: 이게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은 선호투표제가 당헌에 맞는지를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 당헌에 맞는다, 맞다라는 이것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당헌 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자기들이 해석에 당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행하려면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맞는지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당헌 당규를 개정하라 했더니 당헌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저녁에 불러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가 두 가지가 가능한 당규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그럼 이건 선후가 틀렸다.
0: 네.
1: 우선 당헌을 개정 선호투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당규를 개정해야지 라고 했더니 이게 뭐 전당대회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 논쟁을 간 겁니다.

0: 일주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이 당 헌에도 없는 선대로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네. 생각해서 사퇴했고요.
1: 네.
0: 사퇴해 보니까 사퇴하고 보니까 또 갑자기 막 보안 사건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아. 올해 2월 달에 우리 공소청법, 중소청법을 제정하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하기로
1: 네.
0: 당론을 정했고요.
1: 네.
0: 보안수사는 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의총리 이런 거 열리더니 보안수사 권을 허용한다는 쪽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거 아니냐, 좌초되는 거 아니냐.
1: 예, 예.
0: 그리고 또 1인 1패제도 제가 최고인이 돼서 보궐선거에 돼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이 부분도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주권 정당 1인 1패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또 출마하게 된 겁니다.
1: 네. 지도부에 들어가시면서 다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그 세 개의 과제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0: 그렇습니다.
1: 결국은 재출마를 결심하겠다.
0: 예, 예. 제가 올해 거죠. 1월 달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했는데
1: 네.
0: 그때 주요 공약 중에 큰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래가지고 2월 3월 달에 중수정법 공수정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제가 당선되자마자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제를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2월 달에 난관을 뚫고 한번 부결됐지 않습니까?
1: 그랬죠.
0: 당을 개정했죠.
1: 예.
0: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걸 보고 다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쭉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0: 예.
1: 왜 지금 최고위원회 이성윤 의원이 다시 당선이 돼야 되냐?
0: 예.
1: 한마디 해 주시죠.
0: 예, 지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검찰 보안수사권은 78년 동안 검찰은 최대 확장주의, 검찰을 키우는 일을 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중수청 공소청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지금 검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수사권에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정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보안수사권입니다. 보안수사권을 남겨둔다는 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얘기는 결국 훗날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의 씨앗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과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등자 하나로 시행령에 엄청난 양의 수사 대상을 넣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더 검찰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건 아니다. 특히 지금 검찰이 10월 2일부터 공소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 인력을 지금 8천 명 정도 검사와 수사관이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걸 한 3, 4천 명을 줄여야 됩니다. 이걸 지금 줄이지도 않고 있고요. 또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전제로 한 예산이 수백억 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또 우리 국민들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 최근에 광주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검찰에 보안 사건을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 네네.
0: 만일에 검사가 그 광주 사건의 피의자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게 수사가 보안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어떤 수사든 보안이 필요해요. 제가 검찰에 있으면서 30년간 있으면서 한 100만 건 정도를 처리했는데요. 완벽하게 수사된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 보안이 필요한데요. 이번 광주 장윤기 사건이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것은 설명을 했지만 검찰의 보안 사건을 주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검찰이 그 김학의 사건에서
1: 네.
0: 두 번이나 성범죄로 혐의가 있다 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2013년, 2014년에 어땠습니까? 김학의를 알아볼 수 없다, 특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것에 보안 사건을 맡긴다, 이건 맞지 않고
1: 네.
0: 그래서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을 제가 완수해야 된다. 그럼 민주당은 개혁을 할 때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지금 똑같은 몸 같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매일 3천억 개의 세포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0: 같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개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정당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왔고요. 당의 주인들은 당원주권정당. 이제 일인일패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1: 네.
0: 제가 당원주권정당 완성까지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민주당을 정말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 검찰 보안 수사권 얘기는
0: 네.
1: 후반부에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0: 예.
1: 지금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얼마 전부터 신천지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를 했어요. 이게 근거가 있다. 적당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뭐 누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일단 정청래 후보가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할 수 있다 예고했고요. 자, 이 상황 왜 이렇게 신천지 개입설 주장하는 거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정청래 대표님께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근거가 없고요.
1: 네.
0: 저는 그 전당대 예비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연설문에 연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1: 네.
0: 반명 분열지 신천지의 삼각동맹을 깨는 것이 전당대의 본질이다.
1: 네.
0: 이렇게 말을 했는데
1: 그렇습니다. 그렇게
0: 저는
1: 하시죠.
0: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면 이거 뭐 현장의 음성이 들으면 이게 국힘의 전당대 연설이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막 낯뜨겁고 참담했는데요.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이 첫 번째 연설에 우리 당은 이래야 되고 우리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를 언급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까. 저는 반명 친명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출마할 때도 우리 당에 반명 친명은 없다.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당이다.
1: 네.
0: 반명 친명 프레임은 뭐냐. 그게 우리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일부 수구 언론과 그 뒤에서 사이비 세력, 이간질 세력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사람들이 이런 세력들이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프레임이지 우리 당에 누구도 다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국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자 당대표 후보자의 첫 연설에서 그런 반명 프레임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1: 네.
0: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는 거 보고 당대표 후보자라면 응당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언제 적절한 시기에 제기하겠다? 근거라는 게 왜 적절한 시기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는요.
1: 네.
0: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2년 됐습니다. 들어와서 저를 영입해 주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실을 저를 영입인자로 발탁해서 민주당이
1: 그러셨죠.
0: 입당했고요.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활동했고 최근 1월 20일부터는 최고위원으로서 정청래 대표 활동을 같이 했는데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의 진심이고 또 우리 당원들 당원주권 정당의 진심인 분입니다. 이런 개혁의 진심인 분이고 신천지 관련이 있다. 저는요 우리 당은 당원만 해도 500만 명입니다.
1: 네.
0: 권리당원만 지금 이번에 투표할 권리당원만 해도 150만 명이에요.
1: 예, 예.
0: 신천지 숫자가 얼마나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창해일속.
1: 창해일속.
0: 예. 네. 큰 바다에 좁쌀하랍니다. 이런들이 들어와서 우리 당을 흔들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특정 세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흔들 수 있는 당이 아닙니다. 정말 국민정당이 되었고요.
1: 네.
0: 수백만 당원을 둔 민주당에 신천지 같은 이런 특정 세력이 들어온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1인 1패제를 추진할 이유가 없죠. 150만 명이 한 표씩인데 어떻게 몇 사람 들어와서 당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1: 네.
0: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확신하고요.
1: 네네.
0: 정청래 대표께서

0: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이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송영길 후보까지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신천지 얘기도 하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를 불편해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에서 상대하지 않을 거란 그런 전망도 얘기했거든요.
0: 아니, 우리 당이 무슨 초등학교 반장입니까? 아니면 뭐 동네 동창회들 해가지고 싫으면 안 보고 좋으면 보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1: 네.
0: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진짜 아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당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당이고 여당과 청와대는 끊임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당정청은 끊임없이 소통을 했고요. 정청래 대표도 끊임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어린애들 무슨 모임에서 누구 싫으면 안 만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예? 뭐 심지어 뭐 대표를 패스팅하고 뭐 원내대표와 상대할 거다 이런 말씀도 누가 하던데 정말 우리 당은요 정말 시스템에 의해서 당정청 고위 당정 협의 이런 걸로 착착 움직이고
1: 네네.
0: 그런 당이 되었지. 그렇게 뭐 친소 관계라든가
1: 예.
0: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고 안 보고 이런 거는 제가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유치하기도 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분이라든가
1: 네네.
0: 우리 당의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느 당원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그런 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리 선거에서 급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 네. 자, 지금 사실 김 후보나 또 송 후보의 발언은 뭐 일종의 견제구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정청래 후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은요. 이건 좀 물리적이었어요.
0: 예.
1: 사실 차량에 만약에 탑승에 있었다라면 가정입니다만
0: 예.
1: 습격, 피습이란 단어까지도 나올 수 있을 법한
0: 그렇죠.
1: 상황이잖아요.
0: 예.
1: 이거 정청래 전 대표도 12.3 비상계엄 때 노상원 수첩에 죽을 뻔했는데 참 참담하고 서글프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당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0: 당원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1: 예.
0: 이제 그 우리 당이 물론 경쟁이 치열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투표를 후보를 공격하고 차량을 공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제가 다녀봐도
1: 예.
0: 저에게 공격을 해온 분들이 있고 제 SNS를 통해서 저한테 공격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말로 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1: 네네.
0: 이렇게 물리적 테러를 가하는 행위는 정말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민주당이란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거고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1: 네. 그 지금 정청래 후보가 지금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이른바 약자,
0: 예.
1: 언더독
0: 예.
1: 전략을 쓰고 있다. 많이 이렇게 분석들을 하시는데
0: 예.
1: 그렇습니까?
0: 전략이라고 언더독 전략 누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는데
1: 네.
0: 제가 지켜본 결과는
1: 네.
0: 이 정청래 대표는 개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러지 뭐 의원들 이렇게 개파를 만들어 다닌다든가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당원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1: 네.
0: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고 또 수해 현장에 가서 직접 수해를 복구하고 수해 복구하고 또 어느 시장 가서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뭐 청년 최고제라든가
1: 네네.
0: 또는 1인 1패제 이런 것도 당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걸 정책으로 풀어내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할 때 보시거나 또는 어디 다니실 때 보면 의원들이 거의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파 만드는 것을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 전략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개파를 안 만드시고 현장을 중시하고 당원을 중시하고 그런 분이다. 저는 그렇게 옆에서 봤을 때 확신하고요.
1: 네.
0: 원래 제가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사람이 그 착하기는 쉬운데 정의롭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착하게 살기는 진짜 쉽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것에 갖추기는 어려운데 정청래 대표는 착하면서도 정의로움까지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이 현장에 가도 너무 좋아한다. 심지어 그저 지난주인가요? 광주 어느 그 당원 집회 갔는데
1: 네네.
0: 할머니들이 손을 잡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장에 자주 찾고 또 인사하고 계속 얘기 듣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당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1: 근데 최근에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최고위원에 나서신 지금 후보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한민수 후보님,
0: 예.
1: 최민희 후보님을 생일별로 투표하자 이것 때문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반응이 나왔잖아요.
0: 그런 점은요.
1: 예.
0: 어느 시대 전당대회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자 지지하는 네. 사람은 이렇게 하자라고 만들어 돌리는 건데
1: 네네.
0: 오히려 우리 당이 더 건강하다는 증거죠. 우리 저 전하 정청 대표나 전하 한민수 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아마 다른 분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건강한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증표고요. 나온 김에 우리 정청 대표님이나 한민수 의원 훌륭합니다.
1: 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사실 이제 검찰 예. 개혁
0: 예.
1: 그 검찰 보안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이 너무 비대해진다라는
0: 예.
1: 부분.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계속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 비대화 로 인한 문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이 검찰 개혁만 나오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항상 경찰 수사권 독점 문제를 얘기하고
1: 예.
0: 경찰 비대화 얘기를 해서 예. 검찰 개혁을 좌절시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고
1: 네.
0: 경찰 개혁은 경찰 개혁입니다. 경찰 개혁은 로드맵은 이미 다 와 있고요. 경찰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분리라든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이미 다 경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경찰도 이제 상경이 옛날에 독점 문제가 아닙니다. 중수청도 경찰과 형사무소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못하는 수사를 중수청으로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의 수사를 경찰이 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군데가 수사하지 못하는 것을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과거에 경찰만 독점하는 수사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고
1: 네.
0: 서로 경찰 1차 수사기관도 서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독점하는 일은 없을 거다.
1: 네.
0: 잘 국민들이 피해 없도록 저희가 수사권도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1: 네, 끝났습니다.
0: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1: 네, 또 부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이신 이성윤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8시 당당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처럼 여행 떠나요.
2: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3: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58분 날씨.
4: 오늘은 중부지방의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경기 남부, 충남 북부에 발효됐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가 된 가운데 경기 남부나 강원 중남부, 충청과 전북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렇게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비가 오전까지 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전국에 비 예보인데요. 소강 상태가 워낙 많겠고요. 강우량 5에서 60mm입니다. 주말까지는 이렇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도 계속됩니다. 지금 충청 일부, 강원 동해안,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들입니다. 서울은 이틀 연속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기온이 엇비슷했는데요.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날이 많아서 이번 주 중 가장 높은 30도의 낮 최고 기온 서울 지역도 예상됩니다. 어제 36도 가까이 올랐던 포항은 오늘도 37도 예상되고 대구가 35, 제주 34, 강릉, 광주 33, 서울 30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특보 지역인 충청 일부와 남부 제주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쁘거나 위험 단계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수요일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에선 윤용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자, 모처럼 국회가 이제 가동하게 됐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그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하기로 수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철회를 했는데, 자, 당에서 사실 윤 의원이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50일 넘게 끌고 왔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1: 사실은 지금 이제 하반기 국회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폭우가 많이 내렸지만 수해복구 등 그 현안이 산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서 정상화해서 그 안에서 이제 책임 있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특검 법안이나 또 원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법사위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 민주당의 일방적 몰아붙이기식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 문제점 이걸 좀 하반기에는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런 차원이었는데 어찌됐든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양당 간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그거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뭐 민주당이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원 구성한 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은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회에 들어가서 책임 있는 야당답게 더 강하게 더 여당을 견제하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제 원구성에도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0: 예.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언론들이 전격 합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원내에서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첨이었는데 추천위를 여당 야당이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2: 일단 그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특검법 그 추천 방식을 포함한 뭐 특검법과 관련된 뭐 수사 대상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일하는 국회로 빨리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국민의힘하고 일정한 접점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0: 네.
2: 여당 입장에서는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날. 그래서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간에 네. 이렇게 합의를 했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오랜만에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0: 네.
2: 좋은 소식을 앞두고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0: 네.
2: 이제부터라도 좀 일하는 국회로 빠르게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수사 범위 기간 이거 아직 합의 안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지금 사실 주목되고 있는 게 수사 범위거든요.
1: 네, 그렇죠.
0: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도혁 대표가 이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우선은 어제 이제 여야 간의 국민 참정권 침해 특검이거든요. 이게
0: 예.
1: 선관위 특검이 아니고
0: 예.
1: 사실 명칭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특검이기 때문에 우선 어제 이제 양당 간에 합의를 한 거는
0: 네.
1: 특검의 임명 추천 방식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추천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이제 고집을 하다가
0: 네.
1: 그러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러면 여야 동수로 3명씩 국민 추천 합의 방식으로 하자.
0: 네.
1: 그걸 이제 저희 쪽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어제 합의된 거는 특검 임명 추천 방식에 대해서만 합의를 본 거고
0: 예.
1: 그 이후에 이제 수사의 범위, 수사의 대상 또 특검의 기간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국민적 의혹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그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 부족도 있었지만 또 개표 과정, 사전 투표의 문제,
0: 예, 예.
1: 그리고 이게 입력 과정과 전산 관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
0: 예.
1: 특히나 예전에 이제 국정원에서 한번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검토를 했을 때
0: 네, 네.
1: 외부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강이 됐는지 또 거기서 혹시 정말 그런 일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0: 네네.
1: 아마 이번에 어제 저희 의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그러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근데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안을 제안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 전산 서버를 들여다본다 이런 용어를 보다는
0: 네.
1: 투표, 그다음에 개표,
0: 네.
1: 그다음에 입력 그런

0: 연산 처리 과정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규정을 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또 선거제도 개혁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포괄적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들이 이미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수사거든요. 수사 대상을 명료하게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쭉 수사 대상을 열거하는 이유도 예. 그런 부분이고요. 예. 지금 선관위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자칫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계엄 논리를 다시 한번 끌어오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과거에 그 12.3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네네. 중앙선관위에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서버 탈취를 위해서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되고 아마도 소위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수사 대상을 거기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는 이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확하게 타겟팅해서 수사를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의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충분할 것이지 이 사안의 본질과 맞지 않는 지금 장외에서 장동욱 대표 계속 부정선거 프레임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렇게까지 수사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0: 예. 조금 반박이 좀 필요한데요.
1: 네, 말씀하시죠.
0: 여기에 뭐 계엄 논리 이런 용어 자체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은 개인 비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된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뭐 여야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는요. 아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항목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했던 3대 특검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범위까지 물론 뭐 인지된 사건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 네.
0: 근데 민주당 쪽에서 제출한 특검 법안은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협소하고 그거는 뭐 굳이 특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문제고 다만 이 문제는 정말 그 투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인쇄를 50%밖에 안 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전투표를 입력할 때 개표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 입력의 오류. 그러면 입력을 한다는 얘기는 전산화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산화됐을 때 전산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과 해소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거지 이 특검 자체가 특검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1: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는 하셨지만 이제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등에서 범여권이 2차 종합특검법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왜 연장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번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2: 그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네. 부분들 그 미완성으로 남았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수사하는 부분들이고
1: 예.
2: 일단 종합특검 출범 자체를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종합특검은 아까 그런 특성상 쉽지 않은 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한번 수사를 했던 그 이후에 진행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1: 예.
2: 만만치 않은 수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인력도 더 충분하게 좀 더 보장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파견 공무원의 인력들을 좀 더 늘린 거고요.
1: 네네.
2: 그다음 또 하나의 개정사항이 소위 공소유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파견 검사라든지 또는 특검보만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공소유지 변호사를 별도로 좀 추가하는 내용들도 담았고요. 본질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종합특검 과정에서 윤석열의 어떤 계엄 내란 부분이라든지 김건희 씨의 어떤 국정농단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0: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어떤 누구도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견을 달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발본 세곤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견을 달겠습니까?
1: 예.
0: 30일을 추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차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 자체를 흔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윤 의원님 반론 있으시죠?
2: 네. 그 사실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법안이 특검 법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특검 정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 예.
2: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은 1차 그 3대 특검의 보완수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예.
2: 보완수사라는 거는 1차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수사를 하는 거지 지금 보면 2차 종합특검에서는 소위 말하는 1차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특검에서 한 게 없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형국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예.
2: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참 전대미문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없습니다. 특검을 한번 하면 특검으로 끝나고요. 특검법에 그래서 만약에 미진한 수사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1: 네네.
2: 법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또 하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까지 해서 150일을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다시 또 법을 뜯어 고쳐서 이번에 30일을 연장하고 또 수사 인력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의 상식에서도 맞지가 않고요. 보완 수사를 폐지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보완 수사를 만들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법을 개정해서까지 연장한다. 무엇을 수사하기 위해서요? 수사 내용을 보면 어제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서 저도 쭉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관저 공사와 관련돼서 네네. 뭐 21g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사는요. 국가수사본부가 더 수사를 잘합니다. 특검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1: 예.
2: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대했던 것이고
1: 예.
2: 이 지금 특검을 한다고 예산을 370억 넘게 썼습니다. 국민적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가수사본부에게 맡겨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가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또 주제가 많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이제 부동산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가장 크게 져야 하는 주범이다.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근데 이미 이 토론회 자체를 놓고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행정적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윤 의원님 내일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나와서 실제 이 지금 부동산 문제 풀기 위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2: 제가 이제 사실 이번 보궐선거가 나가기 전에 성남시 중원구에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있었거든요.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건 부동산 정책 완전 실패한 정책인데요. 왜냐하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를 3대 규제를 다 해버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무슨 뭐 그 대출 규제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 사용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지르고 본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얘기하면 법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그 자체라는 용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립 불가능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부동산이 불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이건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께서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안겨준 게 뭐죠? 서민들에게는 정말 월세 폭탄을 안겨줬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전세 매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세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거사다리이기도 합니다.
1: 예, 예.
2: 그런데 대출 규제는 다 묶어버리고 당신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 이번에 매각을 할 때 아주 이상한 편법을 또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 주제로 하는 이 부동산 무슨 토론회 정책은 실패해놓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또 누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것인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요 정부가 책임을 갖고 정책을 실현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토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내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토론회에 참석하는 걸로 보도가 나왔어요. 이 의원님께서는 내일 토론회가 어떤 실질적인 그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 일단 이 부동산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0: 정부나 국회에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에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부동산과 관련한 입법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도 있는 의제인 것은 분명하고요.
1: 예, 예.
0: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토론회 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이런 대대적인 과정들을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1: 네.
0: 다양한 의견 또는 실제 어떤 그 가려운 부분들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저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
1: 네.
0: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적절하게 이제 조합 배치하면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예.
0: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얘기할 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별다른 이견 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저는 별로 못 봤고요.
1: 네.
0: 다만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또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 또한 있는 건 맞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접근을 잘 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1: 네네.
0: 불로소득 자체를 뭐 부정하거나 또 그걸 비판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세제 금융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대책들을 이번에 의견 수렴 과정들을 통해서 기간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1: 네.
0: 아마 패키지로 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1: 네.
0: 합리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제출을 해 주시고
1: 네.
0: 그렇다라고 하면은
1: 네.
0: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좋은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워낙 그 경제 지표와 다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주식 시장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또 심하다 보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논의 계속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자, 근데 사실 올해 초로 되돌아가면 사실 서학개미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처럼 워낙 그 미국 증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거로 인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단일 종목 ETF가 언급이 되다가 이제 지금 도입이 됐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그래도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좀 그래도 잠재웠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삼전 닉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듯이 이 두 종목에 쏠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그 반도체 초황 상황들이 네. 좀 만들어낸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 예.
0: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 유출 문제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부분들을 국내 주식시장에 좀 묶어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국내로 좀 투자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1: 네.
0: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겹쳐서 나온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적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같은 것들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 예.
0: 폐지했을 때 오히려 그 파장이나 후폭풍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완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한번 발표했지만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검토 지시를 했고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투자 유치, 투자 전환,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과 또 한편으로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방향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 논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상당히 강하게 인사 조치에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2: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 경제였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주식 경제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예.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다행히 거기에 이제 반도체 호황이 겹치면서 그 성과를 이루신 걸로는 뭐 보여지지만 그거는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반도체 호황에 따른 주식의 그 부양을 국민연금을 투입하거나 이런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떠받쳐 왔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용범 이제 정책실장이 사실 만든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1: 예.
2: 그러나 이미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등락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서 출시를 할 때는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자칫 잘못하면 네. 우리 청년들, 우리 서민들 내가 집 한 채 마련하려고 갖고 있던 전세자금을 거기다 다 투입해서 그걸 다 날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고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책임이 있네 없네 그런 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정책의 무능을 넘어서서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2: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이게 하반기에 출시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말에 급하게 이거를 상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그걸 예측하고 방어를 하는 그런 제도적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청년들과 서민들은 다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상황에서 이제 와서 그 보완책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장 폐지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는 무책임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네. 김용범 정책실장과 금융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라는 입장이고요.
1: 네.
2: 반드시 이건 관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는 레버리지 ETF는
1: 네.
2: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상장 폐지까지 포함하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 서민들, 개미 투자자들 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국가가 보상할 겁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예. 참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네. 역동적인 게 우리 정치, 경제 현실인 것 같은데 제가 한 4분 정도 남은 상황이라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당 현안들을 또 질문을 좀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17 전당대회 앞두고
0: 네.
1: 굉장히 경쟁이 정말 치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제 개인적이지만 오후에 퇴근을 하고 2시간 후에 TV를 틀어도 벌써 또 다른 이슈가 막 점화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0: 네.
1: 그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얘기를 꺼내가지고
0: 네.
1: 이게 전당대회 앞두고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는데 다들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거 좀 근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질문은 막 솟아오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0: 일단 김민석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은
1: 네.
0: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대 연합의 이런 부분들을 깨는 것이다
1: 네네.
0: 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1: 예.
0: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민심과 당심이 적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되는 방식으로 지도부가 선출돼야 되는데 왜곡된 방식으로의 선거 관여나 개입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요.
1: 네네.
0: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과 수단은 결국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 100%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이런 예방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지금 전당대회가 통상적으로 권리당원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고 30% 내외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1: 네네.
0: 이제 1인 1표 그리고 당원 주권을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처음으로 1인 1표를 실현하는 전당대회거든요. 전 당원이 말 그대로

0: 투표에 참여해서 네. 이런 일각의 우려들을 네.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1: 아,
0: 취지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는데요. 윤용근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장외 정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아, 올림픽 공원에도 계속 집회에 나가시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다시 열린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징계 요청서 검토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이 윤리위 정치, 그 징계 정치 이른바 그 상황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2: 그 사실은 지금 뭐 올림픽 공원에 장동혁 대표가 가는 거는 대표로서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1: 예.
2: 올림픽 공원에 있는 뭐 청년이나 시민들과 국민의힘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저도 뭐 가끔 가고요.
1: 네.
2: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1: 네.
2: 그리고 윤리 징계 문제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주 징계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뭐 전광석화처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거를 당내 분열이라고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윤리 징계를 하면 그거를 당내 분열로 다루는지 조금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이번 윤리 징계 대상자를 보면
1: 네.
2: 6.3 지방선거에서 그 한동훈 그 의원
1: 네.
2: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입니다. 근데 무소속 의원을 우리 당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의원을 공식적으로 가서 지원하고 국회 보좌관을 보내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하는 건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1: 예, 예.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네.
2: 당내 분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 예. 네. 자. 당당토론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1: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2: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도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에 덥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충청과 전북 중심으로 장맛비가 시간당 10mm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이들 지역에 빗줄기는 좀 강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가끔 비 예보가 있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전국의 오늘 예상 강우량은 5에서 60mm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우리나라 남북을 계속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자주 오겠지만 습도 높은 무더위와 후텁한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충청일부와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나란히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져 밤새 열대야 현상도 이들 지역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반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3.7도로 여드레 연속 열대야가 잠잠한 데다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그치면서 하루 종일 기온 분포가 비슷했는데요. 오늘 비는 소강 상태에 들어서 이번 주 중 서울도 가장 높은 30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또 포항은 어제 36도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도 전국 최고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대구 35, 제주 34, 강릉 광주 33, 대전 부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폭염특보 지역인 충청 일부와 남부지방 제주는 자외선 지수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요. 일부 경상권은 위험 단계까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8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3: 정치
4: 전격 시사
3: 뉴스
4: 전격 시사
3: 인터뷰
4: 전격 시사
3: 주식
4: 전격 시사
3: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4: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3: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시사.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6: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투표용지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길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위원이시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좋은 아침입니다.
6: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선관위 특검법.

0: 서명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네네. 원래 이제 특검 임명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 네. 받아들이셨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국민의힘 입장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1: 예, 아쉽습니다. 예, 아쉽긴 아쉬워요.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꼭 민주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민주당이 좀 온정적이었었거든요. 선관위에 대해서. 아. 예, 그래서 뭐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뭐 부정선거론이라든지 그런 거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라든지 그래도 결국은 온정주의가 문제를 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검을 야당 추천한테 맡겨달라 한 게 저희 진정성 있는 얘기였고
0: 예.
1: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그게 안 됐죠. 안 됐는데 이걸 언제까지 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야 동수로 국민 추천이라는 절차를 하나 더 놓은 거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뭐 정점식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어느 정도 예, 취지는 반영됐다. 예, 그래서 뭐 여야의 이제 뭐 좋은 타협이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사실 그 참정권 훼손이란 거는 뭐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 네네.
0: 이게 지금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특검법이 완전히 통과가 돼서 이제 진짜 특검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1: 네네.
0: 여러 또 합의를 못한 것들이 있어요. 밀어놓으신 거죠, 사실은.
1: 네네.
0: 예, 대표적으로 이제 수사 범인데요.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1: 아니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0: 예, 예.
1: 이제 특검 추천이라는 가장 어려운 대목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수사 범위, 특검 규모
0: 예.
1: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특검이 출발해야 되죠. 추천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와 규모는 저는 일단 충분한 게 좋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1: 이번에 불거진 국민적 우려와 저도 정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간 비례의 원칙보다는 과잉의 원칙이 맞을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국민들의 걱정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와 범위의 특검 필요하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뭐 7월 임시국회 내에서 특검법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속도를 좀 낼 수 있을까요? 기대를
1: 네.
0: 해도 될까요?
1: 8월 4일까지가 7월 임시국회인데요.
0: 네.
1: 속도 내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 247만여 장에 대해서 재검표 이게 또 이슈인데 지금 민주당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춘색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에 찬성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윤상현 위원장이 찬성을 하시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갈리는 건가요?
1: 재검표는 당연히 네. 해야 되고 수작업을 포함해서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쉬워지긴 했어요. 특검과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언제 출발하는지 미정인 상태에서는
0: 예.
1: 하기가 어려웠고
0: 예.
1: 이제 특검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추천권 문제가 합의됐으니까 특검 출범 일정과 맞춰서 그리고 특검과의 역할 분담이 있는 거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세밀한 부분을 더

0: 뉴스 헤드라인에 한 줄 나가는 거. 요번에 이런 방식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요번에 어떻게 보관되어 왔었고 또 세본이 어떻고 또 뭐 휴먼 에러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 잘 정보가 잘 파악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국제특위에서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당연히 되겠죠.
0: 예, 오늘 논의가 아마 오늘 바로 논의될 거로 예상합니다.
1: 예, 지금 선거관리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당내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가 있던데 거기서 지금 보니까 당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주로 국민의힘 안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0: 3.15 부정선거 이후에 우리나라 선관위 체제가 생겼으니까 6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이 60년 동안 헌법기관이라는 그 중립성의 장치는 충분히 작동했는데 이제 그래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퍼블릭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고 있었느냐. 이건 체크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투개표 사무 관리의 그 결과적인 품질을 이제 국민들이 요구한 지가 한참이 됐고 그게 개혁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집행사무가 있고 공직선거법에 맞게 선거운동하는지 선거법 판단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각급 선관위원들이 계세요. 서울선관위, 송파선관위. 그분들이 이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관여가 잘 안 돼 있어요. 전문성도 없고 비상임이고. 그러면 이거는 책임지고 중앙선관위 이하 사무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성도 모호해요.
1: 아.
0: 예, 이건 뭐 선관위원들이 결정한 거고 우린 집행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집행기능에 대해서 확고히 구분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제 비상임이 아니고 상임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게 상임이 되면 연쇄적으로 상임위원은 없어지든지 하는 연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선관위로서는 굉장히 큰 구조 개혁일 거예요.
1: 네네.
0: 60년에 한 번만에 이번에 해야 됩니다.
1: 네. 네. 그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세요. 헌법 개정까지 해서 그게 가능한 거야? 법률로도 가능한 거야? 어떻습니까?
0: 법률로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장점은 취하고 뭐 약점은 개혁하는 겁니다. 그 헌법적으로 선관위가 지금 헌법기관으로 돼서 중립성을 유지한 거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책임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임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포스트 오딧이라 그래서 해외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하고 나면 거기서 어떤 실수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잘 된 건 뭔지 사후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선관위 내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환류가 됐는지 또 그리고 선관위 내부니까 실수를 덮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투개표 사무와 선관위 운영에 대해서 외부 감사 받아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시대 전환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가 어디서 직장이 어디든 매일매일 환류를 해요. 오늘 한 일이 내가 잘 됐나 못했나 내일은 더 잘하고 뭐 일신 우울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가 그게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고히 이번에 어떤 집행 기능에 대한 책임성도 높이지고 동시에 한 일에 대해서 선관위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투개표 사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부 감사 받아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청문회에는 위철한 직무대행을 포함해서 17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실 생각이세요?
0: 오늘은 이제 특검이 합의가 1차 됐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두 가지죠. 핵심이 아니 세 가지입니다. 투개표 사무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사전 투표서부터 제도의 문제도 있고 이 개표 관리, 입력 오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인데 이거 개혁해야 되고 이 투개표 사무를 개혁된 것을 잘 하려면 선관위 자체가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 구조 개혁. 여기에서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느니 마느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또 상임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런 구조개혁도 해야 되고 지금 중앙 시도 구시군 이런 각급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이번에 작동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송파구에서 문제 생기는데 하루 종일 몰랐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1: 네, 자 이 와중에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재판이 지금 있었는데

0: 이게 임용 취소가 안 된다라는 법원 판단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왜 이런 법원 판단이 나오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이게 제도적인 미비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서는 네. 한 번 형성된 고용 계약은 존중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럼 과정에서 어떤 흠결이 있었더라도 기왕에 형성된 고용 계약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것인데
0: 네네.
1: 이제 민법상의 원리겠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 원리는 당연히 존중하지만 이 공적인 기관에서 채용상의 비리가 있었던 것은 이것은 채용이 취소 해제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지금은 좀 미비한 상황인 건가요?
1: 미비하죠. 미비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거는 뭐 사각지대죠.
0: 네,
1: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0: 네. 지금 국조특위가 4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활동 기한이
1: 네.
0: 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관위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국조특위로 끝날 건가? 아니면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서 또 이제 원내에서 국회에서 특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속적인 그 법안 발의와 통과나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좋은 지점 관찰해 주셨네요. 오늘 안 그래도 제가 그 제기하려 그래요.
0: 아, 그렇죠.
1: 예, 국정조사는 현재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특검도 저희가 합의를 했고 몰랐던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에 어떤 단초를 파악했죠. 근데 이제부터 개혁은 지금부터 본 게임이다. 네,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적하고 밝혀냈는데
0: 네네.
1: 이제 구체적인 개혁의 방안을 만들어내는 완성은 시작이다. 그러면 저는 선관위 개혁특별위원회 이런 게 한 1, 2년 정도 운영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0: 네네.
1: 이참에
0: 네.
1: 그 개혁의 성과를 드려야 되고
0: 네.
1: 뭐 그거는 국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1: 우리나라 헌법 구조에서
0: 네.
1: 제안할 생각입니다.
0: 큰 전국 단위 선거가 또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이라 가지고
1: 네.
0: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으로 또 선거를 또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이제 시비가 있고 하는 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1: 네, 그러니까 지금이 예. 총선까지 한 예. 1년 9개월 정도 남았을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골든타임이에요. 이 안에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활동해가지고
0: 네.
1: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세세하게 여기서 국정조사에서 지적만 다 하고 자 선관위가 알아서 가서 개혁? 이럴 수가 없죠.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완성의 시작이죠.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개혁위원회가 생기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포스트 오딧, 투개표에 대한 검증
0: 네.
1: 그리고 선관위 조직 내에서 하는 행정행위들이 지금 헌법구조 때문에 감사를 안 받아왔는데 예산 집행도 있고
0: 네.
1: 행정도 있고 다 감사받는 그 완성해야 됩니다.
0: 네. 자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오늘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1심 재판 선거가 오후 2시에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1: 뭐 저는 뭐 오세훈 시장님이 그동안 법정에서 충분히 다 잘 소명은 하셨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0: 네.
1: 하는데 뭐 법원 판결이라는 게 이제 또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0: 네네.
1: 지켜보겠습니다.
0: 예. 관련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재판부마다 다르지? 그게?
1: 네네.
0: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심이긴 하지만 또 예,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1: 네, 뭐 네. 네, 세간의 관심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번 지방 선거에서 서울 시장에 이제 5선이 되신 거잖아요.
1: 네네.
0: 네. 그러면서 이제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굉장히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다는 걸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1: 네.
0: 최근에 중진 의원들을 연속적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도 얘기는 하셨지만 당대표 폐지론 이거에 대한 또 관심도 좀 커지던데 당내에서 좀 얘기들이 혹시 오가십니까? 어떻습니까?
1: 뭐 약간 낮은 수준으로 논의가 있습니다.
0: 낮은 수준에서요?
1: 그러니까 아주 높게 활성화된 건 아니고
0: 네네네.
1: 약간 논의는 있죠.
0: 네.
1: 왜냐하면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예상치 못한 계엄 이런 걸로 좀 좌초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저희도 이참에 좀 고칠 게 많아요. 예, 고칠 게 많고 아직 당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우리가 복구해서 총선에 대비하느냐를 놓고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0: 네.
1: 그 차원 그 중에 하나로
0: 네.
1: 이참에 당대표를 아예 없애면 어때? 예,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방식으로 가면 어때? 이런 논의가 있죠.
0: 네. 아무래도 이제 선관위 개혁도 골든타임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내 변화도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1: 좀 아프지만 예, 골든타임 맞습니다.
0: 네.
1: 예.
0: 지금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 예.
0: 오찬회동을 한 것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 네네.
0: 대여 공조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사실 별로 그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1: 네네.
0: 지금 앞으로의 총선을 앞두고서 개혁신당과의 공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 행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0: 예.
1: 개혁신당과의 관계를 넘어서
0: 네.
1: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예, 보수정당. 당연히 저희가 보수가 중심이 되겠죠.
0: 네네.
1: 그러나 정당이라는 게 전 국민을 위한 것이지 캐치 올 더 파티입니다. 모든 정파와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 정당이 진짜 지금 시대에 필요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가져갈 수 있는 정당이에요. 그런 행보의 첫 출발로서 저희랑 그 출발선이 좀 같고 예, 생각이 유사한 개혁신당과의 공조나 이 어떤 일치 과정이 생략된다? 그럼 이거 방향성 자체에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0: 네.
1: 예, 개혁신당과의 이제 뭐 사안별 공조라든지 뭐 그건 당연히 시작해야 되고요.
0: 네.
1: 그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고
0: 네.
1: 이미. 그리고
0: 네네.
1: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합류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남은 1년 9개월 동안 논의가 돼야 되겠죠.
0: 네. 사실 그 지난주에 많이 또 화제가 됐던 뉴스가 오선에 권영세 의원이 당대표가 퇴진해야 된다는 말을 하셔가지고 의외다. 뭐 의외다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1: 네네,
0: 행보를
1: 네네.
0: 보이시는 분이셔가지고
1: 네네.
0: 근데 이제 그 당대표 퇴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꺼내신 거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그 원내에서 국회 안에서의 행보보다는 국회 바깥에서의 행보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거기서 구호가 사실은 지금 선관위 개혁하고도 어느 정도 그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쪽의 집회 현장에서는 또 일부이더라도 부정선거 구호를 또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당대표의 이런 행보와 원내대표의 행보를 투트랙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각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시 또 재가동한다는 소식까지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한동안 뭐 장 대표 표현에 따르면 자고 일어나나면 항상 하는 얘기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당 대표의 거취, 뭐 당 대표의 행보, 당 대표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앞으로 이 논의는 그냥 발생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당내에서 어떤 논의의 또 구조화가 있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1: 예, 뭐 충분히 예, 그렇게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 저희 국민의힘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도기적인 상황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계엄을 통해서 정권이 넘어가고 또 근데 어떤 1년을 견뎌내면서 지방선거를 치러내고
0: 네.
1: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골든타임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0: 네.
1: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방향성,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과도기고 거기서 이제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땐 다수의 의견인데 그 어떤 단계가 전환이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리더십이나 지도부를 한 번씩 바꿔가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게 다수예요.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장도혁 대표는 조금 더 연장하자. 자기가 조금 더 책임을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0: 네.
1: 근데 이런

0: 입장이 아직 명쾌히 정리되지 않는 과도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1: 네네.
0: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방향성이 가고 어떤 식으로 조직화 해나갈 거냐
1: 네네.
0: 하는 거는 이미 단초들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민 정당으로 가겠다.
1: 네.
0: 이런 방향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는 확실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진하고 있고
1: 네네.
0: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전진하면서 또 조직화가 될 거다. 과도기적이라서 좀 죄송하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1: 예,
0: 정당이라는 게 이게 그래도 한두 명이 연루된 조직이 아니고
1: 네.
0: 뭐 저희 당원만 100만 명이고
1: 네.
0: 또 저희가 뭐 저희끼리만 만족하고 저희끼리만 토론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이게 의미가 있는 조직이라서
1: 네, 네.
0: 좀 손이 가고 시간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 네. 의원님 그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0: 네.
1: 최근에
0: 예.
1: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을 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잖아요. 그런데 또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경화에 대해서 얘기가 쿠팡 이슈가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쿠팡 이슈가 한미 간의 현안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뭐 조만간 뭐 1호 사업이 프로젝트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놓고 지금 한미 간의 그 관계가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경고등이 켜졌다고 저는 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해 있는 이 국제 질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지금 미중 갈등이고 또 미국은 미국 중심의 교역 체계, 투자 체계를 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저희는 당연히 동참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고. 근데 이제부터는 실력이에요. 실력입니다. 이걸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무기로 해서 저희한테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정부가 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과정을 관리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냐. 굉장히 지금 경고 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걱정이고 쿠팡은 100% 잘못 다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저희가
1: 네네.
0: 쿠팡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현실과 정서에 맞지 않도록 그 너무 즉결적인 그리고 전격적인 약간 뒤통수 치는 듯한 그 파업 절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1: 네.
0: 그 대응이 있었지
1: 대응이
0: 않습니까?
1: 있었죠.
0: 예, 있었어요. 예, 예. 그 문제가 있었는데
1: 네.
0: 그거를 저희가 국회에서 그때 다루는 방식 증인을 출석시키는 방식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저희 국민의 눈에 국민들 눈에도 좀 아, 국회는 왜 저러지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미국인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우리끼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곪지 않도록 관리해내는 게 정부 여당의 실력이라고 보고
1: 네.
0: 저희는 강력히 견제할 네. 생각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이달 말에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일 이제 또 부동산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어떻게 예상하세요?
0: 아니 예상보다는
1: 예.
0: 우려 반 기대 반. 지금 딱 그런 반반 상황인데.
1: 반반이세요.
0: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은
1: 네.
0: 대출 규제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임시 조치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수도권 전체에 비슷하게 해서 지금 1년 가까이 끌어가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근저당 설정해서 간신히 판 거 아니에요. 예? 그 재건축되는 아파트니까 인기 좋은 아파트일 거예요. 그거 사기만 하면 재건축 차익이 나오는 좋은 아파트인데도 그렇게 되는데
1: 네네.
0: 이거를 지금 부동산 시장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1: 빨리 풀어야 된다.
0: 네, 근데 그 해법이 네. 나올지
1: 네.
0: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고집을 강화할지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었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

0: 홍사장, 비탈면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일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충청과 전북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호우특보는 해제됐고요. 오늘 오전까지 그래도 이들 지역 빗줄기가 좀 강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가끔 비가 오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우량 5에서 60mm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우리나라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 때문에 전국에 비가 자주 올 텐데요. 습도 높은 무더위와 후텁한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현재 충청 일부,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진 제주의 아침 최저기온 28.1도 등으로 이들 지역은 밤새 열대야가 곳곳에 자리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 23.7도로 여드레 연속 열대야가 잠잠한 데다가 어제와 그제는 이틀 연속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그쳐 하루 종일 기온 분포가 엇비슷했는데요. 오늘은 서울도 30도까지 오르겠고 포항 37, 대구 35, 제주 34, 강릉 광주 33, 세종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 분포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폭염특보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쁘겠고 일부 경상권은 위험 단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올림픽공원 투표함 공개와 재검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재검표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재검표 실시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딸을 명문대 학부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입시 스펙을 만든 서울 유명사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딸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딸 대신 동물 실험을 수행하거나 학술대회 제출한 실험 최종 보고서와 연구일지 등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거제시 능포동 느태방파제 주변 바다에서 3톤짜리 어선이 전복되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선장은 주변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돼 생명의 시작은 없었고 구조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원 해경이 5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만취 수준인 0.144%로 확인됐습니다.